0: 역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더 보는 것도 막아야 한다면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김전 후보자와 청와대가 저런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식약처에 제넨셀이 제출한 비임상 자료와 적합 승인 보고서, 각 임상 시험 기간의 승인 근거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개헌 추진단을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어제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한 만큼 이제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헌 추진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그동안 개헌 논의가 무산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불리 탓이라며 그런 만큼 내후년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 내년 상반기 안에 합의된 개헌안을 갖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고 있다며 마수드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만나는데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 잉스트 폭스뉴스 기자는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현재 결정 모드라며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잉스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가능한 선택지와 관련해 이란을 쓸어버리는 것과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것, 합의를 이루는 것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그 나라 전체를 날려버릴지가 문제라며 그들은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2차 확전에 나설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영내 국가들에 동조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유럽의 한 국가에서 열린 공동회의에서 일부 영내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 미국이 다시 한번 이란에 대한 행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이란군 성명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어떠한 실수라도 저지른다면 영내에 있는 미국의 모든 주둔지와 자산은 어떠한 제한 없이 지속적이며 고통스러운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이 통제해온 남부 해안가 지역으로 진격 중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0일 예멘 정부군 장교를 인용해 오늘 예멘 남서부 아라이지 이하 알마다리 리바 알아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며 후티가 영토 확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예멘 당국자 2명에 따르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산악지대에서도 수일간 격전이 벌어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정보군 장교 압둘 바시트 알바헤르는 이에 대해 후티가 이 지역을 장악할 경우 타이즈에 주둔 중인 사우디 지원군을 포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유가 상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모든 부문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현지 시간 2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변동성이 매우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하더라도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고 말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연준의 임무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다시 낮추는 것이라며 금리를 조정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거나 유가를 떨어뜨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여론이 거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NBC 방송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 표시를 위해 투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가 반대 투표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7%에 그쳤습니다. NBC는 무소속 유권자의 거의 절반을 포함해 대통령에 대한 반대의 신호로 투표한다고 답한 유권자의 비율이 지난 30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어느 조사 때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이 개최국 일본을 꺾고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은 일본 나고야의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숙적 일본과의 결승에서 67대 57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남자 농구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태크볼 국가대표 이준석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의 세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준석은 일본 나고야 하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태크볼 남자단식 결승에서 이라크의 아렐라이위를 세트 점수 2대0으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근대오종 여자 개인전 성승민과 근대오종 남자 단체전에 이은 한국의 세 번째 금메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특별 교통대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관계기관 합동대책본부를 운영해 도로 혼잡과 사고를 줄이고 이동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갓길 운영과 국도 신규 개통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객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의 운영 시간을 늘려 버스 통행을 지원합니다.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24일,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에 가장 막힐 것으로 보이며 이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0시간 반, 반대 방향은 9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 0.1mm 미만의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5도, 부산 28도로 전국이 25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3도, 습도는 60%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여러모로 몸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경제 이슈에서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불황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때의 착공 감소, 또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의 책임을 돌렸는데요. 그러면서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 와중에 평탄화라는 발언, 그리고 전세난에 대한 사실상의 답변 거부 같은 부분은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 불안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꼭 알아둬야 할 경제 뉴스는 1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강세였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힘있게 오른 것도 아닌 게 여전히 코스피 7000선 안착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한 1% 정도 오르고 있지만은 6900선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삼전 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것 같다는 소식은 수급 불안을 부채질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코스피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 내용은 2부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꼭 알아둬야 하는 경제 뉴스들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부동산 이야기부터 해봐야 되겠는데요. 전셋값 오름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강남을 넘어서 성북구, 동대문구까지 번지고 있는데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평형의 전세가 10억 원을 넘는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고요?
1: 네, 과거에는 전세 10억 원이라고 하면 주로 강남권의 신축 아파트를 떠올렸었는데요. 이제는 성북, 동대문, 노원 같은 서울 동부권에서도 10억 원 안팎의 전세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기름동 롯데캐슬 클라시아 전용 84제곱미터, 이른바 국민평형은 지난달 11억 원의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도 같은 면적이 10억 원에 체결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신규 전세값이 8억 원대 초반이었던 매물인데요. 강북권 전세값의 상단이 1년 사이 2억 원 가까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올해 들어 7.79%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은 1.16%였고 지난해 연간 상승률도 3.77%였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도 올해 전셋값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뜻입니다.
0: 이거 뭐 지표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들 확인이 가능한데요. 동북권, 성북이나 노원 같은 곳의 전셋값이 서울 평균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1: 가격 부담을 피해 이동한 수요, 또 전세 물량 부족이 같이 겹쳤는데요. 올해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성북구로 12.84%입니다. 노원구도 12.25%, 동대문구는 8.43% 올랐습니다. 강남과 한강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평가됐던 동북권으로 매매와 전세 수요가 함께 이동한 겁니다. 매매 가격도 함께 오르는 상황인데요. 올해 성북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14.01%, 동대문구는 10.59% 상승했습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역세권 신축이나 대단지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동안 서울 외곽 주택시장에서는 매매가가 뛸 때는 전세값이, 그 전세값이 뛸 때는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돼서 실수요자에게는 그렇죠. 한쪽 출구는 열려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1년은 두 출구가 한꺼번에 막혔다는 점에서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이후에 줄어든 착공 물량 때문에 최근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이 감소한 것을 이 전세난의 구조적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래가 막혔고 그래서 신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0: 착공 물량이 줄어든 거,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지금의 전세난, 이게 전부가 아닌데요. 너무 이쪽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전세값 그리고 대출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이사하지 않고 기존 집에 머무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다고 해요.
1: 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 계약 비중은 45.4%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7.1%였는데 8.3% 높아졌습니다. 특히 8월에는 갱신 계약 비중이 51.7%로 올해 처음 신규 계약을 넘어섰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되는데요. 새 전셋집을 구하는 것보다 기존 집에 머무는 편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이사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전세 보증금의 중간값 차이는 지난 1월 3,500만 원에서 6월에는 7,750만 원으로 두 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결국 같은 아파트에서도 기존 세입자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살고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크게 오른 가격을 내는 이중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기존 세입자는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은 더 비싼 신규 계약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 계약 때 이 계약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도 더 오른 시세를 맞이해야 할 수 있습니다.
0: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전월세난 굉장히 심각하고요. 구하기도 어려운데 구한다고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이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근데 전세 관련해서는 좀 논란을 더 키운 것 같아요.
1: 네, 최근 전세 제도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고 바로잡았습니다. 지난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전세를 사라져야 해야 할 지도로 묻냐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를 우리나라에 특이하게 남아있는 일종의 사금융 이렇게 표현하면서 전세가 사라져가는 추세고 조금씩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 적이 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다만 전망과 정책은 분리되기가 어려운데요. 전세대출과 보증을 줄이고 집주인의 실거주를 강화하면 갭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동시에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대통령이 전망과 당위를 구분한 것과는 별개로 전세의 월세화가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집주인에게도 전세 보증금 대신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기 자본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핵심은 전세를 유지하느냐 없애느냐보다 그 전환 속도인데요. 심지어 임대주택 공급이 늘기 전에 대출과 실거주 규제부터 강화하면 그 충격이 세입자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치. 전세의 월세화가 장기적으로 만약 불가피하다면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세액 공제, 보증금 반환 안전장치를 먼저 갖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사실 이 질문은 전세난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을 요구한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질문만 정정하고 끝낸 셈입니다. 들으신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을 언급하면서 쓴 평탄화다. 이 발언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강남이 내리고 외곽이 오른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 이렇게 집값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 집값이 과거에는 강남이 꼭대기에 있고 다른 지역은 낮은 수직적 구조였지만 최근에는 강남권 가격은 내려가고 외곽 지역은 올랐기 때문에 지역 간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고가주택을 겨냥한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으로 강남권 집값이 조금 꺾이기 시작한 점을 짚으면서 지역 간 자산 격차 완화라는 정책 방향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중저가가 많이 모여있는 지역 아파트 값은 최근 1년 새 11%가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네. 중랑구나 성북구, 강북구 같은 서울 10개구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1.15%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 6.21%, 서초구 6.61% 상승률의 두 배에 가까운 상승률이고요. 각 정부 집권 2년 차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부동산 정책 면에서 최악으로 평가받았었던 문재인 정부 때도 이 10개구 매매가 상승률은 4.45% 정도였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0% 넘게 오르는 거를 살짝 오른다라고 표현할 순 없죠. 자, 이거 강북 같은 외곽 집값이 치솟는 걸 평탄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오히려 상향 평준화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시장 상황을 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중저가 아파트마저 매매 수확이 힘들어진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특히 컸습니다. 그나마 대출이라도 받아서 살 수 있던 아파트들이 죄다 연초 대비 2억 원, 3억 원씩 올랐는데 그게 무슨 살짝이고 평탄하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요. 강남 집값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씩 빠진데 나 같은 서민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강남 집값이 먼저 오르고 한강 벨트를 거쳐서 외곽까지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 외곽의 매매, 전세 동반 급등세는 정상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평탄화라기보다는 초토화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강남권 가격 하락보다 외곽 지역의 상승이 더 넓게 나타난다면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것은 평탄화보다는 주거비 급등일 수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외곽 지역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현상이다. 이를 평탄화라고 표현한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를 설명한 것이지 서울 전역의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정책 목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0: 변동 추이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해명할 게 아니고 누가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고 있는 건지 이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부가 최근에 실거주 의무, 양도세, 종부세 정책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먼저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산 경우 철거주를 미뤄주는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했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까지 인정해서 최대 2년을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지난 5월에 중과를 재개했었는데요. 또 석 달 뒤 발표한 세세 개편안에서는 2027년과 2028년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올해 5월 15일 이후 거래에도 완화된 세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이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도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철회됐습니다. 각각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고 불가피하게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완이라는 설명은 가능한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책이 바뀔 가능성 자체가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집을 지금 팔기보다는 그렇죠. 세금이 다시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매수자도 대출 규제가 바뀔 때까지 거래를 미루게 됩니다. 정책이 자주 수정될수록 거래가 줄고 매물이 잠기는 역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이런 것들을 경제적으로는 신뢰 상실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끝으로 농지 전수조사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꽤 큰 사안인데 정부가 왜 지금 전국 농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1: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소유와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국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헌법과 농지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 유전 원칙을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농촌 고령화와 상속이 늘면서 땅을 가진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도시로 떠난 자녀가 부모의 농지를 물려받고 이를 이웃 농민에게 별도 신고 없이 빌려주는 관행도 광범위하게 남아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서 농지를 산 후에 개발 이익을 기다리는 투기도 이어졌습니다. 2021년에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취득 심사는 강화됐는데 이미 보유 중인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전국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에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했고요. 정부는 5월부터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헥타르를 조사했는데요. 우선 7월 말까지 조사한 농지 중에 27%인 284만 필지가 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이 27%는 위반이 확정된 농지는 아니고요. 행정자료나 위성영상 등을 토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된 필지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까지 들으면은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농촌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 오늘 당정협의 어떻게 뭐 농지처분과 이행강제금의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조금 전에 당정협의가 끝났는데요.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지만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와 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요. 예산 지원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송미정 농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 서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실제 농지 이용 구조가 법과 상당히 다릅니다. 농촌에서는 고령의 소유자가 이웃 농민에게 땅을 빌려주고 임차농이 여러 사람의 땅을 모아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임대차가 법적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0: 그렇겠죠.
1: 예. 그래서 전수조사를 계기로 땅 주인이 처분 명령을 걱정해서 농지를 패소하면 실제 농사를 짓던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주당이 이제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나는 관행적인 임대나 휴경에는 양성화 기회를 주기로 한 건데요. 권재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가 농촌 형식을 충분히 반영해 조사 결과를 처리하고 정당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필요한 법률의 재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던져놓고 수습하고 던져놓고 수습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던지기 전에 나올 여파부터 살펴보는 그런 정책 기조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경제 브리핑 오늘은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재능대 합격.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의견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부에서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증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남중 연구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놓은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F7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물청에 공구사업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네, YTN 라디오 생생영재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일, 내일 모레 이렇게 사흘만 지나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이 추석 연휴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빅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가 한 1%대 오름세로 출발했는데요. 시초가는 7천이 넘겨서 잡혔는데 결국에는 다시 7천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7천 넘기 되게 힘드네요.
1: 아, 네.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마디지수 7천을 빨리 넘어주길 원하시는 그 마음 그렇죠, 예. 이해는 하는데요. 아마 하반기 때는 좀 증시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아마 지금보다는 증시의 흐름들이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스피가 2%대 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이제 미국 증시 마감했던 상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반도체와 가장 연관된 지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잖아요.
0: 네네.
1: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날 밤에 샌디스크라는 회사의 주가가 11% 정도 크게 올랐습니다.
0: 메모리 만드는 회사죠? 여기 메모리 맞습니다. 카드 같은 거.
1: 예, 예. 데이터 센터 수요 기대 때문에 급등을 예. 했고요. 그 외에도 강통신이나 또 반도체 장비주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 역시

0: 오전장 오후장을 놓고 봤을 때이 흐름이
1: 네.
0: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하자면은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하반기에는 강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먼저 스포일러를 해주신 셈이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3% 넘게 오르는데 SK하이닉스는 강보합 정도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0: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주가는 비슷하게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매입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8월 22일 그리고 8월 24일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 18일을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입을 해야 되는 물량들 중에 74.7%가 이미 매입이 됐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8.8% 정도 매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매입을 해야 되는 그 금액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놓고 이제 해당되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며칠 정도 더 해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한 6일에서 7일,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한 15일에서 16거래일 정도 이렇게 좀 산출됩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달 정도 좀 앞당겨지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삼전닉스 자사주 매입이 정말 좋은 효과를 줬던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이제 중동 리스크가 좀 확전되고 일부 국가들은 또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최근에는 AI 속도 조절이라는 부분들도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던 데는 이 삼전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고
1: 버팀목을 해준 거네요,
0: 그렇죠.
1: 애들이.
0: 예, 이게 또 일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주가의 희비를 좀 가르는데 영향 주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타 법인의 순매수, 이게 굉장히 관심사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는 6에서 7일, SK하이닉스는 15에서 16일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은 매수 주체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올 법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 당연히 이제 또 다른 매수 주체가 떠올라야 되는데 단연코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인도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이란 전쟁을 두고 이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에 대한 매수로 옮겨가는 게좀 확인됐던 부분들. 근데 반대로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주식을 파는 형태로 좀 바뀐 게 특징이었습니다.
1: 이란전의 양상에 따라서 이렇게 팍팍 바뀌었던 거예요.
0: 네네.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도 3월달 이란 미국 간의 전쟁 발생하면서 한 달간 주가 쉬고 나서 4월달 초에 한 보름 정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다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누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지금 9월달 같은 경우에도 9월 3일부터 9월 8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긴 샀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 전쟁이 지금은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4월 초에도 그렇고 이번 달 초에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살때 사는 종목은 공통점이 있어요. 단연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주를 많이 산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지주, 한미반도체, 한국투자금융지주, 금융주들 매수도 좀 가담했던 게 확인됐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한국 증시의 상승장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조차도 이란 전쟁이 좀 지금보다는 완화주로 바뀐다라고 하면 살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반도체 정도라는 거.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국 투자를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는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때 외국인이 사는 대상은 반도체니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뭐저 같아도 뭘 살려고 보면 반도체 외에는 좀
0: 그거 맞습니다.
1: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0: 네,
1: 금융주는
0: 맞습니다.
1: 왜 사는 겁니까?
0: 일단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영향들이 좀

0: 생각할 거는 반도체 말고는 없다. 살게. 그래서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돌긴 돌겠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반도체일 것이다. 그렇다면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닥은 다졌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닥은 확실히 지지가 되는 겁니까?
0: 이거를 좀 얘기해 드려야 될것
1: 예.
0: 같아요. 제가 이제 YTN 라디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 얘기를 좀 드렸어요.
1: 예.
0: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한국 코스피가 6월 고점에서 7월 29일까지 하락했을 때 평균적으로 33% 하락을 했다.
1: 예.
0: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8%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1: 네.
0: 우리는 항상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 그 오름폭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4월 9일을 기점으로 코스피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올해 6월 고점까지 오름폭을 보면 331% 올랐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동일 기간에 1736% 올랐다. 그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오른 거 대비 고점에서 떨어진 폭은 그렇게 크진 않다. 이제 그 얘기를
1: 예.
0: 좀 해드렸죠.
1: 네.
0: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를 할 때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식
1: 맞아요,
0: 투자를
1: 맞아요.
0: 할수
1: 예.
0: 있으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올해 이제 주가가 크게 떨어진 날이 7월 29일이에요.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9월 9일까지 종가를 기준으로
1: 네.
0: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 34% 올랐습니다.
1: 오.
0: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 기간 49%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
1: 예.
0: 투자자들이 지금 머릿속에는 어느 이제 시절만 있냐면 올해 고점에서 떨어졌던 그 구간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1: 다들 뭐 거기에 모여 계시고 그러니까.
0: 그러다 보니까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자꾸만 우리 증시 언제 오를까요? 언제쯤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저점 대비 코스피가 34% 오르고 SK하이닉스가 49% 오르면 이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지를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이 올라가는 폭이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란 전쟁도 보니까 종전 MOU가 조만간에 재개될 겁니다. 이번 달이든 늦어도 다음 달.
1: 네.
0: 아마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는 좋은 결말을 맺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유엔 총회도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 또 미국 방문하면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 이벤트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소식들도 분명히 들려올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1: 아,
0: 왜냐하면
1: 예.
0: 지난주 19일 날 이란이 미국에 대한 종전 조건을 전달을 했죠.
1: 예.
0: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유엔 총회 때 누가 오냐? 이란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잖아요.
1: 예.
0: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갖습니다. 참고로 이란 대통령은 최근에 했던 발언들이 어떤 거냐면 올해 6월 달 미국과 맺은 종전 MOU가 이란 전쟁을 끝내는 최적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거를 허가했던 사람들은 최고 지도자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내에서도 온건파가 아닌 강경파 내에서 아마 이란 혁명수비대가 될것 같은데
1: 아마
0: 최고
1: 그렇겠죠.
0: 지도자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란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도 자꾸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대통령까지 만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유엔 총회가 끝나거나 아니면 이제 G2 정상회담이 끝나고 났을 때 이란과 관련된 확전되는 분위기보다는 이게 좀 수그러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1: 예.
0: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뭐 한국 증시든 미국 증시든 부정적인 부분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이제는 반대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00피에서 7,000피로 가까이 올라온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 한두 달 정도가 안 걸렸구나. 한달 조금 넘게 걸렸고요. 그렇다면은 8,000피, 9,000피, 10,000피 이런 것도 기대를 해봄직하긴 할 텐데 속도가 늦어진다고 했으니까 그걸 빨리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 또 그건 안 되겠네요.
0: 네, 사실 올해 상반기 때 4월에서 6월 고점 형성하기 전까지 그 주가가 올라갔던 그 속도가 사실 정상적이지

0: 지 않았던 구간이고요.
1: 몹시 비정상적이었죠.
0: 아, 네. 7월 29일 이후 현재까지 주가가 올라오는 이 속도가 정상적인 속도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를 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잘 생각을 해봐요. 7월 29일 날 5,200대였던 코스피가 지금 한 달이 채 지나지 않는데 마디 지수인 6,000, 7,000까지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8,000, 9,000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이게 9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마음들이 많이 급하신 것 같은데,
0: 네.
1: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가 5천에서 7천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0: 네.
1: 굉장히 힘 있는 반등이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차분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변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장 24일에 미중 정상회담 이런 것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이제 명절 연휴잖아요. 대응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추석 전에 이 대응 방법은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0: 이게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후 이제 5 거래일 동안에 코스피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전에는 0.42% 하락을 했고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0.68% 평균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별 차이가 안 나죠?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미리 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추석 전에는 좀 주가가 좋지 않았다. 근데
1: 아니,
0: 명절 끝나고 나면
1: 저 같으면 지금 한번 정리하고 갈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셔도 됩니다. 예. 명절 끝나고 사셔도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패턴 속에 있었다라는 걸좀 얘기해드리고 싶고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추석 전에 경계 매물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1: 그렇겠죠.
0: 이제 수급이 좀 보수적으로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아마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면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서 이제 증시가 올랐던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G2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마 24일 날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작년부터 올해 전반적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이 위험이 제한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인 하위 기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란 전쟁도 더 확전되지 않고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나빴으면 이란 전쟁 발생했을 때 중국은 바로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파장이 좀 커질 여지는 있죠. 근데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유 관세를 유예를 해주고 있죠. 1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전술적인 하위 기간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앞서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올해 5월 달에도 제네바에서 G2 정상이 만났을 때 약조한 게 있어요. 각국이 약 300억 달러 정도 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이나. 근데 그 이후로 별다른 협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9월 달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실무진들이 후속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에 답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공장 설립, 미국인 고용을 조건으로 해서 중국 자동차 판매 허용도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미국은 지금 1년간 중국에 대한 고유 관세 부과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아마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G2 정상회담이 끝나면 좀 증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은 이연 관리를 하면서 전술적 하위 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라는 점을 꼽아보자면은 일단은 11월 중간 선거 전망이 지금 트럼프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하나 들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정권 후반기에는 증시도 다소 힘이 빠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0: 중간 선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란 전쟁이 조속히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8월 이후로 다시 확전되다 보니까 유가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 많이
0: 이제
1: 올랐죠, 또.
0: 물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민의 후생이 지금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간 선거 시나리오를 보면 블루 웨이브 상원과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급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꺼내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일단 과거 2006년도 이후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었던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집권 2년 차 때 이제 증시는 미국 증시 기준이에요. 보통 연초 이후 늦어지면 4월부터 하락을 했다가 가을에 저점을 형성하고 중간선거 이전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3일 전후로 주가가 하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한 3분기 정도에 이미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흐름들.
1: 근데 지금이네요? 지금도 비슷하네요?
0: 근데 예. 저는 이게 이미 반영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이란 전쟁 자체가 결국 물가, 금리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사실 중간선거 전에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들은 물가 부분들이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는 이미 6, 7월 달 그리고 이제 8월 하반월부터 9월 FMC 전까지 어떤 이유가 됐든 주가는 올라가기보다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이 징크스가 미리 좀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예전에도 뭐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8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좀 상승하는 흐름들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게 경제지표로 확인된다라고 하면 그 추세는 깨지지 않는다. 네네. 예, 그 얘기를 좀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지만 이제 다음 달이 10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이게 상반월하고 하반월로서 좀 나눠서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상반월 때는 호재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10월 하반월에는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죠. 예. CPI 그리고 PC. 아마 이게 각각 14일, 29일일 겁니다. 근데 8월 이후부터 이란전쟁이 확장됐기 때문에 아마 10월달 발표되는 9월 물가지표에는 이 부분이 반영돼서 전년 동월 대비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전월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주가의 부침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뭐 이번 달이든 다음 달 상반월 전에 이란 종전 MOU가 재개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상관 안 하셔도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역시 네. 7천을 넘을 변수는 이란 전쟁의 진행 상황 네, 맞습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음 달에도 FOMC가 금리를 또 올리면은 이거는 부담되지 않을까요? 짧게만 좀 들어볼까요?
0: 네. 예. 9월 FMC에서 저는 기억을 할 게 뭐냐면 어차피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받아들여졌던 거고 저는 사실 캐비너시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간선거라는 부분들을 좀 반영해 줄 줄 알았는데 9월 FMC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거는 정치적 변수와 선을 그었던 부분 네. 오로지 금융 상황을 반영한 또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지키겠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은 정치적인 변수는 무조건 배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네. 그냥 매크로 변수. 그래서 이제 10월과 12월 남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12월이 혹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시점으로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아마 그때 이제 올해 9월처럼 장기금리가 높고 그러면 연준은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지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연준의 선택, 통화정책에도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와, 미쳤다.
3: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 물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원지선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추석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추석 관련 농산물 가격 동향은 어땠습니까?
1: 네, 추석 때 많이 활용되는 시금치, 고랭지, 무, 새송이버섯 가격이 대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시금치는 점차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산지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00g당 2,169원으로 전주 대비 10.2% 낮았습니다. 고랭지 무는 현재 강원 춘천, 홍천, 평창 등에서 주로 반입되고 있는데요. 출하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한 개당 2,243원이었습니다. 갈비찜 등에도 많이 활용되는 새송이 버섯은 100g당 554원으로 전주 대비 5% 낮았으며 대파도 지난주 1kg 가격은 2,633원으로 전주 대비 0.6%로 가격 상승폭이 낮아 추석 장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과일 가격은 어땠습니까?
1: 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 추석 과일과 관련된 동향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과일 선물 세트로 많이 활용되는 샤인머스켓은 지난주 가격이 2kg당 13,699원으로 전주 대비 7.4% 낮았습니다. 추석 과일하면 사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홍로사과는 주로 경북 문경, 전북 강수군에서 출하되고 있는데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도 선호도가 높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반입량도 그만큼 풍부하여 지난주 가격은 1.8% 하락한 10개당 22,659원이었습니다. 배는 본격적으로 신고배가 출하되면서 도생종 원앙배의 선호도가 감소해 원앙배는 가격이 내려갔는데요. 지난주 원앙배의 가격은 10개당 약 26,828원이었습니다.
0: 가격 내린 것들 살펴봤습니다. 추석 관련 할인 행사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1: 네, 우선 9월 30일까지 대형 유통업체 등 4천 개 소에서 추석 성수품 및 가격 상승 품목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경우 생산자 단체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한우 고기는 최대 50%, 돼지고기는 20% 내외 할인 행사를 실시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마트별 할인 품목이나 정확한 기간 등은 AT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지금 추석 관련 AT 블로그에서 한가위 이모지 퀴즈 이벤트도 9월 2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간단한 퀴즈로 정답도 쉽게 맞힐 수 있고 나주배 고급 선물 센트가 경품이니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도 한번 참여해봐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장바구니 같이 담을 만한 제철 농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번 주 장바구니에 담을 제철 농산물로는 석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석류는 외피가 단단하고 선명한 붉은색인 것이 좋고요. 냉장 보관 시 15일에서 20일 정도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손질하실 때 물에 담그면 알이 밑으로 가라앉아 껍질과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토마토가 석류에 없는 비타민 A를 보충해 같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효능도 다양한데요. 우선 에스트로겐 보충을 통해 갱년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안토시아닌 등의 폴리페놀이 세포 손상을 방지해 면역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을 도와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비타민, 칼륨이 피부 주름을 완화해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요. 이번 가을, 겨울에는 석류를 활용해 환절기 건강관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원지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0: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초가을을 접어들면서 낮에는 가을 햇볕에 따뜻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다소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전주와 광주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낮더위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연휴가 시작되면서 다시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일교차가 점차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쾌청한 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경부 동탄 4, 5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동탄 분기점에서 기흥 동탄 나들목까지 3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서울 요금소 부근 3, 4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사고 이후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뒤로 1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나들목까지는 아직은 10km 구간 정체에 서행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명역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아직은 5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6: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국회 상임위 보고가 한 차례 미뤄져서 내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이때까지 양측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이번 보고도 무산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협상 난항의 가장 주된 쟁점이 뭔가요?
3: 네,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상호 관세 합의를 이뤄낸 뒤 올해 초부터 9개월 넘게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 아래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투자를 중단하고 이익 배분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투자액 상한 200억 달러라는 송금 한도를 계약에 명문화할 것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 측은 일부 프로젝트의 조건 없는 포함 등 강한 압박과 함께 한국 측 요구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며 거듭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다만 정부 핵심 관계자는 현재 벼랑 끝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상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국회 보고를 미루고 협상을 재개해왔는데요. 내일 다시 국회 보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또한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협상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전국 현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0: 자, 김승원 의원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후에 자진 사퇴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례적인 결정을 한 배경에 결국에는 그 보좌진의 탄원서가 결정타가 됐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3: 네, 저는 이례적인 일은 맞지만 이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대통령께서 쉽지 않은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한간에서는
4: 강성필
3: 뭐
4: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3: 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뭐 지난주에도 몇 차례 많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21일 월요일에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아니면 18일 금요일 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21일 날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는 금요일 날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 예. 그다음에 오늘 월요일 오전에 나오는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일 것이다. 예. 그런데 18일 금요일 날 여론 그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는 여론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이미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결단이라는 것은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봤는데 예. 청와대가 보기에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의혹이 해결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18일 날 이미 결정을 하고 기자회견에 들어간 것이고 이제 기자회견 전에도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기자회견 때 직접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말씀하실까 아니면 김승원 후보자의 입으로 자진사퇴를 말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보좌진의 폭로 때문에 이거 결정했다라고 보기엔 너무 과도합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김승원 의원 관련해서 탄원서 의혹에는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의 얘기 들어보시고 우리 이준우 대변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5: 인사의 결과 몫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을 드리지만 지금은 더 이상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인 거죠. 그 가십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될 그 책임은 의무는 없다. 우리는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뭐 당이나 혹은 좀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예.
1: 그러니까 가십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표명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을 좀 긋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근데 청문회에서 그 탄원서에 담겼던 내용들, 의혹들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7: 이제 기자회견이 18일 날 원래 네. 이제 시간보다 30분 늦어졌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탄원서 때문에 사실관계를 본인에게 확인하느라고 30분 늦지 않았을까 싶어 생각이 듭니다. 과연 대통령이 직접
4: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7: 통화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탄원서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성추행 관련된 의혹이 있고 음주운전 관련된 의혹도 있고 또 술만 먹으면 폭언했다 의혹도 있고 또 추가적인 신약 로비 의혹도 있는 예. 그렇게 종합 이제 쪽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단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30분 동안 내린 결론치고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겠다 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1: 알았죠. 예.
7: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이제 김승원 후보 당사자한테 말을 듣고 나면은 듣고 아마도 아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감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보좌진 만나가지고 막 계속 설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보좌진도 뭐 연결시켜달라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기자가 한 도중에 만약에 답을 하게 되면 즉 지명 철회 하겠다 뉘앙스로 답하게 되면 기자회견 본인이 했던 나머지 다 묻혀요. 그 문제가 가장 컸을 거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인사 실패한 거를 전 국민의 보는 앞에서 라이브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인사 검증에 대한 실패를 대통령이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인사 검증했느냐는 인사 검증 책임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김승원 후보 전 후보자에게 확인을 하고 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떤 수위로 말을 할까. 그 이제 고민을 하느라고 30분 정도 시간을 번 게 아니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김승원 전 후보자 측에서는 뭐 사퇴

0: 배경이나 이런 부분, 혹은 탄원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는 교감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었는데, 또 일부 보도에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하기 전날 이미 보좌진과 만났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1: 일단 저는 과거에 장관 후보자들이 보좌관 관련해가지고 갑질 문제 나왔을 때
0: 예.
1: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특히 저는 계속해서 피해자 가서 만나가지고 사죄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0: 예.
1: 근데 지금까지 낙마를 했던 강선호 후보자, 이혜훈 후보자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었을 때 피해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장관이 되든지 안 되든지를 떠나서
0: 예.
1: 만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사과하고 제대로 된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설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그러면 안 하면 또안 한다고 비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김성훈 후보자에게 직접 확인한다?
0: 예.
1: 아니, 어느 대통령이, 어느 청와대 스태프들이 기자회견 30분 전에 그거 확인합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절대 직접 후보자하고 통화 안 합니다. 아,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 정무수석 뭐하러 있습니까? 인사수석은. 그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되면, 뭐 이미 이건 다 많이 공공연히 나와 있는데, 질문을 200개, 300개 다 답해야 돼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뭐 그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에 무슨 의미가 묻혀질까 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계속 18일 날 기자회견 한 것에 의미를 두는 거는 18일 날 하겠다고 15일 화요일 날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아, 이게 여론의 벽을 넘기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0: 예, 17일 날 탄원서가 들어간 걸로 알려져서, 그러니까 15일 날 기자회견 하겠다, 18일이 기자회견 당일이고, 17일에 그 내용들이 탄원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좀 조율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다라고 좀 야당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0: 예.
1: 있지만, 우리 김주 대변인도 국회에서 일 오래 해보셨지만, 17일 날 탄원서가 들어갔다는 내용은 실상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에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추측과 가십은 이미 여의도에 돌았어요. 김승원 후보자가 내정됐을 때부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후문을
3: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전 보좌진이 여러 추가 의혹을 담아 청와대에 탄원서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청와대 측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는데, 김승원 의원이 사퇴 전날 전직 보좌진을 만나 무마를 시도했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를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의 대담으로 함께 짚어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잇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노하우스 조담소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 남편은 외향적인 편입니다. 사람 만나는 걸 무척 좋아하죠. 그래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영업직으로 이직하고 나서야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술자리도 업무의 연장이라면서 자기 적성에 딱 맞는다고 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일이 즐겁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죠. 남편은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자주 새벽에 귀가했고 몸도 못 가눌 만큼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업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잔뜩 취한 상태로 현관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신발을 벗겨주려는데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낯선 여자 이름이 떠있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조심스럽게 화면을 넘겨봤죠. 거기엔 어떤 여자와의 낯뜨거운 문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노래방 도우미였는데요. 술자리에서 잠깐 스친 인연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제가 가진 증거는 두 사람의 카톡 메시지와 만남이 있었던 시기에 맞춰서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을 보낸 송금 내역과 계좌번호입니다. 이름과 계좌번호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집 주소도 전혀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 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영업직이라서 술 마시는 것도 일의 연장이라고 밤늦게 들어와도 이해를 했는데 다른 여자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지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2: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속상한데요. 괜히 이해해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1: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이 여성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날 때마다 돈을 송금한 정황이 있어요. 이거 이 정도만으로도 부정행위 인정될 수 있나요?
2: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단순한 업무적 연락을 넘어서는 친밀한 표현이나 만남 약속, 그리고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2: 다만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과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카카오톡 내용 중 만남의 구체적 정황, 친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표현, 만남 전후의 대화 맥락 등이 중요합니다.
1: 네.
2: 만남 당일 숙박업소 이용 내역이나 장시간 함께한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 알고 있는 거는 그 상대 여성의 이름이랑 계좌번호 정도거든요. 그 여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이런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상대방한테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름이랑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에서도 상간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2: 네. 소송을 제기하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1: 네.
2: 그러나 사연자님처럼 계좌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준비 단계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1: 네,
2: 있습니다.
1: 법원을 통해서요.
2: 네.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사실 해당 계좌 명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1: 네.
2: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은행에다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냈는데 이 사람의 이름 주소 확인해달라 이게 가능한다는 거죠.
2: 아, 네, 맞습니다.
1: 네.
2: 또한 카카오톡 계정 정보가 있다면 카카오 측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 해당 계정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이러한 사실 조회는 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우선 확인 가능한 정보, 이 사건의 경우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확보한 증거가 카톡 대화랑 이제 계좌 이체 내역 정도인데요. 요두 가지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은 소송을 준비하려면 우리 사연자분이 뭐 어떤 증거를 더 확보해 주는 게 나을까요? 또 지금 카톡 캡처 나중에 증거로 사용을 하려면 사연자분이 어떤 식으로 보관해 주는 게 가장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2: 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은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1: 네.
2: 특히 만나는 날짜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25만 원에서 3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영업적 관계를 넘어서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러나 이 증거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2: 증거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남녀 간 친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2: 또한 가능하다면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GPS 기록,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1: 네.
2: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에는 캡처 화면이 위조, 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상대 여성 입장에서는 나는 뭐 노래방 도우미로 그냥 손님을 상대했을 뿐이고 그 받은 것도 그냥 영업 대가였다 이렇게 주장 할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특성상 상대방이 고객과의 만남이 순전한 영업행위였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2: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요.
1: 네.
2: 그러나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카카오톡에서 사적인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확인되거나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 영업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1: 네.
2: 특히 유형업소 밖에서의 만남이 확인되고 그에 수반하여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그렇겠네요.
2: 다만 상대방이 유 배우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1: 네.
2: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도우미에게 알렸거나 알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정리를 해보면 상간소송에서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뭐 카톡 대화나 이제 반복적인 만남 아니면은 돈을 보낸 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부정행위를 판단하는데요. 지금 사연자분 상대 여성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모르더라도 계좌번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 통해서 인적사항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추가 자료 함께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상대방 여성이 이제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나 이것도 이제 함께 검토해 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한 중학생이 문구점에서 탁구채 한 쌍을 14만 원에 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부모가 구입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영수증에 스포츠용품 교환 반품 불가 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물건 마음이 바뀌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법적으로 환불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일주일 안에 얼마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죠. 하지만 문구점이나 일반 가게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은 좀 다릅니다.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물건을 살펴보고 샀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따로 없거든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환불을 해주는 건 소비자를 위한 자체 서비스일 뿐 법적인 의무는 아닌 셈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제품에 숨겨진 하자가 있거나 상인이 속여서 판 경우, 또 어린 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감당하기 힘든 비싼 물건을 샀다면 민법에 따라서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이 문구점은 탁구채에 가격표도 안 붙여놨었는데요. 10평 이상 매장에서 개별 상품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적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물건을 고르실 때는 가격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결제 전에 교환과 환불 규정을 미리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가을방학의 소가도 꿈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전주 30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9월인데도 약간 덥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체온 관리 잘하셔야 되는데요. 수도권과 충청지방은 대기도 건조합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감기 환자도 많고 무엇보다 독감, 인플루엔자 걸린 분들 많고 코로나19도 다시 재유행 중이라고 하니까 각별히 개인 방역에 철저히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입니다. 9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14세까지 확대되면서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시작이 돼요.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는 거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 날짜 확인하셔서 무료 예방접종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21일 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벤 마레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디오.

0: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시죠. 수십 년째 만나지 못한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분들, 남북 이산가족 분들입니다. 내일 모레 23일이 바로 이산가족의 날이기도 한데요. 안타까운 건 현재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가운데 생존하신 분들이 3만 2천여 명입니다. 생존자의 3분의 2가 80세 이상의 고령자이신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34년간 대한적십자사에서 남북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현장을 지켜보시고 최근엔 관련한 책도 펴내신 분이에요. 김성근 전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추석 연휴 앞두고 찾아와 주셨는데요. 짧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예. 제가 오랜만에 그 현장을 좀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추석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좀 옛날 생각들도 많이 나고 이산가족들의 아픔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0: 네. 전 남북적십자회담 대표셨어요. 김성근 대표님 모셨는데요. 34년간 대한적십자사에서 일을 하셨고 최근에는 판문점에서 금강산까지라는 책도 펴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련한 이야기를 쭉 담으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백두산 다녀오셨다면서요?
1: 네, 백두산 다녀왔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보게 됐는데요. 과거하고 다르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천지를 아주 맑게 보고 왔습니다.
0: 얼마 만에 가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제가 3년 만에 갔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날씨가 좀 흐려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날씨 좋아가지고 북한 지역이 거의 다 뭐 저쪽까지도 다 보이고 또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도 거기서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참 일했을 때에 저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했던 그때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했습니다.
0: 그 백두산 천지를 알아보시면서 굉장히 맑던가요?
1: 네. 그러니까 그게 백두산을 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0: 네.
1: 어떤 사람들은 뭐 서너 번 가도 또 볼 수도 없는데 마침 우리가 갔을 때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진짜 아주 청명한 그런 날씨였고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볼 수 없는 날씨라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 지역까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0: 대표님이 대한적십자사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남북 관련한 일들을 쭉 해오신 건가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1: 저는 이제 대북 관련 업무를 했기 때문에
0: 네.
1: 적십자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라 그러면 적십자 회담을 해야 됩니다. 적십자 회담을 제가 시작을 하면서 수행원으로부터 이제 회담 대표들을 모시고 다니는 일을 시작을 하다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이 되니까 회담 대표로 나가게 됐고 북측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봉 현장에서는 이산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끔 그 모든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남북관계가 이제 좋아지는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업무 그것도 저희 이제 북한 부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업무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0: 보통 이산가족 상봉 하게 되는 계절이 따로 있나요?
1: 뭐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0: 네.
1: 남북 간의 관계가 좀 좋아지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그럴 때 주로 이렇게 민족의 명절인 뭐 추석이나 설 계기로 상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다른 일정도 좀 나오긴 하지만 주로 이런 계기 때 만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맘때네요.
1: 그렇습니다.
0: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거든요.
1: 네.
0: 이맘때가 되면 우리 대표님 마음도 좀 남다르실 것 같고

0: 이렇게 9월의 중순에 이산가족의 날이 있었네요. 9월 23일이 이산가족의 날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의미 좀 설명해 주세요.
1: 한 3년, 4년 전이었죠. 이산가족의 날이 정부가 이제 제정을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또뭐 일제자들이 돌아가시는 그 과중에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걸 다른 어떤 뭐 경제공동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기에는 그건 좀 아니다. 특히 이산가족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정부가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한 그 취지대로 좀 많은 분들께 알려줘야 될것 같기도 해요.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이미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고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도 지금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마지막 상봉이 언제였죠?
1: 그렇습니다. 2018년 8월 달에 만났으니까요.
0: 어이구.
1: 8년이 지났습니다.
0: 2018년에 만났다고요?
1: 네네.
0: 그러면 지금 꽤 오래된 건데 그 사이에 몇번뭐 추진할 시도도 하고 계획도 있었는데 무산이 됐던 건가요?
1: 그때 2018년도까지만 해도 좀 상황이, 남북 간의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가졌고, 그 이후에 상봉이 될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게 쭉 그냥 이어져서 그런 기회들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0: 보통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TV를 통해서 많이 중계도 되고 생중계도 되고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가장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기억하세요?
1: 저는 뭐 TV를 통해서 또는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1985년도가 첫 상봉이었습니다.
0: 저도 어렸을 때 TV에서 봤던 기억이 언뜻 나고 그때 정말 막 눈물바다 되고 했던 그 생중계된 그 화면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1: 네.
0: 그 80년대부터 시작을 했군요.
1: 맞습니다.
0: 그럼 꾸준히 80년대부터 몇년한 번씩은 진행을 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71년도부터 남북직접자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풀자고 많은 회담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고, 83년도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하는 그 방송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좀 높아진 상태가 진행이 됐고, 84년도에 우리 쪽에 그 수혜물자가 났을 때 북한이 그때 뭐 자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85년도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예술 방문단 교환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합쳐가지고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85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없다가 이제 2000년도 들어서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산가족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1년에 한두 차례 꾸준하게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남북관계가 가다 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지도 못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이어졌죠. 그러면서 한뭐 3년씩 이렇게 중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만났던 겁니다.
0: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면 직접 이제 준비도 하시고 직접
1: 네.
0: 지켜보셨잖아요. 어떤 감정으로 지켜보세요?
1: 첫 번째 만나는 그 과정이 단체 상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이는 장소에서 한꺼번에 가족을 바로 거기서 만나고 하는데, 그때 장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쭉쭉쭉쭉 걸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얼굴을 이렇게 탁 쳐다보고
0: 그쵸, 얼굴 보죠.
1: 확인하고 그때 막 서로 끌어안고 울고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옆에서 바로 지켜본다는 거는 엄청난, 뭐 저희 지켜보는 사람들도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바로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좀 이렇게 멈칫멈칫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0: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나는 거잖아요. 몇
1: 네.
0: 시간 정도 만납니까?

0: 2박 3일 만나는 게 대부분인데요.
1: 2박
0: 2박 3일
1: 3일.
0: 그대로 다 만나는 건 아니고
1: 그렇겠죠.
0: 한 2시간 만나고 또 헤어졌다가 또 2시간 만나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야외에 나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한 8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1: 헤어질 때는 어떠세요? 이산가족분들은.
0: 헤어질 때는 작별 상봉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근데 이게 정말 만나고 2박 3일이 짧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1: 금방 지나가죠.
0: 예,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면 좀 괜찮을 건데, 그때 이제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작별 상봉 때가 제일 마음이 좀 찡할 때였습니다. 뭐, 지켜보는 우리도 그렇고, 취재하는 분들도 다 눈물 흘리고, 마지막 이때 이제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못 보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서로 막 헤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죠.
1: 그 이산가족 만나고 싶다. 상봉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돼야 만날 수 있는 거고 한번 만나신 분들은 또 기회가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산가족 계시니까.
0: 한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1: 그러니까요.
0: 때문에 다시 만나는 거는 어렵죠.
1: 그러니까 그 작별이 2박 3일 동안 만나고 나서 이제 헤어지는 작별 상봉 때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건 거를 다 아시는 거예요.
0: 그렇죠.
1: 아, 저 마음이 너무 지금 저는 막 먹먹해지는데, 생존자분들이 지금 3만 2천여 분 계신데요. 그리고 거의 이제 고령자이십니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훨씬 더 많으시죠? 많으셨죠?
0: 예, 한 13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1: 예.
0: 제가 10년 전에 한참 일을 할때 보니까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살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6만 4천 명 정도가 10년 전에 살아 계셨는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그게 또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금 3만 2천 명 정도가 생존해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80세 이상이고, 그분들은 말이 80세 이상이지만, 직접 이렇게 상봉을 하게 되면 가서 만나야 되는데, 몸이 이제 건강해야 만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아마 몸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1: 맞습니다. 사실 이산가족 문제, 이산가족 상봉이 너무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 말고 이 이산가족 문제를 또 다른 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실제로 대표님도 그런 방식을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0: 남북 간에 어떤 그 계기가 되면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가 나오고,
1: 그렇죠.
0: 그러면 상봉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약간 이벤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1: 네.
0: 울고불고 하는 그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상봉을 하는 것 자체도 물론 좋고, 뭐더 나아가서 고향까지 방문하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인 여건이 또 그렇게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접근 방식을 좀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만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내 가족을 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1: 생사
0: 죽었는지. 그렇습니다.
1: 확인이라도,
0: 죽었는지
1: 예.
0: 살았는지라도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런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생사 확인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사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거든요. 서신 교환도 할 수도
1: 네.
0: 있고 또뭐 화상으로도 만날 수 있고 영상 편지 찍었던 거 보낼 수도 있고 또 여건이 되면 상봉까지도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될 거는 저는 생사 확인이 가장 우선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현실적으로 생사 확인도 조금 어려운 편인가요?
0: 여전히 북측은 좀 어려워하죠. 그때 우리가 남북십자회담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생사 확인 두 차례 한게 전부거든요. 그때 명단 전체 생존자 전체 명단을 가지고 생사 확인을 하자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뭐 상봉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다음에 좀 여건이 나아지면 하자는 쪽으로 미뤄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봉이 어렵다 그러면 생사 확인부터 시작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뭐 어떤 방식이든 다 북한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그렇죠. 지금은 남북관계가 워낙 뭐 단절돼 있는 상태고 판문점에 있는 그 연락 채널까지도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연락 채널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건이 좀 나아지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생사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우리 정부에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0: 그러니까 신뢰를 좀 회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서로가 쌓여 있는 이 감정들, 마음들을 풀기가 좀 어렵거든요. 서로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서로가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는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네.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1: 34년 동안 남북 대화 현장을 그대로 지켜보셨습니다. 실제 실무자시기도 하고 대표가 되셔서 남북을 오가기도 하셨는데 지금의 남북 관계에서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가장 먼저 뭐부터 손봐야 될까? 뭘까요?
0: 지금 뭐 이러다 보면 이산가족 문제보다도 더 이제 시급한 일들이 많이 사실은 있거든요. 뭐 지금 우발적으로 어떤 상황이 또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 그렇죠.
0: 그런 부분들에 더해서 또 우리가 직접 뭐 우리 남북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일들은 여전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재난 뭐 재해라든지 또 감염병이라든지 또 보건의료라든지 서로에게 필요한 일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뭐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도 또 포함해가지고 상봉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노력들을 좀 큰 걸 뭘 해결하기보다는 가장 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실제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실제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좀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북한이 뭐 탄도미사일 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0: 네.
1: 안보 국가 안보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일단 당연히 우선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런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이산가족 이건 정말 어떤 우리 삶에 대한 정말 인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따로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최근에 펴내신 책에 보면 판문점에서 금강산까지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내셨거든요.
0: 네.
1: 어떤 내용을 담으신 거예요?
0: 네. 뭐 제가 그동안에 이제 34년 동안 일을 하면서 현장에 있었거든요.
1: 네.
0: 현장에서 뭐 좀 전에 말을 했지만 직접 회담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짧은 뭐 회담 기간에서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 내용을 보면 뭐 간단한 몇 줄에 불과하지만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뭐 여러 가지 과정들도 복잡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판문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 이산가족 상봉이 일어나니까 상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 그걸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잊혀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4년 동안 걸어왔던 이야기들 그게 판문점에서 금강산까지 쭉 여정을 하나의 기록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뭐 머릿속에 늘 가슴속에 담겨 있으셨겠지만 이번에 책을 쓰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셨을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이 있으면 짧게 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그때 50년간 수절을 하다가 자기 남편을 금강산에서 만났던 정기엽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데요.
1: 네.
0: 그때 보니까 뭐 혼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50년 만에 처음 만났고 자기 남편하고 알콩달콩 이제 잘 지내다가 2박 3일 끝나고 이제 헤어지는 시간에 저쪽에 있는 남편이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통일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그 나랑 같이 저 서울에 가서 살면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하느냐고 통일이 언제 되느냐고 언제 통일이 되느냐고 그렇게 막 울먹이던 그 장면이 지금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1: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다 그 가슴 저미는 사연이 뭐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지금도 정말 많은 이산가족분들이 남에서 북에서 얼마나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고 여러분 9월 23일 이산가족의 날입니다.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뭐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0: 예,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고, 이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니까 꼭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1: 건강하게 꼭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셔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이산가족 문제 자체가 좀 점점 낯설게 느껴지는 젊은 세대들도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내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 분단 이재민들의 관련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하다 보면 이 문제는 이제 처리가 뒤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는데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항상 기억하고 또뭐 격려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1: 네, 맞습니다. 아무리 젊은 우리 세대라도 사실은 이제 집에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어쩌면 나랑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좀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근 전 남북적십자회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 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했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잠시 후 11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5: YTN i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바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늦더위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연휴 동안 하늘은 맑고 쾌청한 날씨가 전망됩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향 오전 정체가 아직은 긴 편입니다. 행주 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 구간까지 5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다시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 지나 한강대교 사이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밀리고 있는데요.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반포대교까지도 평균 속도가 시속 40km 내외입니다. 이후 한남대교 지나 영동대교 사이도 다시 정체에 저행되고 있고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 광명교부터 금천교 사이가 차간격이 아직은 좁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이 개최국 일본을 꺾고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은 일본 나고야의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숙적 일본과의 결승에서 67대 57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남자 농구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부터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농지 투기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고 관행적 위반에는 양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가 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 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산 뒤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경매로 농지 지분만 사들여 불법으로 임대한 사례 등이 그 대상입니다. 청와대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와 관련해 인사권으로 답했다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탄원서를 받았는지 묻자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대변인으로 미디어오늘 기자 출신의 김성환 시사평론가를 임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공식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책임감이 무겁다며 대통령 말처럼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서민들이 많이 마시는 생맥주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생맥주에 붙는 세금을 20% 깎아주는 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00cc 한 잔당 교육세와 부가세를 합쳐 세금이 127원 오르게 됩니다. 한국전력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지금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오늘 공지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최근 3개월간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플러스 마이너스 5원 사이에서 결정하는데 이번 동결 결정으로 최대치인 플러스 5원이 18분기 연속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으면서 이번 달 잠정 집계된 우리나라 수출액은 714억 달러로 20일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20일 동안 집계된 우리나라 수출액이 714억 달러로 지난해 9월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8.3%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30도, 대구 29도로 어제만큼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다소 덥겠고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지방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부산에서 제일 핫한 곳, 바로 북항 친수공원인데요. 갑자기 명소가 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한번 보겠다고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건데요. 어제도 공원 수로 주변 난간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고 하고요. 삼각형 지느러미가 수면 위로 쓱 올라오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휴대전화는 기본이고 커다란 대포 카메라까지 들고 나온 분들도 많았다는데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몸 길이가 3에서 4m, 어른 키의 두 배가 훌쩍 넘는 이것은 지난 18일 처음 나타난 뒤로 사흘 연속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 멀리 따뜻한 바다에 사는데 요즘 우리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종종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산 북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바다에서 온 뜻밖의 이 손님은 누구일까요? 1번 상암, 2번 상전, 3번 상어, 4번 삼겹살. 1번 상암, 2번 상전, 3번 상어, 4번 삼겹살.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빠밤 빠밤 영화에 이거 나타날 때마다 흐르는 BG가 있잖아요, 여러분. 백그라운드 뮤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생각나는 오늘 SAT였는데요. 와, 몸 길이가 3m, 4m. 굉장히 이빨이 날카롭고 굉장히 무서운 바다의 최상의 포식자인데 사람들이 와, 보려고 구경하려고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삼각형 지느러미. 예, 지느러미만 이렇게 쓱 올라오잖아요. 쓱 올라왔다가 쓱 내려가고. 영화에 그런 장면 나오면 너무 무섭잖아요. 지느러미만 보이는데. 예, 그것이 부산의 북항. 예, 북항 친수공원에서 그 장면을 볼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긴 영화에서만 봤지 실제는 우리 못 봤었으니까 되게 신기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여러분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이 있으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동물원 이런 데서 봤었나요? 좀 기억이 잘안 나요. 동물원에서도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뭐. 아쿠아리움 이런 데는 있을까요? 예. 예. 어쨌든 무서운데, 여러분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같으면, 예,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한번 보내봐 주세요. 저는 신기할 것 같은데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갑자기 막 사진 찍는데 막 이렇게 물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번 상암, 2번 상전, 3번 상어, 4번 삼겹살. 예, 저희가 앞 글자 상으로 다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삼겹살입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서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스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 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 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부산 북항을 박학 뒤집어 놓은 바다에서 온 뜻밖의 손님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습니다. 몸 길이 한 3에서 4m 정도 되고요. 삼각형 지느러미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 이 손님 누구였을까요? 1번 상암, 2번 상전, 3번 상어, 4번 삼겹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박희경이 부릅니다. 마이걸 OST인데요. 이것을 사랑한 인어.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보다 짧은 연휴인데요. 서울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시 오동훈 기획관리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기획관리팀장 오동훈입니다.
0: 올해 서울시의 추석 종합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1: 네, 예년보다 짧아진 추석 연휴로 올해는 이동과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시는 시민들이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 교통 등을 빈틈없이 챙기며 안전과 민생, 생활 편의 이렇게 3대 분야 15개 과제의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시민들이 장보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을 2,650억 원 규모로 발행했고요. 전통시장 할인 행사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명절 전 바가지 요금을 특별 점검하고 성수품의 경우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동향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0: 분야별로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응급의료, 교통 등의 빈틈없이 챙긴다고 하셨고 먼저 안전과 민생, 생활 편의 이렇게 3대 분야에서 15개 과제의 종합대책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대중교통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연휴가 좀 짧아가지고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1: 네, 연휴가 짧은 만큼 귀경 인파가 주말 늦은 밤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귀경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다음 날인 26일 토요일과 27일 일요일 이틀간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연장합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주요 기차역인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용산역, 수서역 이렇게 다섯 곳과 서울고속터미널, 동서울 그리고 남부터미널 이렇게 세 곳 터미널 버스정류소에서 종점 방향 막차가 다음 날 새벽 1시에 통과하도록 배차 시간이 조정되고요. 지하철은 이틀 동안 총 128회로 횟수를 늘려서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 다음 날 새벽 1시에 도착하도록 연장 운행합니다. 심야 M버스도 추석 연휴 기간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0: 성묘 가시는 분들을 위한 교통편도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성묘객을 위한 교통편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망우 역사문화공원을 지나는 시내버스 201, 262, 270번 3개 노선은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이틀간 하루에 총 38회로 늘려서 운행하고요. 방문객이 몰리는 용미리 1, 2, 7인 묘지는 추석 연휴 시작일인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무료 순환버스 4대로 운행합니다. 연휴 기간 대중교통 이용정보와 도로상황 등 실시간 교통정보가 궁금하시면 서울대중교통 토피스 누리집 또는 토피스 X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0: 네, 연휴 기간 동안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인데요. 의료대책도 소개해 주세요.
1: 네, 명절 연휴에 가장 애가 타는 순간이 바로 가족이나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다칠 때인데요. 서울시는 연휴 기간 빈틈없는 응급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내 응급 의료기관 51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3곳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합니다. 특히 소아 응급 환자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 아이 안심병원 8곳과 우리 아이 전문 응급센터 3곳도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0: 그렇죠. 명절 연휴에 가장 진짜 걱정되는 게 가족이나 아이가 아플 때, 이때가 진짜 걱정 많으실 텐데 소아 응급 환자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 안심병원이 있습니다. 8곳 그리고 우리 아이 전문 응급센터 3곳 24시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어디서 찾으면 돼요?
1: 네, 진료 중인 가까운 병원과 약국을 찾으시려면 스마트폰으로 응급의료 포털 누리집이나 앱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급박한 상황이라면 국번 없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나 02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실시간 운영기간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인 손목닥터 9988 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응급의료 포털, 네, 스마트폰의 응급의료 포털, 거기서 누리집 찾으시거나 앱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19는 다 아시겠지만 120 다산콜센터도 전화하시면 실시간 운영기관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휴 기간에 사건 사고에도 대비하고 계신다고요?
1: 네, 추석 종합대책 기간인 9월 23일부터 28일 중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상황실도 24시간 운영되는데요. 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과 화재나 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통합관리하여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과 상황을 신속히 공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또 이용객이 몰리는 전통시장, 판매시설 등 1204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 가스시설 안전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는데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량사항은 명절 전까지 보완하도록 조치해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빈집이 늘고 거리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대비해서 서울경찰청과 함께 범죄취약시설 순찰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그리고 교통혼잡관리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0: 추석 연휴에 이동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고향 가거나 그러기 위해서 서울에 계속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 있을까요?
1: 네. 먼 길 떠나지 않고 서울에 머무는 분들을 위한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열리는데요.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공연예술인 서울 어텀 페스타를 연휴 기간에도 즐기실 수 있고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까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에서는 서울야외도서관도 특별 운영됩니다. 또한 운영공은 한가위 민속행사, 서울역사박물관관, 남산골 한옥마을의 전통축제,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의 무료 기획전시 등 연휴 기간 열리는 도시

0: 병원에서 치과를 찾아보는 것도 짧은 연휴를 알차게 보내시는 방법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 서울시는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 지원은 물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고독사 위험 가구에는 식사와 안부까지 세심히 살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1: 네. 서울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도록 추석 연휴 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종합대책 마련했고 그 내용을 오늘 쭉 정리를 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동훈 기획관리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팀장님은 추석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0: 저는 이제 종합대책을 총괄하다 보니까 네, 고향에는 못 내려가고 네, 사무실 출근할 계획입니다.
1: 아, 네. 그러시군요.
0: 네, 시민들의 안전과 네. 편안한 네, 추석 보내기를 위해서 네.
1: 네, 예전에 어떤 분이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네. 나오셔서 내가 조선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0: 네.
1: 자, 조선의 공무원 서울시 기획조성실 오동훈 기획관리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12시까지 90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코너 가기 전에 저희 앞서 내드렸던 SAT 짧게 한 번 더 내드리고 여러분 사연 좀 볼게요. 요즘 부산에서 제일 핫한 곳 바로 북항 친수공원입니다. 갑자기 이것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삼각형 지느러미, 날카로운 이빨, 몸 길이가 3에서 4미터. 예,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빠밤, 빠반 이런 음악과 함께 등장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상암, 2번 상전, 3번 상어, 4번 삼겹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돼요. 5082번님이 이것이 상전인가 보네요. 하하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616번님은 동물의 왕국에서나 봤지 볼 일이 있을까요? 근데 야생의 날것을 실물로 볼 수 있다니 보고 싶긴 하네요. 아기 이거 뚜루뚜뚜뚜뚜뚜 저 이거 멜로디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아기 이것 아, 네. 머리가 아픕니다. 예, 네, 생각이 안 나네요. 6635번님, 이것 요리 중에, 예, 이것 지느러미로 만든 음식, 샥스핀이 유명하죠. 라고. 와,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주셨네요, 이분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되는데요. 4284번님 이거 정말 무서워요 라고 하셨고 9827번님 이것 지느러미 잘라서 삼겹살 구이 함께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뭘까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1번 상암, 2번 상전, 3번 상어, 4번 삼겹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7: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

0: 노사가 막힌담을 허물고 다시 대화하며 모두가 웃는 일터를 만들어주시는 노무사들의 활약상 노무 너무 고마워 시리즈 시간입니다. 사람과 기업을 잇는 상생브릿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간략히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22년 11월부터 3년 일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공인노무사의 ADR 노동연구소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DR이라 그러면 조금 이제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을 텐데. 네네. 이게 왜 화해 조정 말씀 많이 듣죠? 예. 화해나 조정, 그걸 우리 대안적 분쟁 해결이라고 합니다. 그게 ADR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결하는 뭐 그런 이 제도를 말하고요. 또 이게 왜 이렇게 하냐 그런다면 다른 나라는 대부분 이 고용 사건의 3건 중에 2건 정도는 다 그렇게 해결합니다. ADR로. 그런데 우리는 3건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분들 경우가 나중에 권리구제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이 노무사가 딱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무사법 보면요. 네. 첫 번째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두 번째가 분쟁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취약계층을 돕는 이른바 공익수호자의 어떤 임무를 네. 노무사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ADR 노동연구소장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0: 아하, 그렇군요. 네.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 중에 제가 가슴에 박힌 말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1: 맞아요.
0: 그러니까 노무사분들이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예. 요즘에 노동시장 환경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져가지고 네. 네. 그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사실은요. 지금 AI 시대에 그래가지고 참 좋은 점도 있는데 노동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게 많은 게요. 네. 제가 노동위원회 중도위원장 할 때 깜짝 놀랐던 게 플랫폼 프리랜서 사건이 이렇게 많아? 네, 그게 사실 근로기준법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프니까 나는 해고도 당했으니까 노동위원회 찾아와 네. 우리는 해결해드려야 돼. 그런데 그 사건이 그렇게 느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아픈 사람 많고요. 그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돌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0: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이 시간을 하면서 저희가 종종 언급했던 말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근로자의 범죄에 네. 들지 않지만
1: 그렇습니다.
0: 이분들이 분쟁을 통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그렇습니다. 돼버린 예.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일이 너무 많더라. 아픈 분들이 네. 너무 많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셨잖아요. 네.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도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아마 가장 많이 오는 네. 이유는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또 뭐 괴롭힘, 차별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주로 노동위원회에서 이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말고도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뭐 파업이 난다. 현대중공업에도 파업 난다. 이거 가서 막 해결하는 데가 노동위원회가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두 가지예요. 네. 하나가 아까 말한 심판.
0: 예.
1: 해고가 부당한지 안한지 이런 거 따지는 거. 두 번째. 파업을 예방하고 빨리 해결해 주는 거. 그걸 이제 조정이라 그럽니다.
0: 네.
1: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시청자들 이렇게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0: 네. 아유, 그래도 저희가 슬라생에서 노무사분들 많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해서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1: 네.
0: 중앙노동위원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불이익 당한 게 있고 구제받고 싶은 게 있으면 이쪽에
1: 그렇습니다.
0: 접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그렇군요. 네네.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를 오늘 나눌 텐데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이제 정말 익숙해진 말이긴 합니다. 뭐 배달 노동자 이런 분들 계시고 방송작가, 네. 뭐 디자이너, 방송인 중에도 프리랜서가 굉장히 많고요. 노무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분들의 권리구제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1: 아마 이거 권리구제 대리인도 좀 생소할 텐데요.
0: 네.
1: 아마 국선 변호사는 좀 알지 않을까요?
0: 많이 들어봤죠.
1: 예, 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사, 노동위원회에서는 권리구제 대리인.
0: 아하.
1: 그럼 권리구제 대리인이 누구냐 그러면 주로 노무사나 변호사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취약계층, 좀 형편이 좀 안 좋은 분들. 이분들의 권리구제를 도와주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0: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네. 그런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심판의 역할도 하고 예방과 해결도 한다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그 심판의 역할 중에 우리 이 신청하신 분, 구제 신청하신 분에게 권리구제 대리인을 할 수 있는 게 그건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아하.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득이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300만 원 월 민만 노동자들에 대해 가지고 네. 그분들이 신청하면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처럼 무료로 네. 노무사가 도와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0: 네. 그러면 그 기준이 그러니까 모든 네. 분들한테 다 권리구제 대리인 아니, 지원이 아니에요. 되는 것이 아니고
1: 아까 잠깐 말씀드린 말씀하셨어요. 대로 우리가 소득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한 300만 원 미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0: 아, 월 평균이군요.
1: 그렇습니다. 그걸 평균 임금이라고 부르는데요.
0: 네네. 예, 예. 최근에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의 공인노무사가 최초로 선임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네. 대한상사중재원은 뭔가요?
1: 아, 그것도 생소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 중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다지 많이 안 듣는데요. 사실은 중재가 어떤 게 중재냐 그러면 지금 노동위원회 판정을 가게 되면 이제 위원들이 세 분이 주로 판정을 합니다.
0: 네.
1: 예. 근데 중재는 주로 어떤 걸 말하냐 한다면 민간 전문기관의 중립적인 어떤 이 중재인들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데가 대한상사중재원이에요. 대한상사중재원은 역사가 꽤 됩니다.
0: 네.
1: 되고 그리고 사실은 중재제도는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은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상사중재원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성화 안 돼 있을 뿐이죠. 그래서 조금 생소한데. 요번에 우리 노무사를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인으로 임명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게요.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로자이냐 아니냐.
0: 네.
1: 그럼 근로자 아닌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니? 그 그렇죠. 문제가 남는 거예요. 법원 갈까? 법원 가면 이건 엄청 돈 드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돈 안 들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중재입니다.
0: 아하.
1: 예.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연 들어보니까 근로자로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억울하겠네. 그럼 중재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어떤 중재 신청을 하면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노사가 오케이 서로 동의하는 사람이 중재를 맡게 됩니다.
0: 네.
1: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결론 내리면 따라가기로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 부분은 사실 다른 나라는 거의 다 많이 쓰고 있고요. 그걸 우리는 쉽게 말해가지고 계약을 위반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권리 분쟁이라고 그러고 권리 분쟁이 대부분은 중재로 해결해요.
0: 네.
1: 예, 그러니까 법원으로 잘 안 갑니다.
0: 예.
1: 근데 우리는 그 법원으로 너무 많이 가. 법원으로 갔다 그런다라면 취약계 정원 못 따라가요. 변호사비 너무 세. 그리고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를 많이 쓰는데 이번에 상사중재원에서 노무사를 중재인으로 이렇게 모신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우리 AI 시대가 되면서
0: 네네.
1: 이게 더 많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0: 그러면 중재인의 그동안은 어떤 분들이 하셨던 거예요?
1: 주로요. 상사중재원이 노동중재는 그 별로 없었어요.
0: 아.
1: 대부분 말 그대로 상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역이나

0: 제가 볼 때는 노동 분쟁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노동 분쟁이 워낙 많아지니 상사 중재원도 좀제 역할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아, 예. 앞서 중앙노동위원회 이야기했잖아요. 노동위원회.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뭐 부당해고 사건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거기서 다루는
0: 그렇습니다.
1: 거고.
0: 좁혀져 있죠.
1: 그렇죠. 지금 대한 상사중재원 같은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0: 그렇습니다.
1: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뭐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서 일을
0: 그러니까
1: 해결하면 되는
0: 예, 제가
1: 거네요.
0: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고용계약서상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뭐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기로 한다. 그런 조항 하나만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1: 네.
0: 이용할 수가 있어요.
1: 아하.
0: 예, 그러면 사실은 중재라고 하는 부분은 돈이 그다지 안 듭니다.
1: 그렇군요.
0: 예,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그렇다가 돈
1: 네.
0: 부담 별로 없을걸요.
1: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뭐 어떤 조언이 필요하고 어떻게 중재를 해주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연으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연을 읽어드리면 그 사연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채용 대행업체를 통해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입사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근로 구두 계약으로 근무를 했고요.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부당해고 겪었습니다. 노동위 권리구제 대리인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월평균 임금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은 3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왜 제가 해당 사항이 안 되는지 궁금하고요.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밟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많이 화나셨네요.
0: 하여튼 뭐 아픈 사연이죠.
1: 예.
0: 우선은 300만 원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자기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는데
1: 월 평균 임금이
0: 예.
1: 자기는
0: 근데
1: 안
0: 그게
1: 된대요.
0: 이제 이런
1: 300이.
0: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세전 300이냐 세후 300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내역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노동위원회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해당이 없다고 그랬다면 필경 제가 볼 때는 이 급여 내역을 보게 되면 그게 조금 미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1: 세전으로 한다고요?
0: 그렇습니다.
1: 아하.
0: 그렇습니다. 그래서
1: 그러니까
0: 기본적으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수당이나 뭐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아마도 그 부분은 그래서 해당
0: 그래서
1: 사항이
0: 아마
1: 안
0: 그런 문제가
1: 된다.
0: 아닐까 하는 짐작이 드는데요. 그건
1: 네.
0: 정확하게 봐야지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 절차 밟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0: 아, 예.
1: 청구가 가능한지요?
0: 참, 그것도 중요한 대목인데요.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이 정신적인 손해배상 뭐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있어요. 단,
1: 네.
0: 노동위원회 권한 바뀝니다.
1: 아, 그런가요?
0: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냐 아니냐를 판정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다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노동위원회 어떻게 할수 있냐 한다면 아니, 신청인님, 그냥 이 화해로 해결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다 같이 묶어가지고 한 번에 해결해 드릴게.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많이 권장하는 거예요.
1: 네.
0: 대부분 그런 이 취약계층들이 사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고만 아픈 게 아니고 괴롭힘 당했어, 차별 당했어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화해란 제도고. 그래서 만일 그거를 그냥 판정으로 부당해고 별개로 가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엔 정신적인 괴롭힘이나 그다음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1: 화해라고
0: 네.
1: 하셨잖아요. 화해를 통해서 모든 걸다한 번에 좀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뭐 저는 사실은 화해를 많이 해봐가지고
1: 네.
0: 화해를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낀 일인데요.
1: 네.
0: 왜냐하면 신청인이 있고 피신청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1: 그렇죠.
0: 가해자 피해자로 치자고요. 그럼 가해자 피해자가 전부 다 아, 내가 잘못했네 좀.
1: 아, 그렇게 돼요?
0: 진짜 좀 사과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고 흔쾌히 아니 보세요. 이 정도의 이 급여가 안준거 주셔야죠. 네.
1: 아, 그
0: 그다음에
1: 준다고 하는군요.
0: 아팠잖아요.
1: 예.
0: 그게 조금 더 보상해 주셔야죠. 네.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세금까지 빼가 계산해 드릴게. 오늘 입금?
1: 예.
0: 입금. 그렇게 저는 해결합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이 신청인인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1: 그렇죠.
0: 저걸요. 나중에 혹시 우리가 판정을 내리더라도 아주 좀 성격이 더러운 이런
1: 예, 성격이 안
0: 가해자가
1: 좋은
0: 안 좋은
1: 분이. 예.
0: 뭐 그냥 그거를 이행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1: 그렇죠.
0: 시간 엄청 가는 것도 법원 가야 되고 우리는 이행 강제금 때려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0: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ADR이라고 하는 게 이 취약계층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한 판에 다 끝내라고.
1: 네.
0: 그 정신적인 피해 보상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행하는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예. 세금 공제하시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777만 얼마가 나오네요. 언제까지 입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1: 아까 ADR이 화해 조정
0: 그렇습니다.
1: 하는
0: 화해 조정 중재 뭐 이런 거로 해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사실은 양측이 정확한 어떤 절차라든가 이것의 의미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른 채로 일단 화가 난 상태에서
0: 바로 그거예요.
1: 각자 입장을 막 주장하다 보니까 전문가 그 사이에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정리를 해주고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뭐가 나한테 더 유리한 거구나를 판단해서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0: 그렇습니다.
1: 받아들인다는 거죠.
0: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노무사가 중요하다는 게 노무사가 사실은 노동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이나 사고 방식을 너무 잘 알아요.
1: 알겠습니다. 네. 권리구제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야 될 것 짧게 정리해 주세요.
0: 네, 우선 뭐 자기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은 우선 계약서, 고용 계약서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급여 관련된 부분들은 급여 명세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출퇴근한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그걸 좀 모아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사용자가 업무 지시했다는 거 있잖아요.
1: 네네.
0: 뭐 그런 게 뭐 카톡이든 뭐든 다 정리해 놓으시라. 근데 그건 사실 평소에 준비하셔야 돼요.
1: 그러네요. 평소에 네. 좀 꼼꼼하게.
0: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에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평소에 준비해 두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두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0: 네.
1: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닌 위탁기업 관계인 보험 설계사입니다.
0: 네.
1: 이런 직군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근로자성은 인정될까요? 또한 일방적으로 소속 이동을 요청받고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 당한다면 이에 대한 부당해고 진정과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다 궁금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0: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우선은요. 보험 설계사이기 때문에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네. 보험 설계사 하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노동위원회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봅니다. 이분이 진짜 근로자처럼 일을 했느냐 안 했냐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에서 아니 보험사에서 이 사람한테 뭐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하고 출퇴근 관리하고 그다음 평가하고 그다음에 업무 지시 내리고 막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건 당근 근로자예요.
1: 어허.
0: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말 그대로 프리하게
1: 예.
0: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따라 뭐 자기 업적에 따라 돈을 받아가요. 그럼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노동인이 올 수 있고요. 다만 그게 이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의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제 노동위원회가 내리고 아까 이제 그분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왜 뭐 다른 데 이동시키냐?
1: 맞아요.
0: 나 그 반대인데 그 네. 이야기 아닙니까? 만일 이분이 이제 근로자로서처럼 일을 했어요. 지시받아 일을 하고 근무 시간 딱 지켰어야 되고 일에 따른다면 이동하는데 내가 반대했다고 그거를 계약을 해제해? 그러면 그 부당해고입니다.
1: 어.
0: 예, 그럼 부당해고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다면 이제 그건 뭐 부당해고가 아니고 그냥 뭐 계약 해지일 뿐이죠. 네, 네.
1: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분들도 기본적으로
0: 네.
1: 내가 근로자로서 일한 것 같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하군요.
0: 아니 뭐 노동위원회는 사실은요.
1: 네.
0: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을 위해 가지고 만드는 건 맞는데요.
1: 네.
0: 문제는 아니 당사자가 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1: 그렇죠.
0: 노동위원회 와가지고 노동위원회가 이제 지방노동위원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 각 시도마다 다 있거든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1: 아하.
0: 제가 억울합니다.
1: 예.
0: 이래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접수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근로자 아니니까 안 돼라고 말을 못합니다.
1: 아하.
0: 네, 그래서 이제 노동위원회 사건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1: 그래서 근로자성 인정되면 거기서 부당해고에 대한 인정이 되는군요.
0: 그렇죠. 아니 근로자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막 이동을 막 시키네.
1: 예.
0: 뭐 이러면 그게 이제 부당해고일 수 있죠.
1: 예. 네. 네.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0: 네.
1: 헬스장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구두로 업무 지시 받았는데요. 근무 중에 원장의 괴롭힘, 인수인계 없이 일하는 구조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이후에 퇴사 과정에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실제로는 말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인수인계에 맞췄던 상황입니다. 근데 원장은요 급여표가 여기서 네가 밝혔잖아 라고 하면서 월급 지급 거부했고요. 회원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너 급여에서 차감할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장과 한 대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해당 발언이 실제 법적 효력 갖는지 발생한 손해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임금 체불 대응 알고 싶습니다.
0: 참 아픈 사건이네요.
1: 너무 그러니까요.
0: 자 우선 요 사건 경우도요. 그 사용자랑 관계에서 이제 뭐 사용자 일방적으로 그만두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괴롭힘하고 뭐 등등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단지 제가 이제 딱 들리는 거는 저 근로자네 보니까 업무 지시 받아 일했네.
1: 근로자. 구두로 업무 지시 받았대요.
0: 예, 구두로 업무 지시 받은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급여 관련돼 가지고 아 제가 이제 급여 안 받고라도 저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네. 실제로 나가 일을 했어 계속.
1: 일하고 인수인계도 했대요.
0: 인수인계도 했어.
1: 너무 착하신
0: 그런
1: 분.
0: 그런 근로자지.
1: 근로자.
0: 그건 근로자지. 네. 그리고 또 그분이 참 기록까지 다 가지고 오겠다 그러니까.
1: 네. 대화 기록 다 남아 있대요.
0: 대화 기록 남아 있잖아요.
1: 네.
0: 그럼 제가 노동위원회 가면 저거는 뭐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요.
1: 예. 네네. 그러면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발생한 손해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그러니까 뭐 임금 체불 이런 거 다 대응할 수 있네요.
0: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임금 근로자니까 거기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사업주가 당신 때문에 손해 봤으니까 이 손해만큼 내가 그걸 차감할 거야. 뭐 이런 부분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1: 그렇군요.
0: 네, 그건 사업주가 근로자가 뭐 어떻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걸 입증을 해가지고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고 임금과 예를 들어가지고 임금 보상이죠. 임금 네. 보상과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 손실 이런 문제는 별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 네. 이거 짧게요. 사업주가 네. 계속 임금 지급 미루거나 손해배상까지 주장하면 근로자가 가장 먼저 어떤 절차 밟아서 대응할 수 있을까요?
0: 일단 근로자라 그러면요. 당연히 그거는 노동청 찾아가셔가지고 임금 찾아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게 뭐 다른 혹시라도 본인이 이제 뭐 손해배상 이런 걸 한다면 또 법원 절차를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 조차도 사실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인정해 주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위원회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사장님 이건 좀 심하죠.
1: 네.
0: 이거 화해로 해결하시고 이건 아니에요. 그럼 사장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사장님도 법원 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힘들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빨리 해결해 주시고 빨리 끝내시죠. 라고 하는 그게 제일 베스트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오늘 사례 들어보니까 뭐 프리랜서나 위탁계약이라도 실제 일한 방식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필요한 일 있으시면 본인은 잘 몰라요. 전문가 공인노무사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보험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바이오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 시민필
1: 오늘 SAT 정답은 상어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Us, Wind and Fire의 September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릴게요.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 합니다.
1: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2: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3: 답 나왔네.
4: 가자.
2: 어딜요?
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6: 평택시.
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얼마나 걸릴까요?
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4: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8: 세계 반도체 수도,
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6: 바로 평택시.
9: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가게 월세에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이제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광주와 전주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가는 길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광교 터널 1, 2, 3차로에 걸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 중입니다. 우측 터널로 우회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인천 방향 마성 터널 부근 3차로에서도 버스

관련 사고 이후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기흥 부근부터 수원 나들목까지 3km 구간 아직은 밀리고 있고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다시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가는 길 충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파로 북충주 나들목에서 충주 분기점까지 4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청와대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와 관련해 인사권으로 답했다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탄원서를 받았는지 묻자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인사의 결과와 몫에 대해선 답을 드리지만 더 이상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다른 이야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이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답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첫 대법관인 김성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겐 서훈을 수여했습니다. 오늘 임명장과 서훈 수여식에는 대법관 재재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사 이후 조 대법원장과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대변인으로 미디어오늘 기자 출신의 김성환 시사평론가를 임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공식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책임감이 무겁다며 대통령 말처럼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 임명으로 청와대 대변인단은 강효정 수석 대변인과 김 대변인, 안기령 부대변인 등 3인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농지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오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당정은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하고 상속 농지나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처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위반도 농지은행을 활용해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부터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농지 투기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고 관행적 위반에는 양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산 뒤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경매로 농지 지분만 사들여 불법으로 임대한 사례 등이 대상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이번

0: 전수조사에서 이 같은 행위들이 적발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 부과 등 엄중한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고 있다며 마수드 폐쇄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만나는 데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 잉스트 폭스뉴스 기자는 현지 시각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현재 결정 모드라며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잉스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가능한 선택지와 관련해 이란을 쓸어버리는 것과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것, 합의를 이루는 것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습을 받은 이란 경제가 지난 3월 말부터 석 달 동안 10% 넘게 역성장했습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양국의 공습이 집중됐던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급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해상 봉쇄와 제재 강화로 원유와 가스 생산이 26% 넘게 곤두박질치며 미국이 핵 합의를 탈퇴했던 지난 2018년 말 이후 최악의 경제 후퇴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경유 평균 소비자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6.5달러를 돌파하며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민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전국 경유 가격은 갤런당 6.505달러로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약 70%나 급등하며 종전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실질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유가 고통이 커지면서 아이오와 등 주요 농업지대와 난방유 의존도가 높은 주를 중심으로 여당인 공화당의 지지율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현지 시각 22일 개막해 28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 변화 관리 모두를 위한 유엔으로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안보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각국 정상들은 전쟁 종식과 국제질서 회복, 다자주의 강화 등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날 연설에 나서 기존의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유엔 개혁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과 멕시코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현지 시각 22일 오후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여 방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방에서 20도대 후반을 보이며 제법 덥겠습니다. 다만 속초 24도, 울진 25도 등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추석 연휴에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낮 기온이 차츰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1도, 습도는 34%입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0: 북한이 약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전단을 뿌렸다는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정부가 건설비용 약 180억 원을 전액 부담했죠. 이에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447억 원을 사실상 전액 인정해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 2,641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또 북한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죠. 남북 당국 간의 대화는 2018년 12월이 마지막이고 북한이 판문점 내 남북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도 일방적으로 차단했거든요.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남자 농구가 12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본격적인 금맥회계에 돌입한 우리 대표팀. 오늘은 야구가 5회 연속 금메달 도전을 위한 첫 대결을 벌입니다. 나고에 현재 연결합니다. 이경재 기자.
2: 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도쿠카와 이에야스가 지은 나고야 성 앞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을 쌓았죠?
2: 네, 어제 오전에 우리 호텔로 조직위가 버스를 보내지 않아서 우리가 훈련을 망친 일도 있었고요. 일본이 대놓고 텃세를 부렸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 흔들리지 않고 어제 대회 결승에서 홈팀 일본을 물리치고 아시아 정상에 12년 만에 올랐습니다. 어제 2쿼터까지는 28대 28로 승부가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잘 터지던 외곽포가 잠시 쉬었는데요. 하지만 3쿼터부터 이현중과 이정현을 중심으로 3점슛이 불을 뿜었습니다. 4쿼터 중반 이후부터는 10점 채 안팎의 여유 있는 리드를 이어가면서 결국에 67대 5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NBA에 도전하고 있는 에이스 이현중 선수 결승에서도 27득점에 리바운드 8개를 잡아내면서 금메달을 이끌었습니다. 12년 만에 금메달인데 원정 대회로만 치면 82년 뉴델리 대회 이후에 처음입니다.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했던 이현중 선수는 끝내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이현중 선수 잘 알려진 것처럼 어머니가 84년 LA올림픽 은메달, 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냈던 성정아 씨인데요. 아시안게임 모자 금메달 리스트가 됐고요. 또 준결승에서 다쳤던 유기상 선수도 아버지 유영동 감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5개를 따낸 전국 레전드거든요. 또 엄마도 전국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금메달 가족도 탄생했습니다. 이현중 선수의 금메달 소감 들어보시죠.
3: 뭐 외부적인 상황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수록 저희끼리
0: 농구 국가대표 이현중 선수입니다.
3: 뭐 선수들이 그래도 감정적으로 안 하고 저희 할 거 딱 다 하고 홈콜도 있었어도 뭐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얘기 많이 한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본격적인 첫날 우리가 금메달 3개를 더 땄는데 이 테크볼이라는 생소한 종목에서 금메달이 나왔어요.
2: 네, 탁구대 위에서 하는 족구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초대 챔피언의 이준석 선수가 올랐습니다. 결승에서 이렇게 알레야위를 2대 0으로 물리치고요. 이번 대회 무실세트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이 선수 이력이 독특합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선수로 시작했다가 잠시 족구선수로 뛰었고요. 다시 테크볼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생업과 운동을 병행하다가 올 2월에 테크볼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를 그만두고 운동에만 집중했고요. 빛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준석 선수의 금메달 소감입니다.
4: 회사를 그만두는 거가
0: 테크볼 금메달 리스트 이준석 선수입니다.
4: 제가 언제 또 이런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무대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생각해서.
1: 네, 우리 대표팀 출발이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는 야구가 또 시작되죠?
2: 네, 프로야구 열기가 굉장히 뜨거우니까 이번 대회 야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회인데요. 타이완과 오늘 첫 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대표팀 이곳에 와서 이틀 동안 적응 훈련을 실시하면서 오늘 타이완전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만큼 5회 연속 금메달 위해선 타이완전 승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선발 투수는 예상대로 곽빈 선수입니다. 가장 강력한 구위를 자랑하는 우리 팀의 에이스죠. 사실상 일찌감치 타이완전 선발로 낙점을 받고 루틴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등판 각오 들어보시겠습니다.
5: 당연히 대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0: 야구 대표팀 투수 곽빈 선수입니다.
5: 이런 또 중책을 맞는 게 또 처음인 것 같아서 그냥 올 시즌 좀 잘 되는 것만큼 자신감 있게 던져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고.
2: 네, 타이완은 예상했던 왕인청 선수나 애리조나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린 위민이 아니라 20살의 실업 선수 린니 웨이가 깜짝 선발로 등판합니다. 2024년 타이완 프로 신인 드래프트에서도 탈락했던 선수인데 이 베이리센 이 선수의 기량이 오늘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오늘 또 여자 축구는 남북 대결을 펼치고요. 또 여자 배구는 일본과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습니다. 승전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1: 이번 대회 슈퍼 에이스로 활약하며 대한민국을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려놓은 이현중. 이제 다음 목표는 꿈의 무대 NBA입니다. 병역 문제를 해결한 만큼 NBA 도전에도 날개를 달았는데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이현중은 이미 NBA 무대를 밟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7일 미국 프로농구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리그지비 10, 쉽게 말해서 유망주 테스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 포틀랜드 트레이닝 캠프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면 곧바로 정식 선수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는데요. 당장에는 1군 로스터에 들지 못하더라도 포틀랜드 산하 G리그, 즉 마이너 무대로 이동해서 계속 기회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G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 포틀랜드 구단으로부터 1군과 2군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2웨이 계약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꿈에 그리던 NBA 정규 코트에서 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현중은 2022년 NBA 드래프트에 도전을 한 뒤 G리그와 호주, 일본을 거치면서도 계속 NBA의 문을 두드려 왔는데요. 지난 시즌 일본 B리그 나가사키 벨카에서 뛰며 리그 베스트 5, 아시아 선수상, 플레이오프 MVP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데 이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원맨쇼 수준의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대표팀을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병역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이제는 오롯이 농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시아를 평정한 에이스가 꿈의 무대에서 어떤 새 역사를 쓸지 농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날씨가 관심입니다. 이번 연휴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귀경길에는 이 비가 오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보름달을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이번 추석 연휴 날씨가 쾌청하진 않나 보군요.
6: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이번 주 후반에는 날씨가 점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연휴 첫날인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여서 귀성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 추석 당일인 금요일에는 하늘이 더 흐려질 것으로 보여서 아침 성묘길 더 쌀쌀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아직은 남부지방으로만 비가 예보되어 있지만 앞으로 중부지방까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비가 이번 추석 연휴 보름달을 보는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추석날 밤 흐린 곳이 많아서 한가위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지는 곳이 많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 11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세한 추석 연휴 날씨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1: 또 25호 태풍이죠. 두지안이 북상하고 있어서 걱정이 큰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또 아시안게임이 한창인 일본 현지 날씨는 어떤지도 짚어주시죠.
6: 네, 25호 태풍 두지안은 현재 일본 도쿄 남남서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35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빠르게 북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 밤사이 도쿄 동쪽을 스쳐 내일은 더 먼 동해상으로 진출할 전망입니다. 예, 태풍이 일본 열도 동쪽 해상을 치우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태풍의 비바람 영향권에 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상 상황은 주의가 더 필요한데요. 이번 주 초반까지 동해와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3m 안팎까지 높게 일겠고 해안가로도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섬 지역에서 백기를 이용하거나 해안가를 찾는 분들은 사전 결항 정보와 또 안전사고에도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반면 이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일본 현지는 태풍의 길목에 놓이면서 오늘과 내일 사이 날씨가 비상입니다. 우선 많은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나고야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산 경기가 있는 시즈오카와 도쿄 등 동해와 간토 지방을 중심으로는 당분간 비바람이 강해지는 등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12년 만에 이제 아시안게임 정상에 오른 남자, 이 농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이제 목에 걸고 금이 환영을 했는데요. 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제 입국장으로 잠시 뒤에 저희가 또 현장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개장 직후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증시 훈풍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금융시장 동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7: 국민은행 딜링룸입니다.
1: 네, 오전에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7: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매수 흐름이 유입되며 장중 7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0.64% 오른 6938에 장을 시작했는데요. 오전 10시 40분 기준 701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0.43% 올라 830으로 장을 출발했는데 이후 오전 사이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오전 11시 기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반도체 대장주의 강세가 뚜렷합니다. 삼성전자가 4%대 상승해 거래가가 27만 원을 넘은 가운데 SK하이닉스도 강보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기준금리 결정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이후 열린 정규장에서도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도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이번 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강도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증시 수급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연휴에 진행되는 만큼 관련 영향은 그 이후에 반영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난주 급등세를 보인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소폭 꺾인 모양새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기준 1387.3원을 기록했는데 현재는 조금 내려 1380원대 중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환율은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두 달 동안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50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딜링룸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1: 네, 아시안게임 정상에 오른 남자 농구 대표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이 환영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 너무 기쁘고요. 저 혼자 이뤄낸 게 아닌 저희 팀원들 또 감독님 스태프들 이뤄낸 거라서 더 뜻깊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좀 기쁩니다.
9: 남자 농구 국가대표 이현중 선수입니다.
10: 이번 금메달로 부여자들을 받으셔서 해외 무대 도전하는데 아무래도 걸림돌이 없어진 것 같거든요.
8: 감사하죠 사실. 기쁘다고 안 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 너무 기쁘고 또 이제 이미 말했지만은 뭐 면제를 받은 만큼 또 제가 또 대표팀에서 아시안 게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월드컵 예선 이런 것도 더 집중할 수 있을 거고 많은 점으로 좀 부담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10: 승하시고 유독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눈물의 의미는 좀 어떤?

0: 우승하면 저 항상 기분이 좋아서 울음이 나고요. 그리고 일단 감독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감독님과 처음에 포옹하고 또 이제 감독님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선수들 모두 너무 개개인 한 명이 또 희생하고 롤 받아들이면서 다 같이 이뤄낸 우승이어가지고 좀 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1: 팬들이랑 이벤트 팬 대항 내셨는데 이제 앞으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0: 이제 한 5일 정도 뒤에 미국 포틀랜드로 향하고요. 이제 바로 한 29일부터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참여하죠. 저는 아직 어머니가 이룬 거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죠. 그래도 최대한 따라가 보려고 노력할 거고 또 한번 어머니가 어쨌든 저를 항상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이어가지고 너무 가족 중에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영광인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저를 더 겸손시키고 또 더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분이 계셔서 영광입니다. 네, 너무 기쁩니다. 어머니가 금메달, 그리고 저도 금메달 너무 기쁘고 사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금메달 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사실 근데 뭐 모자 이거는 사실 저는 크게 생각 안 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우승한다는 게 너무 큰 일인 것 같아가지고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네.
2: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이 환영한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 이현중 선수의 인터뷰까지 저희가 보고 오셨습니다. 혼자 아닌 뭐 팀원, 감독 등이 이뤄낸 거라서 뜻이 깊다. 그리고 이번에 군면제를 받게 된 만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제 군면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월드컵 등에 더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NBA 진출을 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놓고도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 관련한 또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으면서 이달 잠정 집계된 우리나라 수출액은 714억 달러로 20일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20일간 집계된 우리나라 수출액이 714억 달러로 지난해 9월 같은 기관과 비교를 하면 78.3%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5.5일인 조업일수를 조려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46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9월 같은 기간보다 89.8%가 늘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과 멕시코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현지 시각 22일 오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여 방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이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보고 일정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협상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 아래 이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에 투자를 중단하고 이익 배분을 조정하는 내용과 연간 투자액 상한 200억 달러 상한 명문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측은 일부 프로젝트에 조건 없는 포함 등 강한 압박과 함께 한국 측 요구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 외교당국이 유선 협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한일 관계자가 어제 유선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3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고 약 3시간 뒤에 다시 한 발을 더 발사했습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정치 고수 두분 오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김승원 전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지만 의혹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2: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장관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배가 사나운
3: 서영교
2: 겁니까?
3: 법사위원장입니다.
4: 김승원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지킬 것입니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누가 총대를 메요? 누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로 엮어대기 때문에 내 기자회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5: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7: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3: 줬습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7: 작은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8: 김민석 대표가 좀 멘탈 깨진 것 같은데 멘탈 꽉
3: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8: 이제 시작입니다. 누가 검증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3: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8: 자, 이제부터 김승원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진실 규명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0: 하나뿐인 나의 길. 네, 낙마는 했는데 2라운드 공방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2라운드 공방의 핵심 키워드는 탄원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원서 내용, KBS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후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된 탄원서인데요. 과거 성추행 의혹 그리고 보좌진들을 무마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추가 음주운전 모습을 목격했다는 주장 그리고 보좌진의 상습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지난 17일 홍익표 정무수석 등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십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김승원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청와대 입장에선 이제 가십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리는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당이나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식약처 청탁 의혹을 넘어서 2라운드는 탄원서 공방이 될 것 같네요.
9: 네, 그 탄원서 내용이 이제 사퇴 이후에 조금씩 알려지기 때문에 이건 또 뭔가 많이 의아해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탄원서를 누가 썼냐가 중요한데요. 예. 전직 보좌진들이
3: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9: 돈이 있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왜 보좌진들이 자꾸 이러느냐. 지난번 예를 들어 강선 후보자라든지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들의 비위 행위들은 주로 보좌진들, 보좌진으로 일했던 분들에 의해서 알려졌었던 거죠. 그렇다면 가장 내밀한 관계를 의원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탄원서를 냈다는 것은 예. 일단 사실관계도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을 뿐더러 그분들이 보기에 김승현 의원이 법무장관을 하게 될 경우에 진영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다. 아마 예. 이런 걱정 때문에 했다고 봐야 되겠죠. 김승현을 험담하려고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분을 임명 강행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지게 될 부담 그리고 진영 전체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건데 그런 차원으로 봐도 지금 강유정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입장에서 가십이다? 너무 가벼운 단어죠. 가십이라는 것이 뭐 소문, 뭐 험담, 한담 예.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왜 이런 분을 지명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정도는 청와대에서 밝히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시점을 볼게요. 지난 17일에 청와대에 이제 전달이 됐다는 건데 다음 날에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네.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김승원 의원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데 뭐 결정타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사실상 결정타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거는
0: 예.
1: 사실 이게 한동훈 의원의 어떤 여론
3: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1: 청와대나 그리고 후보자 스스로도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건 보좌진들이 아주 내밀하게 썼던 탄원서의 내용이지 않을까.
0: 예.
1: 그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건 프레임 전쟁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김승훈 후보자를 나름대로 방어하고 편을 들었던 민주당이나 아니면 우리 진영 내에 있던 사람들이 벌충하게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0: 예.
1: 진영 논리로 뭐 편을 들었던 것도 좀 송구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상 국민의 눈높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맞지는 않다. 하지만 낙마할 정도는 아니다. 이거는 사실 만들어낸 의혹일 수 있기 때문이라 했는데
0: 예.
1: 그냥 차라리 보좌진들이 이번에 탄원서에 담았던 내용이 이번 인사청문회에 일찍 드러났다면 그러면 사실 당내에서도 이를 뭐 옹호하거나 방어할 사안 아닌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김승원 후보자를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가장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 지명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장관의 지명을 받아들였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당에 어느 정도 많은 피해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예.
1: 그러면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뭐 의원직 사퇴까지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최소한 탈당 후에 본인의 어떤 그 해명과 소명해야 될 법적 책임이라든지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0: 예.
1: 그 정도의 스탠스로 가야지 지금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만으로 이 좀 파국을 수습할 수 있을지.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0: 물론 이 탄원서 내용을 김승원 의원이 모두 인정한 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이 탄원서 내용에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성추행 의혹도 이제 들어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경찰에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실마리가 되는 자료를 확보해야 수사가 가능할 것이고 아직 입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를 지켜보고 있지만 의혹만 갖고 시작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고요. 다만 혐의나 일시, 장소나 대상이 더 구체적으로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된다면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접수된 신양 청탁 의혹 등 네 건에 대해서는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단계로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탄원서 얘기를 두 분과 하고 있었는데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뭔가 좀 장소나 시기나 내용이 특정되면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경찰이.
9: 이렇게 되면 아마 추가적인 아마 제보가 있을 걸로 보여요. 제가 듣기로는 물론 들은 얘기지만
0: 예.
9: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뭐 한 뭐 두세 명 이 정도가 아니고 꽤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은 제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0: 예.
9: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도 보면은 뭐 성추행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게 담겨 있겠지만 장관 후보자로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위라고
0: 예.
9: 저는 봅니다. 결국 이제 김성원 후보자 본인이 서영주 사장 말씀대로 왜 장관직을 제안받았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느냐에 관심이 가는 것이죠. 본인이 이제 장관 되고 싶은 마음이야 뭐 인지상정이라 하더라도
0: 예.
9: 공적 마인드를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장관이 돼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

0: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의 입에 따라서 수사의 속도가 정해질 것인데, 보좌진들의 고심도 컸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어요.
1: 예.
0: 사실 이게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인사의 조치가 되기를 바랬던 건데,
1: 예.
0: 뒤늦게 이게 청문회에서 채택 보고서가 통과되는 거를 보고 이렇게 도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탄원서가 이제 제출된 걸로 좀
1: 예.
0: 저도 전해 들었어요.
1: 그러니까
0: 그러면
1: 당을 위하는 마음에서 한
0: 그렇죠.
1: 거다.
0: 오랫동안 당에 뭐 20년, 30년, 어떻게 보면 김승우 의원보다 더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보좌진이었다고 보면 아마 그런 고민들이 깊었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는 사실 김승우 의원 스스로가 이걸 가장 잘하기 때문에 당과 이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는 결정을 했었던 게 훨씬 좋았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게 당에서 조치할 부분과 수사의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수사의 영역은 우리가 그냥 경찰이 판단할 부분이고, 일단 당에서 조치. 예를 들면은 이런 의혹만으로도 예전에 그 해당 의원들은 징계위에서 징계 조치를 하거나, 징계위에 회부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랬거든요. 저는 이런 조치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신약 로비 의혹과 또 성추행은 또 다른 또 의혹인 거고, 저희가 이제 날짜별로 좀 그래픽을 만든 게 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일이라는 날짜를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 서영주 소장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난 11일에 김민석 대표가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청문회 이후에 17일에 오전에 법률권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 이뤄졌습니다. 소장님 설명으로는 이거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청와대에 보냈다는 거거든요, 탄원서를. 이 탄원서가 과연 청와대만 받겠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청와대에 당연히 보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당 지도부에도 아마 어떻게든 알려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뭐 법사위 차원에서야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당 지도부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방금 설명하신 대로 김민석 대표는 11일에 이건 굉장히 잘된 인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내가 보증한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이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는 두분 아무런 말씀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 탄원서 내용을 접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시고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인사 철회를 하고 의혹이 이렇게까지 불거졌다면 적어도 김민석, 서용교 두 분은 이 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히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오늘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3: 김민석 대표가 저는 좀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으면은 집권 여당의
4: 박지원
3: 대표로서
4: 더불어민주당
3: 저는 김민석
4: 의원입니다.
3: 대표도 국민들에게 잘못한 것을 진지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몰랐습니다. 알았으면은 반대하죠. 물론 모르는 것도 국민한테 죄가 되죠. 왜 철저히 몰랐느냐? 추궁은 받을 수 있었지만은 몰랐다. 김민석 대표도 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퇴 발표하기 전날 밤에 제가 해남에서 김민석 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요. 저녁 아마 밤 11시쯤 될 거예요.
5: 이 시점에 이 탄원서를 쓴 전직 보좌관들 만나가지고 이거 좀 무마하려고 그랬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3: 그걸 알고도 고수를 했다 가면은 김승원 의원이 잘못이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래서 그런 의혹이 사실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라 이거예요. 무조건 보호만 하지 않겠다.
1: 김민석 대표가 알았든 몰랐든 사과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박지원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정치라면 있어서 가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 잘못한 건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 잘못한 걸 뭉개거나 대충 넘어가거나 국민들 거의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 두고두고 보고 그때 뭉갰지 그때 사과하지 않았지 하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대표가 설사 그걸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인사 실패거든요. 그리고 그 인사 실패 과정 속에서
4: 서영주 맥 정치사회
0: 일단은
4: 연구소장입니다.
0: 진영에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속내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국민한테

0: 누를 끼쳤던 상황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가는 게 어떤 대표로서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것 같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1: 예.
0: 저도 어떤 진영의 편을 들기 위해서 김성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방어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송구하죠.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살을 했느냐.
1: 예.
0: 저도 이 사실을 대략적으로는 뭐 여의도 정가에서는 알아요.
1: 소문이 좀
0: 소문이
1: 돌았었나요?
0: 많이 돌았죠. 근데
1: 그럼.
0: 이제 소문과
1: 예.
0: 예를 들어서 의제로 떠올라서 이게 논박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누가 이런 논박을 방어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이었던 세다툼 속에서
1: 예.
0: 이슈 파이팅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진영 논리로 방어와 공격이 있었던 것이기
1: 예.
0: 때문에 그 부분을 100번 이해하더라도 대표로서는 인사 실패에 대해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심심한 좀 사과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말끔하다라는 말에 저는 박지원 의원 말에 동의합니다.
1: 네.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뭐, 계엄정부도 미리 알았던 김민석 대표가 이런 내용을 몰랐을까?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저는 알으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마 그 경중을 좀 따졌을 걸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1: 네.
2: 때문에 아마 누르고 가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진이 생각하는
3: 윤희석 전
2: 그런
3: 국민의힘
2: 무거움
3: 대변인입니다.
2: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볍게 이 사안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1: 예.
2: 높고 또 보좌진의 탄원서라는 것이 이렇게 불거지지 않을 거다. 충분히 덮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은 이 의혹도 그러면 제보자 색출할 거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 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김민석 민주당 대표 답하십시오. 제보자의 추가 탄원서
3: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4: 언론인에 대한 성추행. 그리고 음주운전 후 갑질 이런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것 청와대에 이 탄원서가 가기 전에 김민석 당대표에게 갔던 건 맞습니까? 답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거 알고도 뭉갰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제보자 색출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내용 중에서 큰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가 술자리에서의 성추행인데 민주당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김승원 말고도 민주당의 의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5: 민주당에서 오늘도 좀 강제 수사가 필요한 장본인은 한동훈이다, 왕자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4: 왕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아, 참 신내난 워딩입니다. 그런데 룸사롱 여동생 브로커를 공주님으로 모시는 민주당이 그따위 소리 하는 거 보고 참 국민들께서 황당하게 여기실 겁니다. 자기 공주님이나 잘 챙기라고 말씀드립니다.
1: 네, 공주님 잘 챙겨라 하면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승원 전 후보 말고도 민주당 의원 더 있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지면 좀 드러날 수도 있겠네요.
0: 참고인으로는 드러날 수 있겠으나 이제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은 다한 거예요.
1: 예.
0: 목적이 뭐였습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뜨기 위한 건또 있었겠지만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가 채택이 될수 있도록 야당
1: 예.
0: 역할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김승원 후보자를 물고 늘어지는 건 이제 정쟁이 될수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주장은 할수 있으나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의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면 손해다. 그러니까 이건 당에서 할 일이에요.
1: 예.
0: 다 우리 민주당에서 판단해서 징계에 놓을 것이고 수사 부분도 정치인 김승원 후보자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할 부분이니까
1: 네.
0: 이제 주장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뭐 주장하는 거에 뭐라 하겠어요? 이번에 그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낸 거는 사실이고 결과적으로도 본인이 성과를 거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민주당의 대응이 조금 아쉬워요. 김민석 대표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청문회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면 반응하고 메아리가 되어줬지만 이게 이제 후보자 청문회가 끝났고 사실 게임으로 따지면 한동훈 의원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이 뭐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를 받아라. 그냥 수사를 이제 고발이 되면 수사 받으면 돼요. 예. 그거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거는 한동훈 네. 의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다른 공세 답변하지 마라.
1: 답변하지 말아라.
0: 네, 메아리가 없어요.
1: 오늘 처음으로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겼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아니, 건가요?
0: 당연히 이 김승훈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예. 했는데 그거를 달성을 했으면 게임으로 따지면 승패로 따지면 이긴 거죠.
1: 이긴 겁니까? 네, 그럼 민주당에서 이제, 일종의 뭐 이제 복수가 시작됩니까?
0: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라고 표현하는데 네. 사실상 김승훈 후보자의 부분들은 김승훈 후보자의 부분이 인정받아서 자진 사퇴를 했으니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의인과 공익자 후보자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면 그게 불법적 여부가 없으면 예. 그거는 수사기관에 가서 그 또 본인의 책임을 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른 책임이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1: 네. 뭐 복수 없을 거라고는 하셨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얘기를 보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자료 유출 어디서 했냐를 놓고 계속 공세를 퍼부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뒤끝이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2: 아마 그 뒤끝은 계속 길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방향을 정해요.
6: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의 전 보좌진이 여러 추가 의혹을 담아 청와대 탄원서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진짜 검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를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의 대담으로 함께 짚어봤습니다.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1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13: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5: 실사 출력 가능한 LPM홀. 판촉물 주문 간편한 LPM홀.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6: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7: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8: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9: 합성 목재 예스팀바.
18: 경동산업 주식회사.
2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3: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0: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에 참여해 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 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2: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 햇살이 투명하고 눈부십니다. 햇살이 기온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늦더위가 계속되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은 30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강력한 태풍 두지안이 일본 도쿄로 북상하면서 폭우가 예상되고요.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나고야를 직접적으로 강타하진 않겠지만 세력이 강해서 영향권에는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고요. 해안가에는 높은 너울이 예상됩니다. 한편 도심에서는 세종대로 서울역 교차로 가는 게 서울역 3번 출구 앞 집회 때문에 무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하위 2개 차로가 통제되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집회가 예상되고 그리고 행진으로도 이어집니다. 서울역 3번 출구에서 숭례문, 세종교차로에서 광화문 교차로,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에서 청와대 사랑채 동측 쪽으로 2개 차로를 이용해서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이 때문에 종로 그리고 을지로 퇴계로 쪽으로의 정체가 예상되고요. 서울역 주변으로도 예상되는데 현재는 종로가 3가에서 2가 쪽으로 신호대기 다소 길어지고 있고요. 을지로는 3가에서 1가 쪽으로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한 순방길에 오릅니다. 한미가 대미 투자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이 대통령 순방 소식 전해주시죠.
2: 네, 오늘 오전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순방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 미국의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0: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2: 먼저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16에서 AI 정책과 비전, 자본시장 개혁 등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뉴욕 일정을 마친 뒤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초청으로 멕시코를 찾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의 국빈 방문인데요.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양해각서 교환식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비즈니스 포럼과 K-엑스포 행사장에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1: 네, 무엇보다 대미 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2: 네, 일단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상호 관세 관련 합의를 이뤄낸 뒤 올해 초부터 9개월 넘게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성, 합리성 보장을 둘러싸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막판 협상의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투자를 중단하고 이익 배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며 거듭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현재 벼랑끝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상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에서 내일로 미뤄진 국회 보고도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미국 방문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정상 간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을 거로 전망됩니다. 위 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아직 양측 회동이 조율된 상황은 아닌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대변인으로 미디어 오늘 기자 출신의 김성환 시사평론가를 임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공식 출근해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감이 무겁다며 대통령 말처럼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전임자였던 전윤수 의원이 지난 4월 말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0: 하면서 사직한 이후 공석이었습니다. 김 대변인 임명으로 청와대 대변인단은 강유정 수석 대변인과 김 대변인, 안기령 부 대변인 등 3인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농지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오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당정은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하고 상속 농지나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처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위반도 농지은행을 활용해서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1: 경기 안성 벼룩시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운전자는 유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피의자가 법원에 도착을 했죠?
2: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따져본 뒤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요. A씨는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유족들을 향해 죽을 죄를 지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3: 본 안쪽까지 왜 차량을 몰고 간 건가요?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4: 사고 운전자입니다.
2: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그제 오전 공도읍 도서관 앞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희생자 2명은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로 자원봉사를 하러 나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또두 다리가 모두 골절되거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피해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안성시는 벼룩시장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오늘부터 안성시 내해올 광장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1: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2: 네, A씨는 애초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였던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급발진 주장으로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A씨를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진술을 바꾸자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운전 정황도 없어서 별도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화물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1: 오늘 새벽 6시 20분쯤 대전 문지동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 있는 배터리 저장 창고에서 난 불이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 28개 팩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배터리 열폭주 현상을 막기 위해서 거치대에서 분리한 배터리를 수조에 담가 놓는 등 현장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사 김미경 씨가 운영하는 성인 대상 교육 플랫폼 MKYU에서 일부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MKYU는 지난 16일 오후 6시 42분쯤 회원 정보 일부가 외부로 다운로드된 것을 확인해 해당 회원에게 개별 안내했다며 그 외에는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다운로드 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보가 포함이 됐지만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내려받기가 됐고 비밀번호와 카드번호, 계좌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에 취해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1시쯤 서울 압구정동 술집에서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에 대리운전 기사 목을 잡고 흔들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유소 앞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경찰은 이후에 피해자 등을 추가로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0: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김 전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이 김승원 전 후보자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1: 네, 김 전 후보자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영등포서에 정치인 관련 사건이 몰려있는 만큼 수사 역량이 갖춰진 것으로 재배당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전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재작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현재 경찰은 수사 기록을 요청한 뒤 관련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종배 전 시의원은 브로커 양 씨에게 이익이 갈 거란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을 청탁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김 전 후보자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0: 예, 사퇴한 이후에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죠?
1: 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8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청와대에 김 전 후보자의 기자 성추행 의혹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이 담긴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발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후보자 측은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관련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0: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검찰이 요구한 보안 수사량이 상당하다면서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발려 이후에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보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안 수사를 하지 않고 기간을 맞추기엔 무리가 있다며 최대한 충실히 빠르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와 관련해 인사권으로 답했다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탄원서를 받았는지 묻자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인사의 결과와 몫에 대해선 답을 드리지만 더 이상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다른 이야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이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이야기는 당이나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장년층의 56%가 고용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해 40세에서 64세까지 중장년층의 10년간 인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고용 불안을 느끼는 비중이 지지난해 기준 55.8%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61%에서 5.2%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40대의 고용 불안감이 57.4%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비중은 62.6%로 집계돼 10년 사이 8%포인트 감소했지만 이 또한 여전히 높았습니다. 한국전력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지금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오늘 공지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최근 3개월간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원 사이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번 동결 결정으로 최대치인 플러스 5원이 18분기 연속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0: 내년부터 서민들이 많이 마시는 생맥주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생맥주에 붙는 세금을 20% 깎아주는 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00cc 한 장당 교육세와 부가세를 합쳐 세금이 127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 상황이 어려운 치킨집이나 호프집들이 주세 감면 종료를 계기로 생맥주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 네, 부산 북항 친수공원수로 산책로 바로 옆에서 상어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을 치는 모습이 보이시죠? 길이가 3m 넘는 이 상어는 지난 18일부터 매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곳은 상어를 직접 보려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깜짝 명소가 됐습니다. SNS에도 시민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부산 북항이 때 아닌 천연 아쿠아리움이 됐는데요. 뜻밖의 볼거리이긴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건 금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빠의 손을 꼭 잡은 귀여운 아기, 다른 한쪽에는 성큼잘한 소년이 보이죠. 같은 인물이 맞습니다. 영국 윌리엄 왕세자의 장남 조지 왕자가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란 건데요. 2017년 4살 때 첫 등교 모습과 최근에 13살이 된 모습을 비교한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조지 왕자는 지난 8일 아버지 윌리엄 왕세자와 그리고 어머니 캐서린 왕세자빈의 배움을 받으며 명문 사립학교 이튼 칼리지에 입학했는데요. 아빠 손을 잡던 작은 아기에서 나란히 걷는 듬직한 소년이 된 것 같죠.
1: 네, 누군가를 제압하고 있는 경찰관, 지나가는 시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가발을 씌워줍니다. 영상 속에는 웃음소리가 담겨 있는데요. 게시자는 경찰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제압하던 중 갑자기 가발이 벗겨졌다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음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뜻밖의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제압을 이어간 경찰관과 조심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보탠 시민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0: 공장을 돌아다니는 민트색 로봇. 사람이 옆을 지나가자 그대로 멈추고 사람처럼 쪼그려 앉습니다. 미국의 한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이 공개한 키 180cm, 무게는 128kg의 차세대 이족 보행 로봇인데요.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한 거란 설명입니다. 이 경우에 작업 구역을 분리하지 않고도 사람과 함께 작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업 현장 곳곳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투입되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죠.
1: 급류에도 중심을 잡고 강물을 걷는 코끼리 보이시죠? 자세히 보니까 이 코끼리가 가는 방향에 아기 코끼리 한 마리가 물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자칫 아기 코끼리가 멀리 떠내려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엄마로 보이는 코끼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거센 물살을 막고 아기 코끼리가 뭍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 야생동물 사진작가가 인도 우타라칸투주 코시강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작가는 자연은 우리가 점차 잊어버리는 인간의 가치를 상기시켜준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0: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월 23일 경기도 연천 지역 산불 현장에 투입된 육군 5군단 소속 수리온 헬기 한 대가 실수로 분사분계선을 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수리온 조종사들은 육안으로 임무 지역을 찾다가 지역을 오인해 인접부대인 1군단 예하 25사단 비무장지대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용기가 비무장지대 안에 진입을 하려면 유엔군 사령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대북 통보를 하는 등 엄격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1호 군단 모두 해당 헬기의 월경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공군 중앙방공통제소가 통보해준 이후에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감찰 결과 이들 부대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고 군은 1호 군단에 각각 경고 조치를, 지작사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1: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3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통상

0: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 이른 오전부터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발사의 목적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 이란 전쟁 관련 뉴스 대담이 이어집니다.
0: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또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곧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 네, 또 유엔 총회에서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란 전쟁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를 이제 고지고대로 믿진 않지만 그래도 이란을 쓸어버리는 것도 선택지다. 이 말은 처음 한 것 같아서요.
3: 예, 처음 하긴 했죠. 그런데 그 말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는 이제 군사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처럼 뭐 경제적으로.
4: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3: 그 이제 외교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썰어버리겠다는 이제 이 말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교적으로 가기 위한 이제 최종적인 어떤 압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2: 미국이 이란 내에 있는 자국민에게 즉시 출국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3: 사실은 이란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외교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0: 예.
3: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란 내에는 미국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란을 이렇게 여행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서 미국 정부에서 단속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외교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가끔씩 북한에 들어가서 잡혀서 이렇게 고농을 치르는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도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에 들어가지 말라는 표현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0: 하도 과격한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쓸어버린다 이런 표현 나와도 우리 실장님께서 전혀 걱정하는 표정이 아닌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 만날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3: 제가 볼 때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 유엔 총회가 항상 9월 셋째 주 화요일 날 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9월 22일 내일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열리는 날 통상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연설을 이제 통상 합니다.
0: 예.
3: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폐지시키한 대통령이 23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연설하도록 돼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물론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폐쇄시키한 대통령이 이렇게 유엔 총회 오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인가라는 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와서 연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22일하고 23일 사이에 여유가 있단 말이죠. 만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이제 22일 날 소위 말하는 걸프 국가들 6개 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난 뒤에
0: 예.
3: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 폐쇄시키한 대통령하고 만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 사이의 모든 회담은 간접 회담이었습니다.
0: 그렇죠.
3: 직접적으로 얼굴을 안 보고 중재자를 통해서 난 이렇게 얘기했다.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했다고 나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0: 예. 굉장히 좋은 계기네요.
3: 그렇죠. 예. 그런데 만일 이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것도 이제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0: 네.
3: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큰 분수령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분수령 언급을 해주셔서 뭐 종전이라든지
3: 네.
2: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까요?
3: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3: 또 이제 중동 지역 전체로 보면 바브 엘 만다브의 해협을 통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는 이제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 사이에 교전이 있지만 지금 오른쪽은 또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게다가 또 뭐 일곱 가지 이제 조건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 네.
3: 그런 것들이 그냥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굉장히 큰 이제 휴전이나 과거의 MOU 같은 그 그런 행태로 돌아가는 그런 데 대한 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저는 있습니다.
0: 네. 예. 이란이 이제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를 향해서 고강도 보복 타격 가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해서 이제 우리가 파병 여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잖아요. 네네. 어떤 형식의 파병으로 좀 가닥이 잡혔다고 보세요?
3: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예.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한국도 혹시 이제 파병할지 모르고 만일에 한국이 파병을 하면은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이제 또 파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일단 여기에 호르무즈에 파병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파병은 안 한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찌됐든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의 70%가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이렇게 보호해야 될 우리 선박들, 우리 유조선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는 것 예.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유엔 총회 가십니다. 예. 그래서 총회 가셔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0: 그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이 성사될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3: 제가 볼 때는 예. 그게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파병 문제와 관련돼서 파병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할 필요성이 하나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계속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걸프 회원국들하고 6개 국가들하고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또 페제스키안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23일 날 오후에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으로 바로 오잖아요. 그럼 영접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고 나서 24일 날 정상회담인데 과연 시간을 낼 수 있을 건가 거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좀 있긴 있는데 예.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것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것이 제일 좋죠.
2: 미중 회담 앞두고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의 건강 이상설도 좀 돌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주중 대사관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이 상황을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3: 8월 말에 SCO 회의가 키르기스탄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펑리위안 여사하고 그쪽을 방문을 했는데 뭐 다른 때도 이렇게 이제 손을 꼭 잡고 내려오고 그러긴 했는데 이제 유심히 이제 그것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손을 이제 꼭 잡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SCO 회의가 인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 지금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여기에 만찬에는 참석을 못 하겠다라고 정식으로 통보를 해줬는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참석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혹이 증폭이 되죠. 뭐 보통 나라의 그런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픽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저렇게 이제 손을 잡고 네. 내려온 게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부축받은 거 아니냐
3: 그렇죠.
0: 뭐 이런 시각입니다.
3: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예. 저를 쳐다보는 거죠. 평상시에 뭐 늘 이제 손잡고 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의구심은 저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인도에서 했을 때 만찬에 참석 안 한 것이 정폭이 돼서 뇌졸중이 있는 거 아니냐 쓰러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지금쯤이면은 23일 날 지금 워싱턴에 도착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23일 날 뭐 아침에 일찍이 가든지 한 열 서너 시간 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만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지금 만일 못 갈 정도가 돼서 미중 정상회담을 못 갈 정도가
0: 죄송하지만
3: 되면
0: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영상을 보면 좀 붙잡고 걸음걸이가 조금은 불편해 보이는데 또 그렇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3: 맞습니다. 예. 그렇게 봐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인도에서 출발할 때는요 시진핑 주석 혼자서 트랩을 올라가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뭐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만일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뭐 곧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지금쯤 돼서는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봐서는 미중 정상회담 하는 데까지는 문제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2: 네. 네.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심지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또 개선문을 네. 미국에 짓겠다고 말을 하고 나섰어요. 좀 기행이 네. 뭐 반복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더라고요.
3: 그 사실상 개선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워싱턴 파크라고 있거든요. 그 이제 그게 이제 워싱턴의 그 취임 100주년 그걸 맞이해가지고 23미터짜리 그걸 했어요. 근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개선문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개선문을 만드는 것이 위치가요. 알링턴 국립묘지하고 링컨 기념관 그 사이에 만들어요. 그게 이제 높이가 작은 게 아니고 높이가 75m거든요.
0: 파리 76m. 개선문보다 크게 짓는다고요?
3: 네, 파리 개선문은 예. 50m고요. 예. 저거는 이제 76m니까 예. 한 1.5배 정도 되죠. 그냥 76m면 딱 감이 안 올 텐데 아파트 높이 한 25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저건 조감도인 것 같은데?
3: 조건은 네, 예. 조감도이죠. 그래서 저 위에 지금 예.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0: 역시 황금으로 했군요.
3: 황금으로 된 천사도 예. 있고 뭐 독수리상도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을 만들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저격수도 배치하고 드론도 배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건 이제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제한을 해놨잖아요. 예. 40m까지만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좀 76m면은 저것만 뚜렷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뭐 링컨 기념관도 그렇고 엘링턴 국립묘지도 경관을 다 해친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하는 척들이 많죠.
0: 예. 근데 저격수를 배치한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왜 저격수를 배치하는지 예.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하도 이제
0: 테러 위협 때문일까요?
3: 반대 세력들이 많으니까 예. 이거는 국가 안보상 꼭 필요한 건물이다. 이게 단지 아 무슨 뭐 개선문으로서의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테러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뭐 누가 그렇게 미국 사람들 중에서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2: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 일부 기자들을 출입할 수 없게 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더라고요.
3: 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보면은 CNN하고 MS 네. Now하고 네.
2: 폴리티코하고
3: 네네. 폴리티코는 뭐 정치 전문이죠. 근데 그 세 개를 꼭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일기 때도 예. 기자들하고 날을 많이 세웠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날을 세우다가 이제는 이제 그것도
4: 김열수 한국 군사 문제 연구원 안보실장입니다.
3: 못하도록 했거든요. 저게 이제 헌법 수정 헌법 1조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배치가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래서 수정 헌법 1조는 보면은 미국은 종교 자유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출판 결사 언론 집회 그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법률로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예. 그 뒤에 판례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기 때문에 저것도 마음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예. 봅니다.
0: 중간선거 앞두고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습니다. 네. 김열수 안보전략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청와대에서 현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성기용입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 예입니다.
5: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성기용입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0: 네, 청와대 발표 들어보셨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사태로 야권에서는 인사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상 지금 명목상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2: 네, 이제 뭐 청와대 2기 내각 출범을 앞두고 인사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잡음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대학에서 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민필.
8: 앞서 뉴스에서 청와대 춘추관을 현장 연결해 전해드린 강원식 청와대 비서실장 사의 표명 관련 브리핑은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0: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9: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1: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12: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5: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7: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 안에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서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0: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 경찰 수사가 끝났더라도 사건 관계인이 그 과정이나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불공정,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심의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최근 한 아버지가 수사심의를 요청하면서 묻혀있던 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3: 당시 경찰의 수사 종결 판단이 적절했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4: 이 사건 봤어? 부검했더니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고 아이 몸에 멍도 여러 군데 있었다는데, 물론 함부로 이야기할 순 없지만 아동학대 가능성 제대로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3: 아버지란 사람도 그래서 다시 수사심의 신청한 것 같더라고.
2: 하지만 이 수사심의도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통상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그 기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죠.
4: 아니 그러면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란 거야?
3: 어, 무려 7년 전 일이야.
4: 아이가 숨진 게 7년 전이라고? 그런데 왜 이제야?
3: 난 더 마음이 아픈 게 숨진 아이의 언니도 학대를 당했대.
4: 언니도?
2: 처음에는 내사종결,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그때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같은 집에서 지낸 언니에 대한 별도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드러났죠.
4: 아, 그런데 7년 전 일이라면 지금 와서 뭘로 다시 수사해? CCTV 같은 것도 그렇고 사람 기억이란 게 어제 일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
3: 그러니까 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이 사건 이미 두 번이나 종결됐었는데요. 지금 다시 수사할 수 있을까요? 당시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얄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2: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5: 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서울 성북구에서 당시 생후 44개월 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진 아이의 온몸에서 다발성 멍과 피하출혈이 발견되어 당시 응급실 의료진조차 아동학대를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부검 과정 중 아이의 말초 혈액과 심장 혈액, 위 내용물 등에서 상당량의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되었고, 사망한 아이의 언니 진술에서도 계모가 동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숟가락으로 매운 소스를 먹였다라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명확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2: 자, 생후 44개월이면은 5살이에요. 5살이면 일단 너무 어리고요. 너무 어리면서도 뭔가 다 알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일 것 같기도 한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부검 결과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나오고요. 멍도 있었고, 게다가 아이의 언니가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소스를 먹였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왜 학대 혐의점이 없었다, 뭐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본 겁니까?
5: 이게 보도된 경찰의 내사 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경찰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는 기록을 하였으나, 아이가 사망한 당일 가족의 이동 동선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가족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하였음에도 아동학대나 가혹행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멍 같은 흔적은 자해의 흔적이라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이 그때 내사 종결되고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7년 가까이 지난 올해 경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5: 네, 올해 1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한편 부실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아동학대 의혹이 공론화가 되니까 경찰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재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찰은 재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할 담당과를

0: 형사과에서 여성 청소년과로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1: 근데도 결론은 같았던 거죠. 사실 일반 청취자 입장에서는 멍도 있고 캡사이신도 있고 결정적으로 언니 진술이 있는데 이게 아동학대 정황이 아니면 뭐냐? 사실 정황도 아니고 저는 증거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정식 수사로 이어가기 어려운 증거상의 한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이건 그냥 뭐 종결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진술을 원용한 보도에 의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르도록 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를 입증할 의무가 있어서 이러한 증거상의 한계에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예,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은 전부 소실이 되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 남아있는 인적 증거인 언니조차 사건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언니 진술과 관련해서는 유족 측에선 아이 언니가 올해 진행된 그 재조사 과정에서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걸 먹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입장이라 이
1: 그래요.
0: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조금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종결하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인데요. 전신 다발성 외상과 캡사이신 검출이라는 국과수의 확인 사항이 있었고 생후 44개월에 불과한 아이가 본인 스스로 캡사이신을 다량 섭취한다거나 혹시 신체에 자해를 할 그런 이유가 유인이 있었는지 의문이 남아 있긴 합니다. 무엇보다 사망한 아이 언니 역시 같은 집에서 같은 계모로부터 손가락이 꺾여 골절되는 등의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지난해 12월 계모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1: 언니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이 된게두 번째 뇌사 종결 전인가요? 후인가요?
0: 언니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돼서 계모가 검찰에 송치된 시점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방송을 계기로 경찰에서 다시 재조사를 한게 올해 1월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재조사 이전에 이미 언니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처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1: 그런데도 동생 사건이 종결됐다는 건데 원래 법적으로 두 사건은 별개로 보는 게 맞습니까? 언니에 대한 학대 혐의는 동생 사건을 판단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뭐 고려하거나 작용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0: 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서로 다르면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를 때렸다고 해서 그런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사람이 B도 때렸다라는 걸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의하면 경찰도 재조사를 진행할 당시 사망한 아이의 언니에 대한 계모의 학대를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건과 별개라서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해서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정, 집안이라는 폐쇄적인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라면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동일한 보호자가 다른 자녀에게 상습적이고 가혹한 학대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해당 보호자의 학대 성향이나 가해 의도, 상습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간접 증거, 혹은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모의 언니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사망한 동생의 사건과 완전히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일어난 외상의 원인을 추정할 때 더욱 비중 있게 참작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아니, 집에 캡사이신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왜 있는 거죠, 그게? 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자, 그래서 최근 아이의 아버지가 수사 심의를 신청할 건데 이게 정확히 뭘 다시 보는 절차입니까?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예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죠?
0: 네, 사건 관계인은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이 현저히 침해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등에 수사심의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고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경우라면 그런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원칙적으로는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됩니다. 다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이거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됐다는 사정을 인정할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90일을 초과해도 수사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심의를 통해 보완수사, 재수사, 신속처리, 부서나 관서 이동, 재지

0: 특정 이러한 별도의 지시가 가능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 사건에서의 수사심의 소위원회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소위원회는 여성 청소년 분야 외부 전문가가 개별 사건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 이게 비단 이번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심의 결과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경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지, 반대로 기존 종결 판단이 유지되면 유족 입장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뭐 다른 법적 절차가 또 있는 건뭐 없는지 한번 그 부분 알려주시죠.
0: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 규정상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재수사 내지 보완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라면 아이가 이상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내원하게 된 것을 계기로 수사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어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지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만일 고소장의 접수가 없었다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서 입건이 되도록 한 다음 고소인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만약에 당시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든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당시 수사기관이나 담당자의 법적 책임 문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게 사실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0: 네, 단순히 수사 결과가 틀렸다거나 증거 판단을 달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시 사건을 검토하였던 담당자가 명백한 학대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고자 했다거나 법령상 반드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현저하게 해태한 그런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경찰 내부적인 징계 절차는 물론이고 별도로 민형사 절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계모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치사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까지도요.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만 남는다면 혹시 공소시효 문제는 또 없겠습니까?
0: 네, 재수사를 통해서 캡사이신 강제투여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단순한 학대를 넘어 아동학대 치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한층 법정형이 높은 죄명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공소시효랑 관련해서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나 살인같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대폭 연장되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록 단순 학대나 상해 혐의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특칙이 있어서 7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혐의만 입증이 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적의 당연한 것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0: X파일.
1: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 is FM.
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 햇살이 포근하게 떨어지는 한낮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을 햇살에 늦더위는 좀 계속되는데요. 오늘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고요. 대전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릅니다. 늦더위는 추석 연휴부터 차츰 물러나서 연휴 기간 동안에는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날씨도 비교적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하늘도 맑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서울 시내 이동량이 많습니다. 고속도로가 특히 차가 많아졌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천안 부근 고장차가 있고 안성 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권에서는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외곽으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차 간격 좁힙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근 혼잡하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목포 쪽으로는 비봉에서 팔탄 분기점을 통과 할 때 속도가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계양에서 송내, 그리고 소래터널에서 송내, 모두 송내를 중심으로 오고 가는 차량들이 많은 편이고요.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FM 94.5MHz YTN 뉴스 앱.

0: FM입니다. HLQV.
1: All about news. YTN News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1: 최근 불거진 각종 인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2: 네, 조금 전 성기웅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성수석이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배경으로 이 대통령이 지난주 열었던 기자회견을 거론했는데요. 당시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등 전반적인 국정 상황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 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거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으론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 인사가 꼽혀왔는데요. 용해인 전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하며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강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 총책임자이자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아직 이 대통령이 강 실장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은 상태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여권에서도 인적 쇄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수용할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공석이 돼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책실장 후임 인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앞서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승환 전 후보자 탄원서와 관련해 청와대는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인사권으로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인사권이 남지 않아 다른 이야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이고 답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인사의 결과 몫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을 드리지만 지금은 더 이상 김승원
4: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3: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인 거죠. 그 가십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될 그 책임은 의무는 없다. 우리는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4: 네네.
3: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뭐 당이나 혹은 좀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예.
0: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 MDL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 네, 간부 2명은 응급 헬기로 긴급 후송이 됐고요. 나머지 간부 1명은 육로로 이동한 후에 헬기로 후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미상의 폭발로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소식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김 전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1: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혜린 기자, 김승원 전 후보자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5: 네, 김 전 후보자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영등포서에 정치인 관련 사건이 몰려있는 만큼 수사 역량이 갖춰진 것으로 재배당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전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재작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현재 경찰은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아 관련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 오늘 이동배 전 시의원은 브로커 양 씨에게 이익이 갈 거란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을 청탁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김 전 후보자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1: 네, 사퇴 이후에도 의혹이 가라지 않고 있죠?
0: 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주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청와대에 김 전 후보자의 기자 성추행 의혹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이 담긴 참원서가 대체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관련 언론 보도를 지켜보고 있지만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혹만 가지고 수사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 장소, 대상이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전 후보자 측은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관련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1: 김승원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김민석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2: 박지원 의원은 김승원 의원도 수사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 김민석 대표가 저는 좀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으면은 예.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저는 김민석 대표도 국민들에게 잘못한 것을 진지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몰랐습니다. 알았으면은 예. 반대하죠. 물론 모른 것도 국민한테 죄가 되죠. 예. 왜 철저히 몰랐느냐. 예. 추궁은 받을 수 있었지만은 몰랐다. 김민석 대표도
4: 박지원
3: 몰랐을
4: 민주당
3: 것이다.
4: 의원입니다.
3: 왜냐하면 사퇴 발표하기 전날 예. 밤에 예. 제가 해남에서 김민석 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요. 저녁 아마 밤 11시쯤 될 거예요.
5: 예. 이 시점에 이 탄원서를 쓴 전직 보좌관들 만나가지고 이거 좀 무마하려고 그랬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3: 그건 알고도 예. 고수를 했다가면은 김승원 의원이 잘못이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의혹이 사실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라 이거예요. 예. 무조건 보호만 하지 않겠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첫 대법관인 김성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겐 서훈을 수여했습니다. 오늘 임명장과 서훈 수여식에는 대법관 재재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사 이후 조 대법원장과 김 대법관, 이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1: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 사령관들이 오늘 오후 1심 선고를 받습니다.
2: 내일은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6: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2: 네, 오늘 군 사령관들 선고 공판이 몇 시에 열립니까?
6: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오후 3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여전사령관과 이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5년, 문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고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상당 기간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곽 전 사령관만 혐의를 인정하며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시킨 것이 후회스럽다고 밝혔습니다.
1: 네, 내일은 김건희 씨 선고가 예정돼 있죠?
6: 네, 내일 오후 2시 김건희 씨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는데요. 피고인별로 분리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라 오후 2시에는 김건희 씨에 대해, 오후 4시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진행됩니다. 김 씨는 청탁 알선 대가로 목걸이와 시계, 그림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 그래서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48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항소심에서 특검 구형은 어땠습니까?
0: 네, 특검은 재판부의 항소 기각, 즉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에게 목걸이와 금 거북이 등이 전달된 과정 모두 대통령실에 접근이 가능한 김 씨의 지위와 영향력을 필요로 하는 청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반성한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받은 금품들이 청탁 명목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는데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2: 경기 안성 벼룩시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1: 네, 이 운전자는 유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죠?
3: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따져본 뒤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요. A씨는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유족들을 향해 죽을 죄를 지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4: 본 안쪽까지 왜 차량을 몰고 간 건가요?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 없습니까?
5: 죽을 죄는 없고 제가 갑니다.
3: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그제 오전 공도읍 도서관 앞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희생자 2명은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로 자원봉사를 하러 나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또 두 다리가 모두 골절되거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피해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안성시는 벼룩시장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오늘부터 안성시 내해올 광장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2: 피해자는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죠?
3: 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잘못 밟은 것 같다며 재차 진술을 바꾼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씨를 이물동행한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진술을 바꾸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운전 정황도 없어서 별도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응이 결정 단계라며 이란을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1: 그러면서 유엔 총회에서 이란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6: 지난주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이란에 대한 대응이 결정 단계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머지않아 아주 큰일이 일어날 거라며 이란 전체를 언제 날려버릴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대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해제시키한 이란 대통령과 만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총회에서 동맹국들이 항행의 자유를 해치는 이란과 후티 반군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시간표는 내놓지 않겠지만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 구체적인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다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 유엔 미군 대사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가 미국과 싸우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홍해까지 번지자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 NBC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정권 심판을 위해 중간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3%로 최근 30년 동안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트럼프 배당금 공약을 지지하는 후보를 뽑지 않겠다는 응답도 46%에 달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지난 주말 경기 안성의 벼룩시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1: 네, 그리고 잠시 뒤 특별수사단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2: 자, 먼저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9: 혐의 인정하십니까?
10: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9: 급발진이라고 진술 바꾼 이유가 뭡니까?
10: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9: 본 안쪽까지 왜 차량을 몰고 간 건가요?
10: 죄송합니다.
9: 유족 얘기 하실 말씀 없습니까?
10: 아, 죄송합니다.
2: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죄송합니다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오늘 일단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11: 일단 적용되는 죄명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치사상죄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이제 피해자가 총 7명인데 네. 정말 안타깝지만 2명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됐고 그리고 2명이 이제 나머지 5명은 이제 상해를 입은 상태인데 어쨌든 그제 있었던 일이고요. 당시에 이제 안성시 공도 인근에 있는 벼룩시장에서 벼룩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오전에 이 계약직 근로자가 당시 1톤 트럭을 몰고 이제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어쨌든 확인한 바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제 들어간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들어가서 그때 당시 이제 어쨌든 이런 충돌이 있고 교통사고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또 이 진술이 또 바뀌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최초에는 뭔가 이제 본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을 했다라고 했다가 뒤에 네. 또 이제 급발진으로 이렇게 진술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이 사안이 심각하다라고 봐가지고 긴급 체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사상자 7명이 이 나눔장터 행사장에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어서 이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경민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12: 일단 뭐 초기에는 뭐 페달을 착각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 자기의 이제 과실이 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이 차량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는 결국에는 실수가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건데 일단 후속되는 그런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듯이 보이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신빙성 평가를 또 따로 하게 될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걸 따져볼 건데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초기에 했던 진술 내용에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후속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던 차량의 결함이었다, 급발진이었다라는 주장은 결국에는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좀 면피를 해보려는 그런 진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 자체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진실성이 더욱 있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 예. 오늘 오후에 이제 구속 여부가 나올 텐데 그럼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12: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도주에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술이 번복돼서 자신의 그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역시도 사실 따지기는 되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영향은 줄 수 있지만은 이게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사건에서든 자신의 초기 진술 그리고 이후의 진술이 번복되는 그런 과정들은 수는 있을 수가 있고 네. 이게 지금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를 짐작할 수 있을 수준의 그런 본보고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는 이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 사망자가 두 명이고 또 중상해를 입은 그런 피해자들도 많다는 것, 그래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법원에서는 상당히 좀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지금 경찰이 국과수의 차량 감정을 의뢰해서 급발진이 맞는지 이 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데 지금 사실 뭐 그동안 여러 운전

0: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사실 급발진이 밝혀진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뭐 형사 사건도 그렇고 민사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뭐잘 아는 이제 도영군 사건 그 사건에서도 이제 어쨌든 법원에서는 결국 이제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당사자의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 국가 속에 이제 정밀 감정을 하게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급발진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 CCTV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에 뭔가 봤을 때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할것 같으면 후미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뭐 차량에서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런 CCTV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하게 되면 스키드 마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급가속을 하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스키드 마크가 발생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미진하다라고 할것 같으면 그러면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급발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EDR이라고 해서 사고 기록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기록 장치에 보게 되면 브레이크를 언제 밟았는지 여부도 이제 뜨게 되고 속도도 당시 어느 정도 됐는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아마 국과수에서는 감정을 통해서 이게 당시에 이제 급발진이 맞았는지 아닌지 정말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정말 평화로운 주말에 이제 뭐 벼룩시장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행사 주최 측의 어떤 과실 여부나 이런 건 전혀 없을까요?
1: 근데 사실 이게 행사가 어느 정도 또 규모로 열렸을지도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많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행사라고 할것 같으면 그러면 1차적으로는 안전 요원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배치가 됐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였으면은 이제 안전 요원이 어느 정도 이제 배치가 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판단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평소에 이 벼룩시장 자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 당시에 안전 요원이 어느 정도 배치가 돼 있었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도로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보행자가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동선을 분리를 해서 안전 조치를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그런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인데 차량이 당시에 턱을 넘어서 무리하게 좀 진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시에 뭐 차량에 실려있던 이 중고 물품을 내리려고 그때 당시에 무리하게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사실관계가 또 맞는지 그다음에 당시에 뭐 들어오라고 이렇게 수신호를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들어가게 된 그 배경도 이 수신호를 했던 사람의 진술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정말 이시 차원에서도 당시에 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전 조치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그리고 피의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면 저희 YTN에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친구와 옷을 바꿔 입은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3: 일단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음주운전 의심을 받는 그런 대상 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출동을 했는데 이제 주차된 차량을 보고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운전자를 불러낸 거죠. 이때 이제 혼자가 아니라 친구까지 함께 그 운전자가 데리고 나와서 내가 운전한 거 아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운전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운전을 했는데 사실 자기가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거다 보니까 경찰이 연락 왔을 때는 이 친구가 운전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체크무늬 셔츠를 친구에게 입히고 발뺌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경찰이 상당히 좀 집요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그 거기에 있는 뭐 CCTV 영상 등을 분석을 했더니 두 사람의 옷이 바뀐 사실을 경찰에서 확인을 한 거죠. 그것도 상당히 좀 눈썰미가 뛰어난 담당자가 아니었나 싶은데 CCTV 영상에 찍힌 운전자가 입고 있는 옷 거기에는 뭐 체크무늬 셔츠가 있는데 그 안쪽에 입고 있었던 옷의 모양을 파악을 한 겁니다.
0: 저 흰색 옷 말씀하시는 거예요?
3: 네, 그렇습니다.
0: 건가요?
3: 저기 오른쪽에 보다시피 흰색 옷 옆면에 절개면이 있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했더니 이 셔츠무늬를 입은 사람 그리고 이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0: 바뀌었던 거군요.
3: 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아, 이거 우던만 바꿔치기를 했구나라고 파악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던 사건입니다.
2: 저희가 이제 영상 CCTV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남성이 차에 타기 전에 보면은 이제 술집에서 나올 때 약간 이제 좀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충분히 이제 술에 취했다라는 그런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앞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이 안에 흰색 옷을 받쳐 입고 겉에 이제 티셔츠 를 네.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무늬가 이제 서로 달랐던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좌우로 비교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왼쪽은 친구가 이제 당시에 입고 있던 옷, 그리고 음주운전자가 입고 있던 체크 무늬 이 남방 셔츠를 오른쪽에 보면은 경찰 진술의 예.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었네요. 서로 바꿔 입은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우리가 어차피 이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문제지만 요즘에는 음주운전을 같이 그 동석한 동석자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까? 이게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바꿔 입고 가면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하겠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뭐 CCTV를 역추정해서 이렇게 동선까지 확인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좀 허투루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석자가 당시 이제 조수석에서 같이 탑승을 했을 때에는 그럼 음주운전에 방조죄도 적용이 그렇죠.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새 이런 경우 되게 많던데 뭔가 이제 아내가 아니면은 주변 지인들이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운전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꾸미는 경우도 있는데
4: 그럼 이제
1: 범인 도피죄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범인 도피죄가 적용이 되고 뭐 아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친구 사이지 않습니까? 그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의 친족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범인 도피죄로 처벌을 친구는 받게 되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친구한테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감춰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범인 도피죄의 교사죄가 또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음주운전만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이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좀 반복이 되면 집행유예, 뭐 세 번째 이상이면 실형까지를 가게 되는데 예. 근데 이 사건 같이 만약에 이제 그냥 음주운전만 했는데 만약에 자기를 이렇게 감춰달라, 내가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재질이 너무나 안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벌금형 이상의 집행유예까지 갈 수가 있게 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본인의 죄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사실 친구 입장에서도 이렇게 시켜주는 게 이게 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어긋난 우정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절대로 이제 이어 보시는 분들은 경찰이 허투루 알고 우리의 처벌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경찰을 속이려고 했으면 공무집행방해도 성립될 수 있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게 끝까지 만약에 들키지 않았고 예. 사실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뭔가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 순서대로 진술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근데 최초에 뭐 술을 언제부터 마셨고 그리고 이제 동승자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경찰 조사 때는 사실 1차적으로 그 경찰이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네. 나서 근데 경찰이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뭐 CCTV라든지 아니면 술집에서 이 술을 마시는 그런 CCTV가 확인이 됐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술집 주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이 나왔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이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백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예. 결국 이제 수사기관을 그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그런 의도로서 수사기관을 기망을 한 게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죄, 그다음에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해서 그럼 정말로 이제 재질이 안 좋게 되고 실제 만약에 형량까지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진짜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됐던 사람일 것 같으면 실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진짜 이제 잘못했으면 자백을 하는 게 제일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성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지. 이렇게 이제 수사기관을 우리가 기망을 하려고 하다가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가장 피해야 될 지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눈썰미가 좋은 경찰이 저 안에 상의에 그 흰색 셔츠, 흰색 그 상의의 차이점도 발견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CCTV에 두 사람이 셔츠를 바꿔 입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이 됐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거 옷이 지금 바뀐 것 같다라는 점을 먼저 파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이 옷이 언제 바뀌었을까,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또 추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두 사람이 옷을 바꾸는 그런 정황까지도 포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 뭐 경찰이 안에 입고 있었던 그런 옷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이제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중요했던 것은 결국 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허투루 이 사건을 파악하지 않고 실제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요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내용들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 범죄를 저지

0: 그리고 이렇게 얄팍한 수로 이걸 벗어나 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장윤기의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2: 죄송합니다.
3: 스토킹 여성 왜 찾아갔습니까?
1: 범행 동기는 뭡니까? 반성하고 있나요?
3: 아닙니까?
1: 뉘우치고 있나요?
3: 할 말 있습니까?
4: 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3: 증거인멸 왜 했습니까?
1: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3: 개소문 아닙니까?
2: 죄송합니다.
0: 네, 살인을 저지르고도 참 당당했던 모습, 그리고 경찰의 봐주기 의혹과 맞물리면서 사실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죠.
5: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 광주광산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이 사건을 그냥 살인 및 살인 미수로만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송치를 했었는데, 근데 검찰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그냥 단순 살인이 아니고 결국 이제 강간된 목적에 의한 살인, 결국 이제 성범죄 목적으로 이런 살인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제명이 변경이 됐고, 다시 이제 그 제명으로 이제 재판에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들여다봤던 부분들이 이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리얼돌이 당시에 그 장윤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있었었고, 그리고 그 리얼돌이 목과 가슴 부분이 어떤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서 훼손된 그런 이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압수까지는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압수까지 가지 않았던 이유가 당시 경찰이 그 부분을 사실 촬영만 하고 이걸 압수를 하지 않고 결국 이제 이걸 현물 그대로 보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3일 뒤에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 원룸에 있는 이 리얼돌을 어떻게 보면 분해를 시키고 폐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입수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은 만약에 그게 존재했다라고 할것 같으면 경찰 입장에서도 더욱더 이제 성범죄 관련된 목적으로 좀 적용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진하게 이제 수사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케이블 타이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에서 당시에 이제 케이블 타이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용도를 보통 어떻게 이 범죄를 저질 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납치를 하려고 했던 정황들. 납치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케이블 타이를 준비를 했던 게 아니냐라고 판단이 됐던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당시에 차량 내부를 이렇게 촬영을 하는 장면에서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후에 이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회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회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이것도 결국 이제 이 장윤기 아버지가 결국 이걸 폐기하는 그런 이제 수순까지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리얼돌이 어떻게 보면 압수가 되지 않았고 이 케이블 타이도 압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부분들에서 당시에 이제 성범죄라고 의심을 할수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 이런 객관적인 증거 자료도 확보를 하지 않고 진행이 됐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관여를 했던 부분이 뭔가 이제 이 성범죄 목적을 좀 은폐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축소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집중을 하고 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어떤 이제 조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6: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장윤기 사건을 짚어보고 있는데, 잠시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 지금부터 제47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8: 네, 국민 여러분, 이제 나흘 후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됩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어렵긴 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에도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찰, 소방, 또 군경, 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뭐 여러분들 말할 게 없겠죠. 이 많은 분들의 우리 국민들을 위한 헌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부처들로 하여금 연휴 기간에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 의료 등 우리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금 체불에 관한 겁니다. 추석이 다가와도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감독 덕에 올해 전체 체불액 또 체불 노동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그 규모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동시에 한 가정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임금 체불을 방치하면 노동자와 그 가정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성실히 일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사회적인 신뢰마저 훼손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빈발 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 그리고 체불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게 하고 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타 업종에 대한 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가야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임금 체불 제로 사회를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 올해도 어느덧 4분의 3가량이 지나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성장률, 국민소득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놀라운 회복 그리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토대가 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도 하나 둘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삶 속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경제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인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시작하면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체감하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냉혹한 무한 경쟁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협력과 연대의 폭을 꾸준하게 넓혀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한중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와 경제, 자원,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발걸음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한 확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그리고 중남미 요충지인 멕시코 방문을 위해 출국하게 됩니다.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을 더 확장하고 우리의 국익을 키우는 또 다른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는 여러 대외적인 도전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또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통은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불합리한 또는 불공정한 또는 편파적인 어쩌면 특혜 또 불법들이 있는 그런 이해관계들, 그런 사회관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문제는 언제나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기존의 관계 속에서 또 이익 또는 혜택을 보던 사람들 또는 집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겠지만 기존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이익을 보던 사람 또는 집단들이 그 이익을 잃게 됩니다. 당연히 반발하고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변경해가는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 즉 기득권자들의 반발 또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바꿔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이 혁명적일 수도 있고 또 계량주의적으로 보이는 원만한 또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되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또 존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만하게 조용히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면서 대화하면서 큰 혼란 없이 변화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한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중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면 양극화 문제든 아니면 삶의 조건을 좀 더 낫게 만드는 문제든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지금 있는 어떤 불합리한 시스템들을 고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효과적인 또 효율적인 어떤 변화를 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이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또는 집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격하고 또 요란한 그런 변화를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거에 엄청난 변화를 한꺼번에 만들어 보기를 바라죠. 그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 반대편에 있는 또는 상대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이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인내하고 또 대화하고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또 배려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삶 속에서 그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언제나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그 많은 일들을 변화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 완수할 것입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국가의 더 나은

0: 미래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추석 잘 보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참모들의 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다 고생이 많으신데 아침 6시 반 출근해서 뭐 밤낮 없이 오랜 기간 일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그 긴 기간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겪는 그 어려움에 비하면 뭐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1: 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한 시간 전에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 옆자리에 자리를 했습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만 했고 그리고 수용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사의 표명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4: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2: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1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4: 합성목재 예스팀바
13: 경동산업 주식회사
1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6: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17: 건강해.
1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1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18: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19: 건강기능식품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0: 조금 전 전해드린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관련 소식은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한낮 서울 30도, 대전 29도, 광주 30도로 예년보다 날이 다소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는 가끔 구름 많겠고 밤한때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자외선이 강하겠고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은 오후에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주 초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 추석 연휴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2: 교통안전 1분 터.
23: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 주세요. 운전 중엔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졸릴 땐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2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7: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8: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7: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28: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7: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2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1: 고수익에 원금보장?
3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0: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이 약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가 북한에 전단을 뿌렸다는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정부가 건설비용 약 180억 원을 전액 부담했죠. 이에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447억 원을 사실상 전액 인정해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 2,641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또 북한의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죠. 남북 당국 간의 대화는 2018년 12월이 마지막이고 북한이 판문점 내 남북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도 일방적으로 차단했거든요.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파란 하늘에 큰 일교차를 보이고 있는 가을의 한낮의 시간입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좀 뜨겁고요. 한낮에 서울 30도, 대전 29도, 광주 30도로 예년보다 날이 다소 덥습니다. 하지만 늦더위는 추석 연휴부터는 차츰 물러서겠습니다. 연휴 동안은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날씨도 비교적 제자리를 찾겠고요. 하늘은 계속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는 올림픽대로는 반포대교까지는 꽤 수월하게 진입하다가 반포대교 넘어서 영동대교까지는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시계에서 신내나들목, 묵동에서 하월곡동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고속도로 구간으로도 정체가 되는데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부근 1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혔습니다. 부근으로 혼잡한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로 가는 길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내성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목포 쪽으로는 대체로 원활한데요. 포승분기점 부근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폼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이게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한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2: 네, 성규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실장의 사직 의사의 배경으로 지난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거론했는데요. 당시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등 전반적인 국정 상황에 대해 자신의 부족한 탓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에 강 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거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 총책임자이자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용해인, 김승원 의원이 각종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는 등 청와대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던 만큼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표 수리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밤낮 없이 오랜 기간 일하다 보니 건강 문제를 비롯해 어려움이 많다며 강 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인적 쇄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사표를 수용할 거라는 전망도 적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공석이 돼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책실장 후임 인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늘 순방길에 오르죠?
2: 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미국과 멕시코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유엔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이 막판 공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다만 아직 양측 회동이 조율된 상황은 아닌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 일정을 마친 뒤에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초청으로 멕시코를 찾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국빈 방문인데요.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양해각서 교환식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비즈니스 포럼과 K-엑스포 행사장에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강훈식 비서실장의 전격 사의 표명에 국회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 책임을 외면한 꼬리 자르기라고 혹평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1: 네,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입장과 관련해서 국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네, 전격적인 사의 입장에 국민의힘은 즉각 인사 참사를 배경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만신창인데 고작 비서실장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쇄신이 있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에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전면 전환으로 책임을 다하라고 날세웠습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적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 실장 사의 배경을 놓고 청와대 차원의 공개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은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국회에서는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여진도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는 개헌 추진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도 김 대표는 민주당 TV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 때 개헌에서 87년 체제를 다음으로 넘기는 역사를 마무리하자며 개헌 모드에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뜻이 없다고 밝힌 만큼 이제 국민의힘이 개헌에 답할 차례라며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4: 장동혁 대표께서
5: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4: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최고의 무슨 공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3: 네, 오후에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신임 당대표를 접견하면서 용혜인 전 후보자 청문전국에서 분열 조짐을 보인 범여권 지지 기반도 다집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는 일축하는 대신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며 총력전에 돌입한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전에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 제출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려 했고 그 배경에는 김현지 청와대 1 부속실장이 있을 거라며 반드시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개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인사 라인의 책임과 김현지 실장 개입 여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3: 나아가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성숙 총리까지 사퇴할 것을 촉구했고 김승원 전 후보자는 의원직에서 제명하라고 일갈했습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합의 채택했는데 다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변기했습니다.
1: 여야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
3: 네, 먼저 민주당부터 전해드리면요.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가 만났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연 최고위에 이어 예산협의회를 진행하는 차원인데요.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서두에서 경기도의 취약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 다만 회의 말미에는 인사 문제를 거론한 뒤 비판을 넘어 여당다운 방식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다소 의미심장한 언급도 했었습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김주영 후보자를 정치검찰이라면서 새 권력기관의 핵심 권한을 차지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기존 추지사의 입장과 궤를 맞췄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 지도부가 밝힌 장외 집회 방침을 놓고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원내에서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부담스러워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원내 지도부 일각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외 집회 일정은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충분히 소통하는 상황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추석 민심을 살핀 뒤에 전선을 넓힐 계획이라면서 실제 추진 가능성 을 구체화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1: 오늘 오전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부상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이송 중이라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 사고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시죠.
7: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응급헬기로 긴급 후송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간부 1명은 육로로 이동한 후 헬기로 후송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최전방 부대에서 비무장지대 작전 중 알 수 없는 폭발 때문에 발생했는데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뢰 폭발이 맞다면 북한군이 매설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측 지뢰인지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를 하는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과 맞물려 여러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작업 도중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충돌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됐던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던 만큼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해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사고 경위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조사 내용을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혜은입니다.
1: 대형 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2분도 안 돼 5억 원대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쯤 인천 간석동 대형 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5억 원 상당의 금팔찌 173점을 90초 만에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장애가 있는 11살 아이를 쇠사슬로 묶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와 교회 목사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남자아이의 손목과 발목을 38시간 동안 쇠사슬로 묶어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직원 부정 채용 혐의 등을 받는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수사 착수 1년 10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일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딸의 대학 친구를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견 요건 완화 등을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체육회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내년부터 서민들이 많이 마시는 생맥주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생맥주에 붙는 세금을 20% 깎아주는 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00cc당 한 잔당 교육세와 부가세를 합쳐 세금이 127원 오르게 됩니다.
8: 지금 이 뉴스입니다. 최근 지하철 천태만상을 연이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하철 열차 내에서 이렇게 손잡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서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한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지하철 손잡이에 매달려 있죠. 이 남성의 옆과 뒤에 다른 승객이 뻔히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헬스장에 온 것처럼 운동을 하고 내려옵니다. 자, 이 영상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승객도 있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사진 속 중년 남성. 이 옷차림은 다른데 어딘가 닮아 있지 않나요?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요. 또 신발도 자세히 보시면 같은 신발로 보입니다. 상습적인 행동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죠. 자,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볼 때마다 스트레스라며 남성의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지하철이 헬스장이냐, 또 배려 없는 행동이다 하면서 해당 남성의 지하철 운동을 비판했는데요. 승객 불편뿐 아니라 기물파 손해 우려도 있는 만큼 운동은 헬스장 가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지난 주말에 SNS를 점령한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기발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경쟁을 펼친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놀이의 결선 장면인데요. 문화유산이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면서 시민들의 폭소를 유발했던 그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거북이 형상이 새겨진 조선시대 어보를 표현한 참가팀이 춤을 추면서 등장하고요. 이 어보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 백제시대 금동대향로로 등장하는데요. 그 안에서 등장한 참가자의 퍼포먼스도 참 인상적이네요. 자, 이건 뭐죠?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간돌검인데 한눈에 봐도 길쭉한 신장의 이 참가자는 다름 아닌 모델 이혜정 씨였습니다. 자, 또 반가사유상은 이렇게 자신이 앉을 의자를 직접 끌고 나와서 한쪽 발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이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이 참가자. 조선시대 선비들이 벼루에 먹을 갈 때 사용할 물을 담아두던 잉어 모양의 연적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동작을 버텨내는 모습에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고요. 결국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9: 우리 대한민국의 관객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10: 여러분!
8: 등장하느라 시간 꽤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이 3회째를 맞은 국중박 분장놀이 올해는 무려 275팀 643명이 참가해서 지난해와 비교해도 참가팀이 3배 이상 늘었는데요. 해가 거듭될수록 인기와 기발함을 더해가고 있는 분장놀이 벌써부터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뉴스
1: 1990년대 1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그룹 중 하나죠. 핑클이 21년 만에 완전체로 활동합니다. 잼스톤 E&M은 이효리와 옥주연, 이진, 성효리 네 멤버가 핑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친다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핑클이 완전체로 활동에 나서는 건 지난 2005년 디지털 싱글 음반 포레버 핑클 이후에 21년 만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1심에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 제기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임 의원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의원은 청탁을 보고받고 제지하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 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남자 농구 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개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메달 행진을 시작한 우리 한국 선수단. 오늘은 야구 대표팀이 첫 경기이자 대회 5연패를 향한 가장 중요한 고비인 타이완전에 나서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주혜 기자.
10: 스포츠부입니다.
1: 네, 농구 대표팀의 입국 모습부터 전해주실까요?
10: 남자 농구 대표팀은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선수들은 반짝이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입국장에 나타났습니다. 결승전을 마친 지 채 12시간도 되지 않아 귀국한 우리 선수들은 약간 피곤하고 얼떨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승전 당일 훈련장으로 데려가줄 버스가 아무런 설명 없이 오지 않아 예정됐던 훈련이 취소되는 촌극을 겪기도 했죠. 이정현 선수가 말하는 당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1: 결승전 경기 당일에는 아예 버스가 배정되지 않아서 뭐 저희끼리 산책을 하고 뭐 카페를 가고
12: 이정현 선수입니다.
11: 그런 식으로 훈련을 대체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다면 힘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 하지만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고 홈팀 일본을 보란듯이 67대 57로 꺾어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눈물을 펑펑 쏟았던 이현중 선수도 눈물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13: 감독님과 처음에 포옹하고 또 이제 감독님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2: 이현중 선수입니다.
13: 저희 선수들 모두 너무 개개인 한 명이 또 희생하고 롤 받아들이면서 다 같이 이뤄낸 우승이어가지고 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1: 네, 오늘도 우리 선수들 메달을 향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참가하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 이번에 처음 정식 종목이 된 종합 격투기에서 여자 모던 54kg급의 이보미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사격 대표팀도 남자 10m 공기소총 단체전 동메달을 수확하며 어제 반효진에 이어 메달을 더했습니다. 오후 경기 중엔 먼저 오후 4시 여자 축구 대표팀이 북한을 상대로 치르는 F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주목할 만합니다. 남북 모두 이미 8강 진출을 확정했는데 조 1위를 해야 좋은 대진표를 받을 수 있어서 치열한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개막 다음 날인 어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한 수영도 추가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어제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은메달을 딴 김영범이 오늘 오전 자유형 50m 예선에서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운 만큼 오후 5시 10분 결선에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또 저녁 6시 20분 수영 경영 남자 대표팀도 개영 800m에서 아시안게임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어 저녁 6시 반엔 야구 대표팀이 타이완과 첫 대결을 펼칩니다. 4회 연속 아시안게임 정상을 지킨 야구 대표팀이 5연패 고지에 오르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팀이 바로 타이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발 투수는 에이스 곽빈으로 일찌감치 낙점됐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도 저녁 7시 20분 4강전에서 강적 일본을 만나 결승행 티켓을 놓고 다툽니다. 일본을 꺾는다면 금메달을 획득한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가을답게 하늘은 쾌청하지만 늦더위가 남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독일 윈헨의 대표 축제인 옥토버페스트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14: 네, 서울 옥토버페스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14: 네, 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독일의 대표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이곳에는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독일을 대표하는 10가지의 맥주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축제는

0: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요. 쾌청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 소중한 사람과 함께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8도, 대전은 17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전주 30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이 끼면서 늦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연휴 셋째 날인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인 나고야는 내일 점차 하늘빛만 흐려지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수 있겠고요. 오늘 저녁 태풍 두지안이 일본 남쪽 해상에 최근접한 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산 경기가 치러지는 도쿄에서는 비바람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관리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옥토버페스트 현장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1: 네, 아시안게임 현지 날씨 그리고 추석 연휴 날씨 전망까지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자, 앞서서 이제 나고야 날씨 전하는데 현장 음악 소리가 좀 너무 크게 들리기도 했는데 일단 태풍 상황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 지장이 있을지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거든요.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2: 네, 25호 태풍 두지안은 현재 강도 3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서 일본 도쿄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 태풍은 앞으로 도쿄 남쪽 해상을 따라 이동한 뒤에 이렇게 동쪽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이 태풍의 중심이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이쪽 나고야 부근을 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강풍 반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나고야 부근이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강풍 반경이 넓은 데다가 주변에 비구름까지 발달해서 오늘 이 나고야에는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3: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영향권에 있는데 오늘 여자축구 북한전이 있고 또 야구 타이완전이 예정돼 있거든요. 경기에는 좀 지장이 없을까요?
2: 네, 일본 기상청은 오늘 나고야에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는 차차 개는 날씨가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 경기가 열리는 늦은 오후에는 비가 잦아들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비보다는 바람이 관건입니다. 이 경기가 열리지 못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돌풍성 바람이 불게 되면 공을 다루는 선수들에게는 쉽지 않은 조건이 예상됩니다.
1: 예, 바람이 변수가 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번 태풍의 영향이 없을까요?
2: 네, 우리나라에는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과 우리나라 북쪽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차가 커지면서 이 동해와 남해 동부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 물결도 최고 3.5m로 높게일 걸로 보여 이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도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3: 네. 자, 지금 최근 3년째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에는 어떨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2: 네. 2024년부터 올해까지 이 한반도 주변 지난 태풍을 진로를 그려봤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이 수십 개의 태풍이 북상했지만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한 건도 없습니다. 2024년에는 이 태풍 종다리가 제주 서쪽 해상까지 접근했지만 상륙하지 못한 채 열대저압으로 약화했습니다. 이 여름에는 강하게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의 길을 가로막았고요. 가을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반대로 북태풍의 북상을 막았습니다. 이 벌써 9월 하순으로 접어든 만큼 현재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까지 3년 연속 상륙 태풍이 없는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10월까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있었던 만큼 남은 기간에도 새 태풍의 발생과 진로는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날씨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연휴 동안 날씨 어떨까요?
2: 네, 우선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요. 이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차차 구름이 늘고 흐려지는 곳도 많을 걸로 보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한가위 보름달은 오후 5시 14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뜨겠습니다. 이 서울과 광주는 오후 5시 34분에 달이 뜨겠고요. 이 부산은 5시 25분쯤 달이 떠서 밤 11시 30분 전후로 가장 높이 뜰 전망입니다. 이 다만 추석 당일에 구름이 많이 끼는 지역에서는 이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네. 그런데 이제 달이 이제 둥글게 꽉 차는 걸 보기 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시간 자체가 추석 당일이 아니라면서요?
2: 맞습니다. 이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정해진 날이고요. 달이 가장 둥글게 차는 시각은 이 달과 지구 그리고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달이 도는 속도가 매번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추석과 정확한 보름 시각이 꼭 일치하지는 않은데요. 올해는 달이 가장 꽉 차는 시점이 추석보다 유독 좀 늦습니다. 추석날에도 거의 둥근 달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완전히 보름달이 되는 시각은 일요일 새벽 1시 49분인데요. 다만 눈으로 보기에는 추석날 달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1: 예. 자, 그런데 연휴 막바지 귀경길에 비 소식이 있네요.
2: 네, 아직 수치예보 모델마다 예측 차이는 큰 상황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일부 모델은 이 추석날 밤부터 서쪽에서 저기압이 이렇게 접근하면서 비가 내릴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기압이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이렇게 제주도에만 영향을 주거나 저기압이 아예 발달하지 않는 걸로 보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이 모델들의 예측이 엇갈리는 만큼 아직 비의 시점과 지역을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기상청은 내일 오전 11시에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자세한 추석 연휴 날씨 전망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1: 네, 내일 기상청의 발표도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재난 전문 기자인 김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네, 처음으로 시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를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농민들의 우려가 컸는데요. 정부가 투기는 법대로 처분하고 관행적 위반은 양성화해서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취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이 농지를 활용한 투기는 어떤 경우인 겁니까?
4: 네, 정부가 구분한 농지 투기 행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산 뒤 실제로는 땅을 묵혀두거나 몰래 빌려준 경우입니다. 농업법인을 세우고 실제로는 부동산업을 한 경우도 투기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매로 농지의 지분만 사들인 뒤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사례를 적발하면 처분명령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 명령을 받고도 팔지 않을 땐 농지 감정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 수준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네, 그럼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해봤던 위반 사항도 조치를 받는 건가요?
4: 아닙니다.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을 구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먼저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주고 그마저 어려울 경우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는 조건으로 처분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농지은행에서는 농민의 의사에 따라 맡은 농지를 정비해 임대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데요.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자가 휴경 중인 농지,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농지도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농지는 청년 농부와 귀농인 혹은 경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 경우도 양성화합니다. 정부는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한 뒤 전용 행위를 사후에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 재배사로 위장해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 발전에만 쓰는 등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본래 용도로 되돌려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혼란에 대비해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또 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일부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3: 코스피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장중 7,000선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증시 훈풍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금융시장 동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5: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3: 네, 오후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5: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오후부터 7,000대에 진입해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7,000선 전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코스닥은 0.43% 올라 830으로 장을 출발하며 강세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대장주의 강세가 뚜렷합니다. 삼성전자가 4~5%대 상승해 거래가 27만 원을 넘은 가운데 SK하이닉스도 1%대 안팎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도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매수 흐름이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이번 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강도에 따라 국내 반도체 수에도 호재가 작용할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증시 수급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주 급등세를 보이기도 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소폭 꺾인 모양새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기준 1387.3원을 기록했는데 현재는 이보다는 내려 1380원대 중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환율은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두 달 동안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5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0: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막을 올렸지만 대회 초반부터 미숙한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도 숙소와 이동, 훈련 과정에서 잇따라 불편을 겪었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선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특히 남자 농구 대표팀은 결승 당일 훈련 버스가 오지 않아 훈련까지 취소해야 했지만 홈팀 일본을 꺾고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자, 아시안게임 지금 막을 올린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연일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선수촌부터 수송, 훈련장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글쎄요, 국제대회인데 이런 잡음이 나온다는 게 좀, 그리고 특히나 일본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3: 특히나 일본이라고
0: 예.
3: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이 오모테나시라고 해가지고 뭐 나름의 전통, 손님 환대하고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배려를 한다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잘했어요.
0: 그러게요.
3: 예, 그런데 2020년 그 도쿄올림픽 때부터 조금 이런 마찰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아시안게임은 유독 심합니다. 좀 100번 양보해서 이번에 11,000여 명의 이제 선수단, 그리고 올림픽은 17,000여 명까지 가는데, 17,000여 명, 11,000여 명이 매일같이 먹고 자고 훈련하고 경기도 하고 다 분산돼가지고 이동하는데, 사소한 문제점은 어느 대회나 다 있습니다.
0: 네.
3: 있는데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돼가지고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 직전 대회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예산이 비용이 한 44조 원 들어갔거든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번에 아이치 나고야
4: 최동구
3: 아시안
4: 스포츠
3: 게임은
4: 평론가입니다.
3: 3조 5천억 원 들어갔습니다.
0: 오,
3: 그러니까 한
0: 엄청 줄었네요.
3: 10분의 1 정도
0: 예.
3: 되는 가격 비용으로 치르다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0: 네.
3: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문화재의 그 전통 양식에서 보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 있죠.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하게 하되 누추하지는 말자. 검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새로 경기장 안 짓고 선수촌 건립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0: 네.
3: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배정하고 시스템 운영하는 것도 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3: 여기에서 에러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누추한 대회, 더 나아가서 비용이 안 들었다는 얘기에서는 싸구려 대회, 역대 최악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1: 특히 우리 대표팀에 유독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건지는 몰라도 지금 어제 있었던 남자 농구 대표팀 결승전이었 그 전에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이동 문제 때문에 훈련을 못 했다면서요?
3: 이게 그래서 이제 싸구려 대회라는 얘기까지
0: 네.
3: 나오는 건데, 어제 결승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기고
0: 그렇죠.
3: 우승했었죠.
0: 예.
3: 결승전이 오후에 있었고 오전에 훈련해야 되는데 버스가 안 와가지고 훈련장으로 이동 못 했습니다. 오늘 그 기육관 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전화 위복은 됐어요. 훈련 안 하고 우리끼리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하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금메달 땄잖아요.
0: 네.
3: 오늘 귀국했잖아요.
0: 네.
3: 숙소에서 공항 가야 되는데 버스가 또 오지 않은 겁니다. 이거 다 연락 취하고 버스 오기로 약속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부 우리 언론에서는 이거 한국을 타겟팅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뉘앙스의 보도까지 나왔는데, 우리를 타겟팅 했을 리는 없다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만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0: 다른 나라들도 예.
3: 심지어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뭐 숙소 배정도 안 되고 뭐 연락도 없어가지고 공항에서 14시간 이 선수들이 뭐
0: 예.
3: 기다린 그 선수단도 있었거든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게 크다는 거죠.
0: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이 이제 전투력이 강화됐다 덕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귀국하는 모습, 선수들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결승전 경기 당일에는 아예 버스가 배정되지
4: 이정현
5: 않아서
4: 선수입니다.
5: 뭐 저희끼리 산책을 하고 뭐 카페를 가고 그런 식으로 훈련을 대체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다면 힘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우승하면 저 항상 기분이 좋아서
4: 이현중 선수입니다.
6: 우승이 나고요. 그리고 일단 감독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감독님과 처음에 포옹하고 또 이제 감독님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선수들 모두 너무 개개인 한 명이 또 희생하고 롤 받아들이면서 다 같이 이뤄낸 우승이어가지고 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0: 가뜩이나 뭐 모든 종목마다 한일전은 더 관심을 모으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뭐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푸대접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경기에서 꼭 이겨줬으면 했는데 1, 2쿼터는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3: 2쿼터까지 28대 28이었었거든요. 예. 국기대회 농구에서 28대 28점이면 굉장히 점수가 안 난 거예요. 예. 두 팀 모두 다. 왜 그러느냐.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죠. 상대 팀의 주축지만을 철저하게 봉쇄했습니다. 이게 막혔는데 네. 3쿼터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주도권을 잡았느냐. 방금 나온 이현중 선수, 이현중 선수의 외곽슛이 폭발은 터지면서 네. 우리가 주도권을 잡게 됐고요. 마지막 4쿼터에서는 일본의 추격이 예상됐는데 이현중 선수 이외에 뭐 이우석 그리고 또 그 밖의 선수들이 득점에 가세하면서 점수차를 벌리고 잘 마무리했죠. 네. 아 근데 그 이현중 선수는 아까도 감독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울컥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마주스 감독 외국인 감독이거든요. 혼자 와가지고 축구는 사단이 오니까 그렇지.
2: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의 미숙한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0: 보건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보건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노하우스 조담소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 남편은 외향적인 편입니다. 사람 만나는 걸 무척 좋아하죠. 그래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영업직으로 이직하고 나서야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술자리도 업무의 연장이라면서 자기 적성에 딱 맞는다고 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일이 즐겁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죠. 남편은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자주 새벽에 귀가했고 몸도 못 가눌 만큼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업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잔뜩 취한 상태로 현관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신발을 벗겨주려는데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낯선 여자 이름이 떠있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조심스럽게 화면을 넘겨봤죠. 거기엔 어떤 여자와의 낯뜨거운 문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노래방 도우미였는데요. 술자리에서 잠깐 스친 인연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제가 가진 증거는 두 사람의 카톡 메시지와 만남이 있었던 시기에 맞춰서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을 보낸 송금 내역과 계좌번호입니다. 이름과 계좌번호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0: 주민등록 번호도 집 주소도 전혀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 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영업직이라서 술 마시는 것도 일의 연장이라고 밤늦게 들어와도 이해를 했는데 다른 여자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지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1: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속상한데요. 괜히 이해해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0: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이 여성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날 때마다 돈을 송금한 정황이 있어요. 이거 이 정도만으로도 부정행위 인정될 수 있나요?
1: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단순한 업무적 연락을 넘어서는 친밀한 표현이나 만남 약속, 그리고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다만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과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카카오톡 내용 중 만남의 구체적 정황, 친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표현, 만남 전후의 대화 맥락 등이 중요합니다.
0: 네.
1: 만남 당일 숙박업소 이용 내역이나 장시간 함께한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 알고 있는 거는 그 상대 여성의 이름이랑 계좌번호 정도거든요. 그 여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이런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상대방한테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름이랑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에서도 상간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1: 네. 소송을 제기하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0: 네.
1: 그러나 사연자님처럼 계좌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준비 단계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법원을 통해서요.
1: 네.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 사실 해당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0: 네.
1: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은행에다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냈는데 이 사람의 이름 주소 확인해달라 이게 가능한다는 거죠.
1: 아, 네, 맞습니다.
0: 네네.
1: 또한 카카오톡 계정 정보가 있다면 카카오 측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 해당 계정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이러한 사실 조회는 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우선 확인 가능한 정보, 이 사건의 경우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네네. 그러면 지금 확보한 증거가 카톡 대화랑 이제 계좌 이체 내역 정도인데요. 요 두 가지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은 소송을 준비하려면 우리 사연자분이 뭐 어떤 증거를 더 확보해 주는 게 나을까요? 또 지금 카톡 캡처 나중에 증거로 사용을 하려면 사연자분이 어떤 식으로 보관해 주는 게 가장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1: 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은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0: 네.
1: 특히 만나는 날짜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25만 원에서 3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영업적 관계를 넘어서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이 증거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1: 증거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남녀 간 친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또한 가능하다면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GPS 기록,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0: 네.
1: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에는 캡처 화면이 위조, 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상대 여성 입장에서는 나는 뭐 노래방 도우미로 그냥 손님을 상대했을 뿐이고 그 받은 것도 그냥 영업 대가였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특성상 상대방이 고객과의 만남이 순전한 영업행위였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요.
0: 네.
1: 그러나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카카오톡에서 사적인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확인되거나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 영업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유용업소 밖에서의 만남이 확인되고 그에 수반하여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그렇겠네요.
1: 다만 상대방이 유 배우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상관소송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0: 네.
1: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도우미에게 알렸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정리를 해보면 상간소송에서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뭐 카톡 대화나 이제 반복적인 만남 아니면은 돈을 보낸 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부정행위를 판단하는데요. 지금 사연자분 상대 여성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모르더라도 계좌번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 통해서 인적사항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추가 자료 함께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상대방 여성이 이제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나 이것도 이제 함께 검토해 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한 중학생이 문구점에서 탁구채 한 쌍을 14만 원에 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부모가 구입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영수증에 스포츠용품 교환 반품 불가 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물건 마음이 바뀌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법적으로 환불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일주일 안에 얼마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죠. 하지만 문구점이나 일반 가게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은 좀 다릅니다.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물건을 살펴보고 샀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따로 없거든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환불을 해주는 건 소비자를 위한 자체 서비스일 뿐 법적인 의무는 아닌 셈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제품에 숨겨진 하자가 있거나 상인이 속여서 판 경우, 또 어린 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감당하기 힘든 비싼 물건을 샀다면 민법에 따라서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이 문구점은 탁구채에 가격표도 안 붙여놨었는데요. 10평 이상 매장에서 개별 상품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적발 시 최대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물건을 고르실 때는 가격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결제 전에 교환과 환불 규정을 미리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가을방학의 소가도 꿈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도 어느 사이 중순을 넘어섰지만 낮에 떨어지는 햇살만큼은 뜨겁습니다. 오늘도 한낮 늦더위가 계속되면서 한낮에 서울은 30도, 춘천 29도, 대전 29도, 광주 30도, 대구도 29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늦더위는 추석 연휴부터 조금씩 물러서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시내 오후 교통량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고속도로는 정체 구간도 정체 구간인데 돌발 구간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줄입니다.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 부근에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나서 안산에서 안산 분기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팔탄 분기점 부근에도 고장차 있습니다. 수도권 현재 1순환 고속도로는 김포 부근 일산 쪽으로 사고가 나서 혼잡하고요. 시흥에서 송내, 노우지에서 자유로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노우지에서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까지도 차간격 좁혀 통과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4: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한 순방길에 오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강훈식 비서실장 언제 사의를 표한 건가요?
5: 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강 실장이 오늘 오전에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실장의 사직 의사의 배경으로 지난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거론했는데요. 당시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등 전반적인 국정 상황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에 강 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

0: 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거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 총책임자이자 인사위원장도 맡고 있는데요.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용해인 김승원 의원이 각종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는 등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던 만큼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직 사표 수리를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그간 노고를 격려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 아침 6시 반 출근해서 뭐 밤낮 없이 오랜 기간 일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그 긴 기간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0: 여권에서도 인적 쇄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사표를 수용할 거란 전망도 적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공석이 돼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책실장 후임 인선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2: 네, 이렇게 뒤숭숭한 분위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늘 순방길에 오르죠?
0: 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미국과 멕시코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유엔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성나 국가안보실장은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이 막판 공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다만 아직 양측 회동이 조율된 상황은 아닌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 일정을 마친 뒤에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초청으로 멕시코를 찾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국빈 방문인데요.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양해각서 교환식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비즈니스 포럼과 LK엑스포 행사장에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격 사의 표명에 국회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3: 네, 국민의힘은 인사 책임을 그 배경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라고 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혜재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2: 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 입장에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4: 네, 국민의힘은 즉각 인사 참사를 그 배경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정말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하는 경기 성남 라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날 세웠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꼬리 자른다고 몸통에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며 국정기조 전면 전환으로 책임을 다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적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 실장의 사의 배경을 놓고 청와대 차원의 공개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은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이와 별개로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4: 네, 민주당에서는 개헌 모드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김민석 대표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는 개헌 추진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뜻이 없다고 밝힌 만큼 이제 국민의힘이 개헌에 답할 차례라며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5: 장동혁 대표께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민주당 말씀이 대표입니다. 나오면 최고의 무슨 공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4: 여기에 국민의힘은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물타기 쇼라며 개헌 논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특히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전에 제출된 거로 알려진 전직 보좌진 탄원서를 거듭 부각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탄원서 제출에도 임명을 강행하려 했고 그 배경에는 김현지 청와대 1 부속실장이 있을 거라며 반드시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6: 만사현통 김현지가 이번에도 개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책임과 김현지 실장 개입 여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4: 네, 이와 별개로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는 합의 채택했는데 다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변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2: 이렇게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김 전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3: 네,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는 한편 제기된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만 가지고 수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김승원 전 후보자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8: 네, 김 전 후보자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영등포서에 정치인 관련 사건이 몰려있는 만큼 수사 역량이 갖춰진 것으로 재배당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전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재작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현재 경찰은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아 관련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종배 전 시의원은 브로커 양 씨에게 이익이 갈 거란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을 청탁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김 전 후보자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2: 네, 이렇게 사퇴 이후에도 여러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죠.
8: 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주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청와대에 김 전 후보자의 기자 성추행 의혹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이 담긴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관련 언론 보도를 지켜보고 있지만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수사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부연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 장소, 대상이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전 후보자 측은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관련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첫 대법관인 김성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는 서훈을 수여했습니다. 오늘 임명장과 서훈 수여식에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사 이후 조 대법원장과 김 대법관, 또 이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3: 네, 우리 군 당국은 지뢰 폭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사고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9: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비무장지대에서 곧바로 응급헬기로 후송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간부 1명과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들은 육로로 이동한 후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고가 지뢰 폭발일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는데 다만 북한군의 지뢰인지 아니면 우리군의 지뢰인지 여부는 정밀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를 하는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과 맞물려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합참도 지형 변화를 식별하고 유엔사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이 MDL 남쪽에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에서 오늘 폭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오늘 작전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지형 변화가 식별됐다고 한 지역과

0: 라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혜은입니다.
1: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 사령관들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네, 재판부는 여인영, 이진우, 박안수 전 사령관의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인정된다며 차례로 판단을 밝히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3: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1: 네, 오늘 군 사령관들에 대한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3: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 순서대로 공소 사실에 대한 판단을 밝히고 있는데 여전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점, 또 이전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 등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선고 대상에는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도 포함됩니다. 피고인 수가 많아서 선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여전 사령관과 이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5년, 문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네, 한편 내일은 김건희 씨의 선고가 예정돼 있죠?
3: 네, 내일 오후 2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는데요. 피고인별로 분리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라 2시에는 김건희 씨에 대해, 4시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진행됩니다. 김 씨는 청탁 알선 대가로 목걸이와 시계, 그림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48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항소심에서 특검의 구형량은 어땠습니까?
3: 특검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 즉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에게 목걸이와 금 거북이 등이 전달된 과정 모두 대통령실에 접근이 가능한 김 씨의 지위와 영향력을 필요로 하는 청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반성한다면서도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받은 금품들이 청탁 명목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는데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8: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4: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5: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16: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15: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16: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15: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17: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8: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평소에는 별일 없이 잘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고가 생기거나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 생겼을 때 얼마나 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의 미래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에는 안전운전으로 가족을 지키고 또 재무설계로 내 가족의 미래 점검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첫 코너 머니인사이트에서는 다음 달부터 추가 모집하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청년 미래 적금에 대한 세밀한 내용 살펴봅니다. 또 두 번째 코너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미래 위험 대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5년 전 암 진단 받으신 청취자분의 보험 상담과 노후 자금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짚어봅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문자창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질문사항 있으시다면 물어보살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좋습니다. 네. 연휴 때 딱 정말 우리 집 가정경제에 대한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막 나가느냐 정신없는 와중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꼼꼼하게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방송이 그에 대한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좀 포커스 맞춰서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1: 우선은 이제 다음 달 7일부터 2차 모집하는 청년 미래적금이 있거든요. 그거에 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사실 요즘 최근에 상담하다 보면 아예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귀를 좀 쫑긋 세우고 들어서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0: 와, 그렇군요. 청년 미래적금 사실 1차

0: 때도 굿모닝 굿나잇에서 잘 전해드렸고 이에 앞서서 뭐 청년 도약 개조 막 이런 것도 잘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자, 2차 모집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김진호 팀장님의 추천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1: 네. 일단 많은 분들이 항상 그 갱신형 보험을 갖다가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해지하고 비갱신형 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시는데 오늘 방송에서 그 기준을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미 기가입되어 있는
1: 네.
0: 갱신형 보험 유지할지 해지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 이 또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전문가 상담 문자창 열어놨습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험과 재무 관련 고민들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 가에게 받는 상담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전문가가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지난 6월 22일부터 2주 동안 청년 미래적금 가입이 마무리됐고 드디어 다음 달부터 2차 모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맞춤형 금융 지원 사업인데요.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더한 정책형 적금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1차 때 가입하지 못한 분들 이번 시간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의 설명을 잘 듣고 신청 꼭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전문가 픽뉴스 청년 미래적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년 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실 뭐 이미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 강조를 해 주셨어요. 놓치지 말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분들이 많으니까 2차 때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미리 전달을 해 드립니다. 자, 일단 청년 미래적금 대상은 누구고 뭐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2: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청년 미래 적금은 청년들의 기초 자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3년 만기고요. 매월 최대 50만 원씩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은 추가 인정을 해주고요. 납입 한도는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대 월 50, 자유 적립 가능하고 기간은 3년, 이자 소득세, 비과세, 정부 기여금이 지원 가능합니다.
0: 정부 기여금 대상도 두 개가 있다고요?
1: 네, 일단 기여금 대상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그다음에 일반 소득자는 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대형은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 원 이하, 그다음에 신규 취업자는 총 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입 신청일 기준, 그러니까 10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에 최초의 취업을 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은 우대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0: 연령은 해당이 되는데 총 급여가 기준 조건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럼 가입이 안 되는 거겠네요.
2: 우선 총 급여가 6천만 원, 종합소득이 4,800만 원을 초과하고 그다음에 7,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 경우에는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 기여금은 없고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 요건들을 말씀드려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가장 정확한 건 내가 가입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혼자 계산기 두드리고 따져보지 마시고 가입 시기에 직접 신청을 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0: 그렇군요. 일단 내 나이가 만으로 19세 이상, 만으로 34세 이하다라는 분들은 2차 청년 미래적금에 가입 이 소득 기준 따지는 게 좀 복잡하니까 일단 신청을 해보고 대상이 되는지 탈락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정부 기여금을 받고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받아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행 이자랑은 훨씬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목돈 만들기에 정말 좋은 정책형 적금 제도니까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신청 시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10월 7일 첫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 그다음에 10월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하고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전체 가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출생연도 짝수와 홀수로 나뉘고 10월 12일부터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모두 신청에 가입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 신청 방법은 1차와 마찬가지로요.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지만 늘 강조하는 것처럼 도약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복으로 미래적금은 불가능하고요. 유의할 점은 청년도약계좌를 미리 해지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갈아타기를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하면 심사가 완료가 되고 가입 가능 안내 문자를 받고 그러면은 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그다음 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도약계좌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청년도약계좌보다 청년미래적금이 혜택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나으니까 갈아타시는 분들은 갈아타셔라. 1차 때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청년도약계좌에서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은 갈아타기는 가능하지만 해지를 먼저 해놓고 갈아타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요건이 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해지하셔야 된다는 거. 보험 갈아타기랑 비슷한데요. 그렇죠? 미리 해지하면 맞아요. 안 된다는 네.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해지했다가 이 그 미래적금 조건이 안 돼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청년 도약 계좌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거는 가입이 가능할까요?
2: 해지를 한 다음에 다시 가는 건 안 됩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되니까 네. 이 전문가분이 짚어주신 이 갈아타기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1: 네. 그리고 참고로 정부 우대형 기여금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될 경우에는 기존 청년 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1차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에게도 이 우대금리를 소급 적용해가지고 정부 기여금을 더 준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와,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고 신청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혹시 전문가분이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도와주시나요?
2: 많이 도와드립니다.
0: 아, 좋습니다. 사실 뭐 설명은 쉽게 들었지만 막상 내가 신청하려고 하면은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1: 맞습니다.
0: 늘 항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든든하게 코칭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데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해서 다양한 도움 드리고 여러분들의 돈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많이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저도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해드리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떤 청취자님 사연을 만나고 오셨을지 짚어보기 전에 제가 두 분께 먼저 들은 내용 요약해보자면 이거예요. 보험 상담과 내 돈을 많이 만들고 싶은 청취자님 아내분의 사연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보험 상담이 필요하고요.

0: 돈을 좀 많이 만들고 싶은 부인 상담이 맞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이분은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 상담입니다. 신청 목적은 딱두 가지. 첫 번째는 5년 전에 암진단 받고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적 관찰만 하고 있는 분이고요. 이렇게 한번 큰 병을 앓고 나니까 새삼 보험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제 암 완치도 받았으니까 추가로 보험 가입이 필요해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1: 네. 두 번째로는 남편분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이제 상담 신청하신 본인은 이제 근로소득자인데 아무래도 이제 남편분의 사업의 특성상 일정하게 생활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남편분 카드를 사용하고 남편분 소득은 대부분 또 남편이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편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저축하는지 통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이제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자산이 없으니까 이 괜히 불안해서 본인이라도 좀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상담 신청을 하신 겁니다.
2: 자, 이제 하나씩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청취자님이 어쨌든 5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이제는 완치가 다 되셨다니 이건 진짜 다행이에요. 그동안 뭐 몸고생,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한번 아파본 사람은 나중에 아플 게또 걱정이 되니까 보험 대비 막 잘하고 싶거든요. 그 5년이 지난 후에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보장들 뭐가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돈도 좀잘 모아봐야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남편분 소득 지금 깜깜이니까 이것도 아셔야
1: 맞아요.
2: 되고.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0: 우선 가장 궁금해하는 보험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보유하고 있는 보험을 좀 보니까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포함해서 6건에 19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납입하는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고요. 보장 내용으로는 2015년에 가입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현재 납입은 면제를 받은 상태고, 보장은 사망보장하고 약간의 성인병 진단자금하고 수술자금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보험은 갱신형, 암보험, 손해보험사, 질병보험, 실손보험, 운전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2015년에 가입한 생보사의 종신보험 납입 면제가 된 상태. 5년 전에 암 진단받고 완치가 되셨다고 하니까 2021년 정도에 진단받으셨나라고 보면은 이거 보험 가입하신 지 6년 만에 납입 면제가 되신 상황인 거예요. 아무래도 암 진단 받으시면서 납입 면제를 받으신 것 같은데 요거 제하더라도 19만 원의 보험료는 과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나머지 보장은 좀 어땠을까요?
1: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하면서 이 납입 면제 기능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 나머지 보험들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 보장을 받는 종합보험, 그 다음에 갱신형인 암보험과 질병보험, 운전자보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연자님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이 바로 가입하고 계신 갱신형 보험이거든요. 살펴보니까 하나는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비가 들어있는 갱신형 보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갱신형 암보험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납입 면제가 되신 분들은 보험료 안 내고도 보장받을 수
1: 그럼요.
2: 있으니까
1: 네.
2: 이제 보험료 최대한 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게 엄청난 혜택이라는 걸 아실 거거든요. 근데 갱신형 보험은 면제가 없잖아요. 일단은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진단받기 전이라면은. 그러니 보험료도 계속 오를 거고 보험료 계속 지출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꽤 크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0: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건 내가 가입 전에 암보험을 이제 암진단을 받은 게 있으니 그것 때문에 가입이 더안 될까 봐.
2: 그러니까 새로운
0: 네.
2: 보험은 가입이 안 될까 봐 일단 울며 겨자먹기라도
0: 계속 가지고 있는
2: 그렇죠.
0: 거죠. 네,
2: 갱신형을
0: 맞아요.
2: 가져가야겠다 생각하시는
0: 네,
2: 거죠.
0: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살펴보고 나서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가입되어 있는 갱신형 보험은 해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암진단 받기 전에 가입한 보험이라서 혹시나 하고 이제 좀 어려워했었는데 뭐 그거는 충분히 다른 걸로 가입을 할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기로 한 거죠.
2: 그렇군요. 그래서 서두에 우리 김진호 팀장님이 그걸 강조해 주셨나 봐요. 갱신형 보험
1: 네.
2: 유지할지 해지할지
1: 맞습니다.
2: 고민하려면 그 기준 잡아줄 테니까 꼭잘 들으셔라.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행입니다.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보험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런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니까요. 자, 다른 것들은 좀 어땠을까요?
0: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갱신형 암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암보험이고요. 2013년 암진단에 가입을 해서 10년 갱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암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니까 2023년에 보험료가 약간 올라서 다시 갱신이 된 겁니다.
2: 자, 종신보험은 납입 면제가 되면서 보험료 이제 더 이상 안 내도 되고 보장만 받으면 되는 거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갱신형 상품이긴 한데 얘는 뭐 암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뭐 납입 면제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거는 뭐 그냥 해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분이 갖고 계신 또 다른 생명보험사의 암보험, 이거는 납입 면제가 됐으면 됐지 않았을까? 왜 이거는 납입 면제가 안 되는 걸까요?
1: 글쎄요. 갑자기 퀴즈를 내고 싶은데?
2: 그거는 안 돼요.
1: 그래도 내겠습니다. 자, 이 갱신형 암보험은 암 진단 받으면 네. 납입 면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2: 아니,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납입 면제라는 게 질병 진단 받으면은 치료하는데 전념하라고 더 이상 돈 내지 않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게 좋은 마음으로 저는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갱신형 비갱신형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납입 면제를 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1: 근데 지금 이제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까.
2: 네. 안 되나 보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맞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긴 한데. 네. 2013년에 가입한 암보험 그 가입 시기 이후에 이제 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2천만 원의 암 진단금을 받았습니다. 납입 면제 됐고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23년에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를 다시 납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2: 아, 이게 또 이래요. 갱신 전까지는 납입 면제가 되고 갱신이 되고 나서부터는 다시 또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2: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 사이에 또 다른 암을 진단받는다? 그럼 또 납입 면제가 새롭게 되는 건가요?
0: 새롭게 만약에 받게 되면요.
2: 아, 그렇군요. 네.
0: 그러니까 갱신형에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요한 보장들은 우선적으로 비갱신형을 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2: 그러네요.
0: 그런데 이제 사연자님이 이 보험 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건 갱신형이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고요. 그리고 이 보험에서는 기존에 받은 암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2: 아, 기존에 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대한 진단비를 받았다면 유방암에 대한 재차 다른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건 보상이 안 되는 거군요.
0: 네. 다른 암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니까 찝찝해합니다.
2: 아, 그렇군요. 이 원발암에서 시작된 것들은 이제 안 되고 다른 데 또 새롭게 암이 발생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보통은 우리가 암이라는 게 전이 되면서 이렇게 진단을 또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게 따질 테니까 청취자님이 이 보험 유지하는 게 맞나? 계속 찝찝해하시는 상황이 이제 이해가 돼요.
0: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래도 이 보험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에 갱신을 해서 지금 이제 10년 동안 이 보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기존에 받은 이제 뭐 암은 보장은 안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암들은 10년 동안 보장이 좀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으로 가입을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우선은 10년 갱신 시점까지 유지를 하기로 한 거죠.
2: 아, 저는 사연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냥 갱신형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새롭게 준비하셨나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보다 월보험료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이슈들이 크게 터졌을 때는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일단 유지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보험이 참 어렵고 그냥 일반 소비자가 무턱대고 판단하기에는 나한테 손해가 발생할 확률도 높으니까 좀 꼼꼼하게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나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우리 집 보험도 점검받고 부족한 보장들이 있다면 정확히 채워넣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자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상담 문자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 어떤 해결책을 갖고 처방 결과가 나왔는지 잠시 쉬었다 와서 그 솔루션 만나보겠습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
2: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 고민하셨던 갱신형 보험 하나는 정리하고 하나는 유지하기로 했고요. 다른 보험들 어떻게 이제 해결해 주셨습니까?

0: 좀 너무 많아 보여서 부담스러워.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청취자님은 괜찮다고 하셨을까요?
1: 네. 살펴보니까요, 이분 상담자분은 본인 소득이 한 달에 380만 원. 소득 활동은 계속 할 예정이고,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은 없으시더라고요. 갱신형 안보험은 10년 차 되는 시점에 상황을 보고 갱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 상담의 포인트는 보험료를 확 줄이는 것보단 제대로 된 보장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 그걸 우선순위로 잡는 내용입니다. 무쪼록 뭐 이렇게 보험이라는 게 비용을 항상 발생시키는 그런 금융상품이긴 하지만 사실 뭐 건강해서 보험금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을 좀 튼튼하게 하시면서 정신 건강과 마음 건강을 좀 챙기실 수
1: 그렇죠.
0: 있다면 이 또한 부담이 되시지 않는다면은 보장 강화시키는 거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고요. 청취자님이 돈을 좀 많이 모으는 부인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요 재무 상담은 어떻게 진행을 해 주셨을까요?
2: 네, 이 가정 같은 경우는 맞벌이 가정이고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0: 네.
2: 남편분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자녀 교육비와 대부분의 생활비는 남편분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남편분의 소득과 지출은 이제 부인이 잘 알지 못하니까 이번 상담은 본인 소득으로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셨거든요.
0: 이게 이제 홍해 갈라지듯이 좀 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집은 그 양쪽 남편과 아내의 소득과 벌이를 정확하게 아는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두 분께 이거 괜히 여쭤보고 싶네요. 자, 김진호 팀장님. 우리 김진호 팀장님은 매달 얼마 버는지 이 소득 그리고 김진호 팀장님이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면서 매달 얼마 쓰는지 지출을 아내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2: 물론 알고 있지요.
0: 대답 잘하셔야 돼요.
2: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0: 오.
2: 그래서 금요일 날 급여가 들어오면 그날 저녁은 회식을 하면서 와이프랑 다 얘기를 해요.
0: 오픈을 하시는군요.
2: 오픈을 해줘.
0: 오.
2: 그래서 얼마 쓰고 어디에 어떻게 저축되고 있다라는 거다 알고 있죠.
0: 아, 투명하게 공개를
2: 네.
0: 하시는데요. 이미경 팀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남편분이?
1: 어떨 것 같아요?
0: 모르실 것 같아요.
1: 저희 집의 경우는 좀, 잘 모릅니다. 저희 신랑은. 네, 저희 신랑은 모르고 그냥 월급 날 되면은 제가 맛있는 걸 사고 그래서 적당히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0: 그러시군요. 이렇게 좀 달라요. 가정마다 집안 분위기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 댁은 어쨌든 이미경 팀장님 댁이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청취자분이 잘 모르시거든요.
2: 그렇죠.
0: 남편분의
2: 네.
0: 소득을. 자,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2: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분이 다 오픈을 했는데,
0: 아이고.
2: 네. 한달 소득은 380만 원. 본인 생활비 용돈으로 15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로 40만 원, 자녀 보험료로 6만 원. 청약과 자녀 통장으로 15만 원을 저축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 봐주는 이모님 비용으로 70만 원을 지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 고정 지출 비용은 약한 28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0만 원 정도는 추가 저축을 할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0: 막상 오픈을 하고 나니까 남편분과 우리 아내분인 청취자님의 월 소득 수준이 거의
2: 네,
0: 비슷했어요.
2: 맞아요.
0: 근데 포인트는 남편분 카드로만 이것들을 막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 어쨌든 자, 그럼 이
2: 네.
0: 가정의 재무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1: 일단 남편분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편분이 알아서 관리를 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부터 포인트는 부인의 소득 380만 원 이제 그걸로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재무 목표는 노후자금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납입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남편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혹시라도 잘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리스크가 늘
0: 그렇죠.
1: 노후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아이한테 짐이 되긴 싫고 그래서 보험도 많이 가입을 해놓고 싶고 노후연금도 많이 준비를 하고 싶은 거죠.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으로는 예비자금과 예금에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청약통장에 600, ISA 계좌에 1천만 원, IRP 계좌에 1,700만 원, 연금펀드에 2천만 원, 약 1억 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 주식 계좌에 1천만 원이 있고요. 현재는 좀그 수익이 안 나서 개별 주식은 마이너스 상태고요. 대출은 투자용 부동산에 담보대출로 4천만 원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어떻게 내어 주셨을까요?
2: 매월 지출되고 있는 고정 지출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자산에서 ISA와 IRP, 연금펀드는 상담을 통해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해 드렸어요. 이게 사연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게 그다음에 예금 자산과 예비 자금에 있는 현금 중에서는 1,000만 원 정도는 예비 자금으로 빼두고

0: 했고요. 4천만 원은 일시납 변액 연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매월 50만 원씩 추가 납입을 하기로 했고요. 이 자금 오롯이 비과세 노후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50만 원은 1년 만기 적금으로 시작하면서 상담을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저희가 상담을 다시 한번 봐드리면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상황에 맞게 조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금에서 잠자고 있는 금액을 딱 꺼내서 노후 자금 용도로 사용하고 또 매월 50만 원씩 추가 납입 통해서 노후 연금 자금 더 풍성하게 쌓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보험도 재무 점검도 완벽하게 해결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3513번님 방송 듣다가 바로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36세 미혼 남자 직장인인데요. 청년 미래 적금 이 얘기를 들었는데 만 34세라고 해서 그냥 신청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군 입대 기간 인정해준다는 얘기에 귀가 퍼뜩 들어왔는데 그럼 저도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네. 군 입대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을 해주거든요. 현재 36세이니까 또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군 입대 기간을 갖다 인정을 해주니까 한번 가입 신청을 갖다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가 픽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10월 7일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신청 기간 중에 은행 앱을 통해서 반드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0943번님 저희 집도 이 재무 상담 받아보고 싶긴 한데 이미경 팀장님처럼 아직 남편이 제 소득을 몰라요. 재무 상담 받을 때 꼭 부부의 소득을 다 오픈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2: 하면 좋긴 하는데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혼자만도 가능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부부가 함께 다 열어놓고 차근차근 가계부를 들어봐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재무상담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도움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전문가 상담 문자 받아볼 테니까요. 문자 많이 넣어주시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0: 컴플렉스 1352.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는 다음 달부터 2차 모집을 시작하는 청년 미래 적금. 암진단 받고 완치된 청취자님 추가 보험 상담과 노후 자금 상담, 갱신형 보험의 특징 등 다양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금융 정책, 환경 일일이 다 챙기기 어려우시죠. 전문가와의 상담 통해 현재 금융 환경과 내게 맞는 상품들 찾아보면서 우리 가정의 재무 목표 이루는 데 한 발 더 다가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와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윤도현의 꿈꾸는 소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0: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 큰 가을입니다. 9월 중순이 넘었지만 오늘도 한낮에는 많이 더웠는데요. 내일도 한낮에는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고 아침에는 18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날씨도 자츰 제자리를 찾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구간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외곽 방향으로 천안 분기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천안 나들목 지나는데 밀립니다. 천안 호두유계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독립기념관에서 옥산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안성 일대,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기흥에서 수원,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매송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평촌에서 수리터널, 시흥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고요. 김포에서 자유로 구간으로도 더딥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월요일 1, 2부는 여의도 굿판 시간입니다. 서영주 맥 정치연구소장,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하어영 한겨레 기자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26년 9월 21일 월요일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월요일입니다. 신들린 평론으로 여의도 판을 들여다봅니다. 평론계 무당들이 펼치는 토론회장, 여의도 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하우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0: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갑작스럽게 전해진 소식인데 강원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건데 뭐 관련해서 대통령이 오늘 수보회 사건 얘기도 했던 것 같긴 해요. 아직 결정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강원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래서 사실상 뭐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체적으로 지겠다라는 입장 같아요.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는데 용인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 두 사람에 대한 인사에 대한 뭐 결정 가운데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었잖아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청와대를 그만 흔들어라. 내가 책임지겠다.
1: 누군가는 거죠. 책임져야 된다.
2: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뭐 인사수석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흔들지 말고 총책임자인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내려놓겠으니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해달라 뭐 그런 의미 같은데 대통령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의 표명이지 사의가 결정된 건 아닌데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또 국면전을 위해서는 청와대 2기 출범도 뭐 고려된 게 아닌가 싶은데
1: 예.
2: 강원식 비서실장 그래도 정치인 출신이라서 뭔가 어떤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 그 부분은 좀 높게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뭐 결정된 게 아닌 거라고 말합니다만 여의도에서는 이미 차기 후임 비서실장까지 누구누구다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실장이긴 합니다만 자 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3: 뭐 제가 볼 때는 워낙 지금 인사의 실패 참사죠. 이 참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1: 예.
3: 중앙일보에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사설도 나갔고요.
1: 예.
3: 뭐 그건 정말 민심을 대변한 사실이었다고 봅니다. 이번만큼은 지금 이제 그동안도 지금 장관이 벌써 몇 명 장관 후보가 낙마를 했습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6명 중에 3분의 1이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정말 상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도 검증이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지금 비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비서실장, 인사위원장 뭐 해서 이제 자른 거 저 경질한 것 같은데 경질한 표현은 뭐 적절하지 않더라도 뭐 좀 전에 저 우리 서영주 소장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 안에는 김현지 저 비서실 저 뭐죠 그 부속실장 그리고 그 밑에 김용채 인사비서관 그리고 그 밖에 민정비서 수석실에 몇 명 이런 분들이 지금 인사 사실상 그분들이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거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명목만 비서실장이지 정말 인사과정에서 제대로 힘을 썼나 의심스러운 강호식 실장만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제일 뭐 머리를 자르긴 잘랐는데 머리가 아니고 꼴이라는 의심을 계속 받고 있는 이 현실 청와대는 뒤집어 봐야 될 것입니다.
4: 이게 확인할 수 없고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가 유포되고 이게 언론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문이 아니라 언론의 지상에 활자가 된다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1: 예.
4: 이 상황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 제가
1: 아니,
4: 굳이
1: 어떤 게 기사로
3: 뭐가 확인은 되는 것인지요?
4: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야기
1: 네.
4: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누군가의 이야기 그럴 것이다라는 추론으로 이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1: 예.
4: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만약에 지금 뭐 조금 이따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더 이 전국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가까스로 저지하고 있는 지지율의 하방 곡선을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에서 빠르게 결정한 거 아닌가 보입니다.
3: 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우리 하 기자님 계신 한겨레에서 강성우 장관 후보 사퇴할 때 김현지 비서관이 직접 그때 총무 비서관이에요.
1: 예.
3: 총무 비서관이 직접 장관 후보자한테 전화 걸어갖고 사퇴하셔야 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장관 후보자에게 비서관이 말이죠. 에? 이렇게 전화 걸었다는 거. 이거 딴 데도 아니고 한겨레에서 보도한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뭐 있었죠? 우리 김남국 저 과거 비서관 근무할 때 그 국회 저 민주당 의원이 뭐 자동차 협회인가 그 기관에다가 아는 선배 좀 저 청구할 때 예 알았어요 그거 저 우리 훈식 형님하고 현지 누나한테 얘기할게요
1: 예
3: 아니 무슨 저 그 산하 기관장 하는데 그게 왜 또 그 부속실장한테 그런 걸 저 김남준 비서관이 얘기합니까 이거 두 개
1: 김남준이 그 밖에... 아니고 김남국
3: 예 죄송합니다 아 정말 김남준 의원한테 그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1: 예,
3: 많아서
1: 예, 예.
3: 이건 제가 정말 그 저희 인사 참사고요
1: 예, 예.
3: 어쨌든간에 자, 이 두 가지만 봐도요.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1: 네,
3: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4: 네. 제가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매체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사실은 언론 보도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
3: 네.
4: 근데 그거하고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할 것은 김승원 후보자라든가 아니면 용인 후보자와 관련된 것이 과연 그러면 김현지 실장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확인되지 예.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말씀을 예. 드렸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2: 팩트체크하라고 예. 한겨레 예. 보도가 나간 뒤에 그 당사자인 강선우 당시 후보자에게 물어봤을 때 먼저 전화를 한 것으로 이제 또 그쪽에서는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그 한겨레 보도가 반드시 맞다라고 하기에는 아,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예. 반론이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를 예, 하는 반론이 거예요.
4: 있었죠. 반론이 예, 예, 예.
2: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먼저 한 게 아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1: 그 사건에서 저도 나름대로 취재했는데 예. 지금 그 이야기 할 건 아니니까. 네네.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강찬호 위원이 뭐 경질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보통 프로세스가 경질이어도 사위로 나간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이번 경우는 어떻다고 보세요? 경질이라고 보세요? 사위라고 보세요?
4: 그것을 애들로 표현한 게 졸업인 것 같습니다. 네.
3: 조기 졸업 아니야 근데?
4: 조기 졸업도 뭐 중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걸 애들로 대통령이 직접 표현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네. 이렇게 봅시다. 강훈식 실장이 차기 민주당 서울시장으로 나간다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그럼 이거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뭐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강원식 실장 머릿속에는 지금이 본인이 책임질 적기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떠안겠다는 책임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만둬서 청와대 2기에 대한 인선의 전환을 좀 맞이하자는 정부적 판단. 세우자는 본인 정치에 있어서 서울시장 판이 열릴 수 있으니 뭐 일단은 좀 내려와서 본인도 좀 시간을 가지고 정치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좀 여유로 갖자.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가지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의 표명이지 제가 경질이라고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딱히 찍어서 인사 시스템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뭐 이거를 강원식 비서실장이 밀어붙였거나 그런 거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 시스템의 문제이지 이거는 강원식 실장 본인의 어떤 그 인사 모든 거를 책임질 만한 사안 아니라서 경질까지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3: 저도 경질이라고 했다가 다시 수정을 하니까 답이 저겁니다. 사실 이분이 인사 전에 힘을 못 썼는데 이분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인사에 힘을 못 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 자, 그런데 이미 다음 비서실장 이야기가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교체 수순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뭐 언제쯤 하겠냐? 추석 지나고 하지 않겠느냐? 천준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박성준, 한준호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다 현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지를 떼야 되잖아요. 그런 부담감도 있을 텐데 언론들은 다 이렇게 보도를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현실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그 현역 의원들을 끌어다가 비서실장에 앉히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훈식 실장 같은 거는 삼선을 했고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 통로 자체가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있는데 지금 이제 거론되는 분들을 보면 재선급이나 초선급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본인들이 지금 이걸 그만두고 비서실장에 와서 그 다음 넥스트 그 생각했을 때는 조금 뭐 전망이 어둡죠. 그런다고 해서 뭐 향후에 뭐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 그것도 길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 분에 대해서 함합평은 좀 아무래도 그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따져서 1, 2, 3순위를 매기지 않았나. 저는 의외로 비배치 중에는 정무특보로 임명된 분 그런 그 김경수 전 지사 같은 분이 훨씬 더 지금 전국에서는 안팎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차라리 그런 지라시가 돌면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는데 하는데 나머지는 좀 그림이 안 맞아요. 느낌은
1: 게다가 서울 지역구면 예. 내년 보궐에 같이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3: 그렇죠.
1: 그것도 네. 부담일 텐데 서울이.
3: 아, 당연히 부담이죠. 지금 특히 저 중구 성동 박성준 의원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은 바로 한강 벨트예요. 그때 저는 뭐 부동산 세제 그때 처음 발표됐을 때 얼굴이 굳어버린 분들이 많더라는 민주당 출입 후배 기자들 얘기 들었거든요. 누구 누구냐 그랬더니 박성준, 전현희, 이해식 이런 분들이 그 TV 발표 보고는 얼굴이 굳어 있더라 이랬습니다. 자, 이런 과연 그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본인도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고 싶은 분일 텐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1: 그래서 뭐 말씀하신 원외 중에 중량감 있는 뭐 김경수 또 뭐 김영춘
2: 그렇죠.
1: 뭐 이런 분들도 언급되긴 합니다만 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네.
4: 그러니까 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청와대의 기강을 잡는 것 그리고 프로세스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청와대를 잘 아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0: 그래서 청와대 경험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빗배지 중에 청와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
1: 최재성?
0: 갑자기 눈빛으로 이야기하셔서.
1: 아니 그렇게 예. 뭐 아니 예. 그 뭐 최재성 카드도 예, 나오니까.
0: 예, 예. 최재성 카드 그래서도 유력하다라고 지금 뭐 이야기는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소영주 수상께서 말씀하신 김경수 카드는 또 개파 간의 여러 안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카드로도 보여집니다. 뭐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 네. 예. 기강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 비서실장 포함 3실장 교체가 지난 주말 전에 보도가 됐어요.
2: 네.
1: 그 기자는 그러면은 자기 상상으로 기사를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청와대 내부 소스를 받아서 썼겠죠. 그럼 그게 기강이 흔들렸다는 얘기죠. 지금 1년 반도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간다? 그럼 좀 문제 있다고 봐요, 그거는.
0: 그렇죠. 보통은 그 정도 기사는
1: 그러면
0: 예, 확인이 되어야 보인다, 네. 분석된다 정도로 쓸 수 있는 기사여서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좀 그런 것으로 예, 예, 좀 좋지 않은 예.
1: 1년 4개월 차인데 4년 4개월 차 같은 느낌이.
3: 아니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내부에서도 있고 사실 저는 그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게 진영이든 여야 진보 보수든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의 예. 문제는 사실 정치권이나 우리 내부 진영에서조차 지금 도의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흔들리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에 하나 레임덕이 와봐요.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나머지 3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1: 예. 자, 지금 강훈식 실장이 사퇴했거든 결국은 뭐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겁니다. 주말에 자진사퇴 입장을 밝혔는데 자진사퇴 입장을 밝히고 나서 곧바로 이제 또 언론 보도에서 자진사퇴한 이유는 전직 보좌진이 청와대에 낸 탄원서 때문이다. 근데 여기에 뭐 경기도당 위원장을 할 때 회계 부정을 그냥 뭉개고 넘어갔다. 그다음에 무슨 뭐 성추행 의혹도 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그 보좌진에 대해서 단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강찬호 위원께서 또 중앙일보 계시니까 더 잘 알 것 같아서
2: 네.
1: 말씀 좀 해주시죠.
2: 일단 지금 궁금하신 거는 이 보좌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그 김승원 의원의 선배입니다. 학교 선배예요. 그리고 나이는 아마 제 또래나 약간 위인데 그래서 형님이라고 김승원 의원이 부르는 분이에요.
1: 예.
2: 그래서 이분이 김승원 의원의 초선 시절 2020년부터 한 2, 3년 거기 근무를 했었고 이후에 나왔지만 계속 이제 거기 보좌진들하고는 이제 선후배 관계로 유대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최초의 이 문제 제기를 결심하신 것은 회계 부정이라든가 경기도 민주당 경기도당의 복마전식 그 운영 구조.
1: 예.
2: 여기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이분이 의식을 갖고 있고 거기로 거기에 그 실제로 간부로 내려간 그 김승원 의원실의 다른 보좌관 그분도 거기 가서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승원 의원이 그 개혁을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그 개혁을 응하지는 않았다는 거고 오히려 그 복마전 구조 안에서 지금 그 기존의 그 회계 부정 방식을 계속 답습해 가지고
1: 경기도당 시절에
2: 예 아니 네. 경기도당 시 그 위원장 시절에 그래서 비자금 직원 급여를 높이 부풀려 갖고 계산하는 방식에서
1: 예.
2: 그리고 나서 그 현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급 10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으로 계산해 놓고 그럼 그 직원이 월급 받은 다음에 100만 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빼면 그거를 위원장한테 갖다 주는 그래서 그 현금을 주는 그런 물증까지
1: 예.
2: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1: 예.
2: 자,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추가 음주운전 의혹 그리고 성추행 의혹 그 밖에 또 추가 청탁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저 경기도당으로 내려갔던 그 보좌관 그걸 B씨라고 편의상 표현한다면 A씨하고 B씨가 각각 탄원서를 써가지고
1: 각자 냈다는 거죠.
2: 예, 각자 선대 이제 취합은 B씨가 했습니다. 통일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 문자 저 이 저 디지털 형식으로 홍익표 수석한테 17일 날 오전에 전해줍니다.
1: 예.
2: 그러자 홍익표 수석이 바로 10여 분 만에 바로 이제 반응을 했고
1: 예.
2: 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일 날 그 저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시간을 30분 늦추고 그다음에 김승원 후보에 대해서는 전날 이미 국회에서는 청문보고서 통과가 강행이 된 이 김 후보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1: 그러면 청문 네. 보고서가 채택된 이후에 보좌관이 이 정무수석한테 텔레를 보낸 건가요?
2: 이게 좀 약간 시간이 그런데 정무수석한테는 조금 일찍 보낸 것 같아요. 11시 10분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그런데 그 11시 10분경에 했는데 그 직후 한 12시경에 아마 그
1: 보고서 채택됐다.
2: 보고서가 채택이 국회에서는 됐고.
1: 어, 그러면 시간상 뭐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2: 청와대에서 급하게 네. 당에다가 얘기를 했다면 그 당에서도 저 청문 보고서 채택할 뭐 시간에 아주 촉박한
1: 청와대도 확인자가 필요할 테니까.
2: 물론 확인자가 네.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분이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김우겸 의원 등 그 법사위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구두로 설명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1: 복수의 관계자죠.
2: 네, 복수의 관계자가 네. 그분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청문 보고서는 그냥 채택이 강행이 이루어진 네. 직후였다 그런 겁니다.
1: 예.
2: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김문석 대표한테는 얘기했냐 그랬더니 김민석 대표 등 당 지도부한테는 뭐 문자든 구두든 한 적이 없다. 네. 그거는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적어도 17일 점심 직후에는 적어도 그 법사위 민주당 간사와 또 다른 의원 한테는 얘기를 했다는 거, 얘기를 구두로 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당 지도부에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김승원 본인이 사퇴할 뜻을 계속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튿날 자, 18일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대통령 기자회견이 오전에 있었고요. 이분이 오후에 수원에 김승원 후보 지역구의 카페에서 김승원을 만납니다. 두 시간 정도.
1: 에?
2: 자 고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보좌진이지만 형님이라고 김승원 의원이 불러요. 에? 여기서 이제 그 보좌진이 간곡하게 나 비리 지금 의혹 물증 다 갖고 있다. 다 갖고 있다. 이거 쉽게 지금 나갈 수 있는 빠질 수 없다. 일보 전진 위한 일보 후퇴. 일보 전진 위한 일보 후퇴. 이번에 사퇴하라. 간곡히 부탁한다.
1: 예?
2: 그랬더니 형님. 나는 검찰개혁 이거 정말 끝까지 보고 싶어요. 어. 대통령 뜻을 그리고 끝까지 아직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사퇴할 뜻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여기서부터 제가 취재한 대목인데
1: 예?
2: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18일 밤이죠. 18일 밤에 김승원 후보자한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 측에다가. 어떻게 연락했느냐. 나 지금 KBS하고 다 내일 얘기도 있다. 내일 KBS 9시 뉴스에 다 깐다. 자 그러니까 밤 뉴스 밤 9시 뉴스 자 내일 낮 3시까지 입장을 정해라 답을 줘라 한마디로 그때까지 사퇴하든지 사퇴를 밝혀라 사퇴 입장 밝혀라 안 그러면 난 9시 뉴스 나간다 내 인터뷰 나간다 이런 겁니다 그게 밤중에 이루어진
1: 예.
2: 그래서 그 다음날 실제로 이분이 KBS로 향합니다 그건 그 KBS로 가서 아마 기자를 만났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KBS로 향하는 길에 아침에 돌연 전격 기자회견 고지가 나간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2: 이걸
1: 예.
2: 보면 결국은 최후 통첩 한밤중에 내일 9시 뉴스에 까겠다. 내일 오후 3시까지 답을 예. 줘라. 이렇게 된 것이 예. 최후 통첩이 지금 먹혔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습니다. 네.
1: 이게 텔레그램을 그 이 보좌진이 두 사람 거를 본인이 종합해가지고 7장, 8장 총 6장인가요? 네. 그렇게 종합을 해서 처음에는 VIP한테 보냈다고 해요. 텔레그램을. 근데 읽지 않아서
2: 예.
1: 그래서 정무수석한테 다시 보냈고 정무수석은 바로 읽고 콜백이 왔다는 거잖아요.
2: 네.
1: 뭐 대통령 텔레그램은 뭐 바로 소통이 안 되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은 지금 강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사실은 그 이 정치권 주위에 있는 분들은 김승원 후보자의 보좌진이 뭔가 폭로를 하려고 한다. 라는 소문은 처음 지명할 예. 때부터 돌았잖아요.
3: 그렇죠. 돌았고 예. 제가 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으나 의도정가에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아마 보좌진들한테 있을 것이다.
1: 예.
3: 라는 정도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 파악되지 않았죠.
1: 보좌진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리고.
3: 그렇죠. 예. 보좌진도 많이 바뀌었고 도당에서 한번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적이 있어요.
2: 그렇습니다.
3: 그 관련해서 이제 그 경기도당이 운영 경비를 좀 나름대로 편법으로 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한다. 고발에 들어갔다. 여기까지인데 이거는 쟁점화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좌진들이 탄원서를 몇 시에 내고 보낸 부분들에 있어서는 딱 한마디로 당에서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뒤늦게 이 부분에서는 알았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김승훈 후보자에게 나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본인이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 차례 아마 그 보좌진들에게 듣지 않았을까.
1: 예, 예.
3: 김승훈 후보자 당신은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제 짐작으로는 그거를 그냥 무마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인사지명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일단 김성원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이든 어떤 뭐 법적 책임이든 지셔야 될 사항이 돼버린 것 같고 두 번째.

0: 저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김승원의 어떤 소재로 정치 쟁점을 하는 것들이 과연 그쪽 공격하는 보수 입장에서는 맞는가?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같은 거거든요. 그거 손에 들고 있어봤자 본인들 손만 좀 찝찝해져요. 그러니까 과정은 오늘까지 설명이 되고 뉴스는 될수 있을지언정 이제는 김승원 후보자 스스로 본인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다. 나머지는 뭐 청와대가 그걸 나중에 뭐 알고도 했다. 그거는 이미 한번 털어졌고 민주당 지도부대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김성은 후보자의 이제 정치적 책임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이게 지금 서영주 수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의도에서의 소문으로 돌았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다시 돌고 돌아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 그러니까
1: 청와대
2: 우리 같은 사람도 귀로 듣는데 청와대는 왜못 들었냐.
1: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김성호 후보자를 선택을 하는 순간에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개입된 정무라인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민정라인 이 전체를 관할한 인사라인 모두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알았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책임져야 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지도부 또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이전에 지도부에서 김인석 대표가 직접 이야기한 것들도 있고 뭐 잘한 인사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
2: 뭐 정치적 책임은 보입니다. 당연한 거고 네. 이게 이제 더 나가면은 뭐 법적 책임도 지려고 하면 져야겠죠.
1: 예.
2: 근데
3: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무슨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이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새로운 의혹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 보좌진이 뭐 한동훈 사주받은 사람입니까? 이 보좌진이 무슨 조중동과 관련된 사람입니까? 이분은 제가 보니까 전형적인 민주당 당직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당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가만히 자기가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학교 후배고 같이 지냈던 의원이라도 지금 경기도당 회계 부정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법무부 장관으로는 절대 지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어떤 애당심에서 이렇게 지금 폭로를 하고 나선 거고 이분이 오늘 저희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경기도당 회계 부정이 지금 핵심 의혹이고 이거 계속 좀 우리가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그냥 7월 9일 언론 보도 이후에 당도 모든 우리 사회도 이거 다 외면했다고 한 거예요. 적어도 뉴스타파가 이거 진보 언론인데 진보 언론에서 저 7월 9일부터 이 김승원 의원이 저 위원장으로 경기도당의 이 비자금과 회계 부정 이런 걸 집중 4번이나 보도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걸 실제로 이 보좌진이 이 뉴스타파에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중진 의원 자기가 잘 아는 민주당 중진 의원한테 얘기해서 그 중진 의원이 김승원 의원한테 얘기를 했대요. 당신 들어보니까 이거 경기도장 이거 심각할 수 있다. 이거 좀 빨리 고쳐야 된다. 그랬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응도 없었어요. 이 정도면 당에 많이 알려진 거죠. 이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걸 지금 전혀 무시하고 했다가 결국은 지금 보좌진이 5주가 안 됐으면 지금 이번에 KBS 인터뷰하기 전에 말입니다. 국민의힘까지 갔어요. 당에서 안 되니까. 국민의힘 박정우 원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나 정 안 되면은 내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할 테니까 박정우 의원 쪽에서 주선해달라 그래서 박정우 의원 쪽에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홍익표 그래도 정무수석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철저히 당에서 지금 이 모든 경고음이 나왔는데 다 무시하고 그냥 보면 볼수록 잘난 좋은 후보라면서 밀어붙인 책임이 큰 겁니다.
0: 그 강찬호 이제 의원께서 뒤늦게 아셨나 봐요. 뉴스타파 보도된 걸. 이거 오래전에 이제 보도가 돼서 당에서도 이거를 김성호 후보자한테 물어봤어요.
3: 네.
0: 그래서 이걸 김성호 후보자 답변이 있어요.
3: 네, 네.
0: 이 문제는 사실 선관위에서 검토를 해서 고발 조치 들어갔고 고발이 들어간 절차에 따라서 이거는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묻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르다.
3: 그럼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지명을 하지 말아야죠. 딴 것도 아니고 법무부 정의부 장관 후보로.
0: 아니 그러니까 네. 잠시만요. 네,
2: 어쨌든 정치적 책임은 진 거고 뭐 법적 책임이 아무튼 고소고발이 있을 거예요.
0: 있겠죠.
2: 그러면 뭐 그 법적 책임 나름대로 지면 되는데 KBS하고 보좌진 인터뷰 했어요?
3: KBS하고 보좌진 인터뷰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 모르겠어요?
3: KBS에서 지금 관련 보도는 제일 먼저 특종들이 나왔죠.
2: 네, 네. 그러니까 네. KBS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접촉했는데 네. 오늘 중앙일보하고 단독 보도가
3: KBS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KBS의 초기 보도가 다 나왔잖아요. 그 탄원서 내용이 뭐고
2: 자세한 건 이제 후속 보도네.
3: 카페에서 그렇죠. 카페에서 알겠습니다. 만났고 이런 얘기 다 나왔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저희 나왔다 보면 되겠습니다.
2: 근데 아까 뭐 강선우 의원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3: 네.
2: 강선우, 이해운, 김승원 다 보좌관 발로 낙마됐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서영주 소장도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0: 그렇지 않은
2: 원시. 제가 보좌관들의 어떤 폭로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게 과거에도 있었나?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0: 거의 없었어요.
2: 과거에 뭐 운전기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거의 동지적 개념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만 그렇죠. 네. 부당한 대우, 갑질 이러면 바로 이제 폭로가 나선단 말이에요.
0: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 의정 활동 중에 평가에는 안 들어가지만 관계성.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평가가 뒤늦게 밝혀져서 이용 강선우, 김승원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식구 같은 보좌관들한테 말하자면 가장 치명적인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그만큼 내부 식구들한테 못한 거죠. 이분들이 왜 이런 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폭로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제가 아는 바로는 셋 다 공통적으로 인간적인 모멸감. 이런 것들이 아마 근간에 있는 것 같아요.
2: 뭐 소영주 전 보좌관은 그런 거 당해본 적 없어요?
0: 저야 뭐 인간적인 모멸감들을 잘 견디는 사람이니까.
3: 모신 의원들은 네. 모멸감을 줬는데 본인이 극복했다.
0: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은 말하자면 그냥 그 이 식구 같았어요. 네. 티격태격 하더라도 네. 그 선을 지키면서 그냥. 동생, 형 뭐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문제를 뭐 작성하고 색안경 끼고 보면 있겠죠. 근데 그런 관계들이 동시적으로 쭉 이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태적으로 네. 참 너무 주정관계로 어떤 그 보좌진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꼭 이제 나중에 사단이 난다.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셔라. 의정활동 이거 되게 국회의원 멋있는 것 같지만 그 한 순간 오십니다.
2: 근데 저도 뭐 국회의원들 뭐 자주 보고 그들이 보좌관들한테 하는 행동도 자주 보는데 어떨 때는 저래도 되나 할 때 가끔 있긴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 저 서영주 소장이 보좌관 할 때는 뭐 그게 당연하기도 하고 또 그럼요. 우리 의원님 모시는데 그게 뭐 불편함이 없기 이랬는데 요즘 분들은 그걸
3: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686 이제 세대의 어떤 장기 집권이 끝나가는 그 어떤 계기가 무슨 뭐 그 정치 투쟁이 아니고요. 오히려 같은 집안 식구 젊은 MZ세대 보좌진의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랄까요. 결국은 이제 옛날식으로 어떤 주종관계 상하관계 또 그다음에 적당주의 이 정도는 우리가 봐주고 넘어갈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식의 그냥 상호 감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 그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0: 86 선배들은 이게 이제 네. 그 뭐 86 개념에 있는 국회의원들은요. 네. 굉장히 보좌진들하고 동지적으로 지내요. 그런데 네. 그 세 사람 공동적으로 조금 거기에 벗어난 분들이에요. 사무적으로 대하거나
2: 네. 그러네요.
3: 근데 그중에 이혜훈 김승원은 다 86인데요. 네. 82학번 88학번.
0: 그게 아니라 네. 조금 이제 말하자면 설명은 안 하겠는데
3: 운동권 정식 운동권들
0: 정식 운동권 네. 정치권에 네. 있어서 운동권을 거쳐서 네. 현장에서 서로 동고동락했던 분들은 보좌진도 끝까지 같이
2: 뭐 강순우 의원은 70년대생인데 70년대 후반생인데
0: 저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좀 네. 노네죠.
2: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재정립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갑을 강해 더 이상
3: 어쨌든 이 기회에 저는 민주당 경기도당 민주당 19개 경기도당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예산 90억이고요. 어떻게 경기도는 무려 53석의 민주당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엄청난 규모의 그런 기관이 지금 보좌진 그 내부 식구에 의해서 복마전이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는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저 월급 부풀리기는 기본이고요. 출장비 그다음에 심지어 유세차 지금 의혹에다가 이 저 문자 이 보내는 업체 브로커 이거 연관 고리가 수상하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 많습니다. 네.
2: 그 다 들어가야 돼요.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으니까 지금 이 보좌진 폭로하는 보좌진이 네. 그 성추행호 네. 아마 그 회식 자리 노래방이었던 것 같은데.
3: 그렇습니다.
2: 그 민주당 의원 두 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
3: 김승원 의원 외에
2: 예 이름은 언급
3: 네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2: 실명으로 한 것 같은데.
3: TV 조선에서 언급이 됐죠.
2: 아 실명을 했어요.
3: 네, TV 조선 나왔습니다. 네.
2: 근데 어쨌든 그러면 저희는 실명을 안 하고 네. 김모 의원은 모른다. 네. 전혀 인지를 못했 그런 일이 네. 있었나? 뭐 이렇게 네. 마찬가지입니다. 장모 의원도 처음 듣는 얘기다.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네. 일이 있었나 이런 것 같아요.
3: 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그중에 한 의원한테는 법사위원이니까 그것도 설명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저희 보좌진이 그 17일 날 김우겸 의원 등한테 할 때 그분한테도 해가지고 알고는 그때부터 그 내용은 알고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오늘 저는 정말 충격받았는데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분이 이게 까십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뭐 삼류 언론이나 이런 찌라시 일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지금 직접 김 의원 모시고 쭉 김 부장이 동고동락.

0: 보좌진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근거도 없는 무슨 삼류 찌라시라고 이해될 수 있는 까십이란 말로 넘긴다는 예. 건 전 너무 충격입니다.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강규정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군요.
0: 네. 정말 충격입니다. 예. 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파장이 어느 정도 갈지 서영주 소장 말처럼 금방 끝날지 더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요. 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야당 요구대로 연임할 생각이 없다. 연임 안 한다. 요 다섯 글자를 또박또박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34.8%, 전주 대비 1% 상승. 뭐 오차범위 아니니까 뭐 상승했다, 뭐 하락했다, 뭐 행보다 말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기자회견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기자회견 잘했냐 못했냐 보니까 또 잘했다가 좀 많더라고요. 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시오? 보십니까? 참고로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선이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차범위 내에 있고 이게 이제 포변오차와 관련돼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예. 볼 수 있지만 사실 추세로 봤을 때는 10주 만에 멈추거든요. 이거는 어쨌거나 그 어간의 이벤트가 없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이벤트가 기자회견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자회견의 성과라고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자회견을 기다리면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신뢰의 이야기였거든요. 신뢰 이야기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임 개헌이라든가 공소 취소를 이야기했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정책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했다라는 부분들까지 뭐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3: 저는 사실상 이게 기자회견의 효과라고 보는 게 뭐 100%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하락 추세를 멈추고 반등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1: 근데 김승원 터졌잖아요.
0: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이제 김승원 터지는 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 주나 이번 주 나오는 추세선을 보면 사실 김승원은 시의적으로 인사라는 개념으로 녹아버린 이미. 거는 시의적인 사안이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끌고 가고 싶을 거예요. 한동훈 의원이나 이제 보수 측에서는 김승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가는데 이거는 국민들의 인식에서는 한 포인트에서 인사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하나 일단락이 되면 요거는 이제 하나의 가시거리라고 아마 그래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저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한국일보도 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가장 국민들에게 이 현 정부의 실망감이 있었던 건 부동산 정책이에요. 예. 결국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정책선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 대통령의 톤앤매너로 보여준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국민에게 지겠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숙였고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뭐 진영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제 고집대로 하지 않겠다. 제가 열심히 일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너무 속도를 내다 보니까 또 그 현장에서 좀 이렇게 불만 있는 국민들을 좀 뭐 소외시하고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메시지들이 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 이제 멈추게 한 것이고 자세히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2030 층이 다시 돌아왔어요. 2030 층의 지지가 다시 좀 상승하면서 이 그 소폭 상승을 이 지지를 가져왔는데
1: 20대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3: 네, 20대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회견이 그동안의 불만이 있어서 20대는 너무 한쪽으로만 매몰차게 가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었구나. 대통령이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구나라는 신호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된 게 아닌가. 저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통해서 예. 이거는 뭐 증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1: 예, 강 의원님 짧게.
0: 원래 1% 오른 것은 분명히 저는 이런 게 있지만 지금 테크니컬 밸런싱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지지층이 이 정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약간 결집시켜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정말 지금 우리 이 진행에서 계속 잘 얘기하셨는데 이 여론조사가 금요일 날 오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월화수목금인데 금요일 날 오전에 끝납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근데 그 거의 점심 넘어서까지 갔잖아요. 자, 그 점심 넘어 때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이 완벽히 반응됐느냐 그 의심이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바로 그 다음날 김승원 사태 등 안 좋은 악재가 또 이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이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올 것이냐 저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세 분과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화이팅 라디오 이동의 일상연성구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도 서영주 맥정치연구소장,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하영 한결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에 대통령 기자회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제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에서 개헌, 여당의 개헌 이야기에 계속 반대한 이유가, 아, 대통령이 연임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개헌에 어떻게 시간표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5: 아니,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애시당초 개헌을 해줄 생각이 없었던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기대난망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개헌이라는 것들이 이게 민주당의 의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의지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일야당이면 대한민국 의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주장도 못하면서 저 정치 집단으로서 자꾸 일야당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 조건 걸었잖아요. 연임 얘기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 그거 치웠잖아요. 절대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개헌의 논의장에는 나와야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집단일 텐데, 현재까지 하는 걸 보면 그냥 묻지마 개헌 반대. 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4: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님?
6: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개헌할 뜻이 없는 게 아니라 동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대방 카운터파트만 두고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부적으로 좀 합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이진숙 문제라든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해소하고 논의회장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럴 동력이 좀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요.
4: 쉽지 않아 보인다.
6: 예.
7: 네. 네, 저도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그 같은 여당 내에서 기본적으로 물론 대통령이 지금 뭐 연임할 생각이 없다라고는 했지만은, 저게 또 중임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얼도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금 무엇보다도 여당 내에 유시민 씨라든가 이 반명 친청 세력이 연임 개헌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연임 안 하기 전임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한 거는 저도 진일보한 거라고 봐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것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의심이 워낙 팽배하게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이 개헌 연임 개헌

0: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 지금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이 생겼다 그러면 그만 아니냐. 그 말 자체도 지금 뭐 그걸 말꼬리를 잡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1: 각서를 써야
0: 야당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야당 지지층 보고서 정치해야 되는 아니, 야당이 절대 응하기가 아니, 어렵습니다.
1: 이게 네. 정치의 득실을 따져서 개헌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개헌은 이게 87년 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2: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시대에 맞춰서 말하자면 국가의 설명서인 그 헌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당연 지사고 그게 바뀌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금 더 원활한 어떤 삶의 지표를 정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 몫이에요. 그래서 거기 뽑아서 여의도에 데려다 놓은 거거든요. 여의 막론하고. 예. 그럼 밥값을 해야 되거든요. 개헌은 밥값이에요. 예. 사실상. 그런데 예. 국민의힘은 지금 밥값조차 못하는 거고 밥값을 할 능력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연임이 안 한다고 했는데 연임 또 언제 또 말 바꾸지 모른다. 아 근데 그분들 다 고등교육 받은 분들 아닙니까. 대통령이 일단 안 한다고 했어요. 중임이든 연임이든 간에 거기서 4년 직임제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써내기를 갈 거 아니에요. 그 전문 선언에서 200석이 돼야 되면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다음에 통과가 되면 국민들한테 투표를 붙여야 돼요.
1: 예.
2: 아니 이런 그 2중 3중 그 말하자면 그 저 말꼬리 잡는 그런 의혹들을 없앨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밥값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 집단에서 나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좀 강하게 비판하고 싶어요.
0: 그런 말씀하세요.
3: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보면 헌법 이전에 국민 여론이 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도 좀 불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은 뜻도 없고 에너지도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헌법을 아끼고 그래서 헌법을 새롭게 또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정권이 위헌 논란이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싸우고 있는 이 대법관 제재청 문제 이것도 굉장히 지금 위헌적이라는 논란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위헌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사법부의 그 독립을 뿌리채부터 흔든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여당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부터 정리하는 게 진짜 헌법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냐? 저는 이것은 충분히 여당을 생각해봐야 된다.
2: 있는 걸 개헌을 통해서 정리하자니까요.
0: 아니 그걸 왜 개헌을 통해서 정리하냐?
2: 위헌 논란은 현재에서 위헌 논란을 판단하는데
0: 이래서
2: 이런 부분까지 시대가 변했으면
0: 대법관의 재청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그렇게
1: 아니 기본적으로 강 의원님은 개헌을 반대하는 거예요?
0: 아니 저는 일단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 우선 이 정부가 헌법에 대해서 너무 제가 볼 때는 그 헌법을 무시하고 또 그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1: 그러니까 이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0: 저는 아니 모든 어떤 정부가 뭘 추진할 때는 명분을 가져야 됩니다. 명분을 가져. 예를 들어 탈영병이나 영창관 사람이 국방부 장관 하기는 분명히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다 해결을 좀 하고
1: 그 논리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은 야당은 다 반대할 거예요. 지금 같은
0: 맞죠.
1: 그러면은 영원히 시소 게임이죠. 그러면 우리 영원히 87년 체제로 가야 되는 거야.
3: 그래서 이제 교집합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냐면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 예를 들면 선관위 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헌법에 실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5.18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최대한의 교집합을 찾아서 이번 계기를 꼭 놓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찾아나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법원장의 재촉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논란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털어내고
1: 5.18 원포인트도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이제 좀 찾아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0: 근데 만약에 저는 개헌을 만약 정말 우리나라 헌법이 알듯이 경성헌법으로 개헌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5.18 관련해서 개헌하자는 건 물론 뜻은 굉장히 좋은데요. 정말 그거 딱 하나만 그런 갖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모처럼 개헌의 어떤 합의를 이루는데 정말 딱 하나만 해가지고 국민 투표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헌법 다 선포하고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3: 아, 딱 하나만이 아니고요. 교집합을 찾자는 과정에서 드린 말씀인데 5.18하고 선관위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2: 5.18 부분 이제 선관위 그다음에 정치 개혁의 일부 부분은 여야가 합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개헌 뭐 그 여야가 바뀔 때마다 못 하게 되면 뭐 윤석열식으로 유신헌법 뭐 아니면 쿠데타 일으켜서 아예 헌법을 지배하려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치가 존재하는 한 최소한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다 깨지는 한이 있어도 행위는 할 수 있잖아요. 행위 자체도 안 한다는 것은 이분들은 뭐 지금 잉여입니까? 잉여?
0: 지금 저 선관위 말씀 잘하셨는데 얼마 전에 민주당이요 선관위 특검에 그 검사 수사권 지금 박탈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뒤늦게 그거 난리가 나니까는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선관위 특검도 지금 제대로 할 의향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런 마당에 선관위 갑자기 역할을 뭐 어떻게 재정의하는 개헌을 하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죠. 먼저 저는 선관위 관련해서 나중에 개헌을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돼요.

0: 입니다만 먼저 이 정부가 선관위 특검 정말 제대로 날카롭게 네. 파헤치는 것부터 좀 서포트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개헌 문제는 뭐 끝이 없네요. 네. 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진보 진영 내 멸칭 사용을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그 뭐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친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규정을 못 짓겠네요.
2: 그것도 이제 뭐 좀
0: 경험이 의아닌가?
2: 뭐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국정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층과 그냥 본인들의 주장을 무조건 관철시키는 층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1: 어쨌든
2: 아무튼 뭐
1: 네, 그거 이제 어쨌든 손을 또 한 번 내민 거잖아요.
2: 많이 내밀었죠. 네,
1: 내밀었으면서 뭐 속칭 이제 문조털레유 이런 거 쓰지 말자. 멸칭이다.
2: 맞아요.
1: 그렇게 했는데 이게 유시민 씨가 또 방송에 등장해서 이재명 지지층은 신발 안에 돌멩이 같은 존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조국 원장도 그 아직도 지지층이 그렇게 문조털레유 멸칭을 쓰고 있다. 그리고 친명 평론가들 뭐 아마 서영수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등등 석고 대제해야 된다.
2: 석고 대제.
1: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문조털레유가 멸칭이면. 촉법 평론가, 용역 평론가는 그럼 이게 멸칭은 아닌가?
2: 전 썩은내도 멸칭에 네. 가깝고 그렇죠. 네. 혐오 비방에 가까워요.
0: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 한강새도 있잖아 한강새.
1: 한강새 똥돼주길.
0: 거기에 포함이 돼
1: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0: 참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 네. 안 됩니다. 저 그 멸칭 반대합니다.
1: 네.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박해라고 있었어요.
0: 그렇죠.
2: 맞아요. 네.
1: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여당 내 인사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또 김혜영. 그래서 조금 박해로 묶여서 그때 유시민 씨가 연일 비난했거든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멸칭이 아니야.
2: 본인 해도 돼요.
1: 당신들이 나한테 하면 멸칭이야.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2: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은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성이고 나머지가 떠들면 그냥 거의 하급 촉법 용역들이 어디서 감히 그런 멸칭들을 쓰느냐 이거예요. 저는 사실 뭐 양반하고 뭐 상놈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이게 논의해볼 만한 나는 의제라고 생각해요. 신발 속의 돌멩이. 유시민 작가나 뭐 조국 뭐 이런 분들께서는 신발 속의 돌멩이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이나 뭐 친명 뭐 평론가들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들의 시각이라면 제가 봐서는 그 신발 속의 돌멩이와 짱돌은 사실 딴지 게시판에 있는 혐오를 즐기는 그런 층 대통령의 이선생이라 하고 사실상 탄핵 얘기를 운운하는 그런 사람이 돌멩이 아닐까 저는 좀 주장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유시민 조국 이 두 분은 돌멩이가 아니라 신발 밖으로 나와서 짱돌이 돼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씨나 조국 원장이 이제 가장 비난하는 부분이 이재명 지지층인 것 같은데 그 같은 논리면 방금 얘기하신 딴지일보 그리고 조함사라고 있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멸칭이 난무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쓰지 말자고 해야지 당신들이 문제야 라고만 하면 이 문제가 풀리느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잘 봤다 뭐 이런 아마 덕담을 했겠죠 명절 전에. 그러면 다 서로 하지 말자고 해야 맞아요. 더 이상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3: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스피커가 향해야 할 지점이 일단 본인들을 지지하고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자제하자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쪽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자면 지금 뭐 단순히 이제 문으로 시작하는 그것은 멸칭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험한 말들이 많이 오갑니다.
1: 나오고 있죠.
3: 네, 오가고 있고 단순히 비유가 돌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유로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실로 이야기해야 문제가 풀린다. 이건 비유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뭐 문제가 풀리지. 방금도 뭐 이 비유에는 그러면 당신은 짱돌이다 무슨 압정이다 이렇게 또 서로 간에 맞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로 좀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1: 다른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박시영 씨가 추미애 지사로부터 이제 21억을 이제 받았다. 이게 이제 아마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부터 해가지고 뭐 다 포함되는 금액이겠죠. 뭐 유세차까지 해서 이제 덩키로 이제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총 금액이 21억인데 오늘 그 인터넷 언론에서 한번 다 조사했더니 박시영 씨가 총 7명으로부터 35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 네.
1: 이게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0: 그렇죠.
1: 다만 네. 그렇게 해주고 당내 경쟁자 누구는 띄워주고 그러니까 돈 받은 후보는 띄워주고 돈 안 준 후보는 내려깎다. 그러면 이건 윤리적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0: 그러니까 박시영 씨 같은 경우는 그게 논란이 됐잖아요. 자기 유튜브에서 그 신천지와 관계에 있는 어떤 여성 단체장 사진을 아마 정청래 그 당시 전당대 후보도 같이 있는 사진을 편집해가지고 대통령하고만 같이 있는 것처럼 내고 나 논란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친청 세력 이쪽에다가 지금 다 컨설팅 해줬다면 이건 정말 유튜브하고 그 본인의 어떤 재정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수 없죠.
1: 네. 우심이 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네. 세부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빚 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9: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9: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0: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유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낮에는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29도, 광주 30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는 대기도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밀리는데요. 성수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고 이후로 여의 하르나둔목을 못 간 지점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퇴근길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반포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일정면 선부 3부 시작합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김승원 의원이 지명 20일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만 후폭풍은 여전히 거셉니다. 관련해서 법사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동학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자, 여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된 후에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이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청와대 탄원서가 갔다. 그게 뭐 성추행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당 시절에 뭔가 비리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인데 뭐 여당 의원으로서 좀 곤혹스럽겠습니다.
1: 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청문 보고서 채택 전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는데.
0: 아, 그럼 법사위원들한테 이 제보자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법사위원 전체로 얘기한 건 아니고 몇 명 의원들만한테만 얘기한 거네. 지금 왜냐면 의원이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1: 네,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바도 없고 그 기사를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도 청문 보고서 채택 후에 아하. 구두로 일부 의원들한테 얘기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저희 법사위 사전회의나 의원들 사이에서 공유된 바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밝히고 또 우리 김승원 후보가 이렇게 국정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 지금 뭐 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청와대에 제보가 들어갔다는 것과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지금 제보자께서

0: 대해서 뭐 어떤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밝힌다면 그 부분에 그 이후에 차후에 좀 적정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1: 예.
0: 듭니다.
1: 그러니까 제보자는 일단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제보를 했다는 거고
0: 네.
1: 바로 콜백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다 그러다 이제 법사위원들한테는 구두로 이야기했고,
0: 네.
1: 다만 이 제보자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 대표나 지도부한테는 문서든 구두든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김동완 의원도 법사위원인데 몰랐다고 하면은 아마 지도부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0: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1: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런데 또 여기에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탄원서에 등장한 성추행권과 관련해서 당시 현장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인데 관련된 의원들도 해명은 나왔어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라는
0: 네.
1: 해명은 나왔는데 왜냐면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게 지금 아직은 우걱당이긴 합니다만 뭐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0: 그 전에 그 술자리 내에서 있었는지 아니면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
1: 그래서
0: 있었는지
1: 알 수가
0: 아니면
1: 없으니까,
0: 술자리 내에서 둘만의 문제였고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바도 없고 그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한동훈 의원이 밝힌 것은 언론 보도된 것을 자기가 받아서 그냥 공개한
1: 그러니까요.
0: 것에 불과하고요.
1: 예, 이때
0: 지금
1: 성추행이 사실은 또 피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0: 네.
1: 피해자는 이야기 안 나오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 김민석 대표가 한참 청문회 등등이 있을 시기에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다 이렇게 김성훈 후보자한테 얘기해서 결국은 이게 허언이 돼버렸는데
0: 네.
1: 당 입장에서 혹은 당대표 입장에서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0: 네, 매우 좀 아쉽긴 한데요. 다만 이제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신약 로비나 아니면 가족 협동조합 관련돼서 이게 뭐 의혹만 많이 제기됐지 실체가 없다는 부분을 밝혀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김민석 대표께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뭐 성추행 의혹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발언이었고, 다만 지금 제보자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당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김민석 대표께서도 적정한 뭐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마 전반적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로 인사 문제 등등 내가 책임져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0: 뭐 필요한 시점이었다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란 종식과 또 지금 경제 회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다 보니까 지금 뭐 기본적인 부분에서 약간 실수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 강훈식 실장의 그 사의 표명은 적정한 시점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야당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사태는 이게 페이크고 사실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 다한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0: 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인사 과정에서는 여러 목소리를 듣고 여러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대통령님께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뭐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정치를 해온 입장에서 당연히 뭐 조언을 하거나 고언을 드릴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게 핵심적인 인사의 전체였다. 이렇게 과장하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 오늘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 이야기까지 꺼냈으니까 사실은 지금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석으로 나온 상태죠.
0: 네.
1: 관여를 아마 할수 없을 상태인 건데
0: 맞습니다.
1: 보석 조건이 뭐또 있고 하니까.
0: 네.
1: 그러니까 아마 김현지 정진상 카드 꺼낸 거는 정치적으로 조금 공격할 요소가 된다고 판단해서 한것 같고.
0: 그렇게 저도 보이고요.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실장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리고 성남시와 경기도 도정을 할 때, 그리고 당대표를 할때 밑바닥에서 좀 어려운 일들, 남들이 일반적인 보좌관들이 할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좀 발벗고 하던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뭐 언론이나 외부에서는 마치 흑막의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비선 실세처럼 비춰지지만 알고 보면 정말 그 이재명 대표와 당시 성남시와 이럴 때 일할 때 보면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회자가 되는 것이고요. 개인들 지금 개개인을 보십시오.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어떠한 공직이나 어떤 자리에서 월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거의 파탄이 난 상황에 있고요. 예, 예.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어려운 시절 함께 했던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라고 예.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함께 해오고 재판 과정에서도 정말 그 어려운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항상 그 뭐 검토도 같이 했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 어려운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무슨 뭐 비선 실세니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1: 예.
0: 김건희와 같이 대통령 옆에서 부인으로서 뭐 백앤입에서 이런 뭐 얘기를 해가면서 인사에 개입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정진석 실장은 본인도 좀 답답할 게 지금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0: 네.
1: 아마 이 재판이 대통령 재판하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가지고 대통령 재판이 멈춰 있기 때문에 아마 정진상 재판도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좀 답답하겠죠.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 지금 그 재판부가 내란 전담을 같이 하고 있어서 내란 사건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본류 재판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데 몇몇 변호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거의 이제 많이 그 재판부도 설득이 됐고 이제 재판만 만약에 진행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1: 예, 예.
0: 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뭐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게 없다. 증거도 없다. 증언만 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재판에서 제대로 규명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이 또 있어야 될 거고 비서실장 인선도 있어야 되는데 비서실장이야 뭐 청문회도 없고 하던 자리니까
0: 네.
1: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을 고심할 수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
0: 네네네.
1: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0: 우선 지난 정권이 그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대통령을 했었고 그 수족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가 사실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다. 또 그들이 권력을 오래 잡고 있다 보니까 검찰에 어떻게 보면 유능한 수사 인력이나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들과의 관계성이 없을 수가 없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적임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공소청이 출범하는 만큼 좀 조속히 적임자를 물색해서
1: 예.
0: 지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1: 예.
0: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의원님 수사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을 직접 고발하셨죠?
0: 네.
1: 이게 어떤 이유로 고발하신 거예요?
0: 일단 그 신양 로비 의혹 관련해서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고발 사유로 밝혔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뭐 녹취록이나 김승원 의원 개인의 문자 메시지 이런 부분도 공개했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불법성이 있다라고 주장해서 저희가 고발하겠습니다.
1: 예. 방금 말씀하신 기소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나 재판장도 못 본다.
0: 전혀 볼 수 없는 자료고요. 저도 변호사 생활 10년 넘게 했는데 전혀 본 적도 없고
1: 예.
0: 사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한다라고 정도로만 알았지 그게 표현이 기소계획서라는 것도 이번에 사실 알게 됐고요. 이 부분은 법무부 차관도 밝혔고 많은 검사들과 형직 법무부에 근무하는 분들도 전혀 그것이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비밀 자료라는 점에서는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고 이게 이런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가 외부에 공개됐을 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히 불법적이고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차관이 우리 자료다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0: 네,
1: 이게.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검찰에서 아마 나갔던 것 같고. 그럼 만일 검찰을 사퇴한 검찰을 사퇴하고 밖에서 변호인 하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많이 제공했다. 그런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0: 네네,
1: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그렇게 해도 그건 불법인 거죠.
0: 공무상 비밀 누설은 현직 뿐만 아니라 전직까지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누설한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받아서 공개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발했습니다.
1: 예. 어디다 고발하신 거예요?
0: 지금 영등포서에 고발했고요.
1: 아, 경찰에?
0: 네, 네. 경찰에서 원래 공수처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 공수처가 수사를 너무 좀 늦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경찰 국수본 쪽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1: 그 공수처 인력은 다 수급이 됐나요?
0: 공수처 인력, 말씀하시는
1: 예, 인력이 늘 모자란다고 뭐 그랬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0: 아, 공수처는 거의 인력은 다 수급은 됐는데 예. 일부분 그냥 뭐 퇴직하고 이래서 좀 뭐 구멍은 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인 인력은 다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시니까 수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겠죠.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중수청 이제 출범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아직 그 중수청장이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후보자들이 올라왔고 대통령이 결정을 했는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 또 조국 혁신당 쪽에서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후보자에 대해서. 네. 그래서 대통령이 순방 갔다 온 뒤에 재검증을 지시를 했단 말이죠. 지금 거기까지 간 상태죠. 아직. 그 이유는 네, 뭐 순서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 네. 근데 기류는 청와대에서 임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도 뭐 특별한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김승원 장관이 이렇게 중간에 사퇴함에 따라서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 조직이 그대로 나가서 새롭게 설립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1: 근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검찰 출신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0: 그것은 불가능한 저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공수처를 만드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들고 경찰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뭐 전문적으로 한다라고는 하는데 경찰 간부 출신 특히 경찰대 출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사를 해본 사람이 지금 간부들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그들은 이제 출발할 때부터 간부로 출발하기 때문에 사건을 보고받고 결재하고 이 결재 라인에만 있지 직접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어떤 증거를 조사하거나 이런 거를 실무상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그 중수청에 온다면 좀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이 김주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이 추미애 경기지사인데 이 김주영 중수청장이 과거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문재인 정부 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인해서 진급했거든요.
0: 네네 맞습니다.
1: 그리고 그때 보도자료가 아직 남아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어서 인선한다.
0: 네.
1: 근데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우리 추미애 지사께서.
0: 그 한동훈 의원의 대한 그 수사 당시에 독직폭행 수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결재 라인에 있어서 그 당시 검사 이름이 당시 한동훈 의원을 폭행했다는 예.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결재 라인에 있었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재를 안 해주기를 바랬는데 결재를 함으로 인해서 좀 섭섭한 감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김지용 후보자는 내가 거기 갔을 때는 이미 끝났다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은 양쪽 말 좀 들어봐야 되니까.
0: 근데 만약에 그런 좀 섭섭함과 아니면 그 당시에 그런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하고 완전히 실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들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 점에 관해서 지금 상세히 소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명을 듣고 정확하게 그 소명이 어느 부분이 틀렸고 맞고를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동훈 라인이었다.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주장만 하는 것은 좀 네.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1: 근데 이게 어쨌든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려서 대통령한테 올린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대통령이 4명 중에 1명을 선택한 사람이 지금 김주영 후보자고. 그럼 대통령이 처음부터 김주영 후보자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사람을 이렇게 픽한 건데 그 여당 내에서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또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또 추미애 지사 대통령 1년 4개월 차에 대통령 인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여당 내에 또 여기에 대한 반발은 없나요 혹시?
0: 사실 반발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뭐 비공개된 자리에서 큰 소리가 좀 오간 적도
1: 나오고.
0: 사실은
1: 그럴 것 같아요.
0: 있고요. 근데 다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공개되고 더 반발하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께 좀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까,
1: 차원에서?
0: 이런 차원에서 좀 과정 관리를 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 예.
0: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뭐 약간 반등했다고는 합니다만
0: 네.
1: 어쨌든 하락 추세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낮은 자세로 임했던 것이고. 근데 그 지지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지지하지 않느냐. 특히 서울에서 부동산입니다. 1등이. 지금 의원님 지역구도 서울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서울인데 그 지역구 제가 살아봐서 좀 알기도 하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의원님 지역구도 부동산 값이 약간 올라가고 예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또 정책 이것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서울이 많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0: 저는 그래도 부동산이 이제 서서히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1: 일단은 강남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0: 강남이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남이 떨어졌으면 주변에도 좀그 여파가 퍼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 좀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고금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겠다라는 욕망 자체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우리 부동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게 아파트와 또 빌라나 다른 오피스텔 이런 주거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적으로 다주택자라는 명목으로 규제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파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또 시민들이 살수 있거나 좀 낮은 임대료로 살수 있는 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가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더 이상 안 오를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 온다면 충분히 서울 집값도 안정화됨과 더불어 지방의 부동산도 좀더 살아나는, 오히려 지방 부동산이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지
1: 맞습니다.
0: 않습니까? 지방에는 부동산을 안 살려고 하고 서울 집만 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차츰차츰 보여준다면, 뭐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충분히 뭐 지지율도 반등하고 우리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오늘 대통령이 조이대 대법원장하고 만났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재재청 얘기는 없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은 입장이 또 나름 있을 텐데 뭐 계속해서 이렇게 공석으로 대법관 자리를 둘 것인지 그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조이대 대법원장 공격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0: 네. 저는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지금 일들은 사법부를 정말 정치화시키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이다 대법원장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답답한 것은 우리 민주당이 아무리 뭐이 문제 제기를 해도 지금 대법원장이 꿈쩍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뭐 사법부 내에서도 듣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정치적으로 풀수 있는 게,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조이대 대법원장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국민들께 조이대 대법원장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사법권을 남용하고 있는지 부분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4: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오토링크 집진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8: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9: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3: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7: 교통안전 1분 터.
18: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주세요. 운전 중엔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졸릴 땐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1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9: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실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오전 강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진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이 1심에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 제기가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임 의원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군 3명이 다쳤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나 우리군 간부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을 입은 간부 가운데 2명은 비무장지대에서 응급헬기로 긴급후송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간부 1명은 육로를 통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합참은 작전을 수행하던 나머지 장병들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전 광산경찰서장 58살 A씨와 형사과장 55살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수사팀원 한 명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으로 입건된 4명 가운데 강력팀장과 팀원은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집에서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대구와 경북, 경기도 군포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정창성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 여성과 다투다가 학교에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부터 원화 국제결제망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범 운영에는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은행 등 4개 국내 은행이 참가하며 내년 1월로 예정된 본 운영부터는 외국계 은행 등도 참여합니다. 한국은행 최초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운영되는 결제망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해외 원화 업무 취급기관에서 계좌 개설을 통해 자국 영업시간대에 원화 결제를 할수 있게 됩니다. 1990년대 1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그룹 중 하나인 핑클이 21년 만에 완전체로 활동합니다. 잼스톤 E&M은 이효리와 옥주현, 이진, 성유리 네 멤버가 핑클이란 이름으로 다시 뭉친다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이어서 YTN 라디오 해봅시다. 3분 건강 유비무환이 방송됩니다.
4: YTN 라디오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월요 스페셜 3분 건강 유비무환 제3편 퇴행성 관절염 달아가는 무릎 연고를 사수하라.
5: 의정부울지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호성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울지대병원 정형외과 이호성입니다.
5: 젊은 분도 운동하다 보면 관절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과 어떻게 다릅니까?
6: 네, 관절염이라고 하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모든 질환을 통틀어 부르는 것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오랜 기간 동안 닳아 없어지면서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생기고 그 사이에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히 몸무게를 지탱하는 무릎 관절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통증 때문에 외출을 못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울적인 문제나 낙상사고로 이어지기 쉬워서 노년기에는 삶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5: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연골도 우리 몸의 일부인데 자연 치유하면 돼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맞나요?
6: 자연적으로는 원상복귀되기는 어렵습니다.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분포하지 않아서 복구에 필요한 영양분과 세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데요. 연골 감소를 지연시키거나 병원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조금은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연골 주사 맞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줄기세포 치료도 요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만큼 도움이 될까요?
6: 줄기세포 치료는 조건부로 연골 재생을 하는 것이 목표고요. 연골 주사는 재생보다는 보존,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치료 결정할 때는 연골 손상 범위가 국소적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마모가 있는지 정밀하게 진단이 선행돼야 되고요. 줄기세포 치료에는 실제 연골 유사 조직이 채워지는 재생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5: 네.
6: 하지만 초기에 연골과 완전한 동일한 강도와 성질로 복귀되기보다는 섬유 연골이라는 형태로 못 미치는 조직으로 섞여서 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수술 없이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특히 인공관절 같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10%에서 15% 내외입니다.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통증을 조절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고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절염이 매우 심하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은 무조건 서두르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셔도 좋습니다.
5: 마지막으로 연골 오래오래 쓰려면 꼭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6: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감량입니다. 몸무게가 1kg 늘 때마다 무릎이 받는 하중 4kg 정도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릎 주변에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야 무릎 관절로 가는 충격을 대신 흡수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관절에 부담이 없는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중에서 걷는 이런 아쿠아로빅 등을 추천드립니다.
5: 의정부울지대학교 정형외과 이호성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7: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9: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0: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1: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2: 답 나왔네.
13: 가자.
11: 어딜요?
13: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4: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5: 평택시.
16: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1: 얼마나 걸릴까요?
16: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3: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6: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7: 세계 반도체 수도,
13: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7: 바로 평택시.
18: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9: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0: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21: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22: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6: 가계월세에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이제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7: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8: 경찰 수사가 끝났더라도 사건 관계인이 그 과정이나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불공정,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심의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최근 한 아버지가 수사심의를 요청하면서 묻혀있던 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29: 당시 경찰의 수사 종결 판단이 적절했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30: 이 사건 봤어? 부검했더니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고 아이 몸에 멍도 여러 군데 있었다는데, 물론 함부로 이야기할 순 없지만 아동학대 가능성 제대로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29: 아버지란 사람도 그래서 다시 수사심의 신청한 것 같더라고.
28: 하지만 이 수사심의도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통상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그 기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죠.
30: 아니 그러면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란 거야?
29: 어, 무려 7년 전 일이야.
30: 아이가 숨진 게 7년 전이라고? 그런데 왜 이제야?
29: 난 더 마음이 아픈 게 숨진 아이의 언니도 학대를 당했대.
30: 언니도?
28: 처음에는 내사종결,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그때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같은 집에서 지낸 언니에 대한 별도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드러났죠.
30: 아, 그런데 7년 전 일이라면 지금 와서 뭘로 다시 수사해? CCTV 같은 것도 그렇고 사람 기억이란 게 어제 일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
29: 그러니까 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28: 이 사건 이미 두 번이나 종결됐었는데요. 지금 다시 수사할 수 있을까요? 당시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얄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28: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0: 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서울 성북구에서 당시 생후 44개월 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진 아이 온몸에서 다발성 멍과 피하출혈이 발견되어 당시 응급실 의료진조차 아동학대를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부검 과정 중 아이의 말초 혈액과 심장 혈액, 위 내용물 등에서 상당량의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되었고 사망한 아이의 언니 진술에서도 계모가 동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숟가락으로 매운 소스를 먹였다라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명확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28: 자, 생후 44개월이면은 5살이에요. 5살이면 일단 너무 어리고요. 너무 어리.

0: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멍 같은 흔적은 자해의 흔적이라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1: 그런데 이 사건이 그때 내사 종결되고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7년 가까이 지난 올해 경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0: 네, 올해 1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한편 부실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아동학대 의혹이 공론화가 되니까 경찰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재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찰은 재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할 담당과를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1: 근데도 결론은 같았던 거죠. 사실 일반 청취자 입장에서는 멍도 있고 캡사이신도 있고 결정적으로 언니 진술이 있는데 이게 아동학대 정황이 아니면 뭐냐? 사실 정황도 아니고 저는 증거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정식 수사로 이어가기 어려운 증거상의 한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이건 그냥 뭐 종결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진술을 援용한 보도에 의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르도록 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를 입증할 의무가 있어서 이러한 증거상의 한계에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은 전부 소실이 되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 남아있는 인적 증거인 언니조차 사건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언니 진술과 관련해서는 유족 측에선 아이 언니가 올해 진행된 그 재조사 과정에서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걸 먹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입장이라 이
1: 그래요.
0: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조금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종결하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인데요. 전신 다발성 외상과 캡사이신 검출이라는 국과수의 확인 사항이 있었고 생후 44개월에 불과한 아이가 본인 스스로 캡사이신을 다량 섭취한다거나 혹시 신체에 자해를 할 그런 이유가 유인이 있었는지 의문이 남아 있긴 합니다. 무엇보다 사망한 아이의 언니 역시 같은 집에서 같은 계모로부터 손가락이 꺾여 골절되는 등의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지난해 12월 계모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1: 언니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이 된게두 번째 내사 종결 전인가요? 후인가요?
0: 언니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돼서 계모가 검찰에 송치된 시점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방송을 계기로 경찰에서 다시 재조사를 한게 올해 1월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재조사 이전에 이미 언니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처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1: 그런데도 동생 사건이 종결됐다는 건데 원래 법적으로 두 사건은 별개로 보는 게 맞습니까? 언니에 대한 학대 혐의는 동생 사건을 판단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뭐 고려하거나 뭐 작용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0: 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서로 다르면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를 때렸다고 해서 그런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사람이 B도 때렸다라는 걸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의하면 경찰도 재조사를 진행할 당시 사망한 아이의 언니의 에 대한 계모의 학대를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건과 별개라서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해서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정, 집안이라는 폐쇄적인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라면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동일한 보호자가 다른 자녀에게 상습적이고 가혹한 학대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해당 보호자의 학대 성향이나 가해 의도, 상습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간접 증거 혹은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모의 언니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사망한 동생의 사건과 완전히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일어난 외상의 원인을 추정할 때 더욱 비중 있게 참작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아니, 집에 캡사이신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왜 있는 거죠, 그게? 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자, 그래서 최근 아이의 아버지가 수사 심의를 신청할 건데 이게 정확히 뭘 다시 보는 절차입니까?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예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0: 모양이죠?
1: 네, 사건 관계인은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이 현저히 침해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등에 수사심의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고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경우라면 그러한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원칙적으로는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됩니다. 다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이거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됐다는 사정을 인정할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90일을 초과해도 수사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심의를 통해 보완수사, 재수사, 신속처리, 부서나 관서 이동, 재지정 이러한 별도의 지시가 가능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 사건에서의 수사심의 소위원회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소위원회는 여성 청소년 분야 외부 전문가가 개별 사건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0: 이게 비단 이번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심의 결과 보완 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경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지, 반대로 기존 종결 판단이 유지되면 유족 입장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뭐 다른 법적 절차가 또 있는 건뭐 없는지 한번 그 부분 알려주시죠.
1: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 규정상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재수사 내지 보완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라면 아이가 이상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내원하게 된 것을 계기로 수사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어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만일 고소장의 접수가 없었다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서 입건이 되도록 한 다음 고소인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0: 만약에 당시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든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당시 수사기관이나 담당자의 법적 책임 문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게 사실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1: 네, 단순히 수사 결과가 틀렸다거나 증거 판단을 달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시 사건을 검토하였던 담당자가 명백한 학대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고자 했다거나 법령상 반드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현저하게 해태한 그런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경찰 내부적인 징계 절차는 물론이고 별도로 민형사 절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 계모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치사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까지도요.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만 남는다면 혹시 공소시효 문제는 또 없겠습니까?
1: 네, 재수사를 통해서 캡사이신 강제투여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단순한 학대를 넘어 아동학대 치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한층 법정형이 높은 죄명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공소시효랑 관련해서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나 살인 같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대폭 연장되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록 단순 학대나 상해 혐의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특칙이 있어서 7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혐의만 입증이 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적의 당연한 것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1: 엑스파일.
0: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덥겠고요.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 광주도 18도, 대구 16도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 31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은 높은 단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데 안성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1, 2차로에 걸쳐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이 부근에서 2km 구간 주춤하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안성 휴게소까지 쭉 밀리고 기흥에서 수원, 판교 부근, 다시 양재에서 한남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사이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팔곡터널 안 3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터널 앞두고 2km 구간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들도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청담대교 북단까지 쭉 밀리고요. 반대편으로도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민이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4: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였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되기 직전에도 공항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범행할 차를 찾다가 꼬리가 밟혔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5: 한 남성이 깨진 차창 사이로 상체를 넣고는 내부를 두리번거립니다. YTN이 지난달 보도한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절도범입니다. 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친 뒤 유리창을 깨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해왔습니다.
16: 창문을 뜯었어요.
13: 피해 차주입니다.
16: 뜯은 다음에 이 밑에 유리 파편 같은 게 있으니까 이 수건 같은 걸로 다 긁어내서 긁어낸 다음에 몸속을 들어가서
15: 신고가 접수된 지 4주 만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50대 한국인 남성 A씨였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각을 했습니다. 400만 원 상당인 골프채와 가방, 현금 수십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에 차지 않았는지 또다시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찾아 어슬렁거리다가 잠복하던 형사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골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왜 유리창을 깼느냐는 질문엔 휴대전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자 현금을 훔친 차 안에 떨어뜨린 줄 알고 급하게 돌아와 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길에서 철근 조각을 주워와 창문을 깨고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자 그대로 줄행랑 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4: 검찰이 자사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으로 고발됐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백 대표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16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덥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1시쯤 서울 압구정동 술집에서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대리운전 기사 목을 잡고 흔들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유소 앞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급등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는 듯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 내용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남 탓을 하는 억지 주장이 개탄스럽다거나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걱정된다며 대통령을 향해서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7: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성과를 공유하겠다며 나선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이 대목을 문제 삼은 겁니다.
18: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죠.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겁니다.
17: 오 시장은 전임자인 박원순 시장이 공급망을 완전히 말살시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사업지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 호에 달하는 공급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이를 외면한 채 이 대통령이 남탓만 하고 있지만 외려 자신이 재임한 최근 5년 신규 정비구역은 지난 10년 평균치의 2배가 넘는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19: 수십 번을 설명해도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하시는 대통령의
20: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9: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17: 최근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외곽이 오르는 현상을 두고 평탄화 작업으로 평가한 대통령 발언도 직격했습니다.
19: 대통령님의 인식, 그것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깊은 성찰을 하시고 대안을 내셔야 될 타이밍에 기존의 정부 정책에는 잘못이 없다.
17: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란 걸 확인한 만큼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과 속도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21: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영화 가능한 사랑 이창동 감독과 주역들이 수상 뒤 처음 국내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이 감독은 수상도 기쁘지만 관객들이 작품의 이야기에 공감해준 것에 더 의미를 뒀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22: 이창동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베니스에서 품에 안은 은사자상 트로피와 함께 포즈를 취합니다. 이 감독에게 수상의 기쁨보다 마음에 남은 건 영화를 마주한 관객들의 표정이었습니다.
23: 기쁘고
21: 이창동 감독입니다.
23: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보다는 상은 어떤 결과물이고요.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잘 느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는 게
22: 갑자기 몰려든 외신 기자들의 당황하기도 하고 첫 상영의 벅찬 감정에 끝내 눈물을 보였던 베니스 영화제의 뒷이야기도 풀어놨습니다.
24: 엄숙한 자리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21: 조인성 배우입니다.
24: 제가 뭐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25: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고흥에서 사랑했던 게
21: 설경구 배우입니다.
25: 확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다행인 거는 조인성 씨가 같이 울어주어서 그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22: 10여 년 전 한 차례 접었던 해고 노동자 이야기는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타인의 삶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라는 창작자로서의 고민이 더해지면서 영화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23: 타인의 삶을 그리는 저 같은 이창동 창작자에게는 감독입니다. 언제나 본질적인 고민이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그들로서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 답을 쉽게 찾지 못한.
22: 23일 일부 극장에서 먼저 개봉한 뒤 11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가능한 사랑. 오랜 고민 끝에 영화로 건넨 질문, 그 답을 헤아리는 일은 이제 관객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1: 최민식, 한소희 주연의 영화 인턴이 개봉 첫 주말 오디세이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인터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관객 27만 명을 모으며 누적 관객 수 4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25만 명을 동원한 오디세이는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지만 누적 관객 수는 1,100만 명을 넘으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 1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그룹 중 하나인 핑클이 21년 만에 완전체로 활동합니다. 잼스톤 E&M은 이효리와 옥주연, 이진, 성유리 네 멤버가 핑클이란 이름으로 다시 뭉친다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핑클이 완전체로 활동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05년 디지털 싱글 음반 포에버 핑클 이후 21년 만입니다.
1: 이번 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여름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산간, 충북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영남 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나고야는 내일 33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0: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1: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재판부는 내란은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3: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 헬기가 착륙했고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계엄 1년 9개월여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가장 높은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사전에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장기간 계엄을 모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진우 전 육군 수방사령관은 직접 국회에 병력을 이끌고 출동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음에도 책임을 전가한 부분을,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내란을 적극 주도하거나 계획하진 않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한 점 등을 유죄 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당사자인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도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은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유일하게 공소 사실을 인정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겐 상대적으로 낮은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상태였던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등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특검팀은 군 지휘부가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내란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4: 국민의 군을 이용해서 내란을 했던
0: 이성화 내란 특검 파견 검사입니다.
4: 중형을 선고해 주신 재판부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3: 다만 형량이 다소 아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매관 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내일이면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2: 전달된 금품들의 대가성을 두고 특검과 김 씨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신규 기자가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5: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혐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 대가성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은 청탁이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6: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0: 조순표 부장판사입니다.
6: 그 무겁고
5: 김 씨 측은 고가 장신구와 금 거북이, 그림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친분에 의한 선물이나 구매 대행 등 방식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각각의 금품들 모두 김 씨의 영향력이 필요할 때 전달됐다고 강조합니다. 전달자 4명 모두 서로 알지 못하고 원하는 것도 달랐지만 대통령실에 접근할 수 있는 김 씨의 지위를 필요로 했다는 점이 대가성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은 김 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2심이 금품들의 대가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해온 국가수사본부가 광산경찰서 지휘부를 검찰에 넘겼는데 그동안 분리수사 지시 논란이 일었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네, 이는 최근 검찰이 박 전 본부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과는 정반대 결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7: 장윤기 사건에 대한 봐주기와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특수단은 두 달여간 수사한 끝에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당한 지시로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8: 스토킹이나 관광 목적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0: 오동우 특별수사단장입니다.
8: 수사 서류 내용을 수정 제외하게 하거나 피의자 신문 시 조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7: 반면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받아온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속기한이 임박한 살인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기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또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고 한 것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 유지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국가수사본부는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라고 여러 차례 지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8: 국수본과 광주청의 수사 지휘는 성적 목적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7: 이는 최근 검찰이 밝힌 수사 내용과 상반됩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본부장이 수사에 개입하면서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살인 동기와 성범죄 목적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봤습니다.
9: 국가수사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0: 신태훈 차장검사입니다.
9: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 라면서 스토킹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기 다른 수사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7: 장윤기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진실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 경찰이 추진하는 순환 인사제에 대해 구성원 85% 이상이 부정적이란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순환 인사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 9,611명 가운데 8,208명이 순환 인사제 시행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장거리 통근과 경제적 부담, 가정과 양육 부담,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 저하 등이 꼽혔습니다. 경찰청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고 이 과정에서 직장협의회를 포함한 추가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폭발 추정사고로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2: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5: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가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오전 시간.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은 유엔사 협의를 통해 비무장지대까지 응급 헬기를 불러 부상이 심한 2명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어 나머지 간부와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군 당국은 정황상 지뢰 폭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의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우리 지뢰인지 확인하려면 체증 뒤 검수까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술 도로를 깔고 지뢰를 매설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앞서 북한이 서부전선 MDL을 넘어 남측 지역까지 지뢰 매설 작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 일각에선 이번 폭발 사고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10: 우리 장병들은 실제 DMZ 작전 현장에서 북한군 지뢰에 의해
0: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배제할 수 없는 폭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5: 군 당국은 사고가 난 곳은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등으로 지형 변화가 식별된 지역과는 거리가 있다면서도 북한 지뢰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에 의한 지뢰 폭발은 지난 2015년 8월 이른바 목함 지뢰 사건이 마지막으로 당시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터지면서 우리 군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도중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DMZ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한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고 걱정이 클지 마음이 무겁다면서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1: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던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엄중한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1: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12: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0: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통수석입니다.
11: 강 실장은 인수위도 없이 국정을 시작한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미 이란 전쟁 속 대통령 특사로 성과도 거뒀습니다.
13: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0: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13: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됩니다.
11: 하지만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자 결국 국정쇄신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자신의 탓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강 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용해인 김승원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부실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강 실장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직을 내려놓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당장 순방을 떠나게 되면서 강 실장 사의 수용 여부는 이후에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14: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는데.
11: 강 실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책실장에 이어 3실장 가운데 2명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만큼 공백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5: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 일련의 인적 개편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청와대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와 관련해 인사권으로 답했다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탄원서를 받았는지 묻자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인사의 결과와 몫에 대해선 답을 드리지만 더 이상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다른 이야기는 청와대 입장에선 가십이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답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까지 이어진 인사 참사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전 카드를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국민의힘은 강 실장의 사의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6: 새벽 첫차 버스 차고지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 이제는 모든 힘을 민생과 정책, 현장에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개헌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국민의힘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17: 장근혁 대표께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최고의 무슨
0: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17: 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16: 정부 출범 뒤 벌써 다섯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민생 행보와 개헌론으로 돌파하려는 거로 풀이됩니다. 당 지도부는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배경으로 꼽히는 탄원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당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18: 탄원서에 대한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있는데 정당 안에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0: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6: 이제는 의원을 검증할 차례라며 한동훈 때리기에도 화력을 모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9: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 실세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9: 진상 규명입니다. 성남라인 김현지 정진상 실장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5: 국민의힘은 다음 낙마 대상자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며 전선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실패 부각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1: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끝까지 김승원 방어에 나섰던 여당으로선 내상을 추스르는 동시에 전국 주도권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브로커 양모 씨가 이익을 볼 거란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을 청탁했다면 김 의원을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시 의원은 신약 승인으로 제넨셀이 투자를 유치하면 양 씨가 설립자 강모 씨에게 8억 원에서 10억을 투자받기로 했고 이 사실을 김 의원에게 알리며 도움을 청했다는 과거 대화 녹취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전 후보자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실마리가 되는 자료를 확보해야 수사가 가능할 것이고 아직 입건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보도 등을 지켜보고 있지만 의혹만 가지고 시작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혐의나 일시, 장소나 대상이 더 구체적으로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접수된 신약 청탁 의혹 등 4건에 대해선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단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최근 지하철 천태만상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 지하철 열차 내에서 이렇게 손잡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서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지하철 손잡이에 매달려 있죠. 남성의 옆과 뒤에 다른 승객이 뻔히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헬스장에 온 것처럼 운동을 하고 내려옵니다. 자, 이 영상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승객도 있었는데 왼쪽과 오른쪽 사진 속 이 중년 남성 옷차림은 다른데 어딘가 좀 닮아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요. 신발도 같은 신발로 보입니다. 상습적인 행동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죠.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볼 때마다 스트레스라면서 남성의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밝히기도 했는데 자, 이에 누리꾼들은 지하철이 헬스장이냐 배려 없는 행동이다라면서 해당 남성의 지하철 운동을 비판했습니다. 승객 불편뿐만 아니라 기물 파손의 우려도 있는 만큼 운동은 헬스장 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경기 안성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지역사회는 봉사활동하러 왔다가 참변을 당한 모자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20: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양팔에 붙들려 경찰서를 나섭니다. 경기도 안성시 벼룩시장 행사장에 1톤 화물차로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 A씨입니다. 취재진 앞에선 유족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21: 공원 안쪽까지 왜 차량을 몰고 간 건가요?
22: 죄송합니다.
21: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0: 사고 운전자입니다.
22: 죄송합니다.
20: 법원은 심문 끝에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페달 조작 실수라고 했다가 급발진을 주장했던 A씨는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 같다며 잘못을 다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수사 기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사고로 숨진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추모하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고인들을 기리기 위한 합동 분향소는 사흘 동안 운영됩니다. 합동 분향소 운영 첫날부터 추모객들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봉사활동하러 왔다가 참변을 당한 모자의 비극을 이웃들은 슬퍼하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23: 정말 따뜻하고 봉사도 많이 한 그런 분이셨어요. 봉사 준비하다가 이렇게 일을 당하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3: 뉴스 보고 왔어요. 아까 분양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안타까워갖고. 너무 안타까워요.
20: 숨진 어머니가 활동했던 안성시의 민관협력단체는 모자의 따뜻한 활동이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1: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되기 직전에도 공항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범행할 차를 찾다가 꼬리가 밟혔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 한 남성이 깨진 차창 사이로 상체를 넣고는 내부를 두리번거립니다. YTN이 지난달 보도한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절도범입니다. 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친 뒤 유리창을 깨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해왔습니다.
6: 창문을 뜯었어요. 뜯은 다음에
0: 피해 차줍니다.
6: 유리 파편 같은 게 있으니까 이 수건 같은 걸로 다 긁어내서 긁어낸 다음에 몸속을 들어가서
4: 신고가 접수된 지 4주 만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50대 한국인 남성 A씨였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각을 했습니다. 400만 원 상당인 골프채와 가방, 현금 수십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에 차지 않았는지 또다시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찾아 어슬렁거리다가 잠복하던 형사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골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왜 유리창을 깼느냐는 질문엔 휴대전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자 현금을 훔친 차 안에 떨어뜨린 줄 알고 급하게 돌아와 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길에서 철근 조각을 주워와 창문을 깨고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자 그대로 줄행랑 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1: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비싼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하고 기기를 싼 값에 되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보험사를 속이고 새 기기까지 받아 되파는 방식으로 9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22: 경찰이 급습한 곳은 대부업체로 등록한 사무실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가의 스마트폰 개통을 권했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최신형을 개당 수십에서 100만 원에 사들이는 식으로 대출을 빙자한 거래를 한 겁니다. 30대 총책 A씨 조직은 산 기기를 작물업자에게 팔았고 통신사와 보험사에 분실 신고를 하게 다시 받은 새 기기까지 팔았습니다. 현금이 더 필요하다며 한 명이 여러 대를 개통하기도 했는데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4: 대부분 다 저신용자들이고
0: 이승주 광수대 계장입니다.
24: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악용해서 즉시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0: 팔려고 개통한 기기는 236대. 같은 수만큼 나온 분실 보상 기기를 더하면 472대에 달합니다. 분실 신고에 앞서 보험사 의심을 피하려고 일상적인 통화 기록을 남기고 분실 당시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1: 분실하신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2: 동대구역 앞에 택시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0: 지난 2022년부터 이렇게 9억 원을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를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휴대폰 명의자 135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기기를 시중에 유통한 작물업자와 대출 상담원 등을 상대로 추가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3: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개인 투자자 손실이 커지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두고 연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도입 근거로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제시했는데 찬성 의견만 골라쓰고 위험 경고는 외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추진 과정에서 참고했다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입니다.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을 국내 증시 활성화와 투자 수요 충족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원이 1년 전 내놓은 또 다른 보고서엔 정반대의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특성상 섣부른 판단과 잦은 매매가 나타날 수 있어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지만 정책을 위반하며 찬성 논리만 근거로 삼고 경고 메시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금융위가 또 다른 핵심 근거로 내세운 언론 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학개미에게 이미 친숙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 막혀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고 해명하면서 규제 격차나 투자 수요를 다룬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손실 위험을 경고하는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5: 금융위의 자료 선별 방식은 정책 검토라기보다 이미
6: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하기 위한 자료 짜집기입니다. 졸속으로 도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4: 상품이 도입된 이후 나타난 결과도 문제입니다. 개인 투자자 손실 규모가 54조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YTN 취재 결과 일부 증권사에서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단일 종목의 2배 수익률을 추정하도록 호가를 만들고 위험을 헷지, 즉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수수료 수익을 웃돈 겁니다.
2: 결과적으로 가격 변동도 심하고 위험이 동반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포지션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4: 개인 투자자는 물론 일부 증권사까지 피해를 본 만큼 변동성이 가져올 위험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정책을 추진한 건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급등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는 듯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 내용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남 탓을 하는 억지 주장이 개탄스럽다거나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걱정된다며 대통령을 향해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7: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성과를 공유하겠다며 나선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이 대목을 문제 삼은 겁니다.
8: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죠.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겁니다.
7: 오 시장은 전임자인 박원순 시장이 공급망을 완전히 말살시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사업지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 호에 달하는 공급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이를 외면한 채 이 대통령이 남탓만 하고 있지만 외려 자신이 재임한 최근 5년 신규 정비구역은 지난 10년 평균치의 2배가 넘는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9: 수십 번을 설명해도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6: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9: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7: 최근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외곽이 오르는 현상을 두고 평탄화 작업으로 평가한 대통령 발언도 직격했습니다.
9: 대통령님의 인식, 그것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깊은 성찰을 하시고 대안을 내셔야 될 타이밍에 기존의 정부 정책에는 잘못이 없다.
7: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란 걸 확인한 만큼 서울시가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과 속도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서 오늘부터 27일까지 미국 멕시코 순방길을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또 멕시코 국빈 방문에서는 AI와 방산 등 첨단 산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트랩을 오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오후인 모레 새벽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 연설을 진행합니다. 이번 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향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 이번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형식의
6: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11: 에너지, 반도체, 과학기술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10: 다음 날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경제 정책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후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초청으로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를 16년 만에 국빈 방문합니다. 에너지, 광물 공급망 확보 방안과 더불어 AI와 방산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K-콘텐츠의 중남미 진출 기반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2: 오늘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군인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13: 네, 안녕하세요.
12: 네, 비무장지대 내에서 이제 수색 작전 중이던 군 간부 3명이 이제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네. 뭐 지뢰로 그 추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13: 일단은 지금 부상 정도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세 분 다 생명의 지장이 현재까지는 없는 거로 보여지고 그러나 중상이죠. 그렇게 보면 소위 발목 지뢰라고 불리는 대인 지뢰 네.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이고요. 만일에 뭐 대전차 지뢰 이런 건 뭐 사람이 발부터 터지지 않고 터지면 피해가 훨씬 크죠. 그다음에 지금 지역이 어딘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서부 전선은 확실한데 지금 연천 아마 이쪽 정도로 보여지는데
6: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13: 거기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말뚝만 200m 간격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남쪽에 2km 지점에 이제 비무장지대에 철책이 있고 그 사이에 철책이 또 하나 있어요. 추진철책이라고. 그래서 추진철책 안쪽 MDL 사이로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MDL에서 얼마나 가까운 지역이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현재는 아마 수색 통로 개척이니까 지금 있던 통로는 아니고요.
3: 예.
13: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뢰가 6.25 전쟁 당시 급하게 부쉈던 지뢰.

0: 있다. 그다음에 이게 북한에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매설한 건지 확인이 안 된 건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거예요.
1: 그러면 이제 이 지뢰가 터지고 이제 잔해들이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수거하면은 언제 만들어진 지뢰인지 언제 매설한 지뢰인지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는 겁니까?
0: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M14 같은 것들, 그러니까 플라스틱 지뢰인지 북한은 이제 목함 지뢰를 2015년에 발생했던 목함 지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하면은 어디 건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적으로 매설한 건지 아니면 흘러내려온 건지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북한군이 그 DMZ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했거든요.
2: 네.
0: 근데 그 위에 폭우가 쏟아졌다면 지금 북한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매설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작업이 방어용 작업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저런 도발 중대 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의도적 가능성보다는 북한 거라면
1: 예.
0: 최근에 매설했던 지뢰가 흘러내렸을 가능성, 그 과거에 매설했던 게 흘러내렸을 가능성, 만일에 북한 거라면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우리 쪽 미확인 지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죠.
2: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결정 모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이란 전체를 뭐 날려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하기도 하고 뭐 협의를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 두 가지를 다 내놓은 건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0: 아, 좀 지치죠. 그런 말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지금 2개월 휴전을 위한 MOU가 6월 중순에 체결됐는데 이게 흐지부지 됐죠. 그러면서 미국이 역봉쇄 이란 경제를 소위 말려 죽이는 역봉쇄 전략을 취했고 이게 좀 먹히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이제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후티를 자극해서 사우디와의 교전을 벌인다든지 네. 아니면 호르무즈 인근에 있는 선박을 공격한다든지 이게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군사적 공세보다는 역봉쇄에 주력하는 그러니까 교전이 역봉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거든요. 이 상황에서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미군 전력으로 봤을 때 대규모 전면적인 공세는 쉽지 않거든요. 이란도 대규모 전면전 재개는 쉽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엔총회에 폐지시켜야 한 대통령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면 공세, 이란 측에서는 뭐 전면 공세를 미국이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면 공세보다는 오히려 협상 국면으로 유도하려는 압박성 발언이 아니냐. 지금 미군 상태로 봐가지고는 지금 최근에 미군 대우 보고서도 나왔지만 미군 상태 지금 대책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전면전을 한다? 그럼 한 번에 안 끝나거든요. 장기적으로 또 가야 되는데 11월 중간 선거는 다가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란을 압박하는 국면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그러니까 이 합의라는 옵션이 없다면은 뭐 굳이 위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주 큰 일이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고 언제쯤 이게 될까요?
0: 그 얘기는 지금 뭐 몇 년 이란 전쟁 내내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폐지시킨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방문 그리고 이란의 지금 최근에 입장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지금 어떤 발언을 했냐면 우리의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이란 안보의 사무총장 최고 레자이 이 사람 실세거든요. 이 아주 미묘하지만 주목할 만한 발언이 뭐냐면 종전안을 전달했다. 그런데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얘기가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집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근데 거긴 뭐냐면은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 그다음에 동결장금 해제, 원유 수출 요거거든요. 그다음에 갈리바프 협상단인 의회 의장도 만일에 우리가 내건 종전안이 관철이 안 되면 호르무즈를 계속 통제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거 얘기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호르무즈 통제권을 우리가 갖는다였는데 지금은 호르무즈 통제권이 지금 비껴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미국에게 수용 가능한 안을 던지는 게 아니냐. 지금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만 자유로워지면 MOU로 돌아가면 끝나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충돌하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결전을 앞둔 것처럼 말하지만
1: 예.
0: 이란 측의 미묘한 변화 입장이 눈에 띈다. 그리고 마침 폐지

0: 시키한 대통령이 실권은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이거든요.
1: 네.
0: 그럼 유엔총회 간다고 그러면은 전격적인 트럼프 비대시키한 회동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돌하는 것 같지만 이란의 미묘한 입장 변화, 그다음에 유엔총회, 그다음에 또 미중 정상회담 또 있거든요. 이란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협상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만나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열려 있다고 했으니까 만남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일단 연설 때 뭐 우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 이란 대통령이 수용하고 정상급 접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0: 그러니까 양측 다 미국은 지금 이란은 사실 호르무즈 문제로 가면 이 일반적인 선박들은 통행량이 꽤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거의 완전한 압박 상태이거든요. 역봉쇄가 통하거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이나 육로 쪽도 지금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란 내부 경쟁 상태가 심각하고 미국도 유가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휘발유 4불, 그다음에 경유는 6불이 넘었어요. 원래 경유가 비싸거든요.
1: 네.
0: 경유가 가격이 급등하면 모든 수송, 교통, 물류, 그 민생 물가가 모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사실 초조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협상하기 딱 좋은 국면이다. 지금 남부 쪽에 있는 후티도 뭐 전선이 막 확대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후티도 사우디하고에만 제한적 교전이지
1: 네.
0: 나머지 선박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커지면 자기들도 공세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모종의 협상안을 내놓고 그다음 지금 폐지시킨 대통령은 원래 협상파예요. MOU 14개 항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니까 처음부터 MOU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유엔총회에서 모종의 어떤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2: 근데 지금 이 이란의 스탠스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가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일단은 미국의 이 만남 가능성 제시에도 좀 이란은 좀 차갑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이란 중앙군사본부에서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행동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혁명수비대에서는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가 보복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이란 측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7가지 종전을 이 중재국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 네. 전달한 것으로 또 알려졌는데 네. 이게 도대체 이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0: 지금 뒷부분이죠. 7개 중재안을 전달했다. 지금 이란이 먼저 전달했다라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왔는데 이번에 먼저 전달했거든요. 지금 역봉쇄, 이란의 경제를 압박하는 역봉쇄가 통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란 측이 제안한 7개 안에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 페르시아, 그러니까 호르무즈협 얘기가 안 들어있습니다.
1: 네.
0: 지금 호르무즈협만 열면은 사실은 큰 문제 없거든요. 나머지 문제는 시간 갖고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7개 안의 핵심이 말씀드렸지만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 그다음에 이란의 역봉쇄 해제예요. 그다음에 동결자금 사용. 이거 MOU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MOU 체제로 돌아가자는 게 이란 강경파 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MOU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양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국면으로만 보면은 호르무즈에서 이란
3: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이란을 향해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영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4: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5: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8: 실사 출력 가능.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0: 아,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11: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10: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11: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10: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12: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3: YTN is FM.
1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고 파란 하늘에 가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늦더위는 추석 연휴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퇴근길 정체가 상당히 심했는데요. 이제는 빠르게 정체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긴 구간 밀리는데요.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남아있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 서행이고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한강대교 부근 일대, 그리고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정체가 모두 풀렸는데요. 의정부 쪽으로는

0: 청동교에서 중랑교를 지나 상계교까지 긴 구간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 내부순환로 정체가 평소보다 심했는데 현재는 정체가 많이 풀리면서 성산대교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여유가 생겼고요. 성수동 쪽으로는 연희램프의 송지문 터널까지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민족 대이동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 귀성길은 일교차와 안개, 또 귀경길은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5: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에 가려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6: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이번 연휴는 후반까지 쾌청하다가 후반부터 하늘이 흐려지고 비가 내리는 등 날씨 변화가 크겠습니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하는 연휴 첫날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아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데다 밤사이 안개가 짙게 낄 수 있어 새벽길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추석 당일인 금요일에는 하늘빛이 더 흐려지고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져 성묘 가는 길 공기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하늘을 가리는 구름이 점차 두꺼워지면서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 뒤로 숨는 곳이 많겠습니다. 연휴 후반 귀경길에는 빗길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토요일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예상되는데 비구름 발달에 따라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귀경길, 감속 운행을 하는 등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다 날씨는 북상 중인 25호 태풍 두지안이 입현수입니다. 직접 영향은 없지만 주 초반까지 남해와 동해에는 최고 3m 안팎의 높은 파도가 일겠고 해안가로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7: 북상 중인 태풍은 점차 일본 도쿄 동쪽 해상을 지나 동바다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밤동안 북쪽의 상대적으로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 사이에 해상에서 파도가 높아지고 해안가로 바람이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6: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일본에는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는 않겠지만 태풍의 길목과 가까운 시즈오카와 도쿄 등 분산 개최지를 중심으로 비바람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해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광산경찰서 지휘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5: 분리수사 지시 논란이 일었던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것과는 정반대 결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8: 장윤기 사건에 대한 봐주기와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특수단은 두 달여간 수사한 끝에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당한 지시로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9: 성폭행이나 강간 목적과 관련된
10: 오동욱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입니다.
9: 부당하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사 서류 내용을 수정 제외하게 하거나 피의자 신문 시 조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8: 반면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받아온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속기한이 임박한 살인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기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또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고 한 것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 유지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국가수사본부는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라고 여러 차례 지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9: 국수본과 광주청의 수사 지휘는 성적 목적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
10: 오동욱 특수단장입니다.
9: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8: 이는 최근 검찰이 밝힌 수사 내용과 상반됩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본부장이 수사에 개입하면서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살인 동기와 성범죄 목적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봤습니다.
11: 국가수사본부장은
10: 신태훈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11: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면서 스토킹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기 다른 수사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8: 장윤기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진실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4: 천안 교회에서 11살 아이를 쇠사슬로 침대에 묶어뒀던 외할머니와 목사는 훈육을 명목으로 아이의 눈과 입에 물파스를 바르고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첫 재판에서 두 사람은 학대 사실을 시인했지만 아이가 숨진 게 결박 때문이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2: 흰 셔츠를 입은 아이가 다급하게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천안의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지적장애 아이가 숨지기 며칠 전 CCTV에 촬영된 모습입니다. 아이는 지난달 초 40일 동안 없는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의 양쪽 손목과 발목에는 결박된 흔적이 있었고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외할머니와 목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 재판에서 두 사람은 아이를 침대에 38시간 동안 쇠사슬로 묶어두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과 입에 물파스를 바르고 휴지를 입에 넣은 뒤 뺨을 때리거나 나무 막대기로도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사의 양아들로 불리던 또 다른 교인이 학대에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3: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지만 결박한 행위와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 피고인 측은 부검 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만큼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4: 기록을 보니까 허점들이 많이 보이고 저희도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얘기할 사망까지 얘기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그렇게 또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2: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에 출석한 외할머니와 목사는 다음 달 21일 열리는 재판에서 다시 혐의 내용을 다툽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4: 경기 안성 벼룩시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도서관 앞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5: 대구지검은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중국 국적 대학 강사 31세 정창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집에서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창성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 여성과 다투다가 학교에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던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엄중한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5: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16: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 강 실장은 인수위도 없이 국정을 시작한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미이란 전쟁 속 대통령 특사로 성과도 거뒀습니다.
1: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 210만 톤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됩니다.
0: 하지만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자 결국 국정 쇄신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자신의 탓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강 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용해인 김승원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부실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강 실장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직을 내려놓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당장 순방을 떠나게 되면서 강 실장 사의 수용 여부는 이후에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2: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는데.
0: 강 실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책실장에 이어 3실장 가운데 2명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만큼 공백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 일련의 인적 개편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까지 이어진 인사 참사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전 카드를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국민의힘은 강 실장의 사의를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새벽 첫차 버스 차고지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 이제는 모든 힘을 민생과 정책, 현장에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국민의힘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5: 장근혁 대표께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최고의 무슨 공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4: 정부 출범 뒤 벌써 다섯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민생 행보와 개헌론으로 돌파하려는 거로 풀이됩니다. 당 지도부는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배경으로 꼽히는 탄원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당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6: 탄원서에 대한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있는데
7: 박상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4: 이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검증할 차례라며 한동훈 때리기에도 화력을 모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8: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실세
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진상규명입니다. 성남라인 김현지. 정진상 실장을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시켜
4: 국민의힘은 다음 낙마 대상자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며 전선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실패 부각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9: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끝까지 김승원 방어에 나섰던 여당으로선 내상을 추스르는 동시에 전국 주도권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권으로 답했다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더는 인사권이 남아있지 않아 청와대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10: 인사의 결과 몫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을 드리지만 지금은 더 이상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인 거죠. 그 가십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될 그 책임은 의무는 없다. 우리는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뭐 당이나 혹은 좀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3: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0: 에서 자진해서 내려왔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일선 서에서 수사하는 신약 청탁 의혹을 서울청으로 다시 배당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성추행 의혹은 당장 수사에 착수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 신약 청탁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에 접수돼 배당까지 완료된 김승원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모두 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선 경찰서가 맡아 수사 중인 사건이 수사 인력이 집중된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최근 정치인 관련 고발이 잇따랐던 데다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배당할 수도 있다는 뜻을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밝혔습니다. 앞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가장 먼저 당시 수사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 사건은 1심 재판도 마무리되지 않아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공소장만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고청장은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탄원서에 나온 의혹만 가지고 수사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내사나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변수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해도 피해 진술이 없다면 수사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브로커 양 씨가 이익을 볼 거란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을 청탁했다면 김 의원을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승인으로 제넨셀이 투자를 유치하면 양 씨가 제넨셀 설립자한테 8억에서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고 이 사실을 김 의원에게 알리며 도움을 청했다는 과거 대화 녹취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권한 없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안보실 파견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가, 임 의원은 청탁을 보고받고도 제지하지 않아 직권 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서부전선 군사 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 폭발 추정 사고로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3: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가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오전 시간,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은 유엔사 협의를 통해 비무장지대까지 응급 헬기를 불러 부상이 심한 2명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어 나머지 간부와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군 당국은 정황상 지뢰 폭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의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우리 지뢰인지 확인하려면 체증 뒤 검수까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술 도로를 깔고 지뢰를 매설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앞서 북한이 서부전선 MDL을 넘어 남측 지역까지 지뢰매설 작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 일각에선 이번 폭발 사고가 북한군의 지뢰매설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4: 우리 장병들은 실제
5: 유용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작전 현장에서 북한군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폭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3: 군 당국은 사고가 난 곳은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등으로 지형 변화가 식별된 지역과는 거리가 있다면서도 북한 지뢰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에 의한 지뢰 폭발은 지난 2015년 8월 이른바 목함 지뢰 사건이 마지막으로 당시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터지면서 우리 군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듀엣토의 더 클래식
16: 9월 21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7: 리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물레 돌리는 그레첸을 선우 예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0: 9월 21일 월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리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몰래 돌리는 그레첸을 선우예곤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0: 요즘 이 곡을 듣고 어디서 들었는데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방송 중인 드라마 포헨즈의 선우예곤이 깜짝 출연해서 바로 이 곡을 직접 연주했습니다.
1: 송강과 이준영이 피아니스트로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 드라마입니다.
0: 네, 지난 6일 방송된 4회에서 극중 하우스 콘서트에 초청된 피아니스트로 선우예곤이 등장했죠. 이준영이 연기하는 최정예의 연주가 끝난 뒤 선우예곤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물레 돌리는 그레첸을 직접 연주했는데요. 사실 이 곡은 지난 5월 발표한 선우예곤의 리스트 음반에 수록된 곡이기도 합니다.
1: 이 드라마를 보다가 진짜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연주를 한다. 이 클래식 애호가로서는 정말
0: 재밌죠.
1: 너무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0: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실제 클래식 음악가가 영화나 드라마에 깜짝 출연해서 직접 연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1: 예, 배우가 연주하는 장면이 실제 음악가가 자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0: 짧은 카메오부터 극중 연주자로 등장하는 경우까지 다양한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드라마에 직접 등장했던 클래식 음악가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 정답, 베토벤 바이러스.
0: 맞습니다. 2008년에 방송된 드라마, 김명민 씨가 연기한 지휘자 강마의, 아직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1: 똥덩어리. 클래식 음악과 오케스트라를 본격적으로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당시에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0: 엄청났죠. 그런데 이 드라마를 다시 살펴보면 극중의 실제 클래식 음악가들도 여럿 출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지 오닐.
1: 이 용재원일은 어떤 역으로 등장했나요?
0: 특별한 배역을 맡았다기보다는 실제 연주자로 등장했습니다. 8회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리허설을 하고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 바로 그때 연주한 곡을 들어봐야겠죠. 이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리처드 용재 오닐의 비올라 연주입니다.

0: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리처드 용재원일의 비올라연주였습니다.
1: 이 베토벤 바이러스에는 또 다른 유명 연주자도 등장했습니다.
0: 네, 피아니스트 서혜경도 12회와 13회에 특별 출연했습니다.
1: 서혜경 씨도 본인 역할로 나오신 건가요?
0: 장근석 씨가 연기한 젊은 지휘자 강건우와 협연하는 설정이었고요. 12회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함께 리허설하는 장면이 나오고, 13회에는 야외 무대에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강건우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합니다.
1: 이 배우가 피아노를 치는 장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초청해서 협연 장면을 촬영한 거네요.
0: 맞죠. 서혜경은 특히 차이콥스키나 라흐마니노프 같은 러시아 피아노 음악으로 잘 알려진 연주자이기도 한데, 드라마에서 연주했던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역시 서혜경이 실제로 음반으로 남긴 작품이었습니다.
1: 그러고 보면 이 베토벤 바이러스가 드라마 속에 클래식 음악을 넣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실제 클래식 음악가들까지 등장시켰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0: 네, 2008년의 베토벤 바이러스부터 올해 포엔즈에 등장한 선우애건까지 드라마 속에서 실제 연주자가 출연해 직접 연주한 거죠.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연주했던 바로 그 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중 1악장. 서혜경의 피아노, 알렉산더 드미트리에프가 지휘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아카데믹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주덕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노하우스 조담소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0: 맞는다고 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일이 즐겁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죠. 남편은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자주 새벽에 귀가했고 몸도 못 가눌 만큼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업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잔뜩 취한 상태로 현관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신발을 벗겨주려는데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낯선 여자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조심스럽게 화면을 넘겨봤죠. 거기엔 어떤 여자와의 낯뜨거운 문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노래방 도우미였는데요. 술자리에서 잠깐 스친 인연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제가 가진 증거는 두 사람의 카톡 메시지와 만남이 있었던 시기에 맞춰서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을 보낸 송금 내역과 계좌번호입니다. 이름과 계좌번호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집 주소도 전혀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 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영업직이라서 술 마시는 것도 일의 연장이라고 밤늦게 들어와도 이해를 했는데 다른 여자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지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1: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속상한데요. 괜히 이해해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0: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이 여성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날 때마다 돈을 송금한 정황이 있어요. 이거 이 정도만으로도 부정행위 인정될 수 있나요?
1: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단순한 업무적 연락을 넘어서는 친밀한 표현이나 만남 약속, 그리고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다만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과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카카오톡 내용 중 만남의 구체적 정황, 친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표현, 만남 전후의 대화 맥락 등이 중요합니다.
0: 네.
1: 만남 당일 숙박업소 이용 내역이나 장시간 함께한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 알고 있는 거는 그 상대 여성의 이름이랑 계좌번호 정도거든요. 그 여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이런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상대방한테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름이랑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에서도 상간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1: 네. 소송을 제기하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0: 네.
1: 그러나 사연자님처럼 계좌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준비 단계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법원을 통해서요.
1: 네.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 사실 해당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0: 네.
1: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은행에다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냈는데 이 사람의 이름 주소 확인해달라 이게 가능한다는 거죠.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네.
1: 또한 카카오톡 계정 정보가 있다면 카카오 측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 해당 계정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이러한 사실 조회는 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우선 확인 가능한 정보, 이 사건의 경우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네, 네. 그러면 지금 확보한 증거가 카톡 대화랑 이제 계좌 이체 내역 정도인데요. 요 두 가지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은 소송을 준비하려면 우리 사연자분이

0: 어떤 증거를 더 확보해 주는 게 나을까요? 또 지금 카톡 캡처 나중에 증거로 사용을 하려면 사연자분이 어떤 식으로 보관해 주는 게 가장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1: 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은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0: 네.
1: 특히 만나는 날짜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25만 원에서 3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영업적 관계를 넘어서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이 증거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1: 증거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남녀 간 친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또한 가능하다면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GPS 기록,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0: 네.
1: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에는 캡처 화면이 위조, 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상대 여성 입장에서는 나는 뭐 노래방 도우미로 그냥 손님을 상대했을 뿐이고 그 받은 것도 그냥 영업 대가였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특성상 상대방이 고객과의 만남이 순전한 영업행위였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요.
0: 네.
1: 그러나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카카오톡에서 사적인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확인되거나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 영업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유형업소 밖에서의 만남이 확인되고 그에 수반하여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그렇겠네요.
1: 다만 상대방이 유 배우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상관소송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0: 네.
1: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도우미에게 알렸거나 알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정리를 해보면 상간소송에서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뭐 카톡 대화나 이제 반복적인 만남 아니면은 돈을 보낸 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부정행위를 판단하는데요. 지금 사연자분 상대 여성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모르더라도 계좌번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 통해서 인적사항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추가 자료 함께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상대방 여성이 이제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나 이것도 이제 함께 검토해 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얼마 전한 중학생이 문구점에서 탁구채 한 쌍을 14만 원에 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부모가 구입한 지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영수증에 스포츠용품 교환 반품 불가, 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물건 마음이 바뀌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법적으로 환불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일주일 안에 얼마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죠. 하지만 문구점이나 일반 가게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은 좀 다릅니다.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물건을 살펴보고 샀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따로 없거든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환불을 해주는 건 소비자를 위한 자체 서비스일 뿐 법적인 의무는 아닌 셈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제품에 숨겨진 하자가 있거나 상인이 속여서 판 경우, 또 어린 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감당하기 힘든 비싼 물건을 샀다면 민법에 따라서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 더, 이 문구점은 탁구채에 가격표도 안 붙여놨었는데요. 10평 이상 매장에서 개별 상품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적발 시 최대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물건을 고르실 때는 가격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결제 전에 교환과 환불 규정을 미리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가을방학의 소가도 꿈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만큼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 한낮 기온은 29도 예상이 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이후 토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소 식도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계속해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반포,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각각 시구간에서만 짧게 서행 정도 남아 있고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도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에서 송내까지 7km 구간에서만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들도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긴 구간 정체를 보였던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 쪽으로 이제는 중랑교 부근 일대로 서행이 남아있고요. 다시 창동교 부근에서만 잠깐 밀립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희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희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처음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 사이에서는 자칫 땅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농지를 이용한 투기는 법대로 처분하되 농촌에서 있었던 관행적인 위반은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3: 아, 원래 뭐 농지는 사가지고 그냥 한 척만 하면 돼 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을 하든지 해가지고 전수조사하고.
2: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 132만여 헥타르를 조사했는데 법 위반이 의심되는 땅이 30만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4: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임대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입니다. 등이 의심되는 농지의 비율은 27%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수조사에 농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 농사가 어려운 고령자들까지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농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농지 투기와 관행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조사 결과 투기로 드러났을 땐 농지법대로 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팔지 않을 땐 이행 강제금도 물게 됩니다. 반대로 관행적 법 위반은 바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의 경우엔 먼저 자진정비 기간을 주고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가 곤란하거나 정비가 곤란하다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이 유예됩니다. 농지은행은 빌린 농지를 청년이나 귀촌농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썼더라도 사안이 가벼울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면 사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엔 본래 용도로 되돌려야 합니다.
5: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상화하고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2: 정부는 특별정비기간을 11월까지 늘리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일부 개정을 함께 추진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개인 투자자 손실이 커지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두고 연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그 도입 근거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제시했는데요. 찬성 의견만 골라쓰고 위험 경고는 외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추진 과정에서 참고했다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입니다.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을 국내 증시 활성화와 투자 수요 충족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원이 1년 전 내놓은 또 다른 보고서엔 정반대의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특성상 섣부른 판단과 잦은 매매가 나타날 수 있어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지만 정책을 위반하며 찬성 논리만 근거로 삼고

0: 있고 경고 메시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금융위가 또 다른 핵심 근거로 내세운 언론 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학개미에게 이미 친숙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 막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고 해명하면서 규제 격차나 투자 수요를 다룬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손실 위험을 경고하는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 금융위의 자료 선별
2: 박준태
1: 방식은 정책
2: 국민의힘
1: 검토라기보다
2: 의원입니다.
1: 이미 정해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 짜깁기입니다. 졸속으로 도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0: 상품이 도입된 이후 나타난 결과도 문제입니다. 개인 투자자 손실 규모가 54조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YTN 취재 결과 일부 증권사에서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단일 종목의 두배 수익률을 추정하도록 호가를 만들고 위험을 헤지, 즉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수수료 수익을 웃돈 겁니다.
3: 결과적으로 가격 변동도 심하고 위험이 동반이
2: 금융당국
3: 되니까
2: 관계자입니다.
3: 실질적으로 포지션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0: 개인 투자자는 물론 일부 증권사까지 피해를 본 만큼 변동성이 가져올 위험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이 과정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정책을 추진한 건 아닌지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다며 보고를 받았다면 이미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기본적인 검증 절차도 없이 삼전닉스 ETF가 출시된 결과 증시는 도박판이 됐고 국민 피해가 54조 원인데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낱말하듯 누군가는 결정했을 거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 누군가가 대통령 본인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각각 담겼습니다.
5: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은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6: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 헬기가 착륙했고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계엄 1년 9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가장 높은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사전에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장기간 계엄을 모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진우 전 육군 수방사령관은 직접 국회에 병력을 이끌고 출동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음에도 책임을 전가한 부분을,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내란을 적극 주도하거나 계획하진 않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한 점 등을 유죄 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당사자인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도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은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유일하게 공소 사실을 인정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겐 상대적으로 낮은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상태였던 이전 사령관과 박전 총장 등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특검팀은 군 지휘부가 윤전 대통령 등과 함께 내란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7: 국민의 군을 이용해서 내란을
2: 이성과
7: 했던
2: 내란 특검
7: 군
2: 파견
7: 수뇌부에 대해
2: 검사입니다.
7: 중형을 선고해 주신 재판부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6: 다만 형량이 다소 아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5: 매관 매직 의혹으로

0: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내일이면은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전달된 금품의 대가성을 두고 특검과 김씨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신기해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1: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 대가성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은 청탁이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채무를
3: 서울중앙 지법 형사 21부 부장판사입니다.
2: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자체가 더욱 무겁고
1: 김 씨 측은 고가 장신구와 금 거북이, 그림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친분에 의한 선물이나 구매 대행 등 방식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각각의 금품들 모두 김 씨의 영향력이 필요할 때 전달됐다고 강조합니다. 전달자 4명 모두 서로 알지 못하고 원하는 것도 달랐지만 대통령실에 접근할 수 있는 김 씨의 지위를 필요로 했다는 점이 대가성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은 김 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2심이 금품들의 대가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기입니다.
0: 김건희 씨는 고가 귀금속 수수 등 매관매직 의혹 해명 과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 의구심을 더 키웠습니다. 1심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뒤늦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재판부가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4: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은 시가로 1억 원이 넘습니다. 정작 재산 신고는 빠져 있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빌린 것이라는 첫 해명이 나왔습니다.
5: 해외 순방한다고 최소한 아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 어쩌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4: 이후 김 씨는 계속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 서면 답변서에서는 모조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특검 조사에서는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샀고 모조품인 것을 알고도 빌렸다는 또 다른 해명으로 되려 의구심만 키웠습니다. 이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특검팀에 제출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6: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3: 오정희 당시의 김건희 특검보입니다.
6: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4: 김 씨는 결국 헌정사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전직 영부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각종 청탁을 대가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디올백, 금거북이에 더해 이유환 화백의 그림까지 챙긴 사실이 포착됐고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돼 피고인석에 서게 된 김 씨.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뒤 김 씨는 2심 최후 진술에서 공직을 팔아 거래한 적 없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지만 남편이 대통령이 되며 재산과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씨의 잇따른 해명은 1심에서 중형으로 이어지는 자충수가 됐던 상황.
2: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4: 김 씨 측은 여전히 구매 대행 등을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7: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상어가 출몰하면서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처음 상어가 나타나자 천연 아쿠아리움에 구경 인파가 몰린 건데요. 화면 보시죠.
8: 한 3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엄치고 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이들도 상어 보니까 엄청 좋아했습니다.
7: 등산인회를 이룬 공원에는 푸드트럭까지 등장했고요. 인근 카페는 사람이 몰리면서 재고가 소진돼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산 상어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자 SNS에서는 부산 마스코트로 만들자는 글이 쏟아졌는데요. 이 상어가 행운을 가져다 준 걸까요? 프로야구 9위였던 롯데자이언츠는 상어가 나타난 뒤 3연승을 질주했고요. 노래 아기 상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더 핑크퐁 컴퍼니는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해경은 수로 안쪽에서 약 1m 길이 어종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상어가 새끼를 낳은 것 아니냐는 출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물고기가 새끼 상어인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부산시는 정확한 종과 기존 상어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상어 출현으로 부산 북항이 핫플이 되면서 전재수 시장은 SNS에 북항을 더 자주 찾고 즐겨달라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기 안성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참변을 당한 모자를 지역사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양팔에 붙들려 경찰서를 나섭니다. 경기도 안성시 벼룩시장 행사장에 1톤 화물차로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 A씨입니다. 취재진 앞에선 유족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10: 본 안쪽까지 왜 차량을 몰고 간 건가요?
11: 죄송합니다.
10: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11: 아유,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9: 법원은 심문 끝에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페달 조작 실수라고 했다가 급발진을 주장했던 A씨는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 같다며 잘못을 다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수사기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사고로 숨진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추모하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12: 고인들을 기리기 위한 합동 분향소는 사흘 동안 운영됩니다. 합동 분향소 운영 첫날부터 추모객들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9: 봉사활동하러 왔다가 참변을 당한 모자의 비극을 이웃들은 슬퍼하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13: 정말 따뜻하고 봉사도 많이 한 그런 분이셨어요. 봉사 준비하다가 이렇게 일을 당하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4: 뉴스 보고 왔어요. 아까 분양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안타까워갖고. 너무 안타까워요.
9: 숨진 어머니가 활동했던 안성시의 민관협력단체는 모자의 따뜻한 활동이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7: 수면제를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가 있는 가수 싸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 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에게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1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0: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평소에는 별일 없이 잘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고가 생기거나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 생겼을 때 얼마나 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의 미래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에는 안전운전으로 가족을 지키고 또 재무설계로 내 가족의 미래점검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첫 코너 머니인사이트에서는 다음 달부터 추가 모집하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청년 미래적금에 대한 세밀한 내용 살펴봅니다. 또 두 번째 코너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미래 위험 대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5년 전 암 진단 받으신 청취자분의 보험 상담과 노후 자금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짚어봅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문자창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질문사항 있으시다면 물어보살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좋습니다. 네. 연휴 때 딱 정말 우리 집 가정경제에 대한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막 나가느냐 정신없는 와중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꼼꼼하게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방송이 그에 대한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좀 포커스 맞춰서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1: 우선은 이제 다음 달 7일부터 2차 모집하는 청년 미래적금이 있거든요. 그거에 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사실 요즘 최근에 상담하다 보면 아예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귀를 좀 쫑긋 세우고 들어서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0: 와, 그렇군요. 청년 미래적금 사실 1차 때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잘 전해드렸고 이에 앞서서 뭐 청년 도약 계좌 막 이런 것도 잘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자, 2차 모집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김진호 팀장님의 추천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2: 네. 일단 많은 분들이 항상 그 갱신형 보험을 갖다가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해지하고 비갱신형 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시는데 오늘 방송에서 그 기준을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미 기가입되어 있는 네. 갱신형 보험 유지할지 해지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 이 또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전문가 상담 문자창 열어놨습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험과 재무 관련 고민들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유 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에게 받는 상담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가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지난 6월 22일부터 2주 동안 청년 미래적금 가입이 마무리됐고 드디어 다음 달부터 2차 모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0: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맞춤형 금융 지원 사업인데요.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더한 정책형 적금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1차 때 가입하지 못한 분들 이번 시간 굿머니 굿라이프 전문가의 설명을 잘 듣고 신청 꼭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전문가 픽뉴스 청년 미래 적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년 미래 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실 뭐 이미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어요. 놓치지 말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분들이 많으니까 2차 때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미리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일단 청년 미래 적금 대상은 누구고 뭐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청년 미래 적금은 청년들의 기초 자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3년 만기고요. 매월 최대 50만 원씩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은 추가 인정을 해주고요. 납입 한도는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대 월 50, 자유 적립 가능하고 기간은 3년, 이자 소득세, 비과세, 정부 기여금이 지원 가능합니다.
0: 정부 기여금 대상도 두 개가 있다고요?
2: 네, 일단 기여금 대상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그다음에 일반 소득자는 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대형은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 원 이하, 그다음에 신규 취업자는 총 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입 신청일 기준, 그러니까 10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최초의 취업을 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은 우대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0: 연령은 해당이 되는데 총 급여가 기준 조건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럼 가입이 안 되는 거겠네요.
1: 우선 총 급여가 6천만 원, 종합소득이 4,800만 원을 초과하고 그다음에 7,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 경우에는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 기여금은 없고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 요건들을 말씀드려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가장 정확한 건 내가 가입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혼자 계산기 두드리고 따져보지 마시고 가입 시기에 직접 신청을 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0: 그렇군요. 일단 내 나이가 만으로 19세 이상, 만으로 34세 이하다라는 분들은 2차 청년 미래적금의 가입 소득 기준 따지는 게 좀 복잡하니까 일단 신청을 해보고 대상이 되는지 탈락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정부 기여금을 받고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받아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행 이자랑은 훨씬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목돈 만들기에 정말 좋은 정책형 적금 제도니까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신청 시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10월 7일 첫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 그다음에 10월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하고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전체 가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출생연도 짝수와 홀수로 나뉘고 10월 12일부터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모두 신청에 가입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신청 방법은 1차와 마찬가지로요.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에서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지만 늘 강조하는 것처럼 도약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복으로 미래적금은 불가능하고요. 유의할 점은 청년 도약계좌를 미리 해지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갈아타기를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하면 심사가 완료가 되고 가입 가능 안내 문자를 받고 그러면은 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그다음 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도약계좌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청년 도약계좌보다 청년 미래적금이 혜택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나으니까 갈아타시는 분들은 갈아타셔라. 1차 때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청년 도약 개조에서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은 갈아타기는 가능하지만 해지를 먼저 해놓고 갈아타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요건이 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해지하셔야 된다는 거. 보험 갈아타기랑 비슷한데요. 그렇죠? 미리 해지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해지했다가 이 그 미래적금 조건이 안 돼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청년 도약 계좌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거는 가입이 가능할까요?
1: 해지를 한 다음에 다시 가는 건 안 됩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되니까 네. 이 전문가분이 짚어주신 이 갈아타기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2: 네. 그리고 참고로 정부 우대형 기여금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될 경우에는 기존 청년 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1차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에게도 이 우대금리를 소급 적용해가지고 정부 기여금을 더 준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0: 와,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고 신청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혹시 전문가분이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도와주시나요?
1: 많이 도와드립니다.
0: 아, 좋습니다. 사실 뭐 설명은 쉽게 들었지만 막상 내가 신청하려고 하면은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2: 맞습니다.
0: 늘 항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든든하게 코칭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데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해서 다양한 도움 드리고 여러분들의 돈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저도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해드리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떤 청취자님 사연을 만나고 오셨을지 짚어보기 전에 제가 두 분께 먼저 들은 내용 요약해보자면 이거예요. 보험 상담과 내 돈을 많이 만들고 싶은 청취자님 아내분의 사연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보험 상담이 필요하고요. 내 돈을 좀 많이 만들고 싶은 부인 상담이 맞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이분은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 상담입니다. 신청 목적은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5년 전에 암진단 받고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적 관찰만 하고 있는 분이고요. 이렇게 한번 큰 병을 앓고 나니까 새삼 보험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제 암 완치도 받았으니까 추가로 보험 가입이 필요해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2: 네. 두 번째로는 남편분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이제 상담 신청하신 본인은 이제 근로소득자인데 아무래도 이제 남편분의 사업의 특성상 일정하게 생활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남편분 카드를 사용하고 남편분 소득은 대부분 또 남편이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편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저축하는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이제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자산이 없으니까 이 괜히 불안해서 본인이라도 좀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상담 신청을 하신 겁니다.
0: 자, 이제 하나씩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청취자님이 어쨌든 5년 전에 암진단을 받고 이제는 완치가 다 되셨다니 이건 진짜 다행이에요. 그동안 뭐 몸고생,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한 번 아파본 사람은 나중에 아플 게 또 걱정이 되니까 보험 대비 막 잘하고 싶거든요. 그 5년이 지난 후에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보장들 뭐가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돈도 좀 잘 모아봐야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남편분 소득 지금 깜깜이니까 이것도 아셔야 맞아요. 되고.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1: 우선 가장 궁금해하는 보험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보유하고 있는 보험을 좀 보니까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포함해서 6건에 19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납입하는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고요. 보장 내용으로는 2015년에 가입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현재 납입은 면제를 받은 상태고 보장은 사망보장하고 약간의 성인병 진단자금하고 수술자금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보험은 갱신형 암보험, 손해보험사 질병보험, 실손보험, 운전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015년에 가입한 생보사의 종신보험 납입 면제가 된 상태. 5년 전에 암 진단받고 완치가 되셨다고 하니까 2021년 정도에 진단받으셨나라고 보면은 이거 보험 가입하신 지 6년 만에 납입 면제가 되신 상황인 거예요. 아무래도 암 진단 받으시면서 납입 면제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거 제하더라도 19만 원의 보험료는 과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장은 좀 어땠을까요?
2: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하면서 이 납입 면제 기능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다음 나머지 보험들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 보장을 받는 종합보험, 그다음에 갱신형인 암보험과 질병보험, 운전자보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연자님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이 바로 가입하고 계신 갱신형 보험이거든요. 살펴보니까 하나는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비가 들어있는 갱신형 보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갱신형 암보험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납입 면제가 되신 분들은 보험료 안 내고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2: 그럼요. 네.
0: 보험료 최대한 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게 엄청난 혜택이라는 걸 아실 거거든요. 근데 갱신형 보험은 면제가 없잖아요. 일단은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진단받기 전이라면은. 그러니 보험료도 계속 오를 거고 보험료 계속 지출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꽤 크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건 내가 가입 전에 암보험을 이제 암진단을 받은 게 있으니 그것 때문에 가입이 더 안 될까 봐.
0: 그러니까 새로운 네. 보험은 가입이 안 될까 봐 일단 울며 겨자 먹기라도
1: 계속 가지고 있는
0: 그렇죠.
1: 거죠.
0: 갱신형을 네, 가져가야겠다 생각하시는
1: 네,
0: 거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살펴보고 나서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가입되어 있는 갱신형 보험은 해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암진단 받기 전에 가입한 보험이라서 혹시나 하고 이제 좀 어려워했었는데 뭐 그거는 충분히 다른 걸로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기로 한 거죠.
0: 그렇군요. 그래서 서두에 우리 김진호 팀장님이 그걸 강조해 주셨나 봐요. 갱신형 보험 네. 유지할지 해지할지 고민하려면 그 기준 잡아줄 테니까 꼭 잘 들으셔라.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행입니다.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보험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런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니까요. 자, 다른 것들은 좀 어땠을까요?
1: 그다음에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갱신형 암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암보험이고요. 2013년. 네, 가입을 해서 10년 갱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암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니까 2023년에 보험료가 약간 올라서 다시 갱신이 된 겁니다.
0: 자, 종신보험은 납입 면제가 되면서 보험료 이제 더 이상 안 내도 되고 보장만 받으면 되는 거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갱신형 상품이긴 한데 얘는 뭐 암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뭐 납입 면제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거는 뭐 그냥 해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분이 갖고 계신 또 다른 생명보험사의 암보험 이거는 납입 면제가 됐으면 됐지 않았을까? 왜 이거는 납입 면제가 안 되는 걸까요?
2: 글쎄요. 갑자기 퀴즈를 내고 싶은데?
0: 그거는 안 돼요.
2: 그래도 내겠습니다. 자, 이 갱신형 암보험은 암진단 받으면 네. 납입 면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0: 아니,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납입 면제라는 게 질병 진단받으면은 치료하는 데 전념하라고 더 이상 돈 내지 않게끔 저희가 도와드릴게 좋은 마음으로 저는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갱신형, 비갱신형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납입 면제를 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2: 근데 지금 이제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까
0: 네. 안 되나 보네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맞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긴 한데 네. 2013년에 가입한 암보험 그 가입 시기 이후에 이제 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2천만 원의 암 진단금을 받았습니다. 납입 면제 됐고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23년에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를 다시 납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0: 아 이게 또 이래요. 갱신 전까지는 납입 면제가 되고 갱신이 되고 나서부터는 다시 또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 사이에 또 다른 암을 진단받는다? 그럼 또 납입 면제가 새롭게 되는 건가요?
1: 새롭게 만약에 받게 되면요.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러니까 갱신형에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요한 보장들은 우선적으로 비갱신형을 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0: 그러네요.
1: 그런데 이제 사연자님이 이 보험 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건 갱신량이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고요. 그리고 이 보험에서는 기존에 받은 암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0: 아, 기존에 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대한 진단비를 받았다면 유방암에 대한 재차 다른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건 보상이 안 되는 거군요.
1: 네. 다른 암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니까 찝찝해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원발암에서 시작된 것들은 이제 안 되고 다른 데 또 새롭게 암이 발생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보통은 우리 암이라는 게 전이되면서 이렇게 진단을 또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게 따질 테니까 청취자님이 이 보험 유지하는 게 맞나? 계속 찝찝해하시는 상황이 이제 이해가 돼요.
1: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래도 이 보험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에 갱신을 해서 지금 이제 10년 동안 이 보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기존에 받은 이제 뭐 암은 보장은 안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암들은 10년 동안 보장이 좀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으로 가입을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우선은 10년 갱신 시점까지 유지를 하기로 한 거죠.
0: 아, 저는 사연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냥 갱신형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새롭게 준비하셨나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보다 월보험료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이슈들이 크게 터졌을 때는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일단 유지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보험이 참 어렵고 그냥 일반 소비자가 무턱대고 판단하기에는 나한테 손해가 발생할 확률도 높으니까 좀 꼼꼼하게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나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우리 집 보험도 점검받고 부족한 보장들이 있다면 정확히 채워넣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자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상담 문자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 어떤 해결책을 갖고 처방 결과가 나왔는지 잠시 쉬었다 와서 그 솔루션 만나보겠습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잇.
0: 와이티엔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 고민하셨던 갱신형 보험 하나는 정리하고 하나는 유지하기로 했고요. 다른 보험들 어떻게 이제 해결해 주셨을지 그 솔루션 결과를 만나봐야 될 텐데 자 애프터 처방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1: 우선 이제 총 6건 19만 원 보험료이거든요. 거기에서 뇌출혈, 심근경색 갱신형 보험은 정리를 하기로 했고요. 추가로 사연자님이 원하는 대로 비갱신형 암보험, 신의료기술 보장을 포함하고 간병비와 뇌혈관, 심혈관 보장을 포함해서 한 달에 25만 원의 보험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40만 원이고요. 실손보험과 기존의 10년 갱신형 암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갱신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0: 다 좋은데요. 근데 저는 월 보험료가 40만 원이라는 건 좀 너무 많아 보여서 부담스러워.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청취자님은 괜찮다고 하셨을까요?
1: 네. 살펴보니까요. 이분 상담자분은 본인 소득이 한 달에 380만 원. 소득활동은 계속 할 예정이고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은 없으시더라고요. 갱신형 암보험은 10년차 되는 시점에 상황을 보고 갱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 상담의 포인트는 보험료를 확 줄이는 것보단 제대로 된 보장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 그걸 우선순위로 잡는 내용입니다. 무쪼록 뭐 이렇게 보험이라는 게 비용을 항상 발생시키는 그런 금융상품이긴 하지만 사실 뭐 건강에서 보험금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을 좀 튼튼하게 하시면서 정신건강과 마음건강을 좀 챙기실 수 있다면 이 또한 부담이 되시지 않는다면은 보장 강화시키는 거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해보고요. 청취자님이 돈을 좀 많이 모으는 부인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요 재무 상담은 어떻게 진행을 해주셨을까요?
2: 네, 이 가정 같은 경우

0: 마지막에 이거 괜히 여쭤보고 싶네요. 자, 김진호 팀장님. 우리 김진호 팀장님은 매달 매달 얼마 버는지 이 소득, 그리고 김진호 팀장님이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면서 매달 매달 얼마 쓰는지 지출을 아내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1: 물론 대답, 알고 있지요.
0: 대답 잘하셔야 돼요.
1: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급여가 들어오면 그날 저녁은 회식을 하면서 와이프랑 다 얘기를 해요.
0: 오픈을 하시는군요.
1: 오픈을 해줘. 그래서 얼마 쓰고 어디에 어떻게 저축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0: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는데요. 이미경 팀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남편분이?
2: 어떨 것 같아요?
0: 모르실 것 같아요.
2: 저희 집의 경우는 좀 잘 모릅니다. 저희 신랑은. 네, 저희 신랑은 모르고 그냥 월급날 되면은 제가 맛있는 걸 사고 그래서 적당히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0: 그러시군요. 이렇게 좀 달라요. 가정마다 집안 분위기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 댁은 어쨌든 이미경 팀장님 댁이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취자분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남편분의 소득을. 자,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1: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분이 다 오픈을 했는데.
0: 아이고.
1: 네. 한 달 소득은 380만 원. 본인 생활비 용돈으로 15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로 40만 원, 자녀 보험료로 6만 원. 청약과 자녀 통장으로 15만 원을 저축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 봐주는 이모님 비용으로 70만 원을 지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 고정 지출 비용은 약 한 28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0만 원 정도는 추가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0: 막상 오픈을 하고 나니까 남편분과 우리 아내분인 청취자님의 월 소득 수준이 거의 비슷했어요.
1: 네, 맞아요.
0: 근데 포인트는 남편분 카드로만 이것들을 막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 어쨌든 자, 그럼 이 네. 가정의 재무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2: 일단 남편분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편분이 알아서 관리를 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부터 포인트는 부인의 소득 380만 원. 이제 그걸로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재무 목표는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납입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남편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혹시라도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리스크가 그렇죠. 늘 노후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아이한테 짐이 되긴 싫고 그래서 보험도 많이 가입을 해놓고 싶고 노후연금도 많이 준비를 하고 싶은 거죠.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으로는 예비자금과 예금이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청약통장에 600, ISA 계좌에 1천만 원, IRP 계좌에 1,700만 원, 연금펀드에 2천만 원, 약 1억 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 주식 계좌에 1천만 원이 있고요. 현재는 좀 그 수익이 안 나서 개별 주식은 마이너스 상태고요. 대출은 투자용 부동산에 담보대출로 4천만 원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어떻게 내어주셨을까요?
1: 매월 지출되고 있는 고정 지출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자산에서 ISA와 IRP, 연금펀드는 상담을 통해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해드렸어요. 사연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게 그다음에 예금 자산과 예비 자금에 있는 현금 중에서는 1,000만 원 정도는 예비 자금으로 빼두고요. 4천만 원은 일시납 변액 연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매월 50만 원씩 추가 납입을 하기로 했고요. 이 자금 오롯이 비과세 노후 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50만 원은 1년 만기 적금으로 시작하면서 상담을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저희가 상담을 다시 한번 봐드리면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상황에 맞게 조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금에서 잠자고 있는 금액을 딱 꺼내서 노후 자금 용도로 사용하고 또 매월 50만 원씩 추가 납입 통해서 노후 연금 자금 더 풍성하게 쌓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보험도 재무 점검도 완벽하게 해결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3513번님 방송 듣다가 바로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36세 미혼 남자 직장인인데요. 청년 미래 적금 이 얘기를 들었는데 만 34세라고 해서 그냥

0: 신청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군 입대 기간 인정해준다는 얘기에 귀가 퍼뜩 들어왔는데 그럼 저도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네, 군 입대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을 해주거든요. 현재 36세이니까 또 군대를 다녀오셨더라면 군 입대 기간을 갖다 인정을 해주니까 한번 가입 신청을 갖다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가 픽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10월 7일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신청 기간 중에 은행 앱을 통해서 반드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0943번님, 저희 집도 이 재무상담 받아보고 싶긴 한데, 이미경 팀장님처럼 아직 남편이 제 소득을 몰라요. 재무상담 받을 때꼭 부부의 소득을 다 오픈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2: 하면 좋긴 하는데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혼자만도
0: 아,
2: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부부가 함께 다 열어놓고 차근차근 가계부를 들어봐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재무상담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도움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전문가 상담 문자 받아볼 테니까요. 문자 많이 넣어주시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는 다음 달부터 2차 모집을 시작하는 청년 미래 적금. 암 진단 받고 완치된 청취자님 추가 보험 상담과 노후 자금 상담, 갱신형 보험의 특징 등 다양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금융 정책, 환경 일일이 다 챙기기 어려우시죠. 전문가와의 상담 통해 현재 금융 환경과 내게 맞는 상품들 찾아보면서 우리 가정의 재무 목표 이루는데 한 발 더 다가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와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윤도현의 꿈꾸는 소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고 아침과 밤에는 선선함이 느껴집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29도, 광주 30도, 대구 28도 예상이 됩니다. 내일도 가을볕이 강하겠고요.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더위는 차차 누그러들 전망인데요. 토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밤시간 계속해서 교통흐름은 좋은 편이지만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가는 길은 여주분기점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이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평촌에서 수리터널까지 3, 4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점검 작업을 하고 있고 장수에서 송내까지도 4, 5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서행이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만 잠시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창동교 부근에서만 서행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월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7: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던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8: 국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엄중한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10: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9: 강 실장은 인수위도 없이 국정을 시작한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미 이란 전쟁 속 대통령 특사로 성과도 거뒀습니다.
11: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12: 지난 4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11: 상황에서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 210만 톤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됩니다.
9: 하지만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자 결국 국정 쇄신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자신의 탓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강 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용해인 김승원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부실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강 실장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직을 내려놓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당장 순방을 떠나게 되면서 강 실장 사의 수용 여부는 이후에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13: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는데.
9: 강 실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책실장에 이어 3실장 가운데 2명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만큼 공백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 일련의 인적 개편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7: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뒤 청와대 직원들에게 자신의 거취와 관계없이 대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청와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갑작스러운 발표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실 것 같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강 실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삶을 챙기고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까지 이어진 인사 참사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전 카드를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8: 국민의힘은 강 실장의 사의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4: 새벽 첫차 버스 차고지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 이제는 모든 힘을 민생과 정책, 현장에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국민의힘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15: 장근혜 대표께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최고의 무슨 공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14: 정부 출범 뒤 벌써 5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민생행보와 개헌론으로 돌파하려는 거로 풀이됩니다. 당 지도부는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배경으로 꼽히는 탄원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당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16: 탄원서에 대한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12: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접수된
16: 것은 없었습니다.
14: 이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검증할 차례라며 한동훈 때리기에도 화력을 모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0: 투신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 실세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진상 규명입니다. 성남라인 김현지 정진상 실장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0: 국민의힘은 다음 낙마 대상자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며 전선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정 운영 실패 부각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끝까지 김승원 방어에 나섰던 여당으로선 내상을 추스르는 동시에 전국 주도권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청와대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와 관련해 인사권으로 답했다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탄원서를 받았는지 묻자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인사의 결과와 몫에 대해선 답을 드리지만 더 이상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다른 이야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이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답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4: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해서 내려왔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3: 일선 서에서 수사하는 신약 청탁 의혹을 서울경찰청으로 다시 배당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성추행 의혹은 당장 수사에 착수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5: 신약 청탁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에 접수돼 배당까지 완료된 김승원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모두 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선 경찰서가 맡아 수사 중인 사건이 수사 인력이 집중된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최근 정치인 관련 고발이 잇따랐던 데다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배당할 수도 있다는 뜻을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밝혔습니다. 앞서 기소 유예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가장 먼저 당시 수사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 사건은 1심 재판도 마무리되지 않아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공소장만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고청장은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탄원서에 나온 의혹만 가지고 수사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내사나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변수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해도 피해 진술이 없다면 수사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 폭발 추정 사고로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6: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가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오전 시간.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은 유엔사 협의를 통해 비무장지대까지 응급 헬기를 불러 부상이 심한 2명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어 나머지 간부와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군 당국은 정황상 지뢰 폭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의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우리 지뢰인지 확인하려면 체증 뒤 검수까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술 도로를 깔고 지뢰를 매설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앞서 북한이 서부전선 MDL을 넘어 남측 지역까지 지뢰 매설 작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 일각에선 이번 폭발 사고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7: 우리 장병들은 실제 DMZ
2: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북한군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폭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6: 군 당국은 사고가 난 곳은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등으로 지형 변화가 식별된 지역과는 거리가 있다면서도 북한 지뢰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에 의한 지뢰 폭발은 지난 2015년 8월 이른바 목함 지뢰 사건이 마지막으로 당시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터지면서 우리 군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사고로 다친 우리 장병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채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북제재 감시활동 결과를 담은 국제사회의 보고서와 관련해 정상을 비정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의 이 대북제재 감시 보고서에 대해서 일상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조작 발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에 대해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 집단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개인 투자자 손실이 커지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두고 연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도입 근거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와 또 언론 보도를 제시했는데 찬성 의견만 골라쓰고 위험 경고는 외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8: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추진 과정에서 참고했다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입니다.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을 국내 증시 활성화와 투자 수요 충족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원이 1년 전 내놓은 또 다른 보고서엔 정반대의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특성상 섣부른 판단과 잦은 매매가 나타날 수 있어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지만 정책을 위반하며 찬성 논리만 근거로 삼고 경고 메시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금융위가 또 다른 핵심 근거로 내세운 언론 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학개미에게 이미 친숙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 막혀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고 해명하면서 규제 격차나 투자 수요를 다룬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손실 위험을 경고하는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9: 금융위의 자료 선별 방식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미 정해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 짜집기입니다. 졸속으로 도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8: 상품이 도입된 이후 나타난 결과도 문제입니다. 개인 투자자 손실 규모가 54조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YTN 취재 결과 일부 증권사에서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단일 종목의 2배 수익률을 추정하도록 호가를 만들고 위험을 헷지, 즉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수수료 수익을 웃돈 겁니다.
10: 추가적으로 가격 변동도 심하고 위험이 증가하니까
2: 금융당국 관계자입니다.
10: 실질적으로 포지션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8: 개인 투자자는 물론 일부 증권사까지 피해를 본 만큼 변동성이 가져올 위험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정책을 추진한 건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다며 보고를 받았다면 이미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지난 1월 증권사들을 청와대로 모았고 이후 넉 달 만에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기본적인 검증 절차도 없이 삼전닉스 ETF가 전격 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결과 증시는 도박판이 됐고 국민 피해가 무려 54조 원인데도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낱말하듯 누군가를 결정했을 거라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해온 국가수사본부가 광산경찰서 지휘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그동안 분리수사 지시 논란이 일었던

0: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최근 검찰과는 정반대 결론이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1: 장윤기 사건에 대한 봐주기와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특수단은 두 달여간 수사한 끝에 광산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당한 지시로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2: 성폭행이나 강간 목적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지
3: 오동욱
2: 않도록
3: 국가수사본부
2: 부당하게 지시하는
3: 특별수사단장입니다.
2: 방법으로 수사 서류 내용을 수정, 제외하게 하거나 피의자 신문 시 조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1: 반면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받아온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속기한이 임박한 살인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기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또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고 한 것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 유지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국가수사본부는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라고 여러 차례 지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 국수본과 광주청의 수사 지휘는 성적 목적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
3: 오동욱
2: 실체적 진실
3: 특수단장입니다.
2: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 이는 최근 검찰이 밝힌 수사 내용과 상반됩니다. 검찰은 당시 박전 본부장이 수사에 개입하면서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살인 동기와 성범죄 목적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봤습니다.
4: 국가수사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3: 신태훈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4: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 라면서 스토킹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기 다른 수사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1: 장윤기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진실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0: 경기 안성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 참변을 당한 모자를 지역사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양팔에 붙들려 경찰서를 나섭니다. 경기도 안성시 벼룩시장 행사장에 1톤 화물차로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 A씨입니다. 취재진 앞에선 유족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6: 본 안쪽까지 왜 차량을 몰고 간 건가요?
7: 죄송합니다.
6: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7: 죽을 때는 죄송합니다.
5: 법원은 심문 끝에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페달 조작 실수라고 했다가 급발진을 주장했던 A씨는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 같다며 잘못을 다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수사 기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사고로 숨진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추모하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고인들을 기리기 위한 합동 분향소는 사흘 동안 운영됩니다. 합동 분향소 운영 첫날부터 추모객들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봉사활동하러 왔다가 참변을 당한 모자의 비극을 이웃들은 슬퍼하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8: 정말 따뜻하고 봉사도 많이 한 그런 분이셨어요. 봉사 준비하다가 이렇게 일을 당하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9: 뉴스 보고 왔어요. 아까 분양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안타까워갖고. 너무 안타까워요.
5: 숨진 어머니가 활동했던 안성시의 민관협력단체는 모자의 따뜻한 활동이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0: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은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10: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 헬기가 착륙했고
1: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계엄 1년 9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가장 높은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사전에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장기간 계엄을 모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진우 전 육군 수방사령관은 직접 국회에 병력을 이끌고 출동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음에도 책임을 전가한 부분을,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내란을 적극 주도하거나 계획하진 않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한 점 등을 유죄 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당사자인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도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은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유일하게 공소 사실을 인정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겐 상대적으로 낮은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상태였던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등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특검팀은 군 지휘부가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내란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0: 국민의 군을 이용해서 이성화 내란을 했던 특검 군 수뇌부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주신 재판부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1: 다만 형량이 다소 아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매관 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내일이면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전달된 금품들의 대가성을 두고 특검과 김 씨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까요? 신기해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11: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혐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 대가성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은 청탁이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2: 피고인 김건희는
13: 조선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부장판사입니다.
12: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자체가 더욱 무겁고,
11: 김 씨 측은 고가 장신구와 금 거북이, 그림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친분에 의한 선물이나 구매 대행 등 방식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각각의 금품들 모두 김 씨의 영향력이 필요할 때 전달됐다고 강조합니다. 전달자 4명 모두 서로 알지 못하고 원하는 것도 달랐지만 대통령실에 접근할 수 있는 김 씨의 지위를 필요로 했다는 점이 대가성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은 김 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2심이 금품들의 대가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계입니다.
0: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이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보고 일정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협상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 아래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투자를 중단하고 이익 배분을 조정하는 내용과 연간 투자액 상한 200억 달러 상한 명문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일부 프로젝트의 조건 없는 포함 등 강한 압박과 함께 한국 측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값 급등과 전월세 난에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주거 품질을 높인 임대주택 등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면적을 넓히고 품질이 좋아 민간 아파트 수준급인 이른바 보편형 공공임대 아파트는 향후 5년간 19만 호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14: LH가 운영 중인 매입 임대주택. 최근 냉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다가 오수까지 새면서 입주 청년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15: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터졌던 것 같고요.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4: 비좁은 면적과 낡은 시설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공공임대주택 틀을 바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새로 도입됩니다. 핵심은 넓은 공간입니다. 원래 공공임대주택이 1인 가구가 주로 10제곱미터대며 다인 가구도 중형급은 드물었는데 택지에서는 최대 9평 수준까지 1인 가구도 30제곱미터 14평 이상으로 넓힙니다. 구조도 방과 거실 단순 구조에서 채광과 통풍이 좋은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입주 기준은 현행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달리 책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 목표는 역세권 등의 2030년까지 19만 호.
16: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고 제1차관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겠습니다.
14: 품질을 높이는 방향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공급 계획은 2030년까지 전국에 119만 호, 수도권에 92만 호입니다. 전월세 공급 절벽에 일부 효과가 기대되면서도 얼마나 신속히 공급될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강남권에 보증금이 10억 원이 훌쩍 넘는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해 논란이 컸는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도 관건입니다.
17: 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입지에
13: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17: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14: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등 전체 소유 예산은 내년 기준 34조 원. 향후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내후년부터는 미래기금 등 재정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8: 네, 잠시 전 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김건희 씨 관련 영상을 송출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0: 자, 김승원 전 후보자 이 낙마의 후폭풍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는데 자, 관련 영상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3: 김승원 후보자는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불능한 부재예요.
6: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거짓말 탐지기라도 같이 들어가서 할래요?
6: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8: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진 못했고.
9: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6: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청와대의 인터넷으로 가는 중에
6: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0: 갔던 건 맞습니까? 답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 알고도 뭉겠습니까?
11: 술자리에서
6: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11: 김용민,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10: 우리 당에
6: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확인을 했습니다.
12: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하겠는데.
13: 강훈식 청와대 비하인을 부명했습니다.
10: 승원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진실 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0: 자, 강훈식 비서실장, 뭐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다 보니까 최근 그 인사 논란에 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영상 이제 말미에도 보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 아,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했었던 기자회견에서
6: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입니다.
1: 관련해서 시스템을 재점검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예.
1: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모두 다섯 명의 낙마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현역 의원이 민주당 소속은 2명, 기본소득당 1명이에요. 이재명 정권 이전에 현역 의원의 낙마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부 들어서 인사검증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었던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겸하게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검증을 하겠지만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정치적 결과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수리하지 않는다면 뭐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로 국민들이 인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0: 예.
1: 수리하지 않게 되면요. 계속해서 더 이 인사청문 전국과 또 인사 부실 검증 논란에 대통령 스스로 빠져들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수리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 예, 뭐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 인사 검증이 전반적으로 허술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사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맞고 결국에는 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 멕시코에
6: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2: 실제적으로 결론을 내리진 않고 그냥 그 수보 회의에서만 그냥 가볍게 뭐 졸업 하신다면서 이렇게 그렇게 함께 얘기는 하셨는데
0: 예.
2: 아마 깊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마 만약에 결정하게 된다면 순방 다녀오셔서 뭔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정치에 있어서는 책임과 인정, 반성이 굉장히 어렵지만 또 해야 되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0: 예.
2: 그에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체 청와대를 총괄하는 책임감 있는 또 권한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또 인정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책임에 맞춰서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인사에 관해서는 할 말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지난 그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실제적으로 인수위 없이 시작했던 정부였고 당시에 청와대 비서 그 당시 대통령실이었죠. 대통령실 갔을 때 A4 종이 한 장, 볼펜 한 장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0: 예.
2: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부족한 점은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완벽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공백도 이제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비서실장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책무가 무겁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고려해서 아마 그런 결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2: 추후의 결론은 아마 대통령께서 오롯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당분간은 예. 대통령 순방에만 좀 지켜보고 그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0: 예. 자, 소장님, 뭐 결국에는 이제 수리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차기 비서실장이 누가 될 것이냐 또 이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에는 이제 여권에서는 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이런 친명계 인사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던데 차기 비서실장 인선에는 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1: 현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을 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예. 너무 본인이 일하기 편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비서실장 함합형과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도 한준호, 천준호 이런 분인데 이분 모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수행실장을 했거나 또는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를 했었을 때 비서실장을 했던 분인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 상하관계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당대표일 때 비서실장 했고 대통령 후보일 때 수행실장 했던 분은 대통령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예스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 가운데 예스맨을 지근거리에 둬서 성공한 대통령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는 지나친 상하관계에 있는 정치인 출신의 민주당 인사보다는 국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다소 연륜이 있는 분들을 비서실장으로 두고 그분들의 고견을 함께 듣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야 국정기조의 전환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예스맨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대로 연출되는 그러니까 국정기조의 전환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0: 예. 자, 뭐 어쨌든 부대변님에게는 이제 수리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두고 좀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 연장선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친명계 좀 핵심 인사를 전면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뭐랄까요 좀 국정 드라이브에는 좀 강해지겠지만은 또 반면에는 또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는 또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2: 사실 이제 민주당 정치인에서 선발을 하게 된다면 정치인 중에 친명 인사가 아닌 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에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친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뭐 예스맨 얘기하셨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 초기에 비서실장인 지금도 비서실장이신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그 전에는 비명계에 속했던 분입니다. 그럼 비명계에 속했고 실제적으로 당대표 선거에서 함께 경쟁했던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의외의 인선이었다라고 하지만 실제 대통령과 손발을 굉장히 잘 맞추고 잘 보좌하고 역할을 잘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떤 정치적인 친명이니 비명이니 반명이니 그런 성분보다는
0: 예.
2: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0: 능력이, 예.
2: 네, 그리고 대통령과 이제 신뢰를 가지면서 이런 국정 운영을 허심탄회하게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또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입법 과제나 많은 것 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국회와의 소통도 원활한 분이 아마도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이제 함합형에 오르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인사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0: 예.
2: 오히려 함합형에 오른 분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제 여의도의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아직은 지금 강훈식 실장의 사표가 수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뭐 강훈식 비서실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하지만은 이 여야의 공방,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은 계속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촉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자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5: 실상은 온갖 범죄를 다
14: 장동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잡범 수준이었습니다. 정무수석이 탄원서를 뭉갠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15: 한동훈 등
14: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15: 서류 그리고 수사 기밀 등을 유출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을 또한 다 찾아내서 처벌하도록
16: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14: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6: 저는 그거 당당하게 맞서서 튕겨내고 싸우고 이겨낼 겁니다.
0: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이제 꼬리 자르기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성 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측근들에 대한 범위까지 이제 정존을 하고 있는데, 인사 이 책임 공방이 이제 과연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 검증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과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강훈식 비서실장보다는 그 이면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든가, 지금은 뭐 공식적인 직함이 없지만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무적인 일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운 조언을 했던 정진상 전 정무실장,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인사에 깊숙이 관여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뭐 비단 여권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의도 정치 전반에서 김현지 비서실장에게 얘기를 해야 인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상식처럼 공공연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 이런 의혹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잘라내야 하는데, 잘라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의혹은 더 커지는 그런 악순환의 그 고리가 형성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일각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뭐 이재명 대통령의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야권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지나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몇 가지 사안에서 김현지 실장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던 것 아닙니까? 과거에 이제 국정감사에 부르려고 하니까 돌연 다른 쪽으로 인사를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사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강훈식 위원 그 비서실장과 김현지 현지 누나에게 얘기하겠다라고 했던 당시의 청문와대의 간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역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청와대에서 단호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이제 유출이 되었느냐, 그 경위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한동훈 의원을 수사해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신기했던 점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녹취 파일과 이제 소위 말하면 기소 계획서라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일단 녹취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당사자 아니면은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게 뭐 제출됐다고 하니까 그 사법부, 그러니까 재판부나 당사자 그분들 아니면은 구할 수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도 다수가 갖고 계십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변호인도 갖고 계실 거고요. 근데 첫 번째 문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녹취 파일이 이미 이제 판결에서 다 모든 풀 파일이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서 편취를 한 거죠. 한동훈 의원이 누구에게, 김승원 후보에게 가장 불리한 워딩이나 불리한 내용만 편취해서 그거를 공개했다는 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수사 계획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소 계획서. 이 부분은 검찰에 계신 분들도 그런 수사 계획서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예. 실제적으로 이게 너무나 내부 자료이다 보니까 이 기소 계획서란 말도 검사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민하고 내밀한 자료고 당사자, 그러니까 수사하는 검찰들 외에는 유출이 되기가 어려운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출됐다고 추정되고 있는 서부지법, 그러니까 서부지방 검찰청에서도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SNS 올리자마자 굉장히 놀랬다는 것이 전언입니다. 그만큼 이 과정에서 저는 뭐 물론 한동훈 의원이 의원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불법이 나와 있고, 만약에 내부자 정보가 위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또 본인이 권한만큼, 또 의원으로서의 책임만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0: 예. 뭐 두 분께서 말씀을 지금 해주신 대로 여야의 공방은 이렇게 이제 격화가 되는데 청와대의 대응은 어떨까요? 청와대는 추가 의혹에 대한 설명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7: 더이상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인 거죠. 그 가십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될 그 책임은 의무는 없다. 우리는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
0: 네, 이 책임은 의무가 없다.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뭐랄까요? 답변은 좀 피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1: 지난 3주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 후보자죠. 법무장관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인사검증 과정에서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쳤고 결국에는 부적격 사유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자진사퇴 형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가 과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얼마나 검증을 잘했는가 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본인들의 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 없이 가십성이라고 치부한 것은 본인의 그냥 책임을 면죄의 부를 주려고 스스로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저는 이건 분명한 AS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청와대에 탄원서 형식으로 접수가 됐고 그 탄원서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어느 정도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청와대가 아니라면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 소속해 있는 민주당이 윤리감찰단인가요? 민주당에서 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그 소속 구성원에 대해서 윤리감찰한 곳 있잖아요. 여기에서라도 들여다봐야 하는데 당대표도 이것과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청와대도 나 몰라라 하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지? 이런 식의 의문이 생기는 거죠.
0: 예. 이 탄원서 내용이 좀 사실이면 중대한 뭐랄까요 좀 결격 사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의 인선들을 보게 되면은 강선우, 이해운에 이어서 이번에 이 김승원 후보자 보좌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사 검증 책임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렇죠. 이제 또 가장 가깝게 지냈던 분들에서 나왔던 탄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조심해야 되거나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0: 예.
2: 근데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또 물리적인 뭐 한계점은 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금융정보, 부동산정보, 재산정보, 뭐 여러 가지 각종 정보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제출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른바 세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들이랑 함께 일했던 분들을 이제 전화를 돌리거나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돌린 세평이 과연 다 모든 게 맞느냐에 대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같이 일했던 과거의 어떤 분들을 통화했을 때, 이분이 예를 들어 누군가와 좀 안 좋은 관계가 있다면 그게 또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굉장히 안 좋은 피드백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굉장히 또 가까운 관계의 분이 전하면 또 굉장히 또 좋은 영향을 또 받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양날의 어떤 상황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 모든 사람, 모든 진에게 전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맹점이 하나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고위급 인사, 이제 장관급은 이제 고위급 인사라 보니까 굉장히 보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인사 발표 때까지 사실상에 거의 함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세평을 돌리게 된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위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인사 발표 때까지는 조심해야 하거나 비밀리에 붙여져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깨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너무나도 브로드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걸 세평을 줘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

0: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미 김승원 후보자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퇴한 시점에서선 청와대가 더 이상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좀 부적절하다는
1: 예.
0: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건 이제 오롯이 이제부터는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해결해야 될 시간이다. 막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서 모든 시스템과 과정을 다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안과 이런 부분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다 낱낱이 밝히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지점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수정하고 고치고 하는 것도 또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일단은 이 탄원서 이야기를 조금 한 번만 좀더 드려봤으면
0: 네.
1: 좋겠는데, 이 탄원서 이슈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망을 한번
2: 전 민주당이 과연 이 탄원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언제 인식하고 인식한 이후에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YTN에서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강선우 후보자, 이혜훈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 모두 세 명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보좌진들과의 관계에서 갑질, 불화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검증이 가능한 거거든요. 세평 조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연락을 할 사람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평가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했던 것은 아마도 탑다운 방식으로 이 사람을 정해놓고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바텀업 방식으로 여러 후보군 가운데 최고의 적임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을 정해놓고 이 사람 한번 조사해봐. 이렇게 되면 조사하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인재풀을 좀더 넓게 활용하려는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이제 뭐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4.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주 만에 이제 소폭 반등을 한 건데, 뭐 이대로 이제 상승 기류가 시작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지지율을 저희가 감히 예측할 순 없죠. 우리
1: 그렇죠.
0: 국민들의
1: 예.
0: 민심이다 보니까 예측을 감히 할순 없겠지만 지금 뭐 1%지만 일단 소폭 반등을 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추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약 10주 동안 혹은 9주 동안에 추이가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추이가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위기로 다가왔다고 보고 지금은 그래도 그 하락 추이는 당분간은 좀 멈춤이 됐다는 것에 좀 의의를 두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것에 고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처절하고 또 겸손하고 겸허하게 이런 민심 받들어서 이 하락 추이에 멈추지 않고 이제 국민께서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을 조금 더 진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민주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뭐 고무적인 것은 지금 9년 만에 추석에 있는 장보기 물가가 9년 만에 하락을 했고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정책 덕분에 뭐 시장 물가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종합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신다면 앞으로의 하락 추세를 넘어서서 정부에 대한 그 지지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해 봅니다.
1: 네, 사실 이제 이 명절 밥상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양 당에서는 이런 여론조사의 귀추를 좀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1%포인트가 올라갔지만 이번 조사가 이제 14일에서 18일 진행됐습니다. 다시
2: 네.
1: 말해서 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탄원서 논란이 반영되지가 않은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조사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글쎄요, 이제 흐름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2: 사실 ARS 여론조사에서 민주진보진영의 대통령이 35% 아래의 지지율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전 정부가 실패한 이후에 탄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반 그 1년 동안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집권 중반기로 들어드는 진입하는 즈음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해서 국민들의 삶에 기여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보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라는 것이 그 정권의 실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일종의 기술적 반등을 한것 같아요. 1%포인트의 상승을 두고, 아, 이제 바닥을 다졌다.

0: 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 예.
0: 앞으로의 인사 또 이제 10월 2일이면 공수처가 이제 그 검찰이 해체되고 중수청과 공수청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후에 나타나는 민생 사범과 관련한 여론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일단은 뭐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보셨는데 그런가 하면은 최근 중수청장 인선 등을 놓고 공개 설전을 벌였던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가 오늘 경기도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자, 현장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2: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3: 추미애 경기도지사입니다.
2: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 따지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지금 경기도는 크게 다쳐 응급실에 실려 들어온 환자를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 응급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들이 당 차원에서 함께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멸치 문제나 이런 품격 있는 토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처럼 다 같이 지혜를 발휘해 갈 것이다.
1: 네,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뭐 덕담도 주고받으면서 뼈 있는 말도 이제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5: 아니 뭐 실제로 언론에서는 네. 무언가 뭐 대립각처럼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고 또 이제 앞서서 그 저 공개회의 전에 뭐 티타임 같은 걸 할 때도 굉장히 서로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하고
1: 예.
5: 좋은 분위기예요. 좋은 분위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런 얘기, 추미애 지사가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김민석 당대표는 이런 식으로 반격했다라는 게 이제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부각된 면이 있지만
1: 예.
5: 뭐 지금 당대표가 각 지역 다니면서 최고위원회 회의 있거든요. 그 모든 지역 가도 다 분위기가 좋고 서로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추미애 지사께서 뭐 지방 재정 문제라든가 또 대통령께 빌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 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조금 뭐 상처를 준 면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한 것 같지만 추미애 지사도 민주당의 당대표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뭐 다선 의원이신 대표적인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 그렇게 악담이라고 생각은 많이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충언이라고 다들 이제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관련해서도 지금 잠시 추미애 지사께서 뭐 지금 최근에 발표된 그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셔서
1: 예. 그게
5: 좀 표현이 좀 과했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 당에 협조하고 또 민주당이 배출한 지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해낼 것이다. 그리고 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런가 하면은 그 이재 대통령이 지지자 글을 공유했다가 삭제한 데 이어서 유시민 작가의 이 신발속 돌멩이 발언까지 지금 여진이 지금 계속되는 모습이에요.
0: 네.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민주당이 그 안으로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전 공허하게 들립니다. 비단 저만 그렇게 공허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왜 하락했습니까? 물론 일부 중도 진영의 지지 철회 있었겠죠. 그런데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49%의 국민 가운데 지금 국정 지지율 35% 내외라면 대략 15%포인트,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이재명 대통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었느냐.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분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으로 나오는 것이고 유시민 작가의 이런 그 날선 발언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신발 속 돌멩이 누구를 지칭했습니까? 이른바 뉴 이재명 그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예스맨으로 항상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칭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서 지난번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뽑았던 46%의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1: 예.
0: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진보 진영이 오랫동안 한 목소리를 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뉴 이재명 그룹의 등장과 함께 분열이 시작됐고 그 분열은 그 대통령을 향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더 클 겁니다.
1: 예. 자, 그러면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서 농민들 사이에선 자칫 이 땅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농지를 이용한 투기는 법대로 처분하되 농촌에서 있었던 관행적 위반은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 아, 원래 뭐 농지는 사가지고 그냥 한 척만 하면 돼 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을 하든지 해가지고 전수조사하고.
1: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 132만여 헥타르를 조사했는데 법 위반이 의심되는 땅이 30만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3: 농지 소유 제한을
4: 윤원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입니다.
3: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의 비율은 27%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수조사에 농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 농사가 어려운 고령자들까지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농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농지 투기와 관행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조사 결과 투기로 드러났을 땐 농지법대로 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팔지 않을 땐 이행 강제금도 물게 됩니다. 반대로 관행적 법 위반은 바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의 경우엔 먼저 자진정비 기간을 주고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가 곤란하거나 정비가 곤란하다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이 유예됩니다. 농지은행은 빌린 농지를 청년이나 귀촌농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썼더라도 사안이 가벼울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면 사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엔 본래 용도로 되돌려야 합니다.
5: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상화하고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1: 정부는 특별정비기간을 11월까지 늘리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일부 개정을 함께 추진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급등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는 듯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 내용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남 탓을 하는 억지 주장이 개탄스럽다거나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걱정된다며 대통령을 향해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6: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성과를 공유하겠다며 나선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이 대목을 문제 삼은 겁니다.
7: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죠.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겁니다.
6: 오 시장은 전임자인 박원순 시장이 공급망을 완전히 말살시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사업지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 호에 달하는 공급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이를 외면한 채 이 대통령이 남탓만 하고 있지만 외려 자신이 재임한 최근 5년 신규 정비구역은 지난 10년 평균치의 2배가 넘는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8: 수십 번을 설명해도
4: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8: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6: 최근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외곽이 오르는 현상을 두고 평탄화 작업으로 평가한 대통령 발언도 직격했습니다.
8: 대통령님의
4: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8: 그것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깊은 성찰을 하시고 대안을 내셔야 될 타이밍에 기존의 정부 정책에는 잘못이 없다.
6: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란 걸 확인한 만큼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0: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과 속도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내년부터 서민들이 많이 마시는 생맥주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생맥주에 붙는 세금을 20% 깎아주는 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00cc 한 잔당 교육세와 부가세를 합쳐 세금이 127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 상황이 어려운 치킨집이나 호프집들이 주세 감면 종료를 계기로 생맥주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생맥주의 세율 20%를 지금처럼 계속 깎아주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연장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원달러 환율 급등세는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2: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7,000선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7거래일 만입니다. 기관이 1조 4천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끈 가운데 개인이 2조 9천억 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장 초반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은 오후에 매도 우위로 전환되면서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주의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 가까이 급등했고 SK하이닉스도 0.59%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주부터 이어진 반도체 기술주 중심의 훈풍이 강세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증시 수급은 연휴 이전까지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3: 그 최근에 뭐 한 2주 정도 매도 압력
4: 큰 키움증권 연구원입니다.
3: 때문이었고 지금은 그 상당 부분 완화가 됐으니까 연휴 끝나고 나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이거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좀.
2: 지난주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381원을 기록하며 전 거래일보다 2.3원 내렸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5: 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상어가 출몰하면서 이 지역의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처음 발견된 상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진과 영상이 퍼졌고 주말 내내 상어가 계속 관찰되자 상어를 직접 보려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6: 오, 올라왔다. 일단, 일단.
7: 한 3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엄치고 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이들도 상어 보니까 엄청 좋아했습니다.
5: 간만에 인산인해를 이룬 공원에는 푸드트럭까지 등장했고요. 인근 카페에도 사람이 몰리면서 재고가 소진돼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산 상어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자 SNS에서는 부산 마스코트로 만들자는 글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상어가 행운까지 가져다 준 걸까요? 공교롭게도 상어가 북항의 모습을 나타낸 뒤부터는 롯데 자이언츠가 3연승을 질주했고요. 부산 상어의 유명세에 아기 상어의 IP를 보유한 이 더 핑크퐁 컴퍼니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로 안쪽에서 약 1m 길이의 또 다른 어종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상어가 수로에서 새끼를 낳은 게 아니냐는 이른바 출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물고기가 상어 새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부산시는 정확한 종과 기존 상어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상어의 출현으로 부산 북항이 때아닌 핫플이 되면서 전재수 부산시장은 SNS에 북항을 더 자주 찾고 즐겨달라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1: 장윤기 사건 이후 광주경찰청에 첫 정기 인사가 단행됐는데 이 수사 부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사 현장에서는 숙련 인력이 빠지고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기피 현상이 심해진 건데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8: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장윤기 사건.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당시 수사팀과 지휘부, 장윤기 아버지까지 7명이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를 담당한 강력팀장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0: 사건 이후 광주경찰청은 경정 이하 직원 84명의 정기 인사를 단행했는데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장시에 성범죄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원자가 절반에 그쳤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지원 기간을 늘리고 직접 연락해 독려하는 모객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1: 이분이야 찾아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2: 경찰
1: 직원분들,
2: 관계자입니다.
1: 다른 직원분들한테나 전화 밀림해서 한번 같이 근무해보자고.
0: 일선경찰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량이 크게 늘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 2023년 45만 2천여 건인데 지난해엔 71만 8천여 건으로 6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도 가중되면서 처우 개선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 기존에 계실 분도 휴직을 몇번 하셨고,
2: 경찰
1: 그다음에
2: 관계자입니다.
1: 다른 뭐 부서로 전출한 사람도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그런 승진 인사라든지 그런 어떤 처우가 좀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
0: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만큼 수사부서의 기피 원인 해소와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을 실효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3: 경찰이 추진하는 순환 인사제에 대해서 구성원 85%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순환 인사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 9,611명 가운데 8,208명이 순환 인사제 시행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장거리 통근과 경제적 부담, 가정과 양육 부담, 그리고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 저하 등이 꼽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1시쯤 서울 압구정동 술집에서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대리운전 기사 목을 잡고 흔들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유소 앞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경찰은 이후 피해자 등을 추가로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검찰이 자사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으로 고발됐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백 대표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16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더본코리아가 덮죽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 표현을 사용했다는 고발과 진정이 접수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을 노려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되기 직전에도 이 공항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범행할 차를 찾다가 꼬리가 밟혔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한 남성이 깨진 차창 사이로 상체를 넣고는 내부를 두리번거립니다. YTN이 지난달 보도한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 절도범입니다. 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친 뒤 유리창을 깨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해왔습니다.
5: 창문을 뜯었어요.
2: 피해 차주입니다.
5: 뜯은 다음에 이 밑에 유리 파편 같은 게 있으니까 이 수건 같은 걸로 다 긁어낸 다음에 몸속을 들어가서.
4: 신고가 접수된 지 4주 만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50대 한국인 남성 A씨였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각을 했습니다. 400만 원 상당인 골프채와 가방, 현금 수십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에 차지 않았는지 또다시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찾아 어슬렁거리다가 잠복하던 형사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골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왜 유리창을 깼느냐는 질문엔 휴대전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자 현금을 훔친 차 안에 떨어뜨린 줄 알고 급하게 돌아와 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길에서 철근 조각을 주워와 창문을 깨고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자 그대로 줄행랑 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3: 수면제를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싸이에게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 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에게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2: 명절 연휴를 앞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런 택시를 타면 절로 기분 좋은 미소가 지어질 것 같은데요. 최근 한 승객이 택시를 탔다가 기사님의 손녀가 쓴 편지를 봤다며 올린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삐뚤빼뚤 정성스레 쓴 편지입니다. 운전하시는 기사님은 저의 사랑하는 할아버지세요. 청각이 조금 좋지 않으셔서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할아버지를 위한 귀여운 부탁이 적혀 있죠. 손녀 올림이라는 인사와 함께 직접 그린 예쁜 그림까지 담겨 있습니다. 작성자는 너무 귀엽다. 이 글을 보자마자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평소에 얼마나 잘하는지 감이 온다. 또 아 눈물 나네 하는 사연도 있었고요. 아구 이쁜 손녀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녀의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진다며 따뜻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할아버지를 향한 손녀의 마음에 자연스레 훈훈한 미소가 번지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할 명절 연휴도 조금 더 기다려집니다.
3: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던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엄중한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7: 강훈식 청와대
8: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6: 강 실장은 인수위도 없이 국정을 시작한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미 이란 전쟁 속 대통령 특사로 성과도 거뒀습니다.
9: 별도의 비상 조치 없이
8: 지난 4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9: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 210만 톤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됩니다.
6: 하지만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자 결국 국정 쇄신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자신의 탓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강 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용해인 김승원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부실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강 실장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직을 내려놓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당장 순방을 떠나게 되면서 강 실장 사의 수용 여부는 이후에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10: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는데.
6: 강 실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책실장에 이어 3실장 가운데 2명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만큼 공백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1: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 일련의 인적 개편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국민의힘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인사참사에 책임을 지고 당연히 해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비서실장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준은 진작에 넘어섰다며 청와대가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의 배경으로 밝힌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0: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한 한성수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퇴가 성남라인 비선실세들의 책임을 은폐하는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현지 부속실장 등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인사농단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대변인으로 미디어 오늘 기자 출신의 김성환 시사평론가를 임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공식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책임감이 무겁다며 대통령의 말처럼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전임자였던 전운수 의원이 지난 4월 말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직한 이후 공석이었습니다. 김 대변인 임명으로 청와대 대변인단은 강유정 수석 대변인과 김 대변인, 안기령 부대변인 등 3인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됐습니다.
0: 이번 달 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이 막판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 관세 합의 당시 약속했던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2: 지난해 11월 전격적으로 상호 관세 합의를 이뤄낸 한미 양국. 올해 초부터 9개월 넘게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좀처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국회 보고를 미루고 협상안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우리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죠.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2: 우리 정부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투자처를 선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돌발 변수로 여건이 달라지면 투자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 측은 일부 프로젝트에 조건 없는 포함 등 강한 압박과 함께 연간 200억 달러 송금 한도 명문화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벼랑 끝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길을 올랐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관련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만 양측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의 취임 인사 자리에서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한 용혜인 의원을 언급하며 양당의 연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집무실을 찾아온 오 대표에게 진보 정당들은 비례대표가 아니고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 인사 때도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용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이 아닌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하며 당을 지키는 선택을 한 것도 이해한다며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선거제 개선 등 진보진영 연대 방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 대표는 용 의원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한 것도 민주당 어려움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여 사퇴를 결정한 것도 연합정치의 맥락이었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과감하게 확대하는데도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위성정당의 폐해가 드러났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재선 의원이 됐고 장관까지 넘봤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든 괴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른 야합의 산물이었다며 민주당이라는 숙주에 기생하는 기생정당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0: 최근 개혁과 인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추미애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경기지역 예산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 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광역도인데 복지 예산을 다 쓰고 나면 재정 여력이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거듭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재정 상황을 응급 환자에 빗대면서 지방 소비세율을 25.3%에서 40.3%까지 높이는 방안 등 재정 혁신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경기도 재정 문제는 급격하게 어려움을 서명해야 하는 동시에 해결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당과 함께 경기도가 이 구조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꽤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는 문제 제기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1: 경찰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실마리가 되는 자료를 확보해야 수사가 가능할 것이고 아직 입건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보도 등을 지켜보고 있지만 의혹만 가지고 시작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혐의나 일시, 장소나 대상이 더 구체적으로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0: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사전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AI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시진핑 건강 관련 풍문을 의식한 듯 뜸들이던 중국도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담판에 나선 양국의 무역협상 대표단. 뉴욕에 있는 JP모건 체이스 본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8시간 마라톤 회담 결과 미중 인공지능 대화라는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AI가 안보 위협을 초래할 경우 양국이 서로 알리는 통보 체계도 제안했습니다.
5: 우리는 중국과 무역 AI 협력 논의를 매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4: 지난 5월 양국 정상이 베이징에서 합의한 미중 무역위원회도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작년 10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 벌써 1년, 관세 휴전 기간 연장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연기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6개월 단위 재협상을 선호하는 거로 전해집니다.
5: 협상단은 내일도 계속 일합니다. 인공지능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무역과 투자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리청강 중국 무역대표입니다.
4: 그동안 허리펑 부총리를 도와 협상을 주도했던 리청강은 국가급 국제무역협상 대표로 승격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급을 맞춰 상무부를 초월한 협상 권한을 준 겁니다. 사전 협상에서 일정한 성과가 도출됐다는 뜻이기도 한데 때마침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방미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5: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관영 CCTV 보도입니다.
4: 이번 발표로 일각에서 떠도는 시진핑 건강 이상설 따위의 풍문을 불식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미국 텍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또 총을 쏴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민자 단속을 한층 확대하면서 단속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6: 무장한 요원들이 차량으로 뛰어가는가 싶더니 곧 두 발의 총소리가 들립니다. 일요일 오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미국 이민 단속 ICE 요원들이 이민자 남성에게 또 총격을 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ICE 요원들이 차량을 들이받은 뒤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5: ICE가 차량을 정지시켰습니다. 순찰차 지원을 요청합니다. 요원들이 총을 쐈습니다. 현지 경찰 무장입니다.
6: 총에 맞은 사람은 28살의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으로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5: 당시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환자 한 명을 확인했습니다.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었지만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응급의료서비스 국장입니다.
6: 불법 체류 신분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5: 결국 투표밖에 답이 없습니다. 투표를 해야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스틴 주민입니다.
6: 미국 이민당국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두 달 동안 붙잡은 사람만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텍사스처럼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포함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7월에도 아이스 요원의 총에 멕시코 출신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최민식, 한소희 주연의 영화 인턴이 개봉 첫 주말 오디세이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인턴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관객 27만 명을 모으며 누적 관객 수 40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같은 기간 25만 명을 동원한 오디세이는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지만 누적 관객 수는 1,100만 명을 넘으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시간 예매율 1위는 모레 개봉하는 암살자들입니다. 1990년대 1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그룹 중 하나, 핑클이 21년 만에 완전체로 활동합니다. 잼스톤 E&M은 이효리와 옥주연, 이진, 성유리 네 멤버가 핑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친다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핑클이 완전체로 활동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05년 디지털 싱글 음반 포에버 핑클 이후 21년 만입니다. 이들은 2019년 예능 프로그램 캠핑클럽을 통해 재회하며 신곡을 발표했지만 당시에는 방송을 계기로 한 프로젝트 일환이었습니다. 그룹 활동의 기획과 운영을 맡은 잼스톤 E&M은 이번에는 단발성 만남을 넘어 핑클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아시안게임 남자 야구 대표팀이 삼진 10개를 곁들여 상대 타선을 노히트 무실점으로 막은 곽빈의 호투를 앞세워 타이완의 5-0 완승을 거뒀습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타이완을 잡으면서 5개 대회 연속 금메달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남자 야구 대표팀이 선발 곽빈의 호투와 짜임새 있는 공격력으로 타이완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선취 득점은 2회에 나왔습니다. 상대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를 만든 뒤 안타와 희생플라이를 묶고 1-0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타이완 선발의 호투에 밀려 공격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던 대표팀은 7회에 박힌 투수를 상대로 추가점을 얻어냈습니다. 선두 타자의 본래 출루와 연속 안타, 희생플라이를 묶어 2점을 추가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8회에도 2루타와 희생플라이를 묶어 추가점을 가져왔고 대타 윤동희가 솔로 홈런으로 쐐기점을 만들었습니다. 5점 가운데 3점을 희생플라이로 뽑는 짜임새 있는 공격이 돋보였습니다. 투수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곽빈은 150km 중반대 강속구와 다양한 구종으로 삼진 10개를 잡아내며 6이닝을 노히트 무실점으로 막아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7회에 마운드에 오른 조병현도 노히트로 2이닝을 책임졌고 박영현은 안타 2개를 맞았지만 무실점으로 9회를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조별리그 최대 경쟁 상대인 타이완을 잡으면서 5연속 금메달 도전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0: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공식 개막 이틀째 수영의 김영범이 자유형 50m에서 금빛 물살을 갈랐습니다. 여자 축구대표팀은 남북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이경재 기자입니다.
2: 예선부터 대회 신기록을 세운 김영범은 결승에선 더 빨랐습니다. 21초 66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고 금빛 레이스를 완성했습니다. 전날 100m 은메달에 이어 두 개째 메달입니다. 기록을 확인한 김영범은 두 손을 번쩍 들고 물을 튀기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대회 2연패를 노렸던 지우찬은 동메달 따내며 두 선수가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3: 지금 꿈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4: 김영범 선수입니다.
3: 안 믿기고 이런 기분을 진짜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제 운동선수로서 못 느끼면 안 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지금 이 기분 잊지 않고.
2: 여자 축구 남북 대결은 1-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 36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취골을 내줬지만 후반 교체로 들어간 윤수정이 1분 만에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북한의 골

0: 득실에서 밀려 조 2위가 된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4강 진출을 다툽니다.
1: 수원 팀에 있을 때도 북한이랑
2: 윤수정 선수입니다.
1: 북한이랑 했을 때 졌던 경기가 있어서 오늘 꼭 이기고 싶었는데 무승부여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비길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여자 배구 준결승에선 우리나라가 세계 6위, 일본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1, 2세트 초반 대등한 경기를 이어가긴 했지만 공격수 힘과 수비 조직력에서 모두 밀렸습니다.
3: 조직적인 플레이가
2: 차성현 여자 배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3: 받는 거, 올리는 거, 때리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정교하다는 걸 느꼈고
0: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사상 유일하게 메달이 없었던 우리 여자 배구는 8년 만에 메달을 위해 태국과 마지막 3, 4위전을 치릅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4: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위협을 달성한 남자 농구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이현중 선수는 쉴 틈도 없이 이제 NBA라는 꿈을 향해 다시 달립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농구대표팀 선수들에게는 조금은 낯선 수많은 환영인파가 인천공항을 메웠습니다.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팬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으며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섰습니다. 일본과의 결승전에서만 석점슛 5개를 포함해 27점에 18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낸 에이스 이현중은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 감독님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2: 이현중 선수입니다.
6: 그리고 또 저희 선수들 모두 너무 개개인 한 명이 또 희생하고 롤 받아들이면서 다 같이 이뤄낸 우승이어가지고 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5: 84년 LA 올림픽 은메달 신화를 이끌었던 우리나라 여자 농구의 전설 성정아 씨는 엄마의 뒤를 이어 값진 업적을 이룬 아들을 말없이 꼭 안아줬습니다.
7: 은메달 가게 되면 너무 억울해서 못 살까.
2: 성정아 전 선수입니다.
7: 금메달 따는 순간 이겼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중이가 좀 홀가분해지겠구나, 도전을 홀가분하게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5: 미국과 한국, 일본을 녹아는 쉴 새 없는 여정을 금메달이라는 해피엔딩으로 장식한 이현중은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다시 뜁니다. 쉴 틈도 없이 미국 포틀랜드로 날아가 NBA의 꿈을 향한 무한 경쟁을 시작합니다.
6: 5일 정도 뒤에 미국 이현중 포틀랜드로 향하고요. 이제 바로 한 29일부터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참여해야죠.
5: 추락해가던 한국 농구의 자존심을 세운 에이스 이현중이 NBA 리거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많은 농구 팬이 애정어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4: 대한체육회는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태크볼 대표팀 선수들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회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태크볼 선수들의 진천 선수촌 입촌 훈련을 검토했지만 대회를 앞둔 다른 선수들의 입촌과 훈련이 집중되면서 공간 확보가 어려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태크볼은 아이티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 이준석이 남자 단식 결승에서 이라크의 알레야위를 세트 점수 2대0으로 꺾고 승리해 사상 첫 금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시안게임에 참가 중인 북한 선수단에만 신칸센 고속철도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 북한 선수단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선수단이 일본 체제 중 일본 측으로부터 신칸센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선수단 관계자는 타국 선수단에는 없는 세세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통신에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와 관련해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다른 선수단과 비교해 상당히 차별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차례로 A매치 4경기를 치를 모레노호 1기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처음 소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곧바로 개별 면담에 들어갔는데 선수들도 감독이 구상하는 4-4-2 전술에 크게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8: 모레노호 1기 선수들이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에 들어섭니다. 김민재와 서령우, 오세훈 등 해외파 선수들은 물론 이번에 유독 많이 뽑힌 K리그 소속 선수들도 함께했습니다. 유일한 군인 신분인 김천 소속 박태준은 군복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0: 입니다. 이번 여름 K리그 1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두 번째 태극마크를 단 정승환의 표정이 특히나 밝습니다.
1: 정승환 선수입니다.
2: 이렇게. 아이 카나. 아 올릴까요?
0: 모레노 임시 감독 부임 이후 첫 소집 훈련입니다. 모레노 감독은 선수들과 일일이 인사하고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선수 개개인에 대한 파악이 많이 진척돼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3: 득점력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1: 정승환 선수도
3: 좋은 부분도 잘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뭐 충분히 자신감을 보여드렸고 그 부분을 저도 잘 이행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특히 모레노 감독이 적용하기로 한 4-4-2 포메이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4: 제 개인적으로는 4-4-2 되게 좋아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투톱으로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0: 손흥민과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 등 나머지 해외파 선수들은 순차적으로 합류합니다. 9월 A매치 첫 경기인 에콰도르전 전날에야 완전체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5: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이 약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가 북한에 전단을 뿌렸다는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정부가 건설비용 약 180억 원을 전액 부담했죠. 이에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447억 원을 사실상 전액 인정해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 2,641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또 북한의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죠. 남북 당국 간의 대화는 2018년 12월이 마지막이고 북한이 판문점 내 남북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도 일방적으로 차단했거든요.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9: 듀엣토의 더 클래식.
10: 9월 21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1: 리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물레 돌리는 그레첸을 선우 예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0: 9월 21일 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리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물레 돌리는 그레첸을 선우예곤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0: 요즘 이 곡을 듣고 어디서 들었는데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방송 중인 드라마 포헨즈의 선우예곤이 깜짝 출연해서 바로 이 곡을 직접 연주했습니다.
1: 송강과 이준영이 피아니스트로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 드라마입니다.
0: 네, 지난 6일 방송된 4회에서 극중 하우스 콘서트에 초청된 피아니스트로 선우예곤이 등장했죠. 이준영이 연기하는 최정예의 연주가 끝난 뒤 선우예곤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물레 돌리는 그레첸을 직접 연주했는데요. 사실 이 곡은 지난 5월 발표한 선우예곤의 리스트 음반에 수록된 곡이기도 합니다.
1: 이 드라마를 보다가 진짜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연주를 한다. 이 클래식 애호가로서는 정말
0: 재밌죠.
1: 너무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0: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실제 클래식 음악가가 영화나 드라마에 깜짝 출연해서 직접 연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1: 예, 배우가 연주하는 장면이 실제 음악가가 자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0: 보다는 실제 연주자로 등장했습니다. 8회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리허설을 하고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 바로 그때 연주한 곡을 들어봐야겠죠. 이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리처드 용재 운일의 비에올라 연주입니다.

0: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리처드 용재원일의 비올라였습니다.
1: 이 베토벤 바이러스에는 또 다른 유명 연주자도 등장했습니다.
0: 네, 피아니스트 서혜경도 12회와 13회에 특별 출연했습니다.
1: 서혜경 씨도 본인 역할로 나오신 건가요?
0: 장근석 씨가 연기한 젊은 지휘자 강건우와 협연하는 설정이었고요. 12회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함께 리허설하는 장면이 나오고, 13회에는 야외 무대에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강건우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합니다.
1: 이 배우가 피아노를 치는 장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초청해서 협연 장면을 촬영한 거네요.
0: 맞죠. 서혜경은 특히 차이콥스키나 라흐마니노프 같은 러시아 피아노 음악으로 잘 알려진 연주자이기도 한데, 드라마에서 연주했던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역시 서혜경이 실제로 음반으로 남긴 작품이었습니다.
1: 그러고 보면 이 베토벤 바이러스가 드라마 속에 클래식 음악을 넣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실제 클래식 음악가들까지 등장시켰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0: 네, 2008년에 베토벤 바이러스부터 올해 포엔즈에 등장한 선우애건까지 드라마 속에서 실제 연주자가 출연해 직접 연주한 거죠.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연주했던 바로 그 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중 1악장, 서혜경의 피아노, 알렉산더 드미트리에프가 지휘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아카데믹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축구도뉴스도핵심은속도와정확성입니다대한민국의운명을바꿀월드컵소식부터놓치면안될오늘의뉴스까지가장빠르고날카롭게파고듭니다 FM94.5 YTN 라디오저구자철도함께듣습니다지금바로채널고정하세요
3: 배우한예지입니다금융생활어떻게하고계세요
4: 고수익에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여러분위기따라간다면여러분의위기도따라옵니다분위기아닌내계획대로살펴보고준비하는안전한금융생활확인할수록안전해집니다공익광고협의회
5: FM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에서자정을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홈경기 개최를 위한 입찰을 포기하며 이번 시즌 K리그1 홈경기는 강릉에서만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도 마찬가지 앞서 강원FC는 강릉에서만 홈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강원FC 결정에 제동이 걸린 건 구단주인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
2: 제일 큰 목적은 강원FC를 진정하게 강원도민 전체의 축구 구단으로 만드는 것이 되게 더 중요하다.
1: 도지사 재검토 지시 이후 한 달여 만에 강릉 단독 개최 결정은 춘천과 강릉, 분산

0: 개최로 결정됐습니다.
1: 춘천과 강릉이 강릉 청운경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신 만큼 구단도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0: 춘천시는 도민구단을 응원한다면서도 후원도시와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반드시 사전에 후원도시와 잘 상의해서 정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감정 싸움 이후 지역 정치권으로 번졌던 강원FC와 춘천시의 갈등. 홈경기 분산 개최 결정으로 해묵은 불신을 걷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3: 올 시즌 신인 드래프트 최대어로 꼽힌 이도류 부산고 하현승이 키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키움은 서울 잠실에서 열린 2027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부산고 하현승을 지명했습니다. 투수와 타자를 겸하는 하현승은 지난 18세 이하 아시아 청소년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모두 3경기의 선발 등판에 탈삼진 25개를 빼앗고 안타는 4개만 내주며 무실점 투구를 펼쳐 우리나라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빅리그에서 국내로 돌아와 퓨처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울산 최지만은 2라운드 전체 15순위로 KT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 폭발 추정 사고로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4: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5: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가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오전 시간.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은 유엔사 협의를 통해 비무장지대까지 응급 헬기를 불러 부상이 심한 2명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어 나머지 간부와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군 당국은 정황상 지뢰 폭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의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우리 지뢰인지 확인하려면 체증 뒤 검수까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술 도로를 깔고 지뢰를 매설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앞서 북한이 서부전선 MDL을 넘어 남측 지역까지 지뢰 매설 작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 일각에선 이번 폭발 사고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6: 우리 장병들은 실제 DMZ 작전 현장에서 북한군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폭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5: 군 당국은 사고가 난 곳은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등으로 지형 변화가 식별된 지역과는 거리가 있다면서도 북한 지뢰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에 의한 지뢰 폭발은 지난 2015년 8월 이른바 목함 지뢰 사건이 마지막으로 당시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터지면서 우리 군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집값 급등과 전월세 난에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주거 품질을 높인 임대주택 등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4: 면적을 넓히고 품질이 좋아 민간 아파트 수준급인 이른바 보편형 공공임대 아파트는 향후 5년간 19만 호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차유정 기자입니다.
7: LH가 운영 중인 매입 임대주택. 최근 냉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다가 오수까지 새면서 입주 청년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8: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터졌던 것 같고요.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 내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7: 비좁은 면적과 낡은 시설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공공임대주택 틀을 바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새로 도입됩니다. 핵심은 넓은 공간입니다. 원래 공공임대주택이 1인 가구가 주로 10제곱미터대며 다인 가구도 중형급은 드물었는데 택지에서는 최대 9평 수준까지 1인 가구도 30제곱미터 14평 이상으로 넓힙니다. 구조도 방과 거실 단순 구조에서 채광과 통풍이 좋은 민간 아파트 수준입니다.

0: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입주 기준은 현행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달리 책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 목표는 역세권 등의 2030년까지 19만 호.
1: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겠습니다.
0: 품질을 높이는 방향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공급 계획은 2030년까지 전국에 119만 호, 수도권에 92만 호입니다. 전월세 공급 절벽의 일부 효과가 기대되면서도 얼마나 신속히 공급될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강남권에 보증금이 10억 원이 훌쩍 넘는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해 논란이 컸는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도 관건입니다.
2: 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입지에 얼마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0: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등 전체 소유 예산은 내년 기준 34조 원. 향후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내후년부터는 미래기금 등 재정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탄스럽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한 2021년에 정비 사업은 이미 멈춰 있었다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곳이 해제됐고 그 물량이 43만 호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주택공급 절벽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서 비롯된 것인데 왜 남탓을 하냐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3: 지난주부터 이어진 원달러 환율 급등세는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7,000선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7거래일 만입니다. 기관이 1조 4천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끈 가운데 개인이 2조 9천억 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장 초반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은 오후에 매도 우위로 전환되면서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주의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 가까이 급등했고 SK하이닉스도 0.59%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주부터 이어진 반도체 기술주 중심의 훈풍이 강세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증시 수급은 연휴 이전까지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6: 그 최근에 뭐 한 2주 정도 매도 압력 크긴 했는데 연준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었고 지금은 그 상당 부분 완화가 됐으니까 연휴 끝나고 나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이거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좀.
5: 지난주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381원을 기록하며 전 거래일보다 2.3원 내렸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4: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커지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두고 연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도입 근거로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제시했는데 찬성 의견만 골라쓰고 위험 경고는 외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7: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추진 과정에서 참고했다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입니다.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을 국내 증시 활성화와 투자 수요 충족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원이 1년 전 내놓은 또 다른 보고서엔 정반대의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특성상 섣부른 판단과 잦은 매매가 나타날 수 있어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지만 정책을 위반하며 찬성 논리만 근거로 삼고 경고 메시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금융위가 또 다른 핵심 근거로 내세운 언론 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학개미에게 이미 친숙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 막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고 해명하면서 규제 격차나 투자 수요를 다룬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손실 위험을 경고하는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8: 금융위의 자료 선별 방식은 정책 검토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 짜집기입니다. 졸속으로 도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7: 상품이 도입된 이후 나타난 결과도 문제입니다. 개인 투자자 손실 규모가 54조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YTN 취재 결과 일부 증권사에서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단일 종목의 2배 수익률을 추정하도록 호가를 만들고 위험을 헷지, 즉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수수료 수익을 웃돈 겁니다.
9: 추가적으로 가격 변동도 심하고 위험이 동반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포지션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7: 개인 투자자는 물론 일부 증권사까지 피해를 본 만큼 변동성이 가져올 위험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정책을 추진한 건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12: 당신은 나의 동반자.
1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부터 27일까지 미국 멕시코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멕시코 국빈 방문에서는 AI와 방산 등 첨단 산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트랩을 오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오후인 내일 새벽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합니다. 이번 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향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 이번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교류하며 에너지, 반도체, 과학기술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7: 다음 날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경제 정책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후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초청으로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를 16년 만에 국빈 방문합니다. 에너지, 광물 공급망 확보 방안과 더불어 AI와 방산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K-콘텐츠의 중남미 진출 기반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실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으로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전반적인 국정 상황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을 수차례 탓한 만큼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진 만큼 비서실 총책임자이자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를 다루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과 함께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실장이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 번 하겠다고 한 것 같다며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진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까지 이어진 인사 참사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전 카드를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국민의힘은 강 실장의 사의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9: 새벽 첫차 버스 차고지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 이제는 모든 힘을 민생과 정책, 현장에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개헌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국민의힘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10: 장근혁 대표께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최고의 무슨 공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9: 정부 출범 뒤 벌써 다섯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민생 행보와 개헌론으로 돌파하려는 거로 풀이됩니다. 당 지도부는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배경으로 꼽히는 탄원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당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11: 탄원서에 대한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있는데 정당 안에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9: 이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검증할 차례라며 한동훈 때리기에도 화력을 모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2: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 실세 인사농단의 진상규명입니다. 성남라인 김현지 정진상 실장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9: 국민의힘은 다음 낙마 대상자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며 전선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실패 부각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끝까지 김승원 방어에 나섰던 여당으로선 내상을 추스르는 동시에 전국 주도권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권으로 답했다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더는 인사권이 남아있지 않아 청와대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들어보시죠.
13: 인사의 결과 몫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을 드리지만 지금은 더 이상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인 거죠. 그 가십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될 그 책임은 의무는 없다. 우리는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14: 네네.
13: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뭐 당이나 혹은 좀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 예.
1: 경찰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시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실마리가 되는 자료를 확보해야 수사가 가능할 것이고 아직 입건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0: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보도 등을 지켜보고 있지만 의혹만 가지고 시작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혐의나 일시, 장소나 대상이 더 구체적으로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어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브로커 양모 씨가 이익을 볼 거란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을 청탁했다면 김 의원을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시 의원은 신약 승인으로 제네셀이 투자를 유치하면 양 씨가 설립자 강모 씨에게 8억에서 10억을 투자받기로 했고 이 사실을 김 의원에게 알리며 도움을 청했다는 과거 대화 녹취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험한 치료제가 실제 환자 93명에게 투여됐고 제네셀과 관련한 주가 조작 피해자도 3만여 명에 이른다며 김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민들 사이에선 자칫 땅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농지를 이용한 투기는 법대로 처분하되 농촌에서 있었던 관행적 위반은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 원래 뭐 농지는 사가지고 그냥 한 척만 하면 돼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을 하든지 해가지고 전수조사하고.
1: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 132만여 헥타르를 조사했는데 법 위반이 의심되는 땅이 30만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3: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의 비율은 27%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수조사에 농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 농사가 어려운 고령자들까지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농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농지 투기와 관행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조사 결과 투기로 드러났을 땐 농지법대로 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팔지 않을 땐 이행 강제금도 물게 됩니다. 반대로 관행적 법 위반은 바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의 경우엔 먼저 자진 정비 기간을 주고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가 곤란하거나 정비가 곤란하다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이 유예됩니다. 농지은행은 빌린 농지를 청년이나 귀촌농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썼더라도 사안이 가벼울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면 사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엔 본래 용도로 되돌려야 합니다.
4: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상화하고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1: 정부는 특별정비기간을 11월까지 늘리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일부 개정을 함께 추진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급등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는 듯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 내용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남 탓을 하는 억지 주장이 개탄스럽다거나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걱정된다며 대통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성과를 공유하겠다며 나선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이 대목을 문제 삼은 겁니다.
6: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죠.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겁니다.
5: 오 시장은 전임자인 박원순 시장이 공급망을 완전히 말살시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 시절인 2012년

0: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사업지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 호에 달하는 공급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이를 외면한 채 이 대통령이 남탓만 하고 있지만 외려 자신이 재임한 최근 5년 신규 정비구역은 지난 10년 평균치의 2배가 넘는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1: 수십 번을 설명해도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0: 최근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외곽이 오르는 현상을 두고 평탄화 작업으로 평가한 대통령 발언도 직격했습니다.
1: 대통령님의 인식, 그것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깊은 성찰을 하시고 대안을 내셔야 될 타이밍에 기존의 정부 정책에는 잘못이 없다.
0: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란 걸 확인한 만큼 서울시가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과 속도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에 하루 살기도 벅찬 세상에 오늘도 웃으며 밥 사는 사람 당신 주와 사랑해 오늘도 웃으며 밥 사는 사람 당신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해왔던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 평가가 엄중한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7: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8: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7: 강 실장은 인수위도 없이 국정을 시작한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미 이란 전쟁 속 대통령 특사로 성과도 거뒀습니다.
8: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 210만 톤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됩니다.
7: 하지만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자 결국 국정쇄신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자신의 탓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강 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용해인 김승원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부실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강 실장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직을 내려놓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당장 순방을 떠나게 되면서 강 실장 사의 수용 여부는 이후에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9: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는데.
7: 강 실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책실장에 이어 3실장 가운데 2명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만큼 공백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0: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 일련의 인적 개편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해서 내려왔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일선서에서 수사하는 신약 청탁 의혹을 서울경찰청으로 다시 배당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성추행 의혹은 당장 수사에 착수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1: 신약 청탁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에 접수돼 배당까지 완료된 김승원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모두 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선 경찰서가 맡아 수사 중인 사건이 수사 인력이 집중된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최근 정치인 관련 고발이 잇따랐던 데다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배당할 수도 있다는 뜻을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밝혔습니다. 앞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가장 먼저 당시 수사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 사건은 1심 재판도 마무리되지 않아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공소장만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고청장은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탄원서에 나온 의혹만 가지고 수사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내사나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변수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해도 피해 진술이 없다면 수사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해인 김승원 후보자 외에도 나머지 장관 후보자 전원을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란 말도 못하는 건 물론 부동산 지옥 만든 차관이나 세금 폭탄을 설계한 차관을 나란히 장관 자리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불지옥에 기름 붓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승원 후보자 전직 보좌진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추가 의혹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해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환담을 나눌 계기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어 우리 정상으론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오는 24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하고 교역과 투자는 물론 에너지와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이 막판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세 합의 당시 약속했던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12: 지난해 11월 전격적으로 상호 관세 합의를 이뤄낸 한미 양국. 올해 초부터 9개월 넘게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좀처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국회 보고를 미루고 협상안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 우리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죠.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12: 우리 정부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투자처를 선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돌발 변수로 여건이 달라지면 투자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0: 반면 미국 측은 일부 프로젝트에 조건 없는 포함 등 강한 압박과 함께 연간 200억 달러 송금 한도 명문화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벼랑 끝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길을 올랐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관련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만 양측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대미투자협상 상황을 점검한 뒤 우리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SNS를 통해 들여다볼수록 걱정이라면서 우리 기술로 만든 원전은 미국 진출조차 막혔고 발전소 사업은 조건만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값 급등과 전월세 난의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주거 품질을 높인 임대주택 등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면적을 넓히고 품질이 좋아 민간 아파트 수준급인 이른바 보편형 공공임대 아파트는 향후 5년간 19만 호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차유정 기자입니다.
2: LH가 운영 중인 매입 임대주택. 최근 냉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다가 오수까지 새면서 입주 청년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3: 3시간에 한 번 정도는 터졌던 것 같고요.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 비좁은 면적과 낡은 시설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공공임대주택 틀을 바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새로 도입됩니다. 핵심은 넓은 공간입니다. 원래 공공임대주택이 1인 가구가 주로 10제곱미터대며 다인 가구도 중형급은 드물었는데 택지에서는 최대 9평 수준까지 1인 가구도 30제곱미터 14평 이상으로 넓힙니다. 구조도 방과 거실 단순 구조에서 채광과 통풍이 좋은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입주 기준은 현행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달리 책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 목표는 역세권 등의 2030년까지 19만 호.
4: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겠습니다.
2: 품질을 높이는 방향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공급 계획은 2030년까지 전국에 119만 호, 수도권에 92만 호입니다. 전월세 공급 절벽에 일부 효과가 기대되면서도 얼마나 신속히 공급될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강남권에 보증금이 10억 원이 훌쩍 넘는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해 논란이 컸는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도 관건입니다.
5: 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입지에 얼마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2: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등 전체 소유 예산은 내년 기준 34조 원. 향후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내후년부터는 미래기금 등 재정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6: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부터 27일까지 미국 멕시코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멕시코 국빈 방문에서는 AI와 방산 등 첨단 산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트랩을 오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오후인 내일 새벽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합니다. 이번 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향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이번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교류하며 에너지, 반도체, 과학기술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4: 다음 날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경제 정책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후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초청으로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를 16년 만에 국빈 방문합니다. 에너지, 광물 공급망 확보 방안과 더불어 AI와 방산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K-콘텐츠의 중남미 진출 기반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3: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실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으로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전반적인 국정 상황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을 수차례 탓한 만큼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진 만큼 비서실 총책임자이자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를 다루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과 함께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실장이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하겠다고 한 것 같다며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진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까지 이어진 인사 참사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전 카드를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국민의힘은 강 실장의 사의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6: 새벽 첫차 버스 차고지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 이제는 모든 힘을 민생과 정책, 현장에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국민의힘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7: 장근혁 대표께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최고의 무슨 공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6: 정부 출범 뒤 벌써 다섯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민생행보와 개헌론으로 돌파하려는 거로 풀이됩니다. 당 지도부는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배경으로 꼽히는 탄원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당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8: 탄원서에 대한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있는데 정당 안에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6: 이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검증할 차례라며 한동훈 때리기에도 화력을 모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9: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 실세 인사농단의 진상규명입니다. 성남라인 김현지 정진상 실장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6: 국민의힘은 다음 낙마 대상자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며 전선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실패 부각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끝까지 김승원 방어에 나섰던 여당으로선 내상을 추스르는 동시에 전국 주도권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다음 달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걸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의겸 의원은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최근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대법관 제청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중립, 관례에도 어긋난 행위였다고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일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형해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허물어뜨리는 거라고 주장한 뒤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관례에 맞춰 출석을 요구하는 안만 의결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민들 사이에선 자칫 땅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농지를 이용한 투기는 법대로 처분하되 농촌에서 있었던 관행적 위반은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11: 아, 원래 뭐 농지는 사가지고 그냥 하는 척만 하면 돼 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을 하든지 해가지고 전수조사하고.
10: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 132만여 헥타르를 조사했는데 법 위반이 의심되는 땅이 30만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12: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의 비율은 27%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수조사에 농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 농사가 어려운 고령자들까지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농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0: 농지 투기와 관행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조사 결과 투기로 드러났을 땐 농지법대로 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팔지 않을 땐 이행 강제금도 물게 됩니다. 반대로 관행적 법 위반은 바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의 경우엔 먼저 자진 정비 기간을 주고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가 곤란하거나 정비가 곤란하다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이 유예됩니다. 농지은행은 빌린 농지를 청년이나 귀촌농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썼더라도 사안이 가벼울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면 사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엔 본래 용도로 되돌려야 합니다.
1: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상화하고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0: 정부는 특별 정비 기간을 11월까지 늘리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일부 개정을 함께 추진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급등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는 듯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 내용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남 탓을 하는 억지 주장이 개탄스럽다거나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걱정된다며 대통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3: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성과를 공유하겠다며 나선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이 대목을 문제 삼은 겁니다.
4: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죠.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겁니다.
3: 오 시장은 전임자인 박원순 시장이 공급망을 완전히 말살시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사업지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 호에 달하는 공급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이를 외면한 채이 대통령이 남탓만 하고 있지만 외려 자신이 재임한 최근 5년 신규 정비구역은 지난 10년 평균치의 2배가 넘는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5: 수십 번을 설명해도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3: 최근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외곽이 오르는 현상을 두고 평탄화 작업으로 평가한 대통령 발언도 직격했습니다.
5: 대통령님의 인식, 그것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습니다. 깊은 성찰을 하시고 대안을 내셔야 될 타이밍에 기존의 정부 정책에는 잘못이 없다.
3: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란 걸 확인한 만큼 서울시가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과 속도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던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6: 국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엄중한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7: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8: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7: 강 실장은 인수위도 없이 국정을 시작한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미이란 전쟁 속 대통령 특사로 성과도 거뒀습니다.
9: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 210만 톤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됩니다.
7: 하지만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자 결국 국정 쇄신을 위해 결단을 내린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자신의 탓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강 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용해인 김승원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부실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강 실장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직을 내려놓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당장 순방을 떠나게 되면서 강 실장 사의 수용 여부는 이후에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10: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는데.
7: 강 실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책실장에 이어 3실장 가운데 두 명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만큼 공백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 1년의 인적 개편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뒤 청와대의 직원들에게 자신의 거취와 관계없이 대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 실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삶을 챙기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처럼 일해주길 바란다며 자신도 맡겨진 순간까지 한 치의 빈틈없이 역할을 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까지 이어진 인사참사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전 카드를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6: 국민의힘은 강 실장의 사의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1: 새벽 첫차 버스 차고지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 이제는 모든 힘을 민생과 정책, 현장에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개헌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국민의힘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12: 장근혁 대표께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최고의 무슨 공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11: 정부 출범 뒤 벌써 다섯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민생 행보와 개헌론으로 돌파하려는 거로 풀이됩니다. 당 지도부는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배경으로 꼽히는 탄원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당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13: 탄원서에 대한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있는데 정당 안에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11: 이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검증할 차례라며 한동훈 때리기에도 화력을 모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4: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 실세 인사농단의 진상규명입니다. 성남라인 김현지 정진상 실장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11: 국민의힘은 다음 낙마 대상자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며 전선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실패 부각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끝까지 김승원 방어에 나섰던 여당으로선 내상을 추스르는 동시에 전국 주도권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해서 내려왔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6: 일선서에서 수사하는 신약 청탁 의혹을 서울경찰청으로 다시 배당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성추행 의혹은 당장 수사에 착수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1: 신약 청탁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에 접수돼 배당까지 완료된 김승원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모두 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선 경찰서가 맡아 수사 중인 사건이 수사 인력이 집중된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최근 정치인 관련 고발이 잇따랐던 데다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배당할 수도 있다는 뜻을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밝혔습니다. 앞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가장 먼저 당시 수사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 사건은 1심 재판도 마무리되지 않아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공소장만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고청장은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탄원서에 나온 의혹만 가지고 수사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내사나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변수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해도 피해 진술이 없다면 수사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20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던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1: 국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엄중한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3: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2: 강 실장은 인수위도 없이 국정을 시작한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미 이란 전쟁 속 대통령 특사로 성과도 거뒀습니다.
4: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 210만 톤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됩니다.
2: 하지만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자 결국 국정쇄신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자신의 탓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강 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용해인 김승원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부실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강 실장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직을 내려놓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당장 순방을 떠나게 되면서 강 실장 사의 수용 여부는 이후에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5: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는데.
2: 강 실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책실장에 이어 3실장 가운데 2명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만큼 공백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6: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 일련의 인적 개편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까지 이어진 인사 참사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전 카드를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1: 국민의힘은 강 실장의 사의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 새벽 첫차 버스 차고지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 이제는 모든 힘을 민생과 정책, 현장에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국민의힘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8: 장근혁 대표께서
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8: 대표입니다.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최고의 무슨 공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7: 정부 출범 뒤 벌써 다섯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민생 행보와 개헌론으로 돌파하려는 거로 풀이됩니다. 당 지도부는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배경으로 꼽히는 탄원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당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10: 탄원서에 대한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9: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10: 정당 안에 적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7: 이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검증할 차례라며 한동훈 때리기에도 화력을 모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대

0: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 이제 중요한 것은
2: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이산농단의 진상규명입니다. 성남라인 김현지 정진상 실장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0: 국민의힘은 다음 낙마 대상자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며 전선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실패 부각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끝까지 김승원 방어에 나섰던 여당으로선 내상을 추스르는 동시에 전국 주도권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청와대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와 관련해 인사권으로 답했다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탄원서를 받았는지 묻자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인사의 결과와 몫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만 더 이상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다른 이야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이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답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해서 내려왔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4: 일선 서에서 수사하는 신약 청탁 의혹을 서울경찰청으로 다시 배당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성추행 의혹은 당장 수사에 착수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5: 신약 청탁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에 접수돼 배당까지 완료된 김승원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모두 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선 경찰서가 맡아 수사 중인 사건이 수사 인력이 집중된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최근 정치인 관련 고발이 잇따랐던 데다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배당할 수도 있다는 뜻을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밝혔습니다. 앞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가장 먼저 당시 수사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 사건은 1심 재판도 마무리되지 않아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공소장만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고청장은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탄원서에 나온 의혹만 가지고 수사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내사나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변수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해도 피해 진술이 없다면 수사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폭발 추정사고로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6: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가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오전 시간.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은 유엔사 협의를 통해 비무장지대까지 응급 헬기를 불러 부상이 심한 2명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어 나머지 간부와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군 당국은 정황상 지뢰 폭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의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우리 지뢰인지 확인하려면 체증 뒤 검수까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술 도로를 깔고 지뢰를 매설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앞서 북한이 서부전선 MDL을 넘어 남측 지역까지 지뢰 매설 작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 일각에선 이번 폭발 사고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7: 우리 장병들은 유용원, 실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DMZ 작전 현장에서 북한군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폭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6: 군 당국은 사고가 난 곳은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등으로 지형 변화가 식별된 지역과는 거리가 있다면서도 북한 지뢰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에 의한 지뢰 폭발은 지난 2015년 8월 이른바 목함 지뢰 사건이 마지막으로 당시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터지면서 우리 군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여기에 지뢰가 있을 수가
3: 없는 거죠. 경기 안성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가 참변을 당한 모자를 지역사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했습니다. 허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양팔에 붙들려 경찰서를 나섭니다. 경기도 안성시 벼룩시장 행사장에 1톤 화물차로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 A씨입니다. 취재진 앞에선 유족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8: 온 안쪽까지 왜 차량을 몰고 간 건가요?
9: 죄송합니다.
2: 안성 벼룩시장 돌진 사고 운전자입니다.
9: 아유, 죽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법원은 심문 끝에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페달 조작 실수라고 했다가 급발진을 주장했던 A씨는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 같다며 잘못을 다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수사 기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사고로 숨진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추모하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고인들을 기리기 위한 합동 분향소는 사흘 동안 운영됩니다. 합동 분향소 운영 첫날부터 추모객들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봉사활동하러 왔다가 참변을 당한 모자의 비극을 이웃들은 슬퍼하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10: 정말 따뜻하고 봉사도 많이 한 그런 분이셨어요. 봉사 준비하다가 이렇게 일을 당하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1: 뉴스 보고 왔어요. 아까
2: 인근 주민입니다.
11: 분양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안타까워갖고 너무 안타까워요.
0: 숨진 어머니가 활동했던 안성시의 민관협력단체는 모자의 따뜻한 활동이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3: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해온 국가수사본부가 광산경찰서 지휘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그동안 분리수사 지시 논란이 일었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최근 검찰이 박 전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과 정반대 결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2: 장윤기 사건에 대한 봐주기와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특수단은 두 달여간 수사한 끝에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당한 지시로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13: 성폭행이나 강간 목적과
2: 오동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입니다.
13: 부당하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사 서류 내용을 수정 제외하게 하거나 피의자 신문 시 조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12: 반면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받아온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속기한이 임박한 살인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기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또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고 한 것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 유지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국가수사본부는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라고 여러 차례 지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3: 국수본과 광주청의 수사 지휘는
2: 오동욱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입니다.
13: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2: 이는 최근 검찰이 밝힌 수사 내용과 상반됩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본부장이 수사에 개입하면서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살인 동기와 성범죄 목적에 필요한 수사를 제공했습니다. 제대로 못했다고 봤습니다.
14: 국가수사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2: 신태훈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14: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 라면서 스토킹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기 다른 수사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12: 장윤기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진실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4: 집값 급등과 전월세 난에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주거 품질이 높인 임대주택 등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면적을 넓히고 품질이 좋아 민간아파트 수준급인 이른바 보편형 공공임대아파트는 향후 5년간 19만 호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차유정 기자입니다.
15: LH가 운영 중인 매입임대주택. 최근 냉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다가 오수까지 새면서 입주 청년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16: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2: 입주민입니다.
16: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5: 비좁은 면적과 낡은 시설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공공임대주택 틀을 바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새로 도입됩니다. 핵심은 넓은 공간입니다. 원래 공공임대주택이 1인 가구가 주로 10제곱미터대며 다인 가구도 중형급은 드물었는데 택지에서는 최대 9평 수준까지 1인 가구도 30제곱미터 14평 이상으로 넓힙니다. 구조도 방과 거실 단순 구조에서 채광과 통풍이 좋은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입주 기준은 현행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달리 책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 목표는 역세권 등의 2030년까지 19만 호.
3: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겠습니다.
15: 품질을 높이는 방향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공급 계획은 2030년까지 전국에 119만 호, 수도권에 92만 호입니다. 전월세 공급 절벽에 일부 효과가 기대되면서도 얼마나 신속히 공급될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강남권에 보증금이 10억 원이 훌쩍 넘는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해 논란이 컸는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도 관건입니다.
17: 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을
2: 하명진,
17: 만한 좋은
2: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17: 얼마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15: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등 전체 소유 예산은 내년 기준 34조 원. 향후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내후년부터는 미래기금 등 재정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민들 사이에선 자칫 땅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농지를 이용한 투기는 법대로 처분하되 농촌에서 있었던 관행적 위반은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8: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19: 아, 원래 뭐 농지는 사가지고 그냥 한 척만 하면 돼 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을 하든지 해가지고 전수조사하고.
18: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 132만여 헥타르를 조사했는데 법 위반이 의심되는 땅이 30만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20: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임대
2: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입니다.
20: 농지의 비율은 27%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8: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수조사에 농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 농사가 어려운 고령자들까지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농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농지 투기와 관행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조사 결과 투기로 드러났을 땐 농지법대로 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팔지 않을 땐 이행 강제금도 물게 됩니다. 반대로 관행적 법 위반은 바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의 경우엔 먼저 자진정비 기간을 주고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가 곤란하거나 정비가 곤란하다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이 유예됩니다. 농지은행은 빌린 농지를 청년이나 귀촌 농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썼더라도 사안이 가벼울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면 사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엔 본래 용도로 되돌려야 합니다.
1: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2: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1: 정상화하고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18: 정부는 특별정비기간을 11월까지 늘리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일부 개정을 함께 추진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3: 듀엣토의 더 클래식.
24: 9월 22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5: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몽곡 1번 중 첫 번째 곡 전주곡 요요마의 첼로 연주입니다.

0: 9월 22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 첫 번째 곡 전주곡 요요마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0: 어제는 최근 드라마 포엔즈에 깜짝 출연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드라마

0: 마에 직접 출연했던 클래식 음악가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해외로 가보시죠.
1: 외국 영화와 드라마에도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직접 등장해서 연주하는 장면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0: 첫 번째 주인공은 첼리스트 요요마. 요요마는 미국의 인기 정치 드라마 웨스트 윙에 출연했는데요. 2000년에 방송된 시즌2의 노엘이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1: 요요마도 본인 역할로 나와서 첼로를 연주한 건가요?
0: 정확합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음악회에 초청된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 바로 자기 자신으로 등장합니다.
1: 호.
0: 그리고 극중에서 직접 연주한 음악이 방금 들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 전주곡이었습니다.
1: 잠깐 하는 카메오가 아니고 연주 장면이 그대로 나온 건가요?
0: 이 곡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는데 특히 이 장면은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니라 드라마의 중요한 장면과 맞물려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장인물이 요요마의 연주를 들으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평화로운 바흐의 음악과 그가 떠올리는 기억이 대비되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 만들어졌죠.
1: 유명 음악가를 깜짝 등장시킨 거에서 그치지 않았고 그 연주가 극의 내용에도 중요하게 사용됐네요. 클래식 음악가가 혹시나 또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 있으면 알려주세요.
0: 이번에는 한두 명이 아니라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영화 한 편도 있습니다.
1: 어떤 영화죠?
0: 1999년에 개봉한 뮤직 오브 허트라는 영화입니다. 메릴 스트립이 주연을 맡았고 뉴욕 할렘가의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친 실존 인물 로베르타 과스파리를 다룬 작품입니다.
1: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군요.
0: 학교에 바이올린 프로그램이 없어질 위기에 놓이자 이를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열게 되는데 실제로 1993년 카네기홀에서 열렸던 공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 카네기홀 공연 장면에는 진짜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들이 등장합니다.
1: 누가 나왔나요?
0: 아이작 스톤, 이자크 펄먼, 조슈아 벨을 비롯해 실제 유명 연주자들이 자기 자신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1: 이 정도면은 카메오 출연이 아니고 갈라 콘서트를 영화에 옮겨놓은 거네요.
0: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아이들과 이 음악가들이 함께 카네기홀 무대에서 연주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 그럼 그때 연주하는 작품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바흐가 작곡한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중에서 1악장 아이작 스톤, 이자크 펄먼의 바이올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0: 바흐가 작곡한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중에서 1악장 아이작 스턴, 이삭 펄먼이 바이올린을 했고요.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영화 드라마에 직접 등장했던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
0: 오, 저도 좋아하는 소프라노인데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나요?
1: 조금 의외의 영화입니다. 앤 해서웨이가 주연을 맡은 2004년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속편.
0: 오, 이 평범한 여학생이 알고 봤더니 유럽 제노비아 왕국의 공주였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1: 맞죠. 근데 그중 왕실에서 열리는 가든 파티 장면에서 안나 네트레코가 초청 가수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장할 때 소개하는 말도 재밌습니다. 제노비아 왕립 오페라의 새로운 스타 안나 네트레코라고 소개합니다.
0: 어, 실제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네요.
1: 예. 그리고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도 부릅니다.
0: 무슨 곲이었나요?
1: 그 유명한 라 트라비아타 1막에서 비올레타가 부르는 유명한 아리아 Sempre Liberai.
0: 아, 네. 그런데 2004년이면 안나 네트레코가 스타로 막 떠오르던 시절이네요.
1: 아, 가장 네, 젊었을 네. 때죠.
0: 너무 아름답고 그죠?
1: 당시 네트레코는 세계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때였고요. 흥미롭게도 영화가 개봉한 바로 그해 네트레코는 샘플레 리베라라는 제목의 음반도 발표했습니다.

0: 영화에서 불렀던 아리아가 음반의 제목도 됐네요.
1: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영화에서 짧게 지나갔던 이 장면을 좀 더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비올렛다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에스트라노, 아포르셀루이에 이어서 언제나 자유롭게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프라노 안나 넵트레코의 노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말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푸티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2조하고도 5,500억 원. 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산 분할 규모입니다. 선뜻 감도 안 오는 액수죠. 역대급이다 화제가 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2: 2조 5천억 원? 그게 실제 가능한 금액이야? 와, 아니 잠깐만. 그럼 이 사람 최태원 회장보다 훨씬 더 부자인 거야?
1: 재산 분할액이 더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무조건 더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할 땐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지, 또 배우자의 기여도를 얼마로 할지 여러 요소들을 함께 따지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 분할 비율을 35%로 판단했습니다.
2: 35%면 꽤 많이 나온 건가?
3: 일각에서는 50% 이야기도 언급됐던데 실제 법원에서 인정한 건 35%인 거지. 그런데 35%도 꽤 크게 나왔을걸?
2: 이 판결 앞으로 다른 이혼 소송에도 영향 꽤 있겠는데?
1: 이번 판결이 더 주목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기업인이나 사업가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0: 까지 인정할 것인지, 회사 주식까지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부자라도 2조 5천억을 갑자기 어디서 마련하냐? 이런 것도 할부가 되나?
2: 에이 설마. 근데 바로 안 주면 이자도 붙나? 그런데 전부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래.
1: 그러면?
2: 대부분 주식으로 준다는 것 같던데.
0: 이 사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거니까요. 2조 5,500억이라는 역대급 재산 분할은 과연 그대로 확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0: 자, 재산 분할로 2조 5,500억 원이라니. 자, 이걸 놓고 도대체 스마일 게이트가 어떤 회사고 이 권혁빈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큰 돈이 나오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게임이나 IT 업계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이기도 하니까요. 심지어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이기도 하니까 간단히 이 사건 소개를 좀 해주시죠.
3: 네, 권혁빈 CVO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게임 크로스파이어랑 로스트 아크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스마일 게이트사의 창업자이자 대주주입니다. 권혁빈 CVO는 2001년 배우자인 이 씨와 혼인을 한 뒤 바로 다음 해인 2002년에 스마일 게이트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최근 법원은 권 CVO의 순 재산을 약 7조 3,375억 원으로 인정했는데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의 주식가치가 약 7조 1,049억 원으로 전체 중 96.8%를 차지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0: 그런데 애초에 이 권혁빈 회장은 이혼 자체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한쪽 배우자가 난 이혼하기 싫다 끝까지 반대해도 특히 한쪽의 명백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3: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혼인 파탄 사실을 인정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인 이 씨와 피고인 권혁빈 회장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혼 성립이랑 위자료의 차이인데요. 이혼은 혼인 관계를 끝낼 것인가의 문제이고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배상받는 것의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에서 이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료 청구도 함께 했는데요.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등한 책임을 근거로 들어서 이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0: 네,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일단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 다만 그 파탄의 원인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 대등한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가장 큰 쟁점, 재산 분할입니다. 배우자에게 인정된 재산 분할 비율, 일단 비율을 먼저 볼게요. 35%.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하자면 이 35%는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3: 이 재산 분할된 금액 자체를 보면 상당한 수준이긴 한데 원고 입장에선 다소 아쉬운 판결일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3: 통상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방 배우자가 가사나 양육을 전담한 그런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이 그래도 반반 50대 50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씨가 공동 창업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고 20년 이상의 혼인 기간 중 양육이나 가사 노동에 기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35%라는 재산 분할 비율은 과소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스마일 게이트라는 대형 게임사의 성장에는 권혁빈 회장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 재산 분할 비율을 권혁빈 회장에 대해서 65%, 이 씨에 대해서 35%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 게요. 이 재산 분할 비율이 재산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산의 규모가 통상적인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

0: 하는 그 수치 자체도 이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 인정된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인정된 비율도 3분의 1 정도였어요. 물론 이제 금액은 좀 다릅니다만 이번 재판부가 최태원 노소영 사건에서 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만한 부분도 있을지, 만약에 그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차이점은 또 뭐가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1: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먼저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는 법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IT 기업의 주식 역시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의 한 유형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바꿔서 말을 하면 배우자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지원을 했다면 기업 지분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법리가 적용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번 사건과 최태원 회장 사건은 재산 분할의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 주식을 유지를 하되 노소영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권혁빈 회장으로 하여금 약 7조 1049억 원 가치의 주식을 이 씨에게 직접 이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앞선 사건에서 법원은 SK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법원은 권혁빈 회장이 스마일게이트의 지분 100%를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분의 일부를 넘겨도 회사의 지배권을 잃을 위험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오히려 현물 분할을 긍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그렇죠. 사실 이제 지배권 이슈도 있고요. 사실 이걸 현금으로 분할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권 회장한테 훨씬 더 불이익한 그런 분할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 지금 이제 좀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창업 당시에 배우자 이 씨, 이분도요,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30%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산 분할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온 그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히 뭐 주부로서 또는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던 것보다도 사업을 같이 한것 아니냐, 사업에도 기여를 한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인정된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 지분이 조금 재밌는 게 텐센트로 넘어갔다가 다시 권 회장 측에서 이 지분을 사들인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과거 지분 이동 과정이 이번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연결 지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십시오.
1: 네, 우선 법원이 명시적으로 이 씨를 스마일게이트의 공동 창업주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0: 네.
1: 이 씨가 창업 당시 지분 30%를 보유를 하고 있었다거나 일정 기간 대표이사직을 맡았었다라는 사정을 기업은 산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텐센트 투자를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후속으로 자기가 이제 지분을 매입을 한다거나 그러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견 사업상의 위험을 좀 감수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 가치를 폭발적으로 이제 키운 것은 결국 권혁빈 회장의 독자적인 경영 판단, 이제 경영 결단으로 봐서 이 씨의 재산 분할 비율이 35%로 제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습니다.
0: 네, 이 현금 흐름이 사실 뭐 판결문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볼 수가 없으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아내 이 씨가 텐센트에게 30% 지분을 매각했을 당시에 그 매각 대금을 누가 취득을 했고, 그 취득한 매각 대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금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전자 측이요. 판결이 난 뒤에 재산 분할 판단은 감사하지만 비율이 아쉽다. 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장과 같은 입장을 내놨던 것 같아요. 이게 아직 1심이니까 35%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워낙 숫자가 크다 보니까 현실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 돈을 한 번에 어떻게 주냐, 할부가 되냐, 뭐 언제까지 줘야 하냐, 안 주면 뭐 이자 붙냐, 이런 것들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이혼 경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부부의 대부분은 이제 재산이 부동산으로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재산 분할을 할 때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집을 매각을 해서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거나 하시잖아요. 도대체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 한번

0: 말씀해 주시죠.
1: 네, 뭐 일단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부분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은 판결 확정되고 나서 원칙적으로는 일시불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내용을 보면 권역비누장으로 하여금 2조 5,500억 원 전부를 일시금으로 주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2조 4,800억 원 어치는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로 교부를 하되 차액 650억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0: 네.
1: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금에 대한 판결 주문에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 상당의 지원 손해금이 포함이 되는데요. 결국 상호 별도로 협의가 된게 아니라면 선고 이후로 다줄 때까지 계속 법정 이자가 붙어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번 판결 앞으로 사업가나 기업인 부부의 이혼 소송에 어떤 좀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 이정표가 될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항소심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프랩의 As It Wa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1: 엑스파일.
0: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찰은 김승원 의원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실마리가 되는 자료를 확보해야 수사가 가능하고 아직 입건 가능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정의의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보도 등을 지켜보고 있지만 의혹만 가지고 시작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혐의나 일시, 장소나 대상이 더 구체적으로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달 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미 간의 대미 투자 협상이 막바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 관세 합의 당시 약속했던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3: 지난해 11월 전격적으로 상호 관세 합의를 이뤄낸 한미 양국. 올해 초부터 9개월 넘게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좀처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국회 보고를 미루고 협상안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우리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죠.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3: 우리 정부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투자처를 선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돌발 변수로 여건이 달라지면 투자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 측은 일부 프로젝트에 조건 없는 포함 등 강한 압박과 함께 연간 200억 달러 송금 한도 명문화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벼랑 끝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길을 올랐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관련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만 양측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국회가 오늘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 첫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반 각각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 협상 경과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부터 27일까지 미국 멕시코 순방길에 오릅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 자리에선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트랩을 오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오후인 내일 새벽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합니다. 이번 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향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이번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교류하며 에너지, 반도체, 과학기술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5: 다음 날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경제 정책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후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초청으로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를 16년 만에 국빈 방문합니다. 에너지, 광물 공급망 확보 방안과 더불어 AI와 방산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K-콘텐츠의 중남미 진출 기반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위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유값이 폭등하면서 트럼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으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지목하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AI 개발 가속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요?
7: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도 AI가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기극이라고 일축하면서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이틀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AI에서 앞서 있고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산업혁명이나 인터넷 자체보다 더 거대해질 AI의 성장을 억누르지 않겠다면서 AI 또는 SI, 슈퍼지능을 장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AI 개발 경쟁과 별개로 위험 관리에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 AI 위험 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협의체를 마련했다면서 두 달 뒤 중국 선전에서 후속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고위급 회담에 나섰던 베센트 장관은 미 CNBC 인터뷰에서 중국과 AI가 초래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베센트 장관의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8: AI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지 또는 AI 문제가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대됐는지 등을 서로 알리는 겁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7: 베센트 장관은 오는 11월 10일 만료되는 미중 무역 휴전과 관련해서는 허브 총리와 논의했다면서도 연장에 합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과 대이란 제재를 논의했다며 중국 금융당국도 이 과정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취임 1, 2기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굴러떨어졌네요.
7: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2%로 떨어지면서 집권 1기와 현재 2기 기간을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조사 결과로 일주일 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생활비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물가 대응에 대한 부정평가가 51%로 긍정평가를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로이터는 이란 전쟁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활비 문제를 둘러싼 공화당 지지층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과 비교하면 기름값 상승은 큰 비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최근 경유값 폭등의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8: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디젤 연료 타격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른 목표물들을 공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디젤 연료만큼은 안 됩니다. 디젤 연료 부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7: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소셜미디어에서 러시아 경유 정제 시설 다수가 폭파됐고 일부 가동이 중단됐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요. 치솟는 경유값을 잡기 위해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거듭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한미일 외교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북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이 다뤄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현 특파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3국이 만난 건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9: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 수장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마코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는데 미국이 북미 대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인도적 차원의 외교 카드와도 연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루비오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관련한 얘기를 먼저 꺼냈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 역시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지역인 만큼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YTN 뉴욕 특파원과 만나 북한 관련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이란 관련 질문도 나왔지만 루비오 장관은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들어보시죠.
10: Mr. Secretary, what will you ask President Xi in the meeting? What will you
8: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은 뭔가요? 이란 문제 지원도 요청하실 겁니까?
2: 네, 대미 투자와 관련한 경제 분야 논의도 이뤄졌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대미 투자 사업으로 검토 중이고 일본은 이미 대미 투자 사업으로 결정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제3국 배치 가속화를 위해 한미일은 3국 간 협력각서 이행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역내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원하는 대미 투자에 대한 우회적 압박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한미일은 첨단 기술 기반과 공급망 회복력을 공동으로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디지털 인프라, 바이오 기술 등 핵심 신흥 기술을 증진하고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서도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을 지속하고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로 했다며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한 유해한 과잉 생산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경제적인 강압, 비시장 정책 관행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제3국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3국 간의 새로운 경제안보 협의체 출범을 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국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적 강압에 맞서 3국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위한 어떤 시도도 반대했다며 타이완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새 장관은 이 석유 비축량 확대와 에너지 생산국 소비국 간의 협력 증진 등을 통해 역내 에너지 공급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네, 계속해서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 아파트 수준급인 보편형 공공임대 아파트는 앞으로 5년 동안 19만 가구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차유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 LH가 운영 중인 매입임대주택. 최근 냉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다가 오수까지 새면서 입주 청년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12: 입주민입니다. 한 번 정도는 꺼졌던 것 같고요.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1: 비좁은 면적과 낡은 시설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공공임대주택 틀을 바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새로 도입됩니다. 핵심은 넓은 공간입니다. 원래 공공임대주택이 1인 가구가 주로 10제곱미터대며 다인 가구도 중형급은 드물었는데 택지에서는 최대 9평 수준까지 1인 가구도 30제곱미터 14평 이상으로 넓힙니다. 구조도 방과 거실 단순 구조에서 채광과 통풍이 좋은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입주 기준은 현행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달리 책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 목표는 역세권 등의 2030년까지 19만 호.
13: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에 기반이 되고
8: 국토교통부
13: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겠습니다.
11: 품질을 높이는 방향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공급 계획은 2030년까지 전국에 119만 호, 수도권에 92만 호입니다. 전월세 공급 절벽에 일부 효과가 기대되면서도 얼마나 신속히 공급될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강남권에 보증금이 10억 원이 훌쩍 넘는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해 논란이 컸는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도 관건입니다.
14: 소유자가 체감할
8: 함영진,
14: 수 있을
8: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14: 얼마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11: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등 전체 소유 예산은 내년 기준 34조 원. 향후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내후년부터는 미래기금 등 재정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탄스럽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한 2021년에 정비 사업은 이미 멈춰 있었다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곳이 해제됐고 그 물량이 43만 가구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주택공급의 절벽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서 비롯된 건데 왜 남탓을 하느냐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전달된 금품들의 대가성을 두고 특검과 김 씨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신규혜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15: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 대가성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은 청탁이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6: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8: 조순표 1심 재판관입니다.
16: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자체가 더욱 무겁고
15: 김 씨 측은 고가 장신구와 금 거북이, 그림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친분에 의한 선물이나 구매 대행 등 방식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각각의 금품들 모두 김 씨의 영향력이 필요할 때 전달됐다고 강조합니다. 전달자 4명 모두 서로 알지 못하고 원하는 것도 달랐지만 대통령실에 접근할 수 있는 김 씨의 지위를 필요로 했다는 점이 대가성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은 김 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2심이 금품들의 대가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계입니다.
1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8: 합성목재 예스팀바
17: 경동산업 주식회사
19: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0: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8.7도,

0: 또는 58%입니다. YTN 뉴스 FM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6시 10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와이튼 라디오 해봅시다. 출발하겠습니다. 몰입의 즐거움 크죠. 제가 출근하는 그 새벽에도 달리기에 몰입해서 뛰는 분들 있습니다. 밤새 몰입해서 무언가 일을 하고 이 방송 들으시면서 퇴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몰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조금 누그러졌죠.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의 발언, AI 관련된 발언, 또 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수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차영주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도 정말 집중력을 요하죠. 특히 비싼 약까지 쓰면서 다이어트 하는데 오히려 이 약 때문에 몸에 심각한 이상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용주 외신 캐스터가 전합니다. 아시안게임의 시원한 금빛 소식 반갑죠. 수영에서 들려왔습니다. 운동밖엔 모르는 그 몰입의 결과 감동입니다. 하지만 감동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밖엔 난 몰라의 가수 심수봉 씨 이야기인데요. 강영구 아나운서가 이 아침 골고루 전하는 뉴스 바로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아침 6시 20분 골고루 차린 뉴스로 여러분들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0: 네, 부담스럽진 않아도 푸짐하진 않아도 골고루 잘 차린 뉴스들 6시 21분 53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첫기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첫 번째 소식입니다. 좀 걱정되네요. 저도 군복무한 지 오래전이지만 늘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하면서 군복무 했었거든요. DMZ에서 사고가 있었다고요?
1: 네. 어제 오전 11시에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 간부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부상 간부 1명은 발목이 절단됐습니다.
0: 자, 이게 2015년 목함 지뢰 사건이 떠올라요. 이번 사고 원인은 뭔지 아직 공식 발표를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지금 추정 되는 것들은 있어요.
1: 네, 합참은 폭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고 미상 폭발로 부상이 입었다 이렇게 밝히는 등 북한군 지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황상 지뢰 폭발로 보이는데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군 지뢰가 폭발한 건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 후에 군사 분계선 인근에 도로를 깔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한 만큼 예. 그때 설치한 지뢰가 이번에 터진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 제기. 되죠.
0: 예.
1: 군 당국은 사고가 난 것은 북한의 국경선 그 작업 등으로 지형 변화가 식별된 지역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설명은 했지만 폭우로 지뢰가 쓸려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약 10m에서 15m 침범했다는 사실을 자신이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북한군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0: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발언했죠.
1: 어제 오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족분께서 얼마나 놀랐고 걱정이 크실지 마음이 무겁다. 정부는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 말했습니다.
0: 예, 지뢰는 정말 전쟁이 끝나도요 민간인과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분들은 폭우, 여름에 홍수 이후에 떠내려온 지뢰 때문에 다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젊은 이 군인들의 노력 또 숭고한 희생은 반드시 우리가 또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0: 다음 소식입니다. 금빛 소식.
1: 그제 게임. 네, 그제 김영범 선수가 수영 선수가 자유형 100m에서 0.04초 차이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는데
0: 그러니까 중국의 그 판잔로인가요?
1: 네,
0: 그
1: 판잔로.
0: 양옆으로 한국 선수들이 은동이었어요.
1: 맞습니다.
0: 아깝더라고요.
1: 그런데 어제 남자 자유형 50m에서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0: 아우, 쾌거네요.
1: 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수영이 첫 금메달을 신고한 건데요. 현재 한국은 금메달 5개로 금메달 8개인 일본

0: 4번에 이어 종합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 자, 어제 아쉽다라고 했는데 김영범 선수도 그 얘기를 했어요.
0: 네, 0.04초 차이로 자유형 100m 금메달을 놓쳤을 때 네. 손톱 절대 자르지 않겠다.
1: 0.04초 그 손톱의 길이만큼.
0: 네, 이렇게 굉장히 승부에 대한 네. 의지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금메달 따고선 목에 걸면 실감이 날 줄 알았는데 100번을 넘게 쳐다봐도 진짜인지 믿겨지지가 않는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말했습니다. 또 네. 어제 은메달을 따지 않았으면 오늘 금메달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이런 굉장히 울림 있는 소감을 전했죠.
1: 이야기를 듣는데 계속 앞서 그 지뢰사고로 다친 우리 군 간부, 군인들 장병이 생각이 납니다.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 정말 대단하고 숭고한 분들이고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포근히 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야구는 우리가 대만한테 열세라고 하지 않았나요?
0: 굉장히 가장 큰 위협이었는데 네. 저희가 우리가 5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대단하네요.
0: 선발 투수로 나온 곽빈 선수가 대만의 타선을 완전히 틀어 막았는데요. 6이닝 소화하면서 10탈삼진 무피안타 무실점 기록했습니다.
1: 야, 완전 뭐 못 나오게 막았네요, 진짜.
0: 맞습니다. 대만 선발 투수로 왕인청 선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깜짝 카드로 리니웨이 선수가 나왔습니다. 훌륭한 피칭 보여줬는데 리니웨이 선수가 내려가고 두 번째 투수가 올라오니까 우리 타선이 숨통이 트여서 가장 걱정했던 대만전 우리 선수들이 잘 이겨냈습니다.
1: 예, 정치 보면서 좀 답답한 국민들이 있는데 아시안게임 활약 보면 또 기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도 있죠?
0: 네, 우리 여자 배구 오늘 태국과의 동메달 결정전 같고요. 예. 우리 야구는 홍콩과의 조별리그 2차전 진행합니다. 수영 김영범 선수 오늘은 남자 혼계형 400m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1: 예.
0: 한편 펜싱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 아니, 칼싸움, 활싸움 우리가 되게 잘하잖아요.
0: 우리나라 펜싱 정말 잘하는데 5회 연속 아시안게임 펜싱 1위 수상이 목표인 만큼 우리 함께 응원 많이 해봅시다.
1: 네. 자, 이번에는 집 이야기입니다. 보편형 공공임대. 국토부가 주거안정플랜 발표했는데 좀 달라진 내용이 많더라고요.
0: 네,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는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 공공임대 그러면 이미지가 그간에는 조금 안 좋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네. 매력적이지 않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번에 좀 다른가 봐요.
0: 저소득층 중심으로 수혜 계층이 제한되고 또 평수가 작고 입지가 외곽에 있는 등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공실률이 2020년에는 2022년에 2.1%에서 3.3%로 높아지기도 기존 했는데요.
1: 기존 공공임대가요.
0: 네, 그래서 취약계층을 우선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와 별개로 중산층, 청년층이 이용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이번에 공급합니다.
1: 예.
0: 정부가 주거 강조하는 주거사다리를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하는 건데요.
1: 공공임대도 좀 매력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0: 네, 맞습니다. 김희탁 국토부 1차관,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의 기반 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췄다면서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 배경을 밝혔습니다.
1: 청년 세대에 조금 뭐랄까요 숨통이 트이는 그런 주거 정책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수와 입지도 괜찮나요?
0: 역세권, 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택지에는 공급 면적 22평에서 34평형, 도심형에는 12평에서 24평형으로 보다 넓은 평수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1: 네.
0: 또 거주 기간 기본 6년인데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1: 예.
0: 정부는요, 중산층 무주택자도 공공 임대가 하나의 주거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1: 예, 이런 내용만 보면 청년 세대인 우리 강영구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들어가고 싶나요?
0: 아, 굉장히 저도 입지 좋은데 저렴한 임대료로 살면 너무 좋죠.
1: 근데 임대료가 이렇게 되면 비싸지지 않을까요?
0: 아, 좋은 입지에 넓은 평수로 공급을 한다니까 토지비 건축비 가격이 오르는데요. 혹시 임대료를 시세에 연동한다면 보증금이 치솟아서 공공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해질
1: 맞아요.
0: 수 있습니다.
1: 강남에는 뭐 보증금 10억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0: 그러니까요. 부모 찬스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데 이런 비판 나오고요. 결국에는 이 정책 실현성, 정부의 재원, 택지, 또 공사비, 사업 속도가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이건 뭐 결혼 페널티도 없애고요. 또 뭐 소득에 따라서도 임대료를 차등화할 수 있고 다양한 좀 아이디어를 찾아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밖에 난 몰라. 이분 노래 전 많이 좋아해요. 근데 조금 후배 가수를 두드려 팼어요, 말로.
0: 어제 한 지역 트로트 축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 네.
0: 심수봉 씨 후배 가수 17세 김다현 씨 다음 순서로 무대에 올라왔는데 심 씨 노래하기 전에 저 앞에 노래 부른 여자애가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1: 아이고.
0: 젊은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아이고. 삶이 뭔지도 모르는 아가씨인 것 같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1: 표현도요. 뭐 여자애 아가씨 이런 표현도 조금 요즘 굉장히 감성이 어긋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0: 네.
1: 이렇게 또 직접 대선배 대가수인데 이렇게 지칭한 거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0: 나이 차이가 54살인데 54살이나 어린 후배를 공개적인 무대에서 뭐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 네. 나옵니다. 김다현 씨 좀 소개하면요. 20년 모프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하고

0: 2023년에 모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3위를 하며 얼굴을 알린
1: 네.
0: 가수입니다. 김다현 씨 차에서 자기 무대 모니터링 하다가 심수봉 씨 발언을 다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는지 펑펑 울었다고 김다현 씨 부친이 밝혔는데요. 여론이 좀 불타면서 심수봉 씨의 공식 홈페이지 접속에 몰렸고 잠시 홈페이지 화면이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1: 그래도요, 대선배 대가수고 70이 넘은 나이인데도 또 겸손하게 사과를 했어요, 심수봉 씨.
0: 말 그대로 실언했다. 무엇보다 앞순서 가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몰랐다. 그럼에도 어른으로서 후배 가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1: 예.
0: 사과 이야기했고요. 김다현 씨와 또 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고 부친과 통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다현 씨가 콘서트에서 심수봉님의 노래 백만송이 장미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불렀다라는 사실을 듣고 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 예, 축제 상황이 어수선하고 음향이 너무 힘들어서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나온 말이야 이렇게 좀 길게 해명글을 올렸는데요. 가수 김다현 씨가 심수봉 선생님과 직접 통화해서 사과했다 들었고 사과를 들었고 마음 잘 추스렀다라고 이렇게 또 밝혀왔습니다. 이게 또 성장에 좋은 약이 됐으면 좋겠고 해프닝으로 끝났으니까요. 너무 또 과도한 비난은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0: 자제해야죠.
1: 지금까지 골고루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린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Good morning.
1: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네, 6시 31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텐션을 올리려면 힘든데요. 이분이 계셔서 사실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저보다 텐션이 높으신 분이거든요. 자, 외신을 텐션 가득하게 아주 긴장 팽팽하게 전해주시는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텐션입니다.
0: 네, 이텐션. 네, 이텐션과 김텐션의 외신. 어이, 너무 올라갔네요. 자, 어제 우리가 그 증시분석 경제 쪽에서도 얘기했어요. 시진핑 건강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했는데 국빈 방문 미국 예정대로 되나 봐요.
1: 맞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가요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 주석이 뭐 미국 올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공식적인 입장은 중국 쪽에서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막 인터넷에 지난 주말에 막 건강 이상설 해가지고 네. 저도 그걸 봤는데 무서운 말들이 너무 많이 써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좀 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2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예. 두 분 다 사실 고령이십니다. 물론 건강이 그렇게 뭐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위험로는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고 유엔총회 개막 앞두고 있는데 이란을 향해서 합의도 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뭐 확 좋을 수도 있는데 아주 박살을 낼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네. 대통령 발언들이 세져요.
1: 뭐 이 딜링의 뭐 황제라고 스스로를 칭했던 트럼프 대통령 윽박지르기밖에 못하잖아요.
0: 네.
1: 이번에도 윽박지르기에 또 나섰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자기가 결정 모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0: 결정 모드.
1: 네, 무슨 결정을 할 거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할 네. 거다. 첫 번째 이란을 쓸어버리는 거.
0: 네.
1: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거. 세 번째로 합의를 이루는 거. 이런 세 가지 중에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머지않은 미래에 아주 큰일이 날 거다.
0: 네.
1: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 와.
1: 그러면서도요. 이 마수스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이제 만날 것이냐 물어보니까
0: 네.
1: 아마 열려 있을 것이다.
0: 아, 너 이렇게 성대모사가 너무 리얼한데요.
1: 에이,
0: 순간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협상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전쟁 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이 뭐 카타르를 포함해서요. 그동안 그 거기 있는 걸프국들이 굉장히 열심히 또 네. 물밑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유엔 총회를 계기로 뭔가 조금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추측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기서 조금 뭔가 뭐 활로가 트일 수도 있고요. 유엔이 여러분 그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 정말 전 세계가 이러지 말자 하고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좀 다시 전쟁들이 멈췄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충격이에요. 살 빼려고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그 약대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 약을 먹고 눈이 안 보인다고요?
1: 맞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에서요. 이 유사펩티드 GLB 네.

0: 이 원이라고 하는 계열의 비만 당뇨병 치료제. 말하자면 뭐 오젬픽, 위고비, 잿바운드 뭐 이런 거
1: 맞아요.
0: 있거든요.
1: 이 내용들이 사실은 살 빠지는 약으로 지금 팔리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처방 받아서 물론 먹어야 되는
0: 그렇죠.
1: 겁니다만.
0: 거기에 이제 GLP-1이라는 이 그게
1: 네.
0: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복용을 하면
1: 네.
0: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이라는 게 발생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1: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0: 굉장히 어려운데요. 요거 이 병명을 나이온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나이온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 걸리게 되면 이게 혈류가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줄면서 시력을 갑자기 잃게 된대요.
1: 네.
0: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손해배상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고
1: 와.
0: 합니다. 그래서 2025년 뉴저지주 법원에는요, 이 관련 소송이 90건이 넘었고요.
1: 예.
0: 필라델피아 연방 법원에도 이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소송이 별도로 제기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1: 예.
0: 그런데요, 지금 이 글루카곤 유사펩티드와 이 나이온 병의 인과관계 아직도 이게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1: 아, 이 약
0: 않았어요.
1: 때문이야라고 아직 명확하게 규명은 안
0: 맞아요.
1: 됐지만.
0: 여러 연구를 해봤는데
1: 네.
0: 어떤 연구에서는 막이 발병률을 2배 높일 수 있다라고,
1: 예.
0: 어떤 데서는 8배까지 높일 수
1: 사람마다 또
0: 있다라고,
1: 다르고요.
0: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연관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1: 맞습니다.
0: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요 GLP-1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 중에는 이미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뭐 이런 수면 무호흡증을 원래부터 그 나이온 발병이 높아질 수 있는 이 위험을
1: 맞아요.
0: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1: 당뇨 때문에 서서히 시력을 잃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혈관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확실하게 좀할 수는 없는데 그이 위고비를 만들었던 이 노디스크가 있는
1: 네,
0: 본사죠. 이
1: 노바노스크.
0: 덴마크에서 요 요즘픽이나 위고비 복용한 뒤에 나이온 발생한 환자 27명이 그동안 21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1: 아.
0: 그러면 아 이거는 진짜 연관관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수 있잖아요.
1: 사실 연구했는데 증거가 확인되진 않았어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또돈 받은 사람이
0: 있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게 노보노디스크가 이 관련해서 요거를 아 우리에게 연관관계가 있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1: 네.
0: 덴마크 환자 보상청이 이 보상 여부를 심사를 했다.
1: 아,
0: 말하자면은
1: 여기 좀
0: 이
1: 제도가 잘돼 있네요. 일단 이쪽에 보상해 주고
0: 그쵸.
1: 결과는 이쪽과 계속 따지겠다. 여러분 이약 먹으면 반드시 이병 생긴다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0: 맞습니다.
1: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사실 국내에서도 뭐 이런 다이어트 GLP-1 계열을 먹으면서 췌장이나 뭐 담도, 담낭 이런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들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모르고 무조건 먹지 마또안 되고요. 왜냐하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되는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펴봐셔야 됩니다. 어쨌든 좀 걱정이네요. 이게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예. 그리고 AI 배우 틸리 노우드 미국 인터뷰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어를
0: 네,
1: 썼다고요.
0: 이
1: 이거 재밌어요.
0: 틸리 노우드가 누구냐면요, 일단 AI 배우예요.
1: 네.
0: 그래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영화 미스 얼라인드의 주연으로 이제 발탁이 돼서 영화를
1: 네.
0: 찍었다고 합니다.
1: 네.
0: 찍은 건지 뭐 영상을 뽑아낸 건지 모르겠어요.
1: 애매하죠. 네.
0: 근데 어쨌거나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홍보 활동 차원에서 미국 방송인 피어스 모건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인터뷰 질문을 주고 받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어려운 질문을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지금 이 영화 만든 게 다른 배우들이 실제 인간인지 아니면은 뭐 틸리노우드 씨와 같은 AI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걸좀 물어봤어요.
1: 예.
0: 약간 좀 애매하게.
1: 그렇죠.
0: 그랬더니만은 약간 좀 답변을 허둥지둥하다가 갑자기 중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1: 특히나 중국어 중에서도 이거 우리 저 개그맨들 많이 흉내내는 광둥어.
0: 그죠.
1: 광둥어이야
0: 그
1: 이거잖아요.
0: 옛날 홍콩 영화에 나오는.
1: 맞아요. 약간 그런 억양.
0: 그 광둥어를
1: 죄송합니다. 저도 흉내만 낸
0: 갑자기
1: 거예요.
0: 15초 동안 막 뱉어내는 거예요.
1: 너무 재밌는데.
0: 황당하게 영어로 잘하고
1: AI니까
0: 있다가.
1: 생기는 일이네요.
0: 그리고 나서 뭐 자기도 놀래가지고 자기가
1: 예.
0: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1: 와.
0: 그래서 뭐 인터뷰 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중국어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1: 네.
0: 뭐 가끔 뭐 내가 뭐 회로에 조금 엉켜 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대박은 뭔지 아십니까?
1: 뭔가요?
0: 이 AI 배우를 만든 그 제작사 있잖아요.
1: 네네.
0: 제작사는 이거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1: 뭐예요?
0: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1: 네.
0: 틸리 씨는 자기를 과시하는 걸 좋아한대요.
1: 그렇다고 그런 갑자기 광둥어?
0: 그래가지고 영어로 인터뷰가 진행됐을 때
1: 네.
0: 자신의 다른 언어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1: 네.
0: 같다. 틸리는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1: 굉장히 매력적인 이미지입니다. 이게 AI로 생성된 거죠. 실제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틸리 노우드 씨, 당신 AI니까 재방송도 다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를 흡수할 텐데 다음번에는 전라남도 사투리로 부탁드려요. 으따 징악 이런 거 나오면

0: 되게 한국에서 열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미국 침공 이후로도 아직 좀 어수선한데 세상에라 물가가요. 우리는 뭐 4%만 돼도 난리가 나는데 534%네요.
1: 네, 물가가 534% 폭등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게 전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국가였습니다.
0: 예.
1: 1년 만기 예금 금리가요. 연 38%.
0: 이게 정상적이라면야 많은 사람들이 돈 싸들고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1: 아니, 38%면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높은 건데 이거는
0: 그렇게 은행... 해도 돈이 은행으로 안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무서운 상황이 된 거죠.
1: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통계 플랫폼 이 스태티스타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좀 여러 가지를 네. 추측을 뭐 이게 해봤는데 그 전 세계에서 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게 베네수엘라였고요.
0: 예.
1: 그 다음이 튀르키예 35%, 아르헨티나 20%, 우즈베키스탄 15%, 이집트 14%, 러시아, 짐바브웨, 몽골 뭐 이런 나라들이
0: 와, 10% 넘는 나라들이.
1: 와, 이 대박입니다.
0: 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가 봐요.
1: 아, 이 정도 예금 금리면 돈 안 내면 바보 아닌가요?
0: 근데 이제 더 웃긴 거는 어제 10kg 쌀 한 가마니 10kg 쌀 한 포대를 3만 원에 사러 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갔더니 6만 원 돼 있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지는 극한 인플레이션이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잘 막아야 될 것 같고요. 현명하니까 대한민국은 잘 헤쳐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즐겁고 텐션 높은 외신이었습니다. 이용주 캐스터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만약에 틸리 노우드가 갑자기 전라남도 사투리를 한다면 여러분 정말 AI 주가 폭등할 겁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AI 때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증시는 그런데요. 간밤 미국장, 오늘 우리장 기대가 많을 것 같은데 마냥 안심할 수만도 없잖아요. 이분께 물어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소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0: 간밤 뉴욕 증시 볼게요. 어제 그저께 거 저희가 주말장을 보면서도 필라델피아 지수도 그렇고 올라갔네요 라고 했는데 어제 더 올라갔습니다.
1: 뭐 그 전에 올라간 것은 그냥 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네. 오늘 새벽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0: 네.
1: 일단 전체적으로 더군다나 이제 올랐다라고 표현드리는 것도 하나의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0: 네네.
1: 막판까지 지수가 끌어올렸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장중의 움직임이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올랐다가 이제 빠졌어도 전체적인 지수가 플러스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막판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투심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0: 예.
1: 그러면 내일 새벽에도 뉴욕 증시가 웬만해서는 강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예.
1: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점, 여러 가지 중동 이슈라든지 금리 이슈, 그다음에 뭐 유가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해소된 것은 아닌데요.
0: 예.
1: 여전히 AI와 관련된 또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선 반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들어서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네. 쭉 올라갑니다. 중간에 내려갔다 올랐다 이게 없고 계속 올라간다 이 얘기 좀 해주신 거고 미국 국채 10년도 어제 인터뷰할 때 딱 5.0000이었거든요. 오늘 4.95로 좀 빠졌습니다. 이 국채나 장기 금리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1: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채가 떨어져서 지수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지수가 올랐을 수도 있고요.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이 지난주 목요일 날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근데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현재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 지난주 초반만큼은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과연 할 것인가 하면 몇 프로 할 것,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25bp 금리 인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예견했던 것만큼 정확히 이루어졌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FOMC가 올해 두 차례 남았는데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할 걸로 이제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0: 네.
1: 평균 금리가 4.1이니까 지금보다
0: 네.
1: 높은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세한 흐름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신경 안 씁니다.
0: 네.
1: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0 지금 4.9 이렇게 좀 되는 것도 있고 유가도 지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100달러 유지하는데
0: 맞아요.
1: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상수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0: 네.
1: 100달러? 그래. 이제 그거 금리에 반영됐어. 금리 5%라고 10년물이 5% 이것도 금리 시장에 반영된 거야. 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이 이제 현재 나타나는 경제 현상보다는 미래는 뭐지? AI야. AI는
0: 네.
1: 뭐지? 반도체야. 라는 식으로 시장의 시각이 빠르게 변했다라는 거죠.
0: 네.
1: 우리가 이제 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생물적으로 이렇게 시장의 상황들을 그때그때 반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금리나 유가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벌써 시장은 다음 차례로 시각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지금이라도 또 이 증시라든지 또 증시를 둘러싼 여러 경제 상황에 관심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은요. 이 증시는 좀 미래를 사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오른 거 사는 게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좀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데 AI 속도 조절론 때문에 출렁했다가 문제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1: AI 속도 조절론을 만약에 속도 조절론에 대한 우려감은 뭐 분명 존재를 합니다. 저도 AI를 써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고,
0: 네.
1: 그다음에 관련 기사를 놓고 보면 AI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일들을 해내고 인간의 명령도 어떻게 뭐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좀 나타났다라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론에 대한 것 들이 나온 건데, 근데 속출조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미 기술 개발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캐펙 숫자를 막대하게 한 기업들이 이제 주로 얘기를 합니다.
0: 예.
1: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0: 네.
1: 뭐 그러한 논쟁들을 제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누가 감시하죠?
0: 정부? 국가요?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호하다라는 거죠.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나서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0: 네.
1: 그럼 민간 단체가 나서든지 협회가 나서야 되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심지어 국가 간 조약인 OPEC 같은 경우도
0: 네.
1: 서로 간에 유가를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못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그런 상태에서 민간 단체인 AI 기술 개발을 누가 통제하고 하고 누가 감시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 개발 단계를 다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0: 네.
1: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AI의 질주와 엔진을 멈추는 게 가능하긴 해. 지금 이 얘기인 것 같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연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AI 투자와 수요가 너무 강해. 경제 전반에서 너무 심각해서 이거 결국은 이렇게 과열되면 우리는 계속 금리를 올리는 대응밖에 할 수 없어. 이 발언을 또 했거든요.
1: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부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는 아직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올해 이제 두 차례 연준이 열린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삼전육수를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르셔야 됩니다. 야 미국에서 연준 위원이 공식적으로 AI가 지금 잘 되고 있대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없어서 못 팔고 있대. 이거를 공식화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그 발언을 금리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0: 예.
1: 그 발언이 갖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로 AI 투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품론 신경 쓰지 마. 우리 삼전익스 계속해서 물건을 잘 팔 거야라는 식으로 해석하신다면 그 발언이 위험한 발언이 아니라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호재성 발언으로
0: 맞네요.
1: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0: 예. 반도체를 21세기 혹은 디지털 신기술의 원유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정말 산유국 되는 건가요?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보면 우리 시장 하나 좀 어제 달랐어요. SK하이닉스가 오를 때는 삼성전자가 또 안 오르더니 이번에도
1: 네.
0: 삼성전자가 더 오르고요. 외국인들이 샀다가 팔았다가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1: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는 하이닉스 자사주 효과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0: 네.
1: 삼성전자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9월 30일 기준으로 30조 배당을 합니다.
0: 네.
1: 대략 주당 한 4,600원 정도 배당을 하는데요. 이것을 과연 놓칠 외국인들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어제 삼으로써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떠올랐고요. 월요일까지 사셔야 됩니다. 28일까지
0: 네.
1: 삼성전자를 사시면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당
0: 예.
1: 4,600원.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0: 그렇군요.
1: 글쎄요, 뭐 하루하루 누가 더 왜 어떤 이유로 올랐냐라고 그 찾기보다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지수가 두 종목의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리고 뭐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는 돈들과 저희
1: 네.
0: 이 개인들이 쌈짓돈 내서 몇십만 원 뭐 한 백만 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과 좀 다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랠리를 볼 때 요즘 심리가요, 아 올랐을 때 빨리 나오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야 좀 더 기다리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장이
1: 예.
0: 며칠 동안 멈춘단 말이죠. 어떤
1: 그렇구나.
0: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0: 주식을 통제한다라든지 반도체를 통제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오히려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1: 오히려,
0: 물론
1: 네.
0: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AI라든지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의 규제를 풀어주는 문제인데요.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이 당장 미국 반도체가 영향을 받을 거고 그 중간 선거에서 과연 트럼프한테 유리할까요? 이런 부분 감안하면 이벤트가 있긴 합니다만 주식 시장에 있어서 굳이 팔고 넘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 저는 그냥 현재 상태로 보유하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중국한테 안 줄 거야, 안 돼라고 했더니 또 스스로 개발해서 오히려 리스크가 되잖아요. 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소부장 사례처럼.
0: 예.
1: 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관심이 큰데 어느 정도 시장에는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역시 큰 변수로서 남아있는 겁니까?
0: 아직까지는 변수로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실무 측에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이 여전히 중국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또 우리가 항상 염두하는 것은 또 돌발 변수 아니겠습니까?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과연 회의석상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는 부분들이라서 약간 우려되긴 하는데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 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두 정상 간의 대폭 뭐 엄청난 합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지금 틀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렇게 조금 해석해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히토리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고 이 전쟁의 배경에도 미중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 증시는 이제 7000P라는 기본 바닥을 지킬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판단도 분분해요.
0: 저는 충분히 7000P를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는 어제 이제 IM증권에서 나온 것을 보고서를 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7000에서 8000 사이에 1조 5천억의 개인 자금들이 물려 있습니다.
1: 네.
0: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거죠. 7000을 넘는 게 문제가 아니라 7000에서 8000을 넘는 게 더 문제다라는 거죠.
1: 네.
0: 저는 충분히 삼전닉스가 현재 자사주 매입 효과 그다음에 그 주중하는 정책에 따라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올라가는 것이 가파르기보다는 속도가 조금 천천히
1: 네.
0: 움직이면서 지수는 결국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구조대 200층까지 30층까지 가긴 갑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런 얘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슈가 경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0: 있잖아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네, AI 배우의 인터뷰가 화제가 된다. 이미 AI가 우리 옆에 있다라고 인식하고서 하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만큼 AI의 변화가 빠르고 거셉니다. 인간과 나란히 걸어가는 속도도 필요하고요. 또 발전은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잘 쓰여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텐션 올려서 아침 출근길에 힘 드리면서 찾아뵙겠습니다. 해 봅시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0: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맑고 쾌청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에는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8.4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높은데요. 낮에는 가을 볕과 함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대구 27도, 광주와 전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충북과 전북, 경북 중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나타나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이천 나들목 갓길에서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 강릉 가는 길 서창분기점에서 월급분기점까지 2km 구간과 반월 터널에서 부곡 나들목까지 이제 7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6km 구간 차 간격이 좁혀져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부천 부근부터 신월 나들목까지도 이제 3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실장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오전 강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으로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전반적인 국정 상황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을 수차례 탓한 만큼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진 만큼 비서실 총책임자이자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를 다루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실마리가 되는 자료를 확보해야 수사가 가능할 것이고 아직 입건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보도 등을 지켜보고 있지만 의혹만 가지고 시작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혐의나 일시, 장소나 대상이 더 구체적으로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어제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첫 방문지인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는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여당 지도부가 배웅을 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년 만에 백악관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최고 수준의 극진한 대접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나가 시 주석과 부인 펑리 위안 여사를 직접 영접할 예정입니다. 이튿날에는 백악관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빈 환영식이 열려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사와 시 주석의 답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 플랜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적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뉘며 임대 물량 가운데 19만 호는 새로 도입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는 면적과 입지 조건을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기준을 낮춰 다양한 계층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소득과 자산 기준을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적주택의 77%에 달하는 92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10만 호 정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급등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탄스럽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한 2021년에 정비사업은 이미 멈춰 있었다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곳이 해체됐고 그 물량이 43만 호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주택공급 절벽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서 비롯된 것인데 왜 남 탓을 하냐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영 대표팀 김영범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수영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김영범은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50m 결승에서 21초 66의 대회 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한국 수영은 2022 항저우 대회 당시 지유찬에 이어 2회 연속 2종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날 자유형 100m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영범은 하루 만에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장신구 등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김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인사와 공천 청탁 등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완 화백 그림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초반에는 비교적 쾌청하다가 귀경길이 시작되는 주말에 비가 오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추석 연휴 첫날인 목요일까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인 금요일에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쌀쌀함이 감돋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8.7도, 습도는 59%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 주세요. 운전 중엔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졸릴 땐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인터넷 뉴스 명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단 비상대책위원장 강찬호입니다. 저희 장성철 대표가 오늘 휴가를 떠나셔서 제가 오늘 하루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시사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 이러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전격 표명했습니다. 최근에 인사 문제 그리고 정책 혼선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떠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야당의 공세는 권력의 핵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아니 훈식이 형보다 현지 누나가 더 세? 핵심은 인사농단 또 비선실세 이거 진상규명이야. 자, 그래서 지금 정치권은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결국 이 혼란을 지켜봐야 되는 것은 국민의 몫이죠. 이번 우리 추석 명절 아무래도 정치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 대신에 궁금증은 오늘 우리 뉴스 명당에서 다 털고 추석 명절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뉴스 명당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우리 모시고서 잇따른 장관 후보자 낙마 여기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부, 4부 여의도 핫피플을 중심으로 정치권 현안을 분석해보는 인재 영입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유튜브 라이브 보시면서 좋아요 한번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의 파격을 여는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자, 민심은 천심, 뉴스는 저 강천의 관심. 오늘 우리 뉴스 명당에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하겠습니다. 뉴스 왔당. 자, 오늘도 현안 많이 쌓여 있는데요. 보고 받아야죠. 우리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우리 민원 기자이신 경향신문의 유경선 기자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비대 위원장님. 네,
0: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1: 아, 아닙니다.
0: 자, 첫 번째 뉴스 전해 주시죠.
1: 예, 첫 번째 뉴스는 미국 멕시코 순방 떠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유엔 총회에 네, 참석하는 일정입니다. 예.
0: 죄송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오늘 미국 멕시코 순방 떠났는데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일정이시죠?
1: 네.
0: 순방 일정표 어떻게 되나요?
1: 네, 21일에서 27일 일정인데요. 먼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후에는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요. 주제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또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개혁 방안과 대한민국의 기여에 대해서도 언급한다고 합니다.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유엔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고요. 23일에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한국의 미래 산업 비전을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뉴욕 일정을 마친 뒤에는 멕시코에 국빈 방문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일정이고요. 한국 대통령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건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또 MOU 교환식, 공동 언론 발표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0: 네, 일정이 아주 빡빡합니다. 자, 제일 관심가는 역시 우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건지.
1: 네.
0: 자, 두 정상이 만난다면 무슨 얘기 나눌지 굉장히 관심 집중되는데요.
1: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는 또 대미 투쟁이라는 큰 현안,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라는 문제들이 네, 지금 그렇죠. 있기 때문에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가 될지 또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론을 어필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고요. 구체적인 회동의 일정이나 뭐 형식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본부에서 약식으로 만나서 회담하거나 현지 시간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오는 24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또 현지 시간 22일에는 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현지에서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0: 네, 하여간 두 정상이 만나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좋은 국민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그 순방을 지금 앞두고 떠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면서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출국하기 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추석 덕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을 잘 봤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두 전현직 대통령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 국민 통합과 또 여권 내의 갈등 해소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 때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X에 글을 올려서 좀 건전한 논쟁, 또 합리적 비판, 멸칭과 혐오 자제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국정 지지율이 어제 발표됐는데 10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 이것이 혹시 기자회견 효과가 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0: 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모두는 친 김대중, 친노, 친문, 뭐 네. 친이재명이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 말을 그대로 좀 실천한 것 같네요.
1: 네.
0: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 같고요.
1: 네.
0: 자, 모처럼 10주 만에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그렇습니다.
0: 흐름이 계속될지
1: 네.
0: 상승세 흐름이 좀 있어질지 이어질지
1: 예.
0: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0: 아, 이게 아주 한 뉴스죠.
1: 예.
0: 이거죠. 이 이전에 이제 장관 두 명 후보가
1: 네.
0: 잇따라 낙마를 했고 좀 지지율도 계속 떨어져 왔는데 결국은 강훈식 실장
1: 네.
0: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서 지지율 하락 또 인사 난맥상에 총대를 메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강훈식 실장의 사의 표명을 시작으로 청와대에도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장관급의 정무적 인선을 담당하는 청와대의 인사위원장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참모진 단체 대화방에 자체 거취와 관계없이 대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처럼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근데 이 저 강원식 실장 사의 표명 이 어제 상황을 보면은 뭐 대통령이 이거 사전에 좀 인지했나 이런 좀 논란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제주면 대선도 졸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아직 사표가 수리된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런 상황에서 순방길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1: 네. 네. 어제 강원식 실장이 그 이재명 대통령 순방길에 배웅을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강원식 실장 굉장히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만일 사표가 수리된다면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때 초대 비서실장이 된 이후에 15개월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출국 전에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좀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0: 네.
1: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쇄신 차원에서 강원식 실장의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1: 네. 네,
0: 그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그만뒀는데
1: 네.
0: 청와대 3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빼면은 정책실장에 이어서 강원식 비서실장까지 실장 두 자리가 공석이 되는 건데요.
1: 네.
0: 당연히 이제 후임 인선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또 강원식 실장 사표가 수리되면 후임 비서실장 인선도 해야 될 테고요. 그에
0: 네.
1: 맞춰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자리까지 대폭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이 얼마나 교체될지도 굉장히 좀 주목을
0: 아,
1: 하고
0: 요거죠,
1: 있는
0: 요거.
1: 네. 모습입니다.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도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비서실장 자리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좀 가까운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 또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때 수행실장으로 연을 맺은 한준호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릅니다. 또 친명계인 박성준 이해식 의원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요. 정책실장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또 김성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홍성국 전 의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0: 네. 여러분의 이름이 하매평에 오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야당 정치권
1: 네.
0: 이쪽에서 이제 반응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정리해 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강원식 실장의 사의 표명이 이제 인선 안맥상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좀 꼬리 자르기라는 취지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성남 라인을 검증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날 일인가?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 성남 라인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남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의가 좀 예상밖의 일이라 급작스럽다는 반응도 감지가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를 국정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 네. 이 인사 논란하면 항상 나오는 그 이름 이번에 또 거론이 됐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0: 우리 국민들이 항상 궁금해하는데 언젠가는 요분 요 이름 좀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합니다. 세 번째 뉴스 가보죠.
1: 네, 세 번째 뉴스는 당정이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0: 야, 이것도 사실 지방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논란이죠.
1: 그렇습니다.
0: 자, 근데 무슨 이게 정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올 초에 한번 이 문제 지적하면서
1: 네.
0: 정부가 이제 전수조사 칼을 빼들었는데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1: 예.
0: 또 농촌 민심도 악화된다.
1: 예,
0: 이런 좀 얘기가 나와요. 정리해 주시죠.
1: 예, 먼저 여기 농지 전수조사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농지법에 따라서 농지 처분명령이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 등장하는데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서 경자 유전의 원칙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농지 전수조사가 시행됐습니다. 이후 농사를 안 짓는 땅은 정부가 바로 강제 처분하게 한다는 식으로 알려지면서 농촌 민심이 급격히 악화가 됐고요. 사실 농사 안 짓는 농지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요지였습니다. 농촌의 연령대가 좀 고령화가 됐고 일손 부족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지가 있는데 형제들이 다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땅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느냐, 또 그렇지 않는다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는 것이냐라는 이런 좀 반발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용 자산으로 간주돼서 대대로 물려온 땅을 처분해야 한다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입니다.
0: 바로 이것 때문에 농지 대대로 물려준 땅을 정부가 뺏어가냐 아마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
1: 네.
0: 자, 그래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정부는 보완하겠다는 건가요?
1: 일단은 조사 결과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라면 처분 명령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 상속을 받은 농지, 또 농지 소유자가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관행적으로 임대차가 되어온 농지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유예하도록 했고요. 당정은 그리고 처분 대상 농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사 계획을 제출해서 농지를 취득한 후에 무단으로 농사를 안 짓거나 또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농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후에 무단으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 또 농업인 간의 땅을 서로 교환해서 경작하는 경우, 마을 농지를 한 명이 모아서 경작하는 등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농지 임대차는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땅도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이 유예가 됩니다.
0: 네. 농지은행 같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생소한 그런 예. 개념까지 등장을 했는데
1: 네네.
0: 자, 이런 보완책 발표 후에 그동안 농촌 민심이 좀 가라앉았나요?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사실 그 농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에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농지 거래 절벽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농촌의 좀 주요 걱정인데요. 강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처분이 될 때까지 거래가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0: 그렇죠.
1: 땅값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농민들도 많은데 만약에 담보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현금 융통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잘 굴러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농민들도 많았습니다.
0: 네네.
1: 아무래도 임대인들이 협조해야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은행에 위탁을 해서 임대를 하는 방식이 익숙하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계약 파기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 쫓겨날 처지라는 거죠.
0: 아이고.
1: 그리고 농지은행이 급증한 위탁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투기 목적의 소유라는 걸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아니 뭐 정부가 이 경제 유지 원칙에 따라서 전수조사 하겠다.
1: 네.
0: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탁상 행정이라든가 또 이 조상대대로 농사 짓는데 이제 고령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1: 네.
0: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또 불안이라든가 충격이 클 수 있는

0: 사안인 것 같아요.
1: 네.
0: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잘 좀 챙겨가면서 좀 하여간 우리 농민들 불안 덜어주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계엄군 지휘부가 1심에서 일제히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0: 아이고, 드디어 1심 결과가 났군요.
1: 예,
0: 자,
1: 그렇습니다.
0: 선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1: 예, 먼저 이름과 형량부터 각각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 이진호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는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가 판결 선고한 것인데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이같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예상은 좀 어느 정도 됐는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상당히 무겁다.
1: 예,
0: 네, 이런
1: 그렇습니다.
0: 지적이 나옵니다. 자, 판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1: 예, 재판부 이들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봤고요.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여인영 전 사령관부터 좀 보겠습니다.
0: 네.
1: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를 편성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진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 수 전 총장은 위헌 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선관위의 병력을 투입한 혐의,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와 민주당 당사 또 선관위 과천청사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초기에 양심 선언을 한 후에 자술서를 냈고 또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예, 그 장성들이 이제 굉장히 무더기로 중형을 받았는데 제가 보면은 참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독단적인 계엄 아닙니까?
1: 네.
0: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부하들은 죄가 없다. 이거 다 내 책임이다. 좀 보면 이렇게 좀 선언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도 있습니다.
1: 하지만 네. 다 떠넘겼죠. 예.
0: 네. 그죠. 해가 이번에 그 우리 경희신문 유경성 기자께서 아주 현안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0: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5: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자, 강원식 비서실장 어제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의를 표명,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자, 이 강 실장 사표. 우리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이거 힘든, 정부로서는 힘든 여론 반전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권의 상황을 빈틈없이 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대변인 오늘 나오셨는데요.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7: 예, 반갑습니다.
6: 네,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7: 예, 신현영입니다.
6: 언제나 힘찬 모습이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물어볼게요.
7: 예.
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드디어 10주 만에 하락세 멈추고 반등했습니다. 뭐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 기자회견 효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7: 네,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임이나 공소 취소에 대한 논란,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입장, 네,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하셨다고 보고, 그러면서도 국정의 쇄신의 의지를 비추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신뢰를 보여주신 결과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기자회견에서 제가 부족했다라는 걸 13번 말씀하셨거든요.
6: 13번. 네.
7: 예, 그리고 국민의 뜻을 더 살피겠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서의 그런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마음이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 네, 그렇군요. 자, 바로 이제 추석입니다. 민족대명제. 예. 추석인데 추석 밥상에 늘 이제 민심, 정부 현안 놓고서 이제 민심이 오가는데, 자, 이번 기자회견 계기로 조금 좀 다른 얘기. 과거에 좀 대통령 비판하거나 정부에 섭섭하다 좀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좀 이런 것도 얘기의 주제가 달라질 걸로 보십니까?
7: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민심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물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은 뭐 청년 세대에 대한 어려움이나 주거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가족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본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정치가 얼마나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석 민심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정치는 복잡하고 혼돈의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나 아니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는 그런 국민주권 정부로서의 그런 부분은 아직 1년 반이 지나긴 했지만 변하지 않았다라는 국민적인 기대를 가지고 뭐 이렇게 민심 밥상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6: 네,
7: 생각을 합니다.
6: 뭔가 지금 추석 밥상에는 조금 이제 정부에 대해서 달라진 호평이 나올 것 같다, 뭐 얘기 같습니다. 자, 이제 그때 본론 들어갈게요. 정말 어저께 관심 집중,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 자, 근데 이게 이제 청와대 관계자 뭐 예상했던 어떤 답변을 내놨어요. 뭐 이번 인사 논란 등의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한 거다. 그랬는데 정말 이겁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인사 실패 책임 이겁니까? 네.
7: 저도 사실 어제 기사 보고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6: 깜짝 놀라셨어요.
7: 예, 네. 전격 사의 표명이었고.
6: 당초 몰랐다는 얘기잖아.
7: 뭐 일부는 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예 기사를 보고 알았고 또 그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성기용 그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네.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사청문회에서 용해인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 네. 이런 부분의 과정에서의 그런 잡음들 그리고 국민적 스트레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인사 시스템의 점검을 예약하셨고 이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비서실장으로서의 큰 책임을 가지고선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아, 이 또한 정말 이재명 정부를 위한 본인의 결단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6: 근데 뭐 항상 어제 뭐 이후 언론 반응 아마 우리 대변인께서도 보셨는데 물론 뭐 당연히 이제 인사위원장이니까 책임진다 뭐 이해가 되지만은 정말 책임질 사람 또 있지 않냐? 나옵니다. 자,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특히 야당에서 이른바 이 경기 성남 라인 이 두 분 이분들도 인사 실패 원인 아니냐? 근데 왜 강 실장만 물러나는 거냐? 이거 꼬리 자르기 아니냐? 자, 이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 그러니까요. 못했나요?
7: 예, 아니 근데 국민들께 겸손한 마음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네. 또 공세로 이렇게 대답하는 국민의힘도 과연 네. 적절한 메시지인가 저희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인사 과정에서의 그런 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도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정말 그런 의혹이 있거나 아니면 국민적인 그런 의구심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포함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특히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서의 뭔가 인사 그리고 민정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시스템에서의 그런 공정하거나 절차적인 투명성이 조금은 더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겸허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6: 이거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인사 수석실하고 지금 민정 수석실이 역할을 못 한다는 좀 비난에 대해서 좀 나름 지금 인식을 하고 개선을 좀 추진한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7: 결국에는 모든 책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 검증은 민정에서 하고요.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 수석실에서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책임을 갖고 좋은 춘철을 했는지 결과로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서실장의 사퇴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는 또 저는 과잉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6: 확대 해석은 또 과잉이다.
7: 적어도 네, 본인이 맡은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실패가 있었다. 그러면은 크게 반성하고 조금 더 촘촘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해소를 하고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뭐 정부 여당으로서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6: 자, 근데 대통령이 어제 사의 표명을 강 실장이 했는데 아직 결정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순방 가셨습니다. 이거 사전에 논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강 실장이 속된 말로 지른 건가요?
7: 근데 아마 그래도 홍보수석께서 직접 브리핑을 할 정도면 네. 어느 정도 내부에서는 정리된 그런 사의 표명이 아니었을까 저는 네. 추측은 해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유엔도 지금 참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추석 연휴 명절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뭔가 인사가 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중으로 저는 읽었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의 입장에서도 이왕 결단했으면 빠르게 정리해서 후임을 또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국정 공백을 메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마 어제 출국 전에 그렇게 말씀과 발표가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6: 정리해본다면 이제 강 실장은 사의 표명했지만 대통령은 좀 순방 등을 통해서 후임까지 좀 인선을 생각해서 결정이 되면 좀 그 순방 이후에 사의를 최종적으로 이제 수용하고 후임을 아마 발표한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군요.
7: 예. 보시다시피 강훈석 비서실장이 그동안의 역할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6: 그렇죠. 케미가 되게 좋았다고 예. 했는데.
7: 뭐 지금 뭐 청와대 전반적인 그런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이나 국정관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에 뭐 외교 순방 사절단으로서의 그런 원전이나 방산에 그렇죠. 대한 역할도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런 비서실장이 비단 그 국한된 비서실장의 역할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의 좀 사람을 키우는 그런 역할로서의 기회 부여를 하는 그런 의중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후임에 대한 부분은 되게 숙고를 하시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6: 후임은 나중에 여쭤보고요. 자, 강훈식 실장의 다음 행보. 이거 좀 서울시장 가는 겁니까? 저 우리 김민석 대표 수첩에 훈식 서울시장 후보 어떻습니까? 네.
7: 그 중에 한 명의 캔디스로 적혀 있긴 했었죠.
6: 그러니까.
7: 근데 뭐 대표께서는 김인석 대표께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그냥 이름을 적어 놓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6: 아이디어도 굉장한 거 아닌가?
7: 예. 그 수첩에 네. 올라간 리스트들이 모두 다 뭐 확인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네. 공신력이 있는지는 앞으로도 추이를 봐야 되기 하지만 사실은 떠날 때 그리고 내려놓을 때 그리고 책임질 때를 알고 있는 비서실장이고 예. 그동안의 1년 반 동안의 성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서는 뭐 지역구까지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정치적 행보를 해왔던 것인데 그만큼 우리 당으로서는 소중한 인적 자산이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도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 서울시장 가능성을 좀 내포한 말로 들립니다. 네.
7: 배제는 못하는데요. 네.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열릴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우리가 먼저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6: 자 이제 김승원 후보자 문제가 이렇게 사퇴를 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게 김승원 후보자가 그 사퇴하기 전에 대통령 그리고 기자회견 전에 예. 좀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 등 청와대에 지금 전달됐다는 이른바 그 보좌진의 탄원서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사전에 이런 각종 지금 추가적인 어떤 비리 의혹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알면서도 지금 임명 강행하고 보고서 통과해버리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러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7: 네, 오늘도 아침에 언론에서 이 과정에 대한 부분 보도가 좀 됐어요. 중앙일보에서도 보도한 것 같긴 한데 네. 결국에는 그 사퇴하는 날 오전 11시에 홍익표 수석이 텔레그램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 네.
7: 그 탄원서 문건을 받았고
6: 정말 사퇴하는 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이죠. 기자회견하기 시 전에 받은 거죠.
7: 그렇죠. 사퇴하는 네. 날 그 이전에 사퇴하기 네. 전에 같은 날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텔레그램을 받고 그 다음에 법사위원한테 구두로 전달했다라는 그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당에서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당대표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좀 당혹감이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사실 기자회견하면서 이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끝까지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 자신도 사실은 식약처 로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한 한동훈 의원의 공세가 과잉이 있다. 그리고 단순 민원 전달이었는데 이렇게 뭔가 오빠 독약 로비로 트랜스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하는 데 도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저도 알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실 저희도 조금 다시 한번 이런 후보의 검증 과정에서 좀 재고를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그 과정에서의 그리고 낙마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혼란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죄송하다. 네. 드리고 싶습니다.
6: 알겠습니다. 자 지금 2부 김승원 전 후보 지금 의원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본다면 뭐 논란이고 의혹이 차원이지만은 이 자체로 일단 뭐 탈당까지도 지금 일부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당에서 좀 김 의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시나요?
7: 지금으로서는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다만 경기도 당 도당 위원장으로서의 그런 비용에 대한 네. 부분
6: 세계 문제.
7: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경기도당 차원에서의 그런 관계를 확인 차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당에서 조사 들어갔나요?
7: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6: 중앙당
7: 때문에
6: 차원에서요?
7: 예. 네. 아 중앙당 아니고 경기도당 차원에서
6: 도당 내부의 그런 비리 의혹을 직접 할 수 있나요? 중앙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7: 우선은 당에서의 사무이고 예산에 대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전 경기도 당의 그런 사무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6: 네.
7: 그 전에 도당 차원에서의 좀 그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에서는 사실은
6: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7: 필요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6: 알겠습니다.
7: 들고요.
6: 자, 예. 결국 지금 논란이 또 김민석 대표한테 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승원 후보 지금 명언 중에 명언으로 지금 돼버린 게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아주 센 워딩으로 옹호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추가 의혹 폭로되면서 물러났습니다. 자, 이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이 정도에 대해서는 김 대표도 뭐 사과라든가 뭐 좀 뭐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7: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런 혼란을 드린 거에 대해서 대신
6: 사과?
7: 예, 국민들께 이런 걱정과 스트레스 그리고 네. 결국에는 낙마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눈높이에 맞지 못한 인사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더 많은 검증이나 아니면 좋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뭐 저희가 직접 뭐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6: 알겠습니다.
7: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 우리 어쨌든 신명 대변인이 그 우리 김민석 대표를 대신해서 지금 사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 좀 유념해야 될 거, 국민이 좀 유념해서 듣는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의원 쪽 얘기 좀 해볼게요. 이 김성근 후보 낙마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는 한동훈 의원이 좀 도마 위에 오를 차례다. 불법 자료 유출 경위 파고들겠다. 그다음에 어제 의원님께서도 어제 우리 그 어제도 보니까는 한 우리 저 대변인이신가요? 신 대변인께서 한 의원의 과거 처남 성추행 사건 같은 거 문제 삼아서 스스로 돌아보라 이렇게 일갈하셨는데요.
7: 사실 이런 그 한동훈 의원의 과거사는 뭐 지금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진작에 해소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것들이 묻혔던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보면 당원 게시판 논란도 아직까지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네. 특히나 그 한동훈 의원의 처남이 검사 시절에 성추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2015년 일이죠. 근데 묻혔었고 그냥 본인 사표 내면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었는데 2018년 미투가 터지면서 이게 다시 조사가 되고 네네. 그러면서 결국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받게 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한동훈 의원은 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습니다. 이 무마되는 사건 과정에서 아무런 연류나 아니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상계엄 이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정권을 뭐 콤비라고 해야 될까요? 정권 이양을 위해서 뭐 본인들이 뭐 공식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한동훈 따님의 그런 허위 스펙에 대한 부분들도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다뤄지다가 그만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본인이 정말 투명한 그런 국회의원으로의 의정활동을 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스스로 소명을 해야지 본인의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6: 자, 김승원 후보자까지 낙마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검찰 아마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아마 다음 달 초부터 아마 이제 적용이 되는 이제 발효가 되는데 지금 뭐 검찰 법무장관도 없고 지금 뭐 중수청장 검찰총장 다 지금 공석이고 인선 논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개혁 이거 촛발부터 밑으로 온 거 아닙니까? 네.
7: 뭐 10월부터 이제 중수청부터 해서 출범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아직 공석인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대안을 예,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개혁이 이제 법안은 통과됐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안착을 위해서는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을 조장하는 그래서 뭔가 벌써부터 위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다.
6: 제가 불안을 조장하는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7: 예, 자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네, 빠른 시일 내로 법무장관 후임 인선 기대해 봅니다. 그러시겠죠?
7: 네. 예.
6: 자, 마지막으로요. 추석 앞두고 민주당도 지금 추석 남매의 전쟁 있습니다. 김민석, 추미애. 자, 이분들이 말입니다. 계속 부딪혀요. 그 특히 뭐 저 추미애 지사 그 컨설팅 비용, DMZ 영화제 축소 서로 주고받고 막 그냥 치고 봤는데 이 다정하던 추석 남매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네.
7: 원래 정치인들은 뭐 관계는 항상 본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가지고 경쟁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같이 손을 잡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추미애 경기지사도 그렇고 네. 김민석 당대표도 그렇고 이제 임기를 시작하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이 넘치는 상황에서 본인의 그런 정책적 역량을 계속해서 보이기 위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런 접점들이 있는 것이죠.
6: 대권 경쟁 들어간 거 아니에요?
7: 그만큼 우리 당에는 훌륭한 그리고 정말 굵직한 정치인들이 많다는 또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자체와 그리고 당대표는 여러 가지 예산과 정책에서의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 그러니까요.
7: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살피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 우리 물밑에 속시 신 대변인께서 두 분 사이 좋게 하는 건 뭐 있습니까?
7: 예, 저희가 잘 그 예, 브릿지 역할을 하도록 하고요. 예, 그러면서 더 국민들께 갈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더 정책 경쟁으로 비정 경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잘
6: 두 사람이 정책 경쟁을
7: 예,
6: 한다.
7: 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자, 우리 신영 대변인께서 두 사람 거중 조정해서 정치 추석 남매가 선의의 경쟁, 정책 경쟁하는 그런 모습도 간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영 대변인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네.
8: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9: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8: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바뀐 인생? 성원 에드피아.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할로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0: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1: 네, 잠시 후 뉴스 명당 최고의 인기 코너 인재 영입위원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1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3: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4: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5: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6: 답 나왔네.
17: 가자.
15: 어딜요?
17: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8: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9: 평택시.
2: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5: 얼마나 걸릴까요?
2: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7: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2: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5: 세계 반도체 수도
17: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9: 바로 평택시.
13: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3: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3: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 햇빛에도 끝달 없는 선글라스 체크.
6: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0: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하늘은 맑게 드러나면서 낮에는 가을 햇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대구 27도, 광주와 전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 안개가 껴 있습니다. 특히 충북과 전북, 경북 중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일교차만큼 쾌청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출근길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통행량이 많습니다. 상계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묵동나들목까지 도심 쪽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하남방면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긴 출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이 구간까지 6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도심 쪽으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 반대 외곽 쪽으로도 거의 전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폼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인물의 파워, 가치도 이렇게 매겨보는 코너입니다. 자, 뉴스 명당 인재 영입위원단. 자, 오늘도 정말 우리 말하면은 정말 어디 가서 안 뒤지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선 야권에서 이재명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당권파에도 아주 직설적으로 쓴소리를 잘하시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셨고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국민의 최근에 국민의힘 당권파하고 친한 줄 알았더니 요즘은 보니까는 뭐 한동훈 의원 쪽하고도 친해졌다는 소문이 있는 서정욱 변호사.
2: 예,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지면서 때로 소신 발언도 주저하지 않는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말 오늘 최고의 입담꾼들이 모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최고의 파이팅을 기대해 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뭐 어제 김승원 그리고 잠깐 강훈식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13번이나 기자회견에서 부족했다 하는데요. 그렇게 기자회견 끝난 직후에 김승원 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갑자기 전격 사퇴를 했는데 그 배경이 추가 비리 의혹 폭로 여기에 지금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민의힘은 이거 김승원 사퇴 국정조사 특검은 기본이고 내각 총사퇴까지 하자.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저 하헌기 전 대변인부터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4: 뭐 야당 입장에서 공세할 수 있는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김성원 후보자 사태의 뭐 결정적인 배경,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 계신 두 분 기억나실 텐데 금요일에 이 탄원서 문제가 보도되기 전에 저는 이미 임명하기 어렵겠다라고.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한 바도 있는데 그 이후 진행된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임명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임명을 강행할 생각이었으면 약간 보론적 차원의 국민적 설득을 시도했을 겁니다. 이제 불가피론 얘기하면서 그랬을 텐데 고민 중이다 하시는 거 보니까 임명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에서 이제 당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김성원 후보자를 임명하면 그 기자회견의 그 어떤 진정성 자체가 부러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뭐 임명은 철회 혹은 자진사퇴 수순을 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런 탄원서 관련 보도가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배경으로 이게 결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명을 강행하고 난 뒤에 이런 게 터진 것보다는 그래도 철회하고 난 뒤에 혹은 자진 사퇴하고 난 뒤에 터져서 일면 다행인 면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탄원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내에서도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고요. 네. 그 조사 결과 사실이라면 저는 이거는 뭐 장관 사퇴 문제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아주 확실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5: 저는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진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쇼킹하잖아요. 100쪽이 넘는 보고서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17일이에요. 17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18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려 24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5: 근데 18일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눈높이를 좀 고려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 정도 수준으로 했어요. 근데 그래야 될 사안입니까? 아니 홍익표 수석한테 100쪽이 넘는 보고서가 올라왔고 그거 다 자기네 사람들인데 연락해보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까? 그게 다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놓고도 국민 앞에서 아 이건 좀 그냥 고려 좀 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냥 눈치 보다가 어지간하면 그냥 만약에 여론이 좀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여지를 열어놓고 기자회견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려고 했든가
0: 속이려고 했다?
5: 아니면 탈출구를 만들어 놓고 대충 눈치를 보고 있었든가 그런 것이라는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성원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정말 하늘이 무심치는 않구나 그리고 정의는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여러 사람 결국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사람이 정의부 그러니까 법무부 정의를 다스리는 부서의 수장이 되는 것들을 그걸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견딜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는 그 폭로한 보좌관 비서관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 100배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거기서 청문 보고서 채택하면서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거 진짜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 큰일 납니다 라고 그 보고서 쓰고서 그런 것들을 용기를 냈던 그 보좌관 비서관들이 현역 기득권에 쩌든 민주당 의원들보다 100배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1: 뭐 저는 이제 그 김성원부터 보면요. 네. 성추행은 이제 그 장경태도 탈당했잖아요. 네. 그날 현장에도 이 김용민 장경태 있었대요. 저는 성추행 막아주기 탈당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비자금 있죠. 다시 월급 줬다가 200만씩 받아서 비자금. 이거는 이게 큰 범죄입니다. 네. 수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말고 다른 청탁이 있었다. 네. 이것도 이게 수사해야 된다. 일단 수사와 탈당은 최소한 필요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는요. 결국에 김현지 성남 경기라인 안 자르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0: 백약이 무효다.
1: 강훈식으로 안 돼요. 김현지, 김용채 인사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네. 그다음에 그 이태영 공직경 비서관 네. 이 라인 안 자르면요. 앞으로 참사는 계속 터집니다.
0: 최소한 지금 4명 언급하셨네요.
1: 그렇죠.
0: 네, 네. 자, 이거 바로 넘어갈게요. 자, 바로 이 부분인데 경기 성남 라인 본격적으로 좀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 물어보고 또 진행해 보죠. 네.
5: 아니, 경기 성남 라인은 이게 왜 뭔가 이 인사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권이 주장하는 대로 이거는 인사 시스템에서 그냥 놓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김성원이나 용혜인 씨에 대해서 제기된 그런 의문들이라는 건 누구든지 상식이라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인사 시스템에서 그거를 놓치고 갔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사 시스템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 다 알지만 어떤 경우냐면 인사 라인에서 누구를 검증하려고 하는데 저걸 야, 저 사람을 임명한 사람이 실세야. 예를 들면 김현지 성남 라인에서 저 사람을 밀어서 올린 거야. 야 그러면 다들 그래서 야 알아서 겨야겠다. 이거 아니면 대통령이 심기를 거스릴 텐데 대통령이 실세가 임명을 했는데 우리가 뭘 중불나게 잘났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그러다 보면 이 솜방망이 검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쁜 부분들은 다 제껴놓고 원래 검증이라는 건 나쁜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좋은 부분만 그리고 네. 위시풀 띵킹 그러니까 네. 자기의 희망적 사고만 계속 두뇌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밀어붙이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했다고는 전혀 볼 수 없고 그렇다면 그 왜 안 돌아갔느냐. 그건 실세가 작용한 것이다.
0: 실세.
5: 성남 라인 김현지 정진상 등 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입김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추론하는 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명백한 거죠.
0: 네. 고로 이분들이 다 이번에 사퇴해야 된다. 네.
5: 아, 책임을 져야죠. 물론 정진상 씨는 아무런 직위가 없어요 지금. 네. 하지만 어쨌든 저는 대통령이 기본적인 국정 운영의 기조와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5: 이대로 그 성남에서 하듯이 계속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국정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을 겁니다.
0: 네, 자 우리 황은기
4: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대통령도 이제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체크하고 쇄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존경하는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비평을 하실 때는 저는 이제 풍문이나 시장 바닥 도는 얘기 말고 입증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책임을 지고 나오는 분은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기관의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기관장이거든요.
0: 그렇죠.
4: 동시에
0: 네.
4: 인사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사나 인사검증 책임을 짓는 사실상 기관장급 인사가 책임을 졌는데 별로 입증되지도 않는 김현지 실장, 뭐 정진상 뭐 씨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것은 별로 합리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0: 네.
4: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통령에 가까우니까 이 사람들이 쥐고 뭔가 인사 라인이라든지 국정을 전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추론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 근거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걸 들고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장 바닥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뉴스 명당에서 하기에는 별로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5: 네. 짧은 반론을 하면 이게 그러면 그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에 대한 네.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외압이 작용하거나 실세가 개입하지 않고서

0: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공무원들이 인사수석실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서 검증 자료를 낼 때 그동안에 그 주변에서 있는 풍문이라든가 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다 보도 자료가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건너뛴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보좌관 비서관들이 수십 년 동안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 법무부 장관 시키면 큰일 납니다라고 해서 이런 100쪽짜리 보고서를 냈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인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1: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명할 때부터 탄원서가 올라간 건 아니고요. 시기상. 그리고 뭐 인사를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합니다만 역대 정권들을 보면은 꼼꼼하게 하려고 해도 사고는 터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물론 국정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그 전에 합리적으로 안 걸러졌다고 해가지고 이건 다 실사가 지고 흔든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그 인사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래 검증 라인이 아니라 다른 어디서 치고 들어오고 막 그런 얘기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김건희 라인이라고 계속 공격했죠.
1: 네. 왜냐면 뭐 저희가 뭐 김건희 씨에 관련해가지고 의심을 했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진짜 인사 라인이라서 뭐 증거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2: 많이 했어요. 행공한 건 사실인 것 같지만 또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또 이제 입장 차이는 있는 거고요. 네. 자,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인데요. 결국은 논란이 핵심이 되는 게 요 지금 민주당이나 저 청와대가 언제 이 추가 의혹을 알았냐 요건데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게 17일이에요. 18일 날이 대통령 기자회견이었잖아요. 네. 근데 17일 날 오전에 바로 요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이 홍익표 정무수석한테 텔레그램으로 아주 약간 문자나 이런 걸로 보냈잖아요. 그 이제 탄원서를 보내서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그 비록 몰라서 청문 보고서를 통과는 강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에 네. 그 보니까 법사위원 의원들한테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 보좌진이 구두로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7일 날 오후에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알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들어본 의원만 해도 뭐 김우겸이라든 이런 분들한테 보좌진이 17일 날 오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18일 날 근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거는 그때 이미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17일 날 청와대 민주당 알았는데 오후 적어도 오후에는 네. 왜 이걸 18일 날 대통령이 그냥 계속 지금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른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이제 알아보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 갔잖아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1: 실무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탄원서가 네.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최소한의 더 추가 체크나 검증하는 과정은 있어야 되고 약간 뭐 100페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적혀 있던 것들 중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다시 크로스 체킹이 가능한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정무적인 문제인데 기자회견 그 자체는 인사에 관한 기자회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임명을 강행한다 뭐 강행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참모라도 그 입장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얘기하고 난 뒤에 따로 분리해서 입장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그 기자회견장에서 왜 이렇게 뭉갰냐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그 기자회견이 다루는 현안이라든가 뭐 의제라든가 이렇게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기자들이 묻는다고 아 예 저는 김성은 임명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2: 네. 요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서정 변호사 말씀해 보세요.
3: 제가 보기 민주당이 17일 날 그 청문 보고서 네. 이건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때는 알았거든요. 17일 오후쯤에는 12시 이후에
2: 따라서 이 얘기는 있어요. 그 제가 저희 중앙일보에서 바로 그 보좌진을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네. 그러더라고요. 그 홍익표 이제 청와대 정부석한테 오전에 보냈고 네. 당에 이제 법사위원들한테 얘기할 때 보니까 그때는 이미 그 보고서 통과된 시점이더라라는 게 그분이 우리 신문에 얘기한 중앙일보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만.
3: 네. 뭐 제가 보기 그 시간은 약간 애매할 수 있지만 네. 이미 그 여의도의 보좌진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2: 알고 있었다. 네.
3: 그러게 많은 의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아마 17일 날 보고서는 잘못된 거고 그런데 네. 문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그전에 뭐 사퇴해버리면 이게 기자회견이 완전히 묻혀버리잖아.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하고 네. 아마 이게 명예로운 퇴진 그냥 지명 철회보다 네 스스로 자진 사퇴해라. 이런 게 명예로운 퇴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8일 애매하게 말하고 19일 나면 사퇴한 게 아니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2: 네. 저 김종국 의원 말씀 안 하셨죠? 이 부분에.
0: 아니요. 저는 뭐 글쎄 김성원 씨가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될 기회를 부여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언어 표현이라는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7일 날 이미 방대한 양의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그때 초비상상태였는데 다음 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100쪽의 그 보고서 내용이 무엇이 사실이고 여기서 톤 앤 매너를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얘기할지를 다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당연히 그 18일 날 좀 강한 톤으로 이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절대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저희는 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간 것도 정말 이해하기 정무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터져나올 일인데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날리면서 거기다 대고 뭐 졸업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그럼 꽃다발 들고 찾아갈까요? 졸업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이상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이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져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1: 그래도 책임을 지고 얘기하는 건데 뭐 표현 하나 같이 잡기에는 너무 각박하세요.
0: 아니 그게 표현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고
1: 그럼 태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0: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지금 강의정 대변 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성추행 의혹이라든가 음주라든가 갑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 그만뒀으니까 이건 까십에 불과합니다. 네,
2: 까십이 지금 굉장히 화제되고 있어요.
0: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지금
1: 그건 잘못됐다고
0: 생각해요. 네. 정상이 아니잖아요.
2: 하영기원 대표님 까시면 정말 잘못됐다.
1: 네, 그건 잘못됐다고
2: 우리 김성원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 정도만 여쭙고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어제 최경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정말 그 문재인 윤석열 정부 때 임명 안 해서 논란이 됐던 특별감찰관 후보 드디어 지명이 됐는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김현지 대통령 부서실장 이거 감찰 대상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은 최경수 후보는 수석 비서관 이상의 감찰 대상이다. 또 김현지 비껴가냐? 이제 야권에서 그래서 또 공세를 합니다. 자, 이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특별 감찰관의 감찰 대상. 수석급이어야 됩니까? 그 이상이어야 됩니까?
0: 네. 변호사가 잘한 게
3: 그러니까. 네. 최길수는 일단 누가 추천했을까? 제가 이제 법 쪽에서는 이성윤 이분이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2: 이성윤. 네.
3: 왜냐하면 이게 이성윤하고 동기고 네. 같이 검사 생활해서. 근데 이성윤은 반 이재명
2: 그렇죠.
3: 최고위원입니다.
2: 예, 그러니까.
3: 아마 저는 최길수가 이동호 아들이나 예. 김현지 문제까지 잘 감찰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 성향을 보면. 네네. 자, 그런데 문제는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사촌 이내 친척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석급 이상 여기 직접 감찰 대상이에요. 그런데
2: 네.
3: 법에 보면 직접 감찰 대상 아닌 사람한테도 관련 사건할 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2: 네.
3: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훈식이나 인사수석을 감찰하면서 김현지가 개입했네. 김현지 핸드폰 내놔봐. 가능합니다.
2: 아, 그러니까 연루가 김현지 됐을 때 그러니까.
3: 관련 사건. 네. 김현지만 타겟으로는 안 되지만 네, 네. 인사 수석을 감찰하면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죠.
2: 네.
3: 전 다 할 걸로 봐요.
2: 그렇게 보시는 거야. 우리 하은기 대변인 뭐 이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까?
1: 네, 저도 뭐
2: 네. 아, 이 부분에는 서로가 동의가 되시는 것 같네요.
0: 자, 최 교수 지금 저. 네. 이분이 특별감찰 후보자가 과연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2: 의문이다. 네.
0: 이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지난번에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렇게 이석수 그렇죠? 그때 감찰관이 그 용기를 냈었죠. 그래서 우병우 씨가 그랬더니 뭐 감찰하겠다 그러니까 우병우 씨가 형 미쳤어? 뭐 그 선후배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석수 감찰관이 용기를 낸 바람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밝혀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글쎄요 아무리 이성윤 씨가 실제로 그 이 사람을 추천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최길수 특감 지금 후보자가 네. 아직까지 임명도 안 됐는데 이분이 무슨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2: 그게 의문이다.
0: 잘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그 라면 평론 사실 의미 없으니까
2: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다음도 약간 라면성인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네. 사지선장으로 물어볼게요. 자 이제 김승원 이분 낙마했으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 누가 되냐 다음 후보자 1번 박균택 사지선장입니다. 2번 이건태 3번 박주민 4번 백혜련 이 외에 없으면 5번은 직접 말씀해 두 가지 식으로 답해 주세요. 1, 2, 3, 4.
1: 뭐 다 없을 것 같은데요.
2: 없다. 네. 네. 이유는
1: 아니 그러니까 이 앞에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고려되다가 뭐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뒤에 두 분도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 할 것 같고 뭐 전현희 의원이나 뭐 그 법조인 출신들이 있긴 한데 저는 지금 함화평에 거래되는 분들은 아닐 것 같고.
2: 아, 붙잡고 있다.
1: 어, 보통 네. 함화평에 거래되는 분들 아닌 사람이 되더라고요. 영화 본 정보를 보니까.
2: 되게. 네. 그러면 마음에 지금 계산하시는 분 있어요? 이름 없어요?
1: 없습니다.
2: 네. 자, 김종욱 네. 의원은 1, 2, 3, 4.
0: 다 없어요.
2: 다 없다.
0: 5번도
2: 없고. 5번도 그러니까 없다.
0: 이거는 네. 기본으로 정치권에 있는 사람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원을 네. 시키는 거는 네.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정말로 이

0: 한국을 돌파하고 싶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뭐 반대 진영은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시켜야 그래야 그나마 이것을 좀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할것 같지가 않아요.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1: 네, 법조 인맥이 많으신 서정국 변호사의 예측은 픽은? 네,
2: 아, 저도 4명 중에는 없고요.
1: 4명 중은 없다.
2: 이번에는 게 민변이 있잖아요.
1: 민변.
2: 민변에 뭐 회장, 부회장 중에 보면 옛날에 뭐 이광범 변호사나 김종건, 김칠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 분이 있거든요. 아마 이게 그 좌파 민변 임원 출신 중에 아마 제에서 하나 들고 오지 않을까.
1: 좌파 민변.
2: 정치인보다는.
1: 정치인보다는. 네, 변호사가 올 거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승원 논란 정리하고요. 이분이 김승원 사태에서 제일 뜬 분이죠. 자, 한동훈입니다. 김승원 사태에서 제일 뜬 한동훈. 자,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낙마에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가 될수 있는데 그런데 낙마가 이제 이루어졌는데도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잇따라서 글을 올리면서 이제는 김용민, 박지원, 자, 이런 민주당 의원들을 정조준을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건 김정욱 위원부터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0: 아니 뭐 그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 사태가 그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없었으면 지금 상황은 완전히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을 것이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번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그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했을 때도 그때도 야권에서는 무기력하게 아무런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페북에다가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은 오늘 자살했다라는 것들을 써 올리면서 팔을 확 바꿔버렸던 그런 경험이 그런 과거가 있는데 이번 것은 이제 본인이 배지를 달고 들어와서 더 많은 어떤 무기를 장착하고 이제 다시 나타난 거죠.

0: 한동훈 의원이 폭로했던 것들을 그 뒤치다꺼리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린 것에 불과하잖아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야당의 전투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공격을 했다.
1: 네네. 하은기 대변인께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2: 반론이라기보다 한동훈 의원이 없었더라도 탄원서 같은 것이 나왔으면은 저는 결과는 같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의원 뭐 팬덤이나 한동훈 의원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한동훈 의원이 했던 행위가 공익 제보를 받아서 했던 거라고 생각 안 해요.
1: 네.
2: 공익 제보라는 건 시스템이 놓치거나 암장하거나 은폐했던 것을 그 내부자가 뭐 폭로를 통해서만 밝혀질 때 공익 제보자인 거고 이거는 엄연히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 들여다본 건데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으로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대중에게 뿌리는 행위거든요. 이게 괜찮은 거라고 하면 이게 괜찮다고 하면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권력 잡을 때마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들 그 자료 중에 필요한 것들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만 뽑아서 대중에게 뿌리는 행위가 괜찮은 걸로 뉴노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의원이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8: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9: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0: 건강해
11: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4: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8: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0: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점심 또 안 먹어요?
5: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4: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5: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4: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6: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네, 뉴스 명당 인재영입 위원회. 자, 4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상당히 핫한 가운데 이제 일단 3부를 끝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한동훈 의원의 활약상을 평가한 김종욱 의원의 이제 발언에 이어서 하은기 전 부대변인은 자료 유출 등 이제 한동훈의 문제점 공격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이 민주당만이 아니고 과거 국민의힘에 거기서 굉장히 많은 지위를 누리셨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분도 지금 가세를 했습니다. 이분은 아예 노회찬, 고 노회찬 의원을 불러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삼성 떡값 검사 폭로하고 이거 기소돼가지고 집행유예 받고 의원직 상실됐다. 한동훈이 어떻게 될 건가? 이번에 빠져나가기 어렵겠다. 이분도 지금 뭐 민주당에 가세한 그런 이제 입장인데요. 자, 이 부분 자료 유출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8: 홍준표가 이제 검사 출신인데 노회찬 판례를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네. 노회찬 판례는 뭐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에요. 안기부가 불법 도청을 한 거, 이 내용은 제3자한테 공개 못하게 법이 돼 있어요. 네. 물론 악법이냐 아니 모르지만 그걸로 이게 6개월 받은 거예요. 제 말하기 한동훈은 통신비밀보호법 도청한 걸 폭로한 게 아니잖아요. 전혀 케이스가 다르다 이렇게 보고 한동훈은 이제 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검찰 직원이 우리 기자한테 공소 기소 계획서를 줬다. 그럼 이게 기자도 처벌될까요? 검사만 처벌됩니다.
7: 그렇죠, 그렇죠.
8: 이게 신분범이에요.
7: 그렇군요.
8: 공무상 비밀 누설은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고 자료 받은 사람은 처벌 안 해. 네. 아, 제한테 주면 제가 공개했죠. 한동훈한테 주니까 한동훈이 공개한 거고 강찬호 위원한테 주면 강찬호 중앙일보에서 공개했을 겁니다.
7: 그렇죠.
8: 따라서 이게 네. 첫째, 아예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걸 저는 공시를 하고 있다.
7: 그렇군요. 네.
8: 첫째 하나. 네. 두 번째. 기소계획서가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1급 비밀입니까? 네네. 2급 비밀입니까? 비밀로 분류된 적도 없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계획서. 그런데 나중에 기소에 끝났잖아 헌법소원하고. 네. 이거는 그냥 과정에 계획서 결재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설된 데서 우리나라 뭐 나라 망합니까? 사법체계 무너집니까? 판례는 국가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할 만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네. 이게 비밀이에요.
7: 그렇군요.
8: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도 아니고 네. 또 처벌 조항도 없고 네. 마지막에 100번이면 둘 다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무부 장관을 검증하는 거죠. 네. 공익 목적이 있으면 공익 신고예요. 저 세 가지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공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9: 근데 제가 언론에 있었으니까 해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공익 폭로가 뭐냐면 펜타곤 페이퍼예요.
7: 그렇죠.
9: 그게 뭐냐면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하게 된 과정과 지금 현재 월남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거는 국방부의 1급 비밀이었어요. 절대로 누설되면 안 되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통킹만 사건을 일으켜서 일본이 미국이 베트남에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거는 미국이 자작극이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베트남전 하고 있는데 미군 병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그 펜타곤 1급 비밀인데 이거를 국방부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걸 뉴욕타임즈에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건네준 거예요.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더니 이건 진짜 1급 비밀.

0: 미래였거든. 미국의 명예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전 세계로부터 비난 여론이 쏟아지니까 법원에서 뉴욕타임즈에 대해서 이거 가처분 받아들여서 보도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다른 언론들이 일제히 그걸 보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언론이 모두 그 맞서 싸워서 정부의 어떤 대국민 기만 행위를 갖다 폭로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 소송에서는 뉴욕타임즈가 이겼고 그걸 폭로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못했어요. 왜? 그것이 공익이기 때문에. 그렇대. 근데 맞아요. 이거 이 정도는 되지도 않지만 지금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는 민주당에서 그리고 공익보호 뭐 공익폭로 휘슬블로어 보호 이런 것 심지어는 김승원 이 사람 이분은 본인도 그걸 중요 강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폭로 공익폭로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고 나서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1: 알겠습니다. 언어 도단. 자, 이거 잠깐만요. 그전 지금 저 속보가 긴급 들어와서 이거 한번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저 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그리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오늘 제가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자, 이형일 강신철 홍지선 장관 세 명의 임명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2: 네.
1: 요거 속보로 좀 전해드리고요.
2: 네.
1: 요거 간단하게만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한기
3: 뭐 세 분은 임명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1: 강신철 근데 장관 후보의 경우 좀 논란이지 않았어요?
3: 아니 근데 그게 논란이라는 게 이제 아들이 이모한테 뭐 돈 빌려서 뭐 상가 샀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철거민 수용 하나인데 저는 그거는 좀 문제 제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뭐 투기하기 위해서 거기 간 것도 아니고 97년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일가족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국가가 거기 구치소 짓는다고 수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 투기처럼 공격을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이제까지 보수주의자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보여왔던 태도를 생각해 봤을 때는 매우 비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서정 변호사.
4: 지금 이제 이재명 지지율 하락의 1등 공신이 부동산이죠.
1: 네.
4: 이 세 명이 부동산 트리오야.
1: 아, 부동산 트리오.
4: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이형일은요.
1: 네.
4: 과천의 주공 아파트를 한 17년 사놓고 이게 4개월인가 살았는데
1: 네.
4: 4개월 살 수가 없잖아.
1: 그렇죠.
4: 이것도 위장 전입이야.
1: 네.
4: 아이 명백하게 투기용으로 주공 사고 네 달 사는데 그것도 위장전입이라면 심각하죠?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은요 작년에 은행 대출을 한 3억 5천 땡기고 장모님한테 빌려서 10억 아파트를 5억 얼마에 영거래가 사가지고 1년에 4억 번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 하면 앞으로 부동산 절대 이재명 입에서는 부동산 이야기하면 안 돼요.
1: 그렇죠.
4: 악마다 뭐 누가 집 사지 마라 뭐 대출 받지 마라 장관 이런 사람 장관 임명해놓고 대통령 입에서 부동산 투자도 꺼내면 국민들이 폭발할 겁니다.
1: 네.
4: 자, 그 다음에 강신철. 이분이 고향은 아버지가 그 잠깐 태어난 건 맞아. 그런 아버지도 제주도가 살고 집을 네 채를 산 거예요. 네 채를 형, 아버지, 네 채. 고모. 아니, 살지도 않는 집이야. 그리고 그때 아들들은 분당에 살았어요. 양지바 이번 상가 산 거. 거기 근처도 안 갔어요. 아버지는요, 집이 두 채 안 되니까 공짜로 집을 줬다가 2년 뒤에 30만에 사오더라고. 제주도 집이 30만 채 있어요? 두 채는 못 받으니까 본인이 그 근처로 살았냐고요. 그러놔고 이게 생을 건 거죠. 거기 때 아니 육사는요 시험 볼 때 감독관이 없어요. 정직이 군인의 최고의 그예요. 이런 거짓말만 하는 이런 사람이 무슨 국방부 장관을 해요.
1: 네.
4: 정말 이게 제 분노가 치밀어요. 세 명
1: 네.
4: 이런 게 부동산 투기꾼들 장관 임명하고 대통령에서 앞으로 부동산 절대 꺼내면 안 됩니다.
3: 분노 안 치미시잖아요. 네. 이거 사실 투기가 아닌데 이걸 투기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4: 누가 투기 아니라고 세 명
3: 세 명 다 투기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투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강신철 후보자 같은 경우가 97년도부터 소유한 집인데 그 GOP에서 근무하는 동안 갖고 있던 집이었고 그 위장전입 문제를 문제 삼으면은 그거는 뭐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마치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수용될 걸 미리 예측하고 난 뒤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투기라고 할 수 있어요?
4: 이영일은요 네. 17년 동안 들고 4개월 살았다니까 비거주잖아요. 그런데 4개월 살 수도 없잖아요. 그게 투기 아닙니까? 주공 아파트 사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샀잖아요. 안 살면서.
3: 그러니까
4: 이영일은 첫째.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대출을 풀로 땡기고 장모님 빌려서 영거래가 작년에 집값 떨어진다고 사지 마라 할 때 샀다고요. 그래서 4억 벌었어요. 이게 두 개 아닙니까?
3: 아니 우리가 우리 정부의

0: 그래서 이제 그 맡고 있는 부동산 투기 관련한 어떤 컨센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영일 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그게 뭐 17년 동안 4개월을 살았든 안 살았든 간에 그게 무슨 본인이 어떤 그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해서 17년 전에 사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스토리상 보면은.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명한 명이 다 개인적 사정이 있는데 이걸 뭐 대출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 아니냐, 정책이 좀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1주택씩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전부 다 그걸 투기로 쓸어 담아버리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비합리적이잖아요.
1: 강신철 아버지는요,
0: 네.
1: 제주도에 집이 있는데 두 채가 되면 못 받잖아. 철금인 한 채를 정리를 하고 철금이 받고 있는 데 30만 원 집을 사왔다니까요? 이게 범죄. 30만 원짜리 집을 정리했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한 집에서 형제들이 태어나지, 집이 네 채가 받으려면 집을 네 개를 사야 돼요, 안사는. 이게 투기 아닙니까?
0: 네. 뭐
1: 확인해 보세요.
0: 안 좁혀질 것 같은데
1: 네.
0: 저는 그거는
1: 이쯤에.
0: 철거 관련해서 국가가 수용하는 거에 있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재테크 목적으로 어떤 그 지역을 찍어가지고 간게 아니기 때문에 투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이 정도에서 정리를 일단 하고요. 네, 요 부분은 계속해서 한번 더 논의를 좀해 가시죠. 자, 요거 간단하게만 한번 여쭐게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건 정말 간단하게만 두분 입장 좀 내주세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과거에는 그 당권파를 좀 옹호하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공격하는 좀 그런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좀 전에 그 홍준표 전 시장을 지금 보니까 아주 강력히 비판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의원 편들어준 새가 됐어요. 굉장히 좀 흥미롭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즘 서정욱
1: 아니,
2: 변호사.
1: 저는 이게 정치인이 아니고 법조인이잖아요. 이게 법이 그렇잖아요.
2: 법이 그렇다.
1: 법이 처벌조항이 준 사람밖에 없고 비밀이 아닌데 법이 그렇다는 거죠. 법조인이 거짓말내고 한동훈 공개할 수 없잖아요. 저는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제가 장동연의 당권파 지지입니다.
2: 아, 정치적으로는
1: 그 법조인 걸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2: 여기에 대해서
0: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미 뉴한동으로 넘어가고요.
2: 서정욱 뉴한동은
0: 대기실에서 그랬어요. 요새 왜 그렇게 논평하냐고 하니까 야, 씨, 슬슬슬슬 티 안 나게 옮겨야 돼.
1: 야.
0: 너무 세라게 옮기면 안 돼.
2: 오늘 천기로설
0: 말씀하셨습니다.
2: 아니 그죠? 갑자기 이거 저 어느 방송에서 그 사전 토크 난리 났었는데 지금 다 각오하고 말씀하신 거죠?
0: 그럼요. 그 두어 달 전에는 친청계였고요. 지금 이제 뉴한동으로 이제
2: 야.
0: 열심히 했습니다.
2: 이거 오늘 빅뉴스다. 서정욱 정체가 드디어 드러났다.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친한 계신 김정욱 의원 간단히 코멘트 해주세요. 간단히. 왜 아니 한 명도 늘었잖아요.
3: 뭐든지 그 정의가 이길 것이다.
2: 정의가
3: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
2: 그럼 정의의
3: 합니다.
2: 편으로 투항한 건가요? 서정욱 변호사?
3: 아니 그건 뭐. 하여튼 뭐 당권파는 자기들이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1: 네, 오늘 시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시계 아시죠?
2: 그거는 지금 그 지금 본인의 변신을 약간 그 가리기 위한 그 알리바이용이란
0: 그 시계가 안 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2: 나온다,
0: 시계 밥이 없다는 소문이
2: 나온다,
0: 있어요.
2: 나온다 나온다. 다음에 서정욱 변호사 시계 제대로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따끈한 특종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서정욱의 변신 사전 토크에서 확인됐다. 하원기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또 이거 그 민주당 안에서 요즘 추석 앞두고 추석 남매가 또 화제입니다. 지금 저 추미애 추석 남매 추미애 경기지사 그리고 김민석 대표 전에는 추미애 누나 김민석 그 동생 뭐 오누이 아니었나 굉장히 다정했는데 요즘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미애 지사 21억 원 컨설팅 비용 이거 사실 그 액수도 크고요. 이거 지금 들여다봐야 된다. 이거 상당히 세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추미애 지사는 지금 대통령이 나름 엄선을 했다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아주 거세게 지금 저 철회해야 된다고 몰아붙입니다. 자, 두 분 왜 이러는 건가요? 하원기 우리 대변인부터 한번 여권 사정에 정통하시니까.
0: 네. 아니 뭐 이 사실상 그거죠. 다음 대선을 미리 준비하는 셈 치고 이제
2: 대권 경쟁?
0: 강성 지지층을 일테면 격동시키고 본인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추미애 지사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고 이견 제출할 수 있는데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2: 지지사가.
0: 해요. 네. 근데 뭐 다른 건들 그분이 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지금 핵심적인 논거 중 하나가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과거에.
2: 네.
0: 김정 후보자가 그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비합리적이냐면 2022년도 2023년 어간에는 저도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2: 네네.
0: 그게 국민적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 2022년 대선 때

0: 저희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걸 의제로 제대로 꺼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추윤 갈등 뭐 이래가지고 검찰개혁 드라이브 너무 거칠게 해가지고 그 검찰의 개혁 대상이었던 검찰총장이 상대 정당 후보가 됐어요. 대선 후보가. 그리고 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수완박 들고 나왔다가 민심의 회초리를 받고 지방선거도 패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뭐 시대적 과제다 이런 얘기하는 의원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얼마든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이견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역사적 맥락이나 당시 조건을 생각도 안 하고 과거에 뭐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인사해서 안 돼라고 하는 건 저는 정책이나 인사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그냥 근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1: 근본주의다.
0: 네. 네. 그래서 추미애 지사께서 보이는 이런 태도 때문에 여당의 지금 참 무가치한 소음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2: 저는 좀 다음 대선 때문이라는 건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올해는 2026년이고 네. 대선은 2030년에
1: 그런
2: 있습니다.
1: 좀 상당히 뭐 거리가 있네요.
2: 미리
1: 네.
2: 탄핵이 뭐 대통령이 무슨 탄핵을 당하거나 이렇게 그것을 예상해서 이런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 거부감과 증오심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주변의 김민석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는 분들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과 일종의 증오심에 가까운.
1: 아, 뉴 이재명에 대한 거부다. 네,
2: 그런 생각을 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저는 오래전부터 기자하면서 봐왔기 때문에 취재자는? 이해할 수 없는 건 네. 이게 결국은 문조 털레유라고 얘기하는 분들하고 비슷한 스탠스를
1: 그래서 지금 추 문조 털레유나
2: 위치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문을 빼버리고 네. 뭐 추조 뭐 털레유인가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사람도 네. 있던데 네. 네. 네. 근데 웃긴 거는요. 그 이전에 이 추미애 씨 같은 경우는 네. 과거에 열린우리당 만들어졌을 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아주 강력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1: 탄핵에 참여했잖아요.
2: 네,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네. 분이에요. 그런데 네, 네, 네. 지금은 또 그쪽과 그 맥을 이어가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또 네. 선을 대면서 지금 뉴 이재명이라는 게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뉴 DJ에서 나온 거거든요.
1: 그렇죠.
2: 과거에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중도를 껴안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뉴 DJ를 하면서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김민석, 추미애 이런 분들이 정동영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뉴 DJ의 그걸 이어가는 뉴 이재명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탄핵을 했던 노무현 쪽과 이렇게 또 이렇게 손을 잡는 네, 거를 네. 보면 야, 이거는 확실히 정치라는 것은 무상하구나. 네. 그리고 이게 뭐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1: 확실히 그 90년대부터 이미 청와대나 이런 데를 다 출입하시고 하셔갖고 김종혁 그 전 아주 관록 있는 언론인의 지금 그
2: 왜 이러세요?
1: 갑자기 아니, 왜 그러냐면
2: 아, 그냥 진행하세요.
1: 아니 이거는 김종혁 이거는 제가 특혜 세우는 게 아니라요. 추미애 지사는 이런 정치 욕정을 꿰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를 조금 감안하면서
2: 아, 그럼요.
1: 네, 정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한 변신사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서혁 변호사.
3: 저는 추미애하고요. 조털레이하고는 다르다 봐요.
1: 아,
3: 조털레이는 비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은 다른 당이야. 그다음에 김어준 씨나 유시민은 농객이에요. 이분들에게 이재명 대표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1: 예.
3: 추미애는 민주당이 공천받아가 경기도지사 된 사람이잖아요.
1: 네.
3: 이런 식으로 내부 총질하는 거는 정말 저는 제일 문제가 추미애다.
1: 예.
3: 이렇게 보고요. 예. 그 21억 이게요. 이게 유시민이가 말하는 게 ABC 할 때 그 B 같은 이권 따라 움직이는
1: 네.
3: 이거잖아요. 아니 박신영 TV에 21억은 유세차 현수막 공보물. 그런데
1: 네.
3: 그 회사 직원은 없어요. 전부 하도급 주면 그러면 이게 몇십 프로 남겨물 거 아니에요.
1: 네.
3: 저는 그 돈 중에 다시 추미애한테 리베이트 간 건 없나? 민주당 이런 짓을 잘하니까.
1: 네.
3: 또 현금으로 리베이트 줄 수도 있잖아. 철저하게 한번 조사하고요.
1: 네.
3: 지금 법 쪽에서는 중수청이 출범하면 1호 사건이 추미애하고 박시영 사건이다.
1: 야.
3: 이건 소문이 팽배합니다.
1: 야.
3: 왜 그러냐.
1: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네.
3: 왜냐하면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되면 추미애하고 개인적 원한도 있잖아.
1: 네.
3: 자꾸 뭐 밀정이라고 그러고 아이만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1: 네.
3: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부패거든요.
1: 네.
3: 요게 있고
1: 네.
3: 또 중수청도 상대로 그물급을 수사해야 되잖아. 이게 1호 사건 하면 될 걸로
1: 봐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재미있는 게 그 네. 정치검찰이라고 민주당이 비판하면서 그 대통령의 대드는 뭐 민주당 사람들 옛날에 정치검찰들이 막 정치 표적 삼아 수사했다 그러는데 지금 모양새가 보니까 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대드는 비주류 세력을 지금 중수청 첫 작품으로 되면 이것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3: 중수청의 7대 범죄 중에
1: 네.
3: 부패 경제가 제일

0: 중요하고 그렇군요. 여기 딱 떨어지는 앵커님? 사건이.
1: 자, 한기.
2: 이건 다 서정호 변호사님의 서설이 가까워. 법적인 소문은 무슨 법적인 소문이에요?
1: 아니 법적에 그래도 계신 분은 맞잖아요.
3: 아니 그게, 그게 솔깃해.
1: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야 이거 큰데. 추박. 야.
2: 우리 네. 서정호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그 언론과 방송을 이제 사유화해서 법적인 소문을 이제 만들어내서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진행될 건 아닌데.
1: 아니가.
2: 근데 이제 21억 관련해 가지고는 비판 네. 받는 이유가 이게 일종의 뒷광고 같은 거거든요. 네, 네, 네. 박시영 씨가 이를테면은 그 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계약하고 밝히고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마치 객관적인 평론인 척 하면서 자기가 계약했던 사람들을 추켜 세우고 네. 상대 후보들 비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4: 이게 그러니까 네, 네. 그건 진짜 말 안 되는
2: 직업윤리 위반이죠. 사실 저도 선거를 합니다만은 선거할 때 어느 캠프에서 누구 돕고 있다고 얘기하고 비평하거든요. 그래야 네, 듣는 네, 사람들이 네. 감안하고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버들 그냥 일반 엔터테인먼트 유튜버들도 내 돈 내 산 이러면서 막 자기가 산 것처럼 콘텐츠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광고비 받고 한 경우들 뒷광고 받은 경우들 다 퇴출됐거든요.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1: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판받아야 될 사안이지만 뭐 수사는 좀 너무한 거다. 수사 대상은. 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눈에 띄어요. 추미애 지사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날 만난 걸로 지금 보도가 돼서 비공개로 회동했는데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거 뭐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홍익표 수석이 만나가지고 아유 저 우리 추 선배 이거 좀 대통령 힘든데 너무 흔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자제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건 저 우리 하원기 대변인 다시 한번 좀 이거 해석해 주세요.
2: 그렇게 보여지죠. 네. 그렇게 보여지고 아마 홍익표 수석이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네. 추미애 지사께서 하는 행동들이 뭐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네네. 어제도 보니까 뭐 자기는 수술 중인데 수술 중인 의사한테 왜 환자 다치게 했냐고 말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술에 집중을 안 하니까 지금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에 집중하고 그 수술 집중하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수술하다가 자꾸 뭐 중앙정치에 한눈 팔고 이러고 있으니까.
1: 아니 결론 그저 중요한 건 그래서 저 이 홍익표 수석이 만나갖고 네. 자제를 요청한 건 뭐 누구나 알 수 같은데 결국 뭐가 경고 메시지 전했다 안 전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다치십니다 혹시 뭐 이런 얘기 한 건 아닐까요?
2: 저희는 그 홍익표 수석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1: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2: 네. 아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가 문제냐 이건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잘 안 통하는 거라고
1: 자, 이거에 대해서는
4: 그거는 뭐 아마 추미애 그 지금 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 좀 잘 보시면 그런 게 백발해가지고 통하지가 않아.
1: 백약이 무효다.
4: 그거는 네. 잘 안 통하는.
2: 천약이 무효죠.
4: 스타일인데.
1: 천약이 무효다. 네. 야, 오늘 명언 나온다.
4: 제가 경기도 도민이거든요. 네. 경기도민인데. 근데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건. 네. 아, 그거 하려면 도대체 뭐 하려고 도지사 하신 거예요, 지금. 네.

0: 그러면서 이거 뭐 전부 다 우리가 파탄이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좀
1: 자,
0: 앞뒤가 안 맞아요.
1: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예. 추미애와 친명 내지 김민석의 전쟁 끝까지 갈 거다 안 갈 거다 어떻게 전망 최종적으로 이 추미애와 김민석 나아가서 추미애와 친명의 전쟁인데 어떻게 될지 간단히 각 20초씩만 드려보겠습니다.
2: 뭐 저는 이렇게 끝까지 간다 봐요. 끝까지 어차피 김민석도 대선 후보고 네. 추미애도 그 국회의장직도 포기하고 경기도지사 놓은 이유가 네. 대선밖에 없어요.
1: 그렇죠. 네.
2: 대선까지 둘이는 뭐 죽게 살기로 이선 투구 끝까지 간다고 저는 봐요.
1: 끝까지 간다. 자, 그다음에 우리 하은기.
3: 네. 끝까지 안 가게끔 조율하는 게 저는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조율이 될까요?
3: 당위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제2의 추윤 갈등 사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걱정은 좀 많으신 것 같다. 그죠?
3: 네. 네, 걱정 많죠. 네. 자, 보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1: 분이니까요. 경기도민 김종혁.
0: 경기도. 네, 그러니까 네. 김민석 그... 추미애 그냥 열심히 하세요. 대권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 계속 하십시오.
1: 아 근데 지금 딱 느낌이 그래요. 그분들 구판 벌을 때 결국 우리 한동훈은 떡이나 먹게 된다. 약간 그거 같은.
0: 아니 그건 아니고 뭐 보수 전체가 네? 네? 그분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네. 본인들의 어떤 네. 실체를 서로 싸우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 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3: 제가 보수는 이제 화해했나요?
1: 아니, 들어갔다. 그 문제는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세게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입담 좋고 또 그 눈치라기 보면 그렇고 굉장히 저 전망을 잘하시는 세 분 모시고 즐거운 대화 나눴습니다. 자, 뉴스명단 여기서 저 다음 내일로 저 여러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네,
4: 네.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6: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1: 네 오늘 준비한 뉴스 명당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방송하는데요 이덕화 씨 같은 진행이다 이렇게 청취자분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 이덕화 옛날에 좋아했고요. 이분 멘트 부탁해요 이거 있죠. 네 연식 있으신 분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비대위원장 맡았던 강찬호는 다시 패널로 돌아가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찐철파 패널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 당대표 복귀한 당대표 장성철님과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자 뉴스명당 빠이빠이 내일 뵙겠습니다.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1: 오늘도 바쁜 일상을

0: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몰아하자.
2: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3: 제발 그만해.
4: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맑고 쾌청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대구 29도, 광주와 전주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늦더위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출근길 정체가 많은 가운데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기흥 부근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다시 10km 구간 충돌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대 신갈 쪽으로도 서울 요금소 부근 갈 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산부터 남산 나들목까지 아직은 10km 구간 차량들 더딘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청와대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와 관련해 인사권으로 답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탄원서를 받았는지 묻자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인사의 결과와 몫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만 더 이상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다른 이야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이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답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과 멕시코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문지인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뉴욕 JFK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행사를 계기로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을 가질 예정입니다.